0: News coverage with the New York Times. Well, let's review one of our news coverage stories. This is from Wednesday. 왜 요즘 다들 헐렁한 옷을 입을까? 라는 패션 관련 기사 다시 듣겠습니다.
1: Why is everything so oversized?
0: 왜 모든 게 이렇게 oversize일까? 이게 제목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패션 관련 Q&A 컬럼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오버사이즈 의류, 넉넉한 셔츠, 스웨터, 펑퍼짐한 바지 등등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자신의 치수보다 옷을 크게 입는 경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실제 한 독자의 문의와 함께 시작하는 이번 뉴욕타임스 컬럼 Q&A 형식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1: Question. I love a big jacket as much as the next woman, but lately almost everything except workout wear and even some of that too seems oversized.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a shirt, sweater, or jacket that is not wide enough for several people. What is going on and how do I manage it? Diane, New York City. Answer. Oversized clothing has been a fashion trope rather than a trend since at least the 1920s when the flappers first loosed their stays and dropped their waists. Everything is relative after all in clothes as in life. Since then, oversized fashion has waxed and waned in popularity and it is currently, as you have observed, having something of a renaissance.
0: 자, 질문입니다. 저도 다른 여성들 못지않게 넉넉한 재킷을 좋아하지만 요즘은 운동복을 제외하고는 또 심지어 운동복 중에도 거의 모든 옷이 오버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여러 명이 들어가도 될 만큼 헐렁한 셔츠와 스웨터, 자켓 이런 것을 찾지 않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향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뉴욕시에서 다이애니 이렇게 질문을 올렸고 그거에 대한 이 칼럼니스트의 답변입니다. 오버사이즈 의상은 트렌드라기보다는 패션의 한 유형으로 일찌감치 자리 잡아온 것으로 적어도

0: 1920년대에 플래퍼라 불리던 여성들이 처음으로 코르셋을 풀고 허리 라인을 낮췄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결국 옷도 인생도 모든 것은 상대적이죠. 그 이후로 오버사이즈 패션은 인기가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해왔으며, 방금 질문자가 지적한 대로 현재는 일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o the person that asked the question says, I love a big jacket as much as the next woman. Who's the next woman,
1: The
0: Karen?
1: next woman. The next woman is any typical woman. So anyone was just referring to just a general person. So we usually use this just as this person said, as much as the next person.
0: Exactly. 보통 사람들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as much as the next pers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next person이 그냥 보통 사람인데 여기서는 특정 성별을 얘기하는 거죠. As much as the next woman. 근데 그냥 as much as the next person이라고 바꿔도 컨텍스트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좀큰 자켓 좋아하기는 합니다라고 사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And then of course they go on to say, you know, why is everyone wearing oversized clothes these days and what can I do about it? 그랬더니 컬럼니스트가 대답을 하죠. 아, 이게 이제 20년대부터 시작된 패션의 한 유형이기는 한데 그 사실 오버사이즈 패션은 그동안 좀 인기가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해 왔어요. It has waxed and waned in popularity.
1: So wax and wane, this comes from the moon when it gets bigger and smaller. So when something waxes and wanes, it means that it grows larger or becomes stronger or it becomes more intense, and then it gradually decreases or weakens over time.
0: 네. 자, 그래서 달이 차고 또 기울듯이 인기가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해왔다. 자, 그래서 인기에 대해서 이 얘기라는 의미로 in popularity. 그래서 oversized fashion has waxed and waned in popularity.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지금은 근데 다시 부흥을 하고 있는 르네상스를 겪고 있다. Let's continue reading.
1: It was a uniform for Tupac Shakur, 50 Cent, and David Byrne, and made red carpet history in 1990 when Julia Roberts showed up at the Golden Globes in a slouchy Armani men's suit. It can be challenging, insistent, and protective. It allows you to both occupy space and disappear. Not to mention, it's also pretty comfortable.
0: 이 옷은 투팍 샤큐르 그리고 50센트 같은 힙합 뮤지션 또 데이비드 번 같은 인디 록 뮤지션이 유니폼처럼 즐겨 입었고 1990년에는 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헐렁한 아마니 남성 정장을 입고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 등장하면서 레드 카펫 역사의 한 획을 긋기도 했습니다. 오버사이즈 의상은 도전적이고 강렬하며 보호하는 느낌도 줄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버사이즈 의상을 입으면은 존재감을 확 드러내는 동시에 또 눈에 띄지 않게 숨을 수도 있는 그런 의상입니다. 게다가 꽤 편하기도 합니다. All very true. Let's talk about the slouchy suit that Julia Roberts wore in 1990 at the Golden Globes. What's a slouchy suit?
1: A slouchy suit. So when you think about suits, sometimes a suit can be very tight, form-fitting, but a slouchy suit would be something that's very soft and loose without a stiff structure.
0: 헐렁하고 뻣뻣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장 하면은 딱 이렇게 fitted 된 맞춤 정장 그리고 탁탁 각이 잡힌 것을 연상하지만 그때 줄리아 로버츠가 입었던 oversized suit는 좀 헐렁한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slouchy suit. And, you know, it can be quite challenging to wear an outfit that's really big. It can also be insistent.
1: So when something is insistent or when someone is insistent,

0: They can be firmly demanding something, or they can be someone that's ref that refuses to take no for an answer.
1: 그러니까 좀 고집이 있는 거네요.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펼치는 사람한테 insistent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인상을 줄수 있다는 거죠. 좀큰 옷을 입으면 좀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강렬함이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insistent 하다. 그러면서 이제 they occupy space. 아무래도 크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느낌도 있으면서도 and they make you disappear. 그리고 이제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하다. 이거는 뭐 실제 몸매가 안 드러나니까 그런 의미로 쓴것 같은데 and it's also pretty comfortable.
0: It is very
1: Oh,
0: comfortable.
1: it's very comfortable.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0: The current revival of oversize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coronavirus pandemic, which got everyone accustomed to clothing that didn't pinch, bind, or otherwise constrict, something to do with the revival of all things 1990s, and a nostalgia for a time before social medi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omething to do with the general sense of being besieged by current events. Oversize can be the wearable equivalent of disappearing under a blanket.
1: 최근 오버사이즈 패션이 다시 유행하는 데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은 몸을 꽉 조이는 옷 대신 편안한 옷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거기에 과거에 대한 열망, 즉 1990년대 스타일의 부활과 소셜미디어 및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 시절에 대한 향수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세계 및 국내 정세 속 심란한 여러 사건들에 포위되는 듯한 전반적인 느낌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이 오버사이즈 옷은 마치 담요 속에 파묻혀 숨는 느낌을 의류로 치환한 경우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Alright, so people would opt for clothing that's not constricting during COVID, and it's continued to today.
0: 'Cause you were at home all the
1: Yeah,
0: time.
1: exactly. And if something is constricting,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는 옷을 안 입기 시작한 게 어찌 보면은 팬데믹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뭐 잠옷을 입고 이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0: Or
1: 그러다 보니까
0: just wear your top and then wear
1: 맞아요.
0: pajamas on the bottom.
1: 그렇죠. 줌 미팅 같은 거할 때는 위에만 좀 정장 차림이나 스마트하게 옷을 입고 뭐 밑에는 뭐 이제 잠옷 바지라든지 something that's not constricting 이런 옷을 입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편안한 옷이 좋다 하는 느낌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유행이 요즘에 다시 돌고 있는 것 같고요. And then it says to besiege. So there's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general sense of being besieged by current events.
0: So when you're besieged by something, it means that you're overwhelmed by something. So it could be overwhelmed by crowds of people or requests or complaints or maybe a massive volume of questions or calls.
1: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때문에 내가 포위된 느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besiege는 스펠링이 besieged인데요. The feeling of being besieged is also causing people to wear slouchy, loose, big, oversized clothing.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최근 유행처럼 느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입는 오버사이즈 의류에 대한 이야기를 뉴욕타임스에 실린 패션 관련 Q&A 기사를 통해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난히 큰 옷을 입는 경향이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온 게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의 우리가 아는 오버사이즈 옷의 인기는 어떤 한 사람의 영향이 특히 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과거 럭셔리 브랜드 셀린 그리고 클로이의 전성기를 이끈 영국 출신 패션 디자이너 피비 파일로인데요. 이 이야기를 다음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0: Philo, one of fashion's lodestars and a woman of ineffable cool, has long been the poster girl for oversized clothing, favoring mega pants and enveloping shirts and sweaters in her life and her collection.

0: collection. Her namesake brand, which debuted in 2023, has yet to appear on a runway, but its trickle-down effect is impossible to deny. As Harper's Bazaar pointed out this year, these silhouettes she's cultivated, the oversized funnel neck jackets, the perfectly slouched trousers, are now everywhere.
1: 패션계의 등대이자 형언할 수 없는 세련미를 지닌 디자이너 피비 파일러는 오랫동안 오버사이즈 의류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자신의 일상과 컬렉션에서 공이 오버사이즈 팬츠 및 몸을 감싸는 셔츠와 스웨터를 즐겨 입어왔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따서 2023년에 새롭게 론칭한 브랜드는 아직 패션쇼를 열지는 않았지만 그 파급 효과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올해 패션 잡지 Harper's Bazaar에서 지적했듯이 오버사이즈 funnel-neck 자켓이나 완벽하게 헐렁한 핏을 보여주는 바지 등 그가 업계에 정립한 특유의 실루엣은 이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Lodestar라고 하면은 이게 북극성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영어에서 North Star라고 하면은 어떤 행동의 지침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을 yep. 말하죠.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이너도 패션 업계에서는 그런 북극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0: Yeah, I remember when she left one of these fashion houses.
1: Yeah.
0: They after she left, and then they brought in a new designer for that fashion house. They started calling it old Celine, new Celine,
1: oh, really?
0: Because they missed her at that brand.
1: Yeah, absolutely. So she's the poster girl for oversized clothing currently.
0: Yeah. So if you're a poster, you can say poster child for yeah. something. So usually it's used as poster child, but since she's a woman, I think they're saying poster girl.
1: Yeah.
0: So when you're a poster person, poster child, it means that you're a person who serves as like the symbol, the public face, the public figure for a specific cause, movement, or an organization.
1: 뭔가 대표하는 인물, poster child. 여기서는 poster girl. And what about the trickle-down effect?
0: Trickle-down effect would be a phenomenon where trends, or it could be wealth as well, and it originates at the top of a system and it gradually spreads downwards towards the lower levels.
1: So Philo's latest collection has had a trickle-down effect on fashion in the world, basically.
0: Yeah, on the fashion industry.
1: Yeah.
0: So the designs that she creates, it kind of the similar designs would be seen in other fashion houses.
1: Exactly. 낙수 효과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분수대의 물이 분수대가 아니라 이제 그 폭포수의 물이 위에서 쭉쭉쭉 내려오면은 아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낙수 효과, trickle down effect. 그게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Philo의 최근 그 디자인들이 패션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런 오버사이즈 스타일을 어색하지 않게 소화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0: All that said, going big is not as simple as throwing on a giant suit and walking out the door. Proportion matters when it comes to oversize and can make the difference between looking like a girl who raids her mother's closet and looking like someone out to effectively navigate the world. If you have very wide pants, opt for a narrower top, Kim said, or try tailored trousers that puddle at the ankle with a voluminous top rather than leggings or skinny jeans, which have an overly retro vibe.
1: 자, 이렇게 오버사이즈 스타일을 소화하는 게 단순히 커다란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가는 것만큼 단순한 건 아닙니다. 오버사이즈 옷을 입을 때는 비율이 중요한데요. 이 비율에 따라 엄마 옷장을 뒤져서 입은 어색한 소녀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을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죠. 자, 럭셔리 브랜드 몬세의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한국계 디자이너 로라 킴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바지의 통이 아주 넓다면 상의는 좀 더 슬림한 디자인을 선택하시고요. 또 볼륨감 있는 상의를 입었을 때 하의는 너무 딱 붙어서 지나치게 복고적인 느낌을 주는 레깅스나 스키니진 대신에 발목 정도까지 오는 여유 있는 그런 핏을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0: Well, that said, what does that mean, Karen?
1: All that said, so this is it's a transitional phrase that's used to kind of introduce a statement that contrasts with or modifies or limits what you just said. So it kind of functions similarly to however or nevertheless or nonetheless.
0: 앞에 뭔가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라는 이제 연결어예요. 그래서 all that said 하면서 뒤에 또 다른 내용이 오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 oversize trend가 뭔지, 언제 시작됐는지, 어떻게 요즘에 다시 유행이 됐는지 얘기를 쭉 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긴 해도 이게 또 그렇게 오버사이즈 옷을 입는 게 심플한 건 아닙니다. 그냥 걸치기만 해도 되는 건 아니고 비율을 생각하면서 입어야 그래야 좀 멋있지. 안 그러면은 그냥 엄마 옷을 몰래 입은 아이처럼 보이는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입으라는 얘기예요. So, opt for a narrower top if you have wide pants. Opt means to choose. And, if you have, let's say, a voluminous top, then go for, sort of tailored trousers. So, what's a voluminous top?
1: Voluminous something, it means that it's describing something that's very large, spacious, full, or it has some sort of volume or bulk.
0: 볼륨이 있다. 이건 좀 크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 voluminous라고 합니다. voluminous. 그래서 좀큰 상의를 입었다라면은 이제 하의는 그래도 좀 피티드한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복고풍으로 스키니 진스나 레깅스보다는 tailored trousers. 그래서 뭐 이렇게 일자바지라든지 아니면은 puddle at the ankle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발목 쪽에서 이제 약간 찰랑거리는 듯한 요런 바지. I'm not exactly sure what shape this is, but 뭐 하여튼 그런 게 좋다고 디자이너가 조언을 합니다.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Let's listen to Toto now with Rosanna.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Let's review our next New York Times news coverage story of the week. This is from Thursday. 멀미는 왜 생기고 예방할 방법은 없는지 다시 듣겠습니다. Jason, what's the title?
1: Is motion sickness preventable?
0: 멀미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제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과연 뭐라고 할까요? Q&A 형태로 작성된 기사거든요.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 Question. I often feel carsick while traveling. What are the best ways to prevent or treat motion sickness? Answer. Historically associated with sailors reacting to the pitch, roll, and yaw of ships, motion sickness now affects people in cars, trains, planes, and even in space. The symptoms can start within minutes of feeling movement and last for hours after it stops. Classic motion sickness often begins with feeling warm, sweaty, and dizzy. You might also develop a headache or feel fatigue. As the condition worsens, nausea sets in and can lead to vomiting.
0: 자, 질문입니다. 여행할 때 차멀미를 자주 하는 편인데 멀미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변입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는 선원들이 배의 상하 요동, 좌우 요동, 그리고 선의 운동에 반응해서 나타내는 현상으로 여겨졌던 이 멀미가 요즘은 이제 차 멀미, 기차 멀미, 비행기 멀미, 심지어 우주에서도 멀미를 겪게 되죠. 증상은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시작될 수 있고 움직임이 멈춘 후에도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멀미는 대개 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나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시작되고 간혹 두통이 같이 생기거나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 증상이 더 악화되면 메스꺼움이 나타나고 구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So you call this when you're in a car being car sick.
1: Yeah, so in a car, we call it car sickness. I mentioned earlier when you're in an airplane, we call it air sickness. If you're in a boat, do you know what we call it?
0: Seasick.
1: Yeah, so seasick if you're in a boat. I haven't heard of train sick. I mentioned being in a train. So I've never heard of train sickness.
0: I would
1: imagine that's what it's called. I can't think of any.
0: Maybe rail sick,
1: but I think train sick is probably the train version. But I've never heard of people feeling sick being on a train, but it would make sense as well.
0: Yeah. And then in space.
1: Yeah.
0: They say you can get motion sickness in space too.
1: Yeah. That's surprising. But that also makes sense because especially if you feel weightless and you're not in control of where you think you're moving or that your balance is setting you up to be.
0: Well, I hope our listeners aren't eating right now, but I heard that in space, if you vomit, you know, because there's no gravity. It just floats around.
1: Yeah.
0: So you have to make sure you have your bath bag in front of you and aim directly into it because you know, it's not going to go down. It's probably just going to go, you know, left and right. Anyway, car sick가 차 멀미하는 거고요. Car sickness가 차 멀미입니다. 그거 말고도 선생님 이것도 있잖아요. Homesick.
1: Oh, yes.
0: 이거는 멀미는 아닌데 이거 뭐예요?
1: Homesick is if you've been away from home for a long time and you want to see your family or parents or just familiarity.
0: Yeah, exactly. 이거는 뭐 향수병에 굉장히 가까운 거죠. 네, 향수는 뭐냐면 이 향은 고향의 향이에요.
1: Like It's perfume?
0: Perfume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게 이제 향수병이라고 하거든요.
1: Oh, 고향. Like the place you're from.
0: Yes, yes.
1: 아.
0: 그래서 그게 이제 homesick랑 좀 제일 가까운 것 같고 그다음에 lovesick도 있죠.
1: Oh, yeah.
0: 이것도 멀미 아닌데 이건 뭐예요?
1: Yeah, so that's if you've had a bad relationship and you just don't want to be in love anymore.
0: 아, 질렸어요.
1: Yeah.
0: 실연당하고 상처당하고 이럴 때 lovesick라고 할 수 있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그 정반대 의미도 될 수 있지 않나요?
1: It can be, yeah. Certainly if you're so in love
0: that 너무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럴 때도 lovesick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sick가 여기저기 많이 붙네요. 자, 그래서 motion sickness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통칭 멀미 또는 travel sickness라고도 하고요. nausea는 메스꺼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멀미는 왜 생기는 걸까요? 다음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Scientists don't know exactly what causes motion sickness, but one theory is that it's the body's reaction to conflict between different senses. If you're reading in a car, for example, your eyes see a stationary page, but the parts of your inner ear that detect acceleration and rotational motion sense you're moving, even if you're not aware of it, said Paul DeZio, a cognitive neuroscientist at Brandeis University. It's unclear why some people react with motion sickness, but some scientists think the brain interprets inconsistency as resulting from a neurotoxin and sets off vomiting in response.
0: 과학자들은 멀미의 정확한 원인을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이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감각 간의 불일치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 안에서 책을 읽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눈은 가만히 있는 책장을 쳐다보게 되는데요. 브랜다이스 대학의 인지신경과학자 폴 드지오에 따르면은 가속도와 회전운동을 감지하는 뇌의 일부는 당사자는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신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감지하는 거죠. 자, 왜 멀미를 겪는 사람이 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진 않지만

0: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멀미에 대해 특히 취약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닌지 다음 단락에서 들어볼게요.
1: Most people experience some motion sickness from extreme motion, but some also react to milder movements. Children are generally more susceptible than adults, possibly because they have not yet become habituated to such movements. Women are more at risk than men, most research suggests. One study estimated that genes account for 57% to 70% of a person's susceptibility to motion sickness. Dr. Kristin Steenersen, a vestibular neurologist at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aid you're more likely to get motion sickness if you have migraines. In particular, people with vestibular migraines who experience vertigo or dizziness, along with some migraine symptoms, sometimes without a headache, may get sick watching an action movie, unloading the dishwasher, or even reading while sitting still, she said.
0: 대부분의 사람들은 격렬한 움직임에 의해 어느 정도 멀미를 경험하지만 일부는 그보다 덜한 움직임에도 더 많은 멀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멀미에 더 취약한데요. 이는 아마도 아직 그런 종류의 움직임들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멀미가 생길 위험이 더 높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멀미 취약성은 57%에서 70%까지 유전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스탠퍼드 대학교 의대의 전정신경과 전문의인 크리스틴 스티너슨 박사는 편두통이 있는 경우 멀미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는데요. 특히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을 비롯해서 일부 편두통 증상을 보이며 때로는 두통이 동반되지 않는 전정성 편두통을 앓는 사람들은 액션 영화를 보거나 식기세척기에서 그릇을 꺼내거나 심지어 가만히 앉아 책을 읽는 중에도 멀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스티너슨 박사의 설명입니다. If you're susceptible to something, what are you?
1: You are vulnerable to something, or you can easily be harmed or influenced by something.
0: 네, 무언가에 굉장히 예민하다, 민감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hildren are generally more susceptible than adults. 그래서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멀미에 더 취약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And it's probably because they've not yet become habituated to these movements.
1: Habituated, meaning they're used to something, and usually something that you don't like or that is unpleasant. So if you think of the word habit is in there, habituated, and habit are things that you do over and over or things that you do without thinking. But if you've experienced something enough times, then it's sort of like becoming a habit. It's habituated in you.
0: Got it. 익숙한, 길들여진, habituated. And what's a migraine?
1: A migraine is a type of headache, and I would say it's like an extreme headache
0: On one side.
1: that comes very suddenly and painful. I've experienced this a few times,
0: Yes, it's
1: and
0: debilitating.
1: yes, it is. Yeah, it literally, and sometimes you know that it's going to happen if your vision starts to blur first, which is how I know. And if your vision ever blurs and you get migraines, drink a lot of water immediately. It helps out.
0: 네, 편두통을 migraine이라고 합니다. Okay, just one small thing I want to correct is that the spelling of stationery for 문방구 or 문구류 is with an E, and 가만히 있는 that stationery is spelled with an A. So there is a bit of a difference in the spelling there.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추석을 맞아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계신 분들에서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멀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멀미에 그러면은 효과가 있는 것들도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뭐, 귀 뒤에 붙이는 형태의 패치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붙이는 패치형은 어린이나 어르신분들께는 권장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어지는 단락 들어볼게요.
1: There are also behavioral approaches that

0: may help prevent motion sickness. If you're in a car, driving may reduce symptoms because you're in control of your environment. If you're a passenger, Steenerson said, sitting toward the center of the car and keeping your eyes on the road can help. Dr. Eric Voigt, an otolaryngologist at NYU Langone Health, recommends staying toward the center of planes and above deck on boats where you can see the horizon.
1: 멀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적인 접근법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는 운전자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하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의 입장이라면 가능하면 차량 중앙 쪽으로 앉아서 시선을 도로에 고정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스티너슨 박사는 말했습니다. NYU 랭곤 헬스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에릭 보이트 박사는 비행기에서는 가운데 쪽에, 배에서는 수평선을 볼 수 있는 갑판 위쪽에 머무르는 것을 권장합니다.
2: So the important thing is, and you mentioned this before, is to be in control.
0: Because controlling something means that you are affecting things around you the way you want. So if you're steering the car, if you turn the wheel to the right and the car actually turns to the right, then you're in control. You are the one that is making the car go right. It is doing what you want it to do. Therefore, your brain or your senses is not confused. But when the car suddenly goes right and you had no effect on it, then that's why you might get motion sickness.
1: Being control of something은 무언가를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갈지,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다 내가 제어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뇌에서도 이게 다 일치가 되니까 멀미를 안 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 있었어요. 이비인후과 의사를 otolaryngologist라고 이제 공식 용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0: No one says that.
1: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말하죠? 보통은
0: What is that? Ear, ENT. Nose, no, yeah, ENT. That's right.
1: ENT doctor.
0: Yeah.
1: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무 어렵거든요.
0: Yeah. Ears, ear, nose, throat.
1: 맞아요. Yeah. ENT doctor가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All right, let's read the last part.
0: Paying attention to what sets off your symptoms can help you navigate them long term. For example, Steenerson said she gets sick in cars but loves roller coasters. Philip says he has a sailboat but doesn't give him the same debilitating symptoms that the research vessel did. Though most people are able to manage motion sickness if they plan ahead, he said there's some things that are just, you know, overwhelming for some people.
1: 증상을 유발하는 요인에 주의를 기울이면은 장기적으로 증상을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스티너슨 박사의 경우 자신은 차에서는 멀미를 하지만 롤러코스터는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전정 신경생리학자인 제임스 필립스 교수는 요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요트에서는 자신이 과거 영구 선박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필립스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면 멀미를 잘 관리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Okay. So you might experience debilitating symptoms.
0: Debilitating meaning that you are not able to do or function the way that you want. So right. It's like you're out of order if you're a machine. You don't work properly.
2: Yeah. And I think I said earlier on that when I have migraines, I get into this debilitating state where sometimes I can't walk. Mm-hmm. I definitely can't work.
0: Yeah.
2: You know, and you know, with the vision as well, you said that too. You
0: Your
2: can't
0: eyes go blurry.
2: See properly.
0: Yeah, I can't read.
2: Yeah, exactly.
0: Yeah.
2: Mm.
0: Yeah,
2: it's all debilitating.
0: I experienced that live on air in one of my first jobs where I was reading my script and all of a sudden the words got blurry.
2: Yeah.
0: And I was telling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을 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평소 차에 관심이 없었는데도 친구의 멋진 차를 보고 나는 왜 저런 차가 없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안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착각해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교를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느슨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라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비슷하고 적을수록 그 몇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비교의 기준은 넓어지고 비교에서 비롯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삶의 방향도 더 선명해질 수 있죠. 내 세상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비교는 줄어들고 불안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러시아의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는 20세기 음악의 흐름을 바꿔놓은 작곡가 중 한 사람입니다. 초기에는 러시아 민속음악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후 신고전주의를 거쳐 음렬주의까지 한 가지 양식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시도했는데요. 그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것은 1910년에 발표한 발레음악 불새였습니다. 불새의 성공에 이어 이듬해 그는 또 하나의 발레 페트루슈카를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인형인데요. 마법사의 손에서 생명을 얻은 인형 페트루슈카가 아름다운 발레리나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이루지 못하는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스트라빈스키는 훗날 이 발레 음악을 피아노 독주곡으로 다시 만들었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해볼까요?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에 의한 세계 악장 중 1악장 러시아 춤을 피아니스트 아나톨 호고르스키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9월 27일 일요일 EFS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첫 곡은 스트라미스키, 페트루슈카에 의한 세계의 악장 중 1악장 러시아춤, 피아니스트 아나톨 호고르스키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드라이브라는 주제로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듣기 좋은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동 중이신 분들도,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악들로 채웠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다음 들으실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예술가의 생애입니다.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에서도 여러 차례 연주되며 꾸준히 사랑받아온 작품이죠. 1867년 그의 대표작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와 같은 해에 발표되었습니다. 느리고 서정적인 서주로 시작해 다섯 개의 왈츠가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화려하게 막을 내리는데요. 우아하고 활기찬 분위기뿐 아니라 때로는 쓸쓸한 정서까지 담겨 있어 왈츠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예술가의 생애를 피터 포크가 지휘하는 빈 폴크소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예술가의 생애를 피터 포크가 지휘하는 빔펄크소퍼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베토벤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으로 125중 2악장 몰토 비바체 얀 빌렘 데브렌트가 지휘하는 네덜란드 교향악단 연주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D단조 작품으로 125종 2악장을 얀 빌렘 데 브렌트가 지휘하는 네덜란드 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이 시간에는 클래식 드라이브라는 주제로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듣기 좋은 음악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도니제티 오페라 연대의 딸 중 아메 자메 꼐 조르 드 페트. 아 친구들이여, 오늘은 최고로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페라 1막에서 토니오가 부른 아리아로, 마리와 사랑에 빠진 토니오는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프랑스 군대에 자원 입대하고 사랑을 이루게 된 기쁨과 이제 연대의 일원이 되었다는 벅찬 마음을 노래합니다. 이 아리아를 통해 전설적인 명성을 얻은 테너가 있죠. 바로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파바로티는 1972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토니오 역으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며 하이시의 제왕이라는 명성을 굳혔습니다. 테너가 내게 어려운 음으로 꼽히는 높은 도, 이른바 하이시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이에게 붙는 찬사인데요. 이 곡, 그의 눈부신 고음으로 만나볼까요? 도니제티 오페라 연대의 딸 중 아메 자메 꼐 조르 드 페트. 아 친구들이여, 오늘은 최고로 기분 좋은 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처드 모닝이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두니에트 오페라 연대의 딸종 아메사미케 주르드 펫. 아, 친구들이여, 오늘은 최고로 기분 좋은 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차르도 보닝이 지휘하는 코벤트가든 로얄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제우루제 헤네스쿠의 루마니아 랩소디 1번, 안드리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제오로제 헤네스쿠의 루마니아 랩소디 1번을 안드레스 넬슨스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에서도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듣기 좋은 음악 클래식 드라이브 이어갑니다. 1부 끝곡은 줄리아니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작모로 30중 1악장 알레그로 마이스토소 존 윌리엄스의 기타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0: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1: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0: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9월 27일 일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프로코피에프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중 기사들의 춤 게으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드라마 노담의 칸타빌레에서 마이스트로 슈토 제레만이 등장할 때 나오던 곡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곡은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캐플리카의 무도회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입니다. 위압적인 리듬과 묵직한 선율을 통해 두 가문의 긴장과 귀족들의 당당한 분위기를 그려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입니다.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에 불과 두달 전에 완성한 그의 마지막 협주곡인데요. 당시 클라리넷은 지금처럼 널리 쓰이는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이 악기가 지닌 부드럽고 다채로운 음색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펼쳐 보였죠. 오늘은 3악장을 준비했는데요. 장난기 어린 주제가 춤추듯 경쾌하게 펼쳐지고 클라리넷의 화려한 기교도 곳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고 활기찬 분위기 사이로 문득 쓸쓸한 정서도 느껴지는 곡입니다.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헤이장조 쾌에버너 622중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자클 랑슬로의 클라리넷 장프랑스와 파이알의 실내 관현악단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회의장조 쾌머르 622종 3악장을 자클 앙슬로의 클라리넷, 장 프랑스와 파이아르 실내 관현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은 클래식 드라이브라는 주제로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듣기 좋은 음악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오페라 유령, 캣츠, 에비타 등을 작곡한 뮤지컬의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판타지아입니다. 그의 대표작 오페라 유령에 나오는 음악들을 바이올린과 첼로,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으로 새롭게 엮은 곡인데요. 여주인공 크리스틴은 바이올린이 담당하고 팬텀은 첼로가 맡아 마치 두 주인공이 노래하고 대화하듯 음악을 이끌어갑니다. Think of Me, The Music of the Night, All I Ask of You 등 귀에 익은 뮤지컬 넘버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로 펼쳐지는 이 곡 함께 들어볼까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판타지아를 사라장의 바이올린, 사이먼 리가 출시하는 런던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앤드류 로이드웨버의 판타지아를 사라장의 바이올린, 사이먼 리가 지휘하는 런던 오케스트라인지로 감상하셨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함께했던 클래식 드라이브 어떠셨나요?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클래식 명곡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음악들이 연휴의 끝자락에 작은 여유와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은 무스록스키, 전람의 그림 중 키우의 대문,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인지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이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 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1: 예,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0: 보세요.
1: 고수익의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 협의회.

작은 뭔가가 더 있다. 그러니까 규정할 수 없는 이 특성이 결정적이었다. 만일 마틴이 왜 내가 아니라 그 애죠? 라고 물었다면 그 작은 뭔가가 더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을 것이다. 그토록 사소한 것으로 이토록 크게 어긋난다면 미쳐버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나쁜 쪽으로 곤두박질 친다. 언제나 하잘 것 없는 게 차이를 낳는다. 다비드 포안키노스의 책 두 번째 아이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존 메이어가 부른 Stop This Train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문학 수첩에서 펴낸 소설입니다. 다비드 포앙키노스의 책두 번째 아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김희진 번역으로 만나게 된 책이고요. 다비드 포앙키노스의 이 소설들이 한국에 꽤 번역이 되어 있고 프랑스에서는 또 국민 작가로 통하는 그런 작가신데요. 저는 이분의 소설 중에서 이두 번째 아이를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었어요. 번역된 책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서 제 관심사랑 좀 많이 닿아 있기도 하고 약간 겹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제가 프랑스 행사를 갔을 때도 같이 세션을 맡아서 교류했던 작가님이기도 해서 행사 전에 미리 읽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출발점과는 조금 다르게 이두 번째 아이의 이야기는 약간 따뜻하더라고요. 뭔가 삶에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해리포터 오디션에서 최종 후보에서 떨어진 소년 마틴의 이야기, 그 삶이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이제 뭐 당선된 사람, 그리고 우승자를 생각을 하고 또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면 그 오디션에 최종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까지는 뭐 일반 대중들은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도 오래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기억은 그 최종 우승 후보였다가 떨어진 그러니까 2등인 그 당사자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꿈을 계속 꾼다면. 그래서 이 마틴은 내가 왜 해리포터가 되지 않았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계속 놓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문장값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랑 그 대니얼 레드클리프랑 뭐가 다르지라고 했을 때 작은 뭔가의 차이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 진짜 범접할 수 없이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차라리 포기할 텐데 아주 작은 한끗 차이가 있어. 그 한끗 때문에 너는 안 되고 걔는 된 거야라고 하면 너무 이 야박하고.

아깝고 안타깝고 그래서 속상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에는 또 그만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게 펼쳐지는 소설입니다. 윤설아님, 신랑이 미국 출장을 가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시댁에 내려가는 중에 들어요 하시면서 아이들은 세상 곤하게 자고 있고 잠시 커피로 잠을 깨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세상 곤하게 자고 있고 잠깐 휴게소 들리신 걸까요? 아니면 지금 기차로 움직이시는 중일까? 여러 가지 상상을 그려보게 됩니다. 하게 됩니다. 지금. 또 굉장히 그 시댁 어르신들이 아주아주 아주 즐거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커피로 잠 깨시고 아마 운전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전 잘 하시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즐겁게 가시길 바랍니다. 아마 길 위에서 북카페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신수아님, 차이를 낳고 차이를 버리는 것도 다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써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쵸. 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인데 그 필터 교체가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만 북카페가 옆에 있을 테니까 계속 환기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박윤영님, 고은님 어제 제 메시지 읽어주시고 응원의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어제 대상 포진, 그쵸? 안면 부러 온거 소개했었죠? 기억이 납니다. 얼른 다 나아서 10월에 합정동에서 하는 테니스나무 북토크에 꼭 갈게요 하셨습니다. 아, 이 테니스나무, 네, 북토크가 몇건 잡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바로 10월. 입니다. 10월 15일에 북토크가 있는데 뭐 살펴보면 그 정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카페인 분들 또 만나게 되면 꼭 저에게도 카페인입니다.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해화동 소년의 특별한 사람 존 박의 폴링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미향님 비롯해서 많은 카페인님들도 보라로 북카페 보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또 저의 이 옷을 알아봐 주셔서 네, 살짝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얘기 드렸죠? 그 제가 파리 여행 가서 짬을 내서 옷을 두벌 샀는데 그 중에 하나 어제 입었었고요. 그것은 굉장히 저보다 태어난 지 오래된 옷이었고 이것은 오래된 옷은 아닌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류의 옷이어서 오늘 또 방송 이후에 옷 관련과 이제 테니스 나무를 연결한 어떤 컨텐츠에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영감을 주는 룩을 좀 챙겨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감을 주는 룩이 뭐지? 하면서 사연이 있는, 깃들어 있는 그런 옷이라서 또 입고 왔습니다. 저 옷장에 보면 근데, 예, 지금 약간 라벤더 퍼플 요런

근데 이런 옷들만 가득하기도 하거든요. 비슷한 걸또 샀네 싶긴 했는데 또 약간 재질과 또 조금 다르니까 그러니까 또 유혹을 던지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장수지님, 아기 낳고 라이브로 처음 들어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고은 작가님 목소리 들어서 반가워요. 테니스 나무도 구매해놔서 틈틈이 읽으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신간 구매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지님 진짜 그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시 듣기 말고 생방으로는 오랜만에 만나는 거네요. 아기도 함께 듣고 있을까요? 어린 카페인으로 옆에 있을까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수지님이 또 라이브로 북카페 이렇게 생방 함께 하시는 동안 또 북카페가 계속 사연 많이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자주 사연 던져주시죠. 그리고 9110 쓰시는 카페인님이 테니스 나무 읽은 감상을 남겨주셨는데, 감동 받았습니다. 긴데 다 읽을 순 없고, 요런 부분은 이제 작가 입장에서 너무 마음에 쿵 맺히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만 읽자면 허구의 이야기라는 걸 알면서도 어디엔가 분명히 태호와 미아가 있을 것만 같아요 하는 부분들. 소설 속 인물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늘 위트와 기발한 상상력이 넘치는 작가님의 소설이 이번에는 거기 더해서 현실의 문제들이 담기면서 너무 생생하고 많이 슬펐어요 하시면서 너무 다 읽고 슬퍼서 앞으로 돌아가서 그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다시 읽으셨다고 합니다. 이대로 끝내기가 싫어서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테니스 나무를 읽고 알아주셔서 이게 앓는다 있죠? 정말 그 고통을 내 온몸으로 이렇게 앓듯이 그렇게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귀향입니다. 정말 그 귀향길에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요. 오늘은 영원 회귀의 시간에 대한 얘기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귀향일까요? 어떤 의미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는 시간을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팽팽한 직선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뻗어나가는 이 직선의 궤도 위에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늙어가고 에너지를 소모하며 끝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학자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이처럼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소모되기만 하는 일상의 시간을 세속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직선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밑바닥의 감정까지 고갈되어 숨이 차오르는 피로감을 겪기도 합니다. 만약 인간에게 이 직선의 트랙만 주어졌다면 우리는 진작에 그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독한 소모의 굴레를 끊어내는 지혜로운 장치를 발명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절이나 고대의 축제처럼 일정한 주기마다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순환의 시간, 즉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엘리아데는 이를 가리켜 영원회귀라고 칭했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고 조상들이 물려준 오래된 의례를 반복하며 기억 속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그저 과거를 향한 비효율적이고 낡은 답습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화학적 관점에서 이 반복은 결코 퇴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주하던 직선의 시간을 잠시 멈춰 세우고 내 삶이 처음 시작되었던 태초의 원형으로 돌아가 존재의 에너지를 새롭게 갱신하는 숭고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꽉 막힌 도로를 뚫고 고향의 문지방을 넘는 이유는 그곳에 일상의 피로를 지워줄 안락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오래된 순리를 감각하며 내가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다시금 고유한 좌표를 확인하는 실존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만물이 태어나고 쓰러짐을 반복하듯 시간 역시 둥글게 몸을 말아 원점에 닿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직선을 그어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라는 세상의 재촉 속에서 기꺼이 뒤를 돌아 원점으로 회귀할 줄 아는 이 둥근 궤도야말로 현실의 팍팍한 굴레로부터 인간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지적이고 숭고한 본능입니다.

조나스 브라더스 스위치 풋이 함께한 곡 Greetings from Your Hometown 띄워드렸습니다. 아, 진짜 명절 앞두고 연휴 앞두고 우리가 짚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어떤 풍경, 그리고 너무 역사가 오래된 거, 어떻게 보면 농경사회에 그때는 되게 유용했을 법한 이 연휴의 어떤 흔적들,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거지? 이렇게 정말 하룻밤 사이에 막 배송도 탁탁탁탁 되는 이런 소비의 시대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 그 의미를 지금 이렇게 잘 짚어준 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그동안 사느라 닳아버린 우리 시간들을 새롭게 또 충전하고 갱신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혼 회귀로서의 어떤 기능이기도 합니다. 하미경님, 우리 아이들도 엄마에게로 돌아오고 있어요.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또 굉장히 이내 아이들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그 시간들이 참또 아름답고 소중할까 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인혜님은 편지 쓰면서 북카페 듣고 있어요. 좋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편지 쓰면서 북카페로요? 지금 혹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냥 한번 일부러 말해본 거예요. 혹시 그럼 보내주시려나 싶어가지고 북카페로 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괜히 김칫국을 좀 해맑게 먹어봅니다. 마셔봅니다. 그리고 하아영님이 저 오늘 파리지앵 헤어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늘 생각했지만 좀 튀는 스타일이 이상하게 잘 어울려요. 칭찬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그쵸. 늘 생각하셨다는 부분이, 아, 느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약간 튀는, 아주 튀는 거 말고 약간 튀는 옷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요, 라디오긴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실 수 있게, 이 앞에 이 셔츠 브라우스 카라 부분이 되게 필요 이상으로 길어요. 토끼 귀가 아래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약간 뭐랄까? 지느러미? 지느러미가 아니라 지느러미?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그 망망대해를 헤엄쳐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들. 네. 제가 좀 추구미까지는 아닌데 재밌어 합니다. 0686 쓰시는 카페이님, 반짝! 작가님 엄청 반가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엄청 강조해 주신 것도 좋고요. 정재현님도 반짝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그리고 박진영, 버나드박, 박지민이 함께한 곡 부산에 가면 두곡 듣고 이제 무리하는 시인들 만날 건데요. 우리 약속했었죠. 뭐뭐 다시 1로 만나기로. 그래서 저는 윤고은 다시 1로 지금 와 있다고 치고 두 분도 아마 김상혁 다시 1, 김소연 다시 1로 오시지 않나 기대하면서 모셔볼게요.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보고 싶으셨죠?
2: 네.
1: 이게 바로 소연 시인님. 너무 빠르니까 저 약간 의심스러운데요, 지금. 너무 빠르니까 이건 거의.
0: 그러니까 저 그래서 대답 일부러 좀 망설였잖아요.
1: 아, 진짜.
0: 진심을 보여드리려고.
1: 아, 두 분 저를 너무 많이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거의 너무나 잘 반겨주시고 얼러주시는 느낌까지 듭니다. 아, 지난주 방송은 제가 카페인의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2: 네.
1: 약간 고급스럽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너무 고급스러우면 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다시 왔어요. 편안하게 또 오늘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2주 전에 그 버스 얘기하면서 7번 버스랑 7-1번 버스가 경로가 비슷한 듯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삶도 네. 김소연 다시 1은 조금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2: 네.
1: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좀 다시 1로 만나기로 네. 했잖아요.
2: 네.
1: 네. 다시 1로 오신 건가요?
2: 네. 네.
0: 나 이거 빨리 대답해서 진정성이 아니, 떨어지는데요?
1: 아니, 두 분이 진정성 떨어진 그 속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표정과.
0: 딴 데 보고 대답했어요.
1: 그 음 자체가 그 되게 그, 그래, 뭐 이런 느낌의 음이어가지고. 첫음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일로 오시니까 어떠십니까?
0: 네, 아, 저는 그 평소에 안 입던, 다른 데서 안 입었던 반짝이 바지를 사서, 많이 반짝이진 않아요. 근데 이거 살 때, 그 잔디 부장이 많이 반대했거든요. 이 바지를 사려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1: 네.
0: 다시 일이 되기 위해서 샀습니다.
1: 지금 입고 오신 거예요?
0: 네,
1: 못 봤지? 네. 지금 이따가 노래 나가는 네. 사이에 한 바퀴 빙그로 돌아주세요.
0: 네, 일어나라 그럴까 봐 너무
1: 아니요.
0: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1: 의자 끄는 소리 나고 이러니까 네, 네. 아, 다시 일로 오셨고요. 네.
2: 예, 저도 소연진이. 다시 일로 오니까 더 기분 좋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조금 평소보다 명랑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으려나? 기대를 저 스스로도 하고 있어요.
1: 지금 일단 소연 씨님은 표정이 다시 일이 확실합니다. 지금 표정이 지금 네. 거의 약간 스마일 캠페인 수준으로 지금 다시 일을 하고 계신 느낌이 들고요. 저는 아시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 지느러미 같은
0: 토끼 귀
1: 예, 요런 걸로 이제 네. 왔으니까
2: 네.
1: 이게 평소의 모습은 아니겠죠?
0: 네.
2: 평소의 모습인데요.
1: 네, 아무튼 그렇게 왔습니다. 네,
0: 평소의 모습이 아닌데 되게 잘 어울리는 모습이긴 해요.
1: 잃어버린 내 조각을 네, 찾은 네, 듯한 네. 느낌. 네, 우리 카페인 분들도 오늘 다시 일로 평소랑 조금 다른 무리하는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인혜님, 우와 반짝이 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0: 아, 근데 또 그렇게 반짝이진 않는데 잔디부장 입장에서는 반짝인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집어서 고집을 부렸더니 아유 진짜 화려한 거 고르는 습관 진짜 못 고친다고 저를 한심하게 봤어요. 요즘 많이 고쳤는데 예전에는 그냥 노랗고 황금색 뭐 이런 거 무조건
1: 그쵸.
0: 집었거든요. 아, 지금은 많이 고쳤습니다.
1: 황금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어두운 색인데?
0: 돌긴 해요. 황금색 약간 돌긴 하는데.
1: 네, 이따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작품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0: 네.
1: 먼저 상혁 시인님 거부터 볼게요.
0: 네, 이원 시인의 산문집 어슬렁과 기웃거림. 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중에서 요거를 골라온 이유는 초반에 어떤 풍경이 나와요. 근데 제가 요 풍경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이 풍경에 한번 가보셨던 분은 요게 너무 더 아름답게 느껴지겠다.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읽어도 예뻤거든요. 요 풍경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를 읽을 때 글의 뭐 중심은 뒤쪽에 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요 풍경이 너무 예뻐서 또 가져오게 됐습니다.
1: 어떤 글일지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사람은 정말 작구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알게 된다. 강물은 저렇게 흘러가고 사람들은 저 앞을 잠시 저렇게 조그맣게 지나는 것이구나.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으면 가만가만 욕망이 가라앉았다. 눈이 해주는 깨끗한 기도. 너무 간절해지면 경건해진다. 간절해지면 꼼짝할 수가 없다. 기도를 하기 위해 포개진 두 손이 경건한 것은 그토록 간절하기 때문이다. 간절해지면 목소리는 사라지고 손이 남는다. 간절해지면 안으로 들어간다. 간절한 것은 몸 안에 살게 되고 밖으로 꺼내지지 않는다. 기도는 안의 것이지 밖의 것이 아니다. 기도가 종교의 전유물이라는 것은 오해다. 기도가 종교적인 것은 맞지만 기도는 종교만의 것은 아니다. 기도는 운명론자의 것도 아니며 나약한 자의 것도 아니다. 기도는 중용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것이다. 기도는 있는 그대로의 것이며 자연의 방향이다. 내 안에 어린아이에게 또는 내 안에 절대자에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0: 보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지금 박주영님이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이 선곡에 아베마리아가 또 시각장애인 보첼리의 아베마리아라서 더 간절하게 들린다고 하시면서 울고 계시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정경희님은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빌딩 위에서와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하셨습니다.
1: 아, 그러게요. 이것도 생각 안 해봤는데 삼각대기가 저 더 좋긴 한데 빌딩에서도 가끔 내려다보면 마음 이상해질 때 있어서 둘이 다른 것 같아요.
0: 네.
1: 결이. 요 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는데 하나는 내가 절두산에 가본 적이 없다. 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아 여기 저는 처음에 절두산에는 요 구절을 봤을 때는 아 되게 어디 또 좋은 지방 놀러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네. 이 절두산, 절두산 위치조차 아예 몰랐던 거죠.
0: 아, 네, 네.
1: 그래갖고, 너무 상식이 없는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저 기도에 관한 얘기였는데, 아,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불행을 겪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해 줄게라는 말을 할 수 있었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긴 했으나, 예전에, 이제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닌 지도 네. 꽤 됐는데, 누군가 그냥 뭔가 큰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기도해 줄게 요 말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게 오히려 교회를 다니던 시절보다 더 자연스럽게 네. 나오는 거예요. 뭐 누군가 그냥 사회생활 잘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안에서는 대단히 좀 신기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느낌을 받으면서 좀 읽어갔습니다.
0: 그 예전에 이문재 시인이 북카페에 기도문을 모아서 예술로지로 이제 기도 시집을 가지고 이렇게 엮으셔서 들고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하면서 세상 곳곳에 정말 그 기도문들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는데 위트 있는 것도 있고 막 험한 것도 있고 아 그냥 되게 절박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한데 그 기도문을 쓰는 마음, 기도문을 읊조리는 마음하고 시를 읽고 쓰는 마음이 되게 많이 닮았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뭐 종교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삶의 가장 그 안쪽에 있는 어떤 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1: 그러니까요. 그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그 구절도 생각났는데 예전에는 뭐 신이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신의 이름을 불렀다면 요즘은 누가 이제 어떤 말도 안 되는 불행을 겪을 때는 그냥 왠지 아 이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이렇게 되는 일이 맞나 아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절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0: 네, 네. 어떠셨나요?
2: 아 저는 이 절두산이 저한테는 되게 어린 시절에 중요한 장소였어요. 제가 절두산 근처에 있는 합정동에 있는 네. 중학교를 다녔고 집이 망원동에 있었는데 하굣길에 집에 오면서 꼭 이 절두산 여기 아마 같은 돌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자리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건너편에 국회의사당도 보고 네. 하면서 딱 이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라서 뭔가 불만도 더 많고 마음속에 들끓는 게 되게 많았는데 그걸 집에 가져가기 싫어서 그 절두산 공원에서 혼자 이렇게 넋을 놓고 좀 있었는데 뭔가 그 얘기를 쓴 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너무 저의 청소년기에 어느 벤치나 돌 같은 데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 뒷모습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0: 이성희 님도 지금 절두산 성지에서 제가 느꼈던 경외와 부끄러움이 생각났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2: 예.
0: 그러니까 이게 묘비가 없는 아기들의 무덤도 있었답니다. 라고 네. 하셨는데 그렇죠.
1: 여기 꼭 가서 좀 앉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가 거기서 나도 기도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0: 이원 시인님도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시를 쓰신 게 아닐까.
2: 그렇죠. 거기 가서야 기도가 진정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걸 느껴서 이 글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흐름 속에서도 간절해지면 목소리가 사라지고 손이 남는다라는 네. 이 과정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기도는 중용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것이다. 요거를 상혁씨님이 읽어주실 때 너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정갈해지는 그런 느낌을 네. 받았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0: 아마 카페인 분들도 많이들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오 What a World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서 계속 이어갈게요.

구노 작곡의 아베 마리아 작품 번호 카탈로그 구노 89A 안드레아 보첼리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난다에서 펴낸 이원 시인의 에세이 어슬렁과 기웃거림에 담긴 글 만나

0: 아이가 태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이만큼이나 부모도 많은 걸 배워야 하는 낯선 생활이죠.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에는 그런 부모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임신 중 접종해야 할 주사부터 태어난 아이의 발달과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까지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이의 성장에 발맞춘 지원 정책과 서비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처음이어도 육아를 잘 해낼 수 있다면 아이를 낳을 결심 한결 쉬워지지 않을까요?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만나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 오늘도 작품 4편 가지고 오셨습니다. 1부에서 이원 시인의 글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9444 쓰시는 카페인님이 어릴 땐 기복적인 기도가 많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의문의 기도가 많아집니다. 아까 얘기하신 이게 맞나요? 요거 한 해가 거듭될수록 많이 하는 기도 같아요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너무 착하고 선량하게 살았는데 왜 저런 고통을 당하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이건 저 사람에게 너무 부당한 일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이런 얘기를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이게 정말 맞는지. 네. 그렇죠. 8912 쓰시는 카페인님 사연 볼까요?
1: 저는 연휴 겸 요양 겸 갑자기 제주에 왔어요. 전에 작가분들 사이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는 절에 왔어요. 다들 즐거운 추석 되세요. 그런 곳이 있나요?
0: 그러니까 제주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1: 네, 그런 듯합니다.
0: 어디예요? 8912 쓰신 카페인님 모르고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8405 쓰시는 카페인님 다시 1로 오늘 만났는데 그 다시 1이라고 하는 그 명명 자체가 너무 산뜻하게 느껴지시나 봐요. 저의 다시 1은 춤추는 거로 시작했습니다. 춤을 춘다는 건 경박하다고 생각했던 편견을 깨보기 위해서 이제 영심 다시 1로 댄서가 되신 거죠. 이런 행위가 정말 다시 1로 시도하기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2: 네. 그죠. 맞아요.
0: 평소에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하는 거.
1: 반성하게 됩니다. 뭐, 바지 좀 갈아입었다고 다시 일이 되는 건 아니고, 춤 정도는 추워야 다시 일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저에게 큰 자극이 되는 다시 일입니다, 이거는.
0: 근데 바지, 패션을 바꾸, 옷차림을 바꾸는 것도 되게 큰.
1: 바지 하나 바꿨는데요, 뭐.
0: 그럼요. 도전입니다. 근데 이제 북카페 방송에서는 보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이 상체만 잡히잖아요, 카메라에.
2: 그렇죠.
0: 위에를 한번 다음에는 도전해보시면.
1: 그럼 아래를 또 예전처럼 입고.
0: 그럼요.
1: 네, 알겠습니다.
0: 한쪽이라도 그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연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2: 네. 나의 사유재산이라든가 가장 별난 것 같은 책으로 한국 독자들 마음 사로잡았던 메리 루플 시인이 시집이 나왔어요.
0: 네.
2: 던스라는 제목으로 시집이 나왔고 그 번역을 안태훈 시인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정말 메리 루플의 작업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덕질을 하다가 그러니까 원문인 영어 버전의 시를 이렇게 혼자서 읽고 심심풀이처럼 혹은 네. 사람들하고 시모임하면서 이렇게 번역해보고 그렇게 하던 게 무르익어서 이제 번역 시집으로 나왔는데 와. 시집이 참 재밌었어요. 아 역시 메리 루플은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0: 네.
2: 그 던스도 약간 뜻을 말씀드리자면 바보라는 뜻 중에서도 약간 모자란 바보라기보다 뭐가 좀 느리게 깨닫는 바보 그런 뜻을 가진 말이고 메리 루플이 약간 던스를 지향하면서
0: 네.
2: 그렇게 시 작업도 해왔고 그랬더라고요. 그중에서 재밌는 시 하나를 골라와봤습니다.
0: 궁금합니다. 낭독 통해서 만나볼게요.
2: 우리가 만난 방식, 메리 루플. 나는 뷔페에 있는 걸 몹시 싫어한다.

무 그네를 탄채 채소 쟁반 위로 쭉 뻗어나가는 작은 남자를 처음 보았을 때, 그 남자도 무였고 나는 행복했다. 무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마을이 있다면 가장 행복할 텐데, 뷔페 사람들 수만큼이나 많은 무 사람들이 있다면, 방 안의 무 사람 각자에게 자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 자신도 반은 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제일 좋은 건 작은 가위 한 자루를 들고 다니며 세상의 작은 조각들을 싹둑 잘라내 집으로 가져가는 일. 이 가위는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 가위는 손톱을 잘랐다. 이 가위로부터 나의 파편들이 나온다. 무에서 장미를 오려낼 수 있고, 더큰 사람들의 방 안에서 즐겁게 그네를 타는 작은 사람들도 오려낼 수 있다. 그큰 사람들은 천에서 오려낸 흥분한 군중. 연회장에서 나는 그의 옆에 섰다. 그네를 밀어주자 그는 내게 미소 지었다. 단짝들이 최고다. 한 단쯤 있으면 좋다. 우리는 각자 터무니없는 멜론을 한 조각씩 골랐고, 작은 고요를 위해 씨를 발라냈다. 밭이 무로부터 기쁨이 나온다.

0: 코린 베일리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듣고 왔습니다. 물결점에서 펴낸 메리 루프렛 시집 던스에 담긴 시, 우리가 만난 방식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1: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재밌다. 요것도 눈에 띄었지만 무 자체가 너무 귀엽고 마지막에 멜론을 잘라가지고요. 씨를 빼거든요. 그
0: 네.
1: 씨를 작은 고요를 위해 씨를 발라냈다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얼마 전에 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아이가 멜론을 사줬더니 너무 맛없다고 무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도 맛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도 했지만 아 그것만 싹 잘라내면 무랑 구별이 안 돼서 무랑 단짝이 될 수도 있겠네 멜론이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나는 뷔페에 있는 걸 몹시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환상으로 진입하잖아요.
0: 네.
1: 이런 게 너무 뭔가 영미권 작가들의 어떤 느낌은 요런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동화 고를 때도 그런데 아이들에게 판타지 동화 골라줄 때는 확실히 번역서가 훨씬 많고 한국은 현실주의 뭐 동화가 훨씬 많아요.
0: 네.
1: 근데 저 같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환상으로 들어갈 때몇 가지 뭔가 단계를 거쳤을 것 같아요. 현실과 중첩되어 있고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설정을 잡아서 현실로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은데
0: 네.
1: 너무나 문 열고 들어가면 다른 세계 나오듯
0: 그쵸.
1: 뷔페에 있는 걸 싫어한다고 하고 갑자기 무 사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0: 네.
1: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0: 네.
1: 놀랐습니다.
0: 한두 번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닌 것
1: 네,
0: 같아요.
1: 아, 너무
0: 맞아요,
1: 능숙해요.
0: 맞아요. 네, 소연 씨님은 이시딱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2: 상혁 씨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거의 겹치는데 뷔페에 있는 걸 몹시 싫어한다라는 정말 싫어할 것 같고 이
0: 네.
2: 싫어한다라는 이한 줄을 쓰면서 이미 그 다음을 뭘 쓸지 본인이 느끼고 있을 때이 싫어한다라고 쓸때 기분 같은 게 그냥 전달된달까요?
0: 와, 네.
2: 그래서 메리 루플의 글을 읽고 있으면 메리 루플이 메타인지 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전달돼서
0: 네.
2: 그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뷔페에 소란하면 걷어내지 않고 그냥 넣어둔 게,
2: 그쵸,
0: 네,
2: 그쵸.
0: 그게 참 재미난 것 같아요.
2: 예.
0: 그래서 일단은 딱 되게 현실적으로 우리 카페이님들도 저도 뷔페 정경희님 사연 보니까 개인적으로 뷔페를 안 좋아해서 자세히 관찰을 안 해서인지 신선하게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모두 그 공간에 일단 온 상태에서.
2: 그죠.
0: 그 소란함 속에서 지금 현실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그 환상 속으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2: 네, 그럴 때그 익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싫은 장소여도 상관없는 이 뭔가 패기라고 해야 되나?
0: 네.
2: 메리 루프리 늘 그런 기지를 이제 시 속에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이 작은 가위 한 자루를 들고 다니며 좋아하는 걸 싹둑 잘라내서 집으로 가져가는 거. 이
2: 네.
0: 마음 너무 좋아
2: 그죠.
0: 보여요.
2: 예.
1: 요 상상은 정말 너무 재밌는 게 실제로 뭔가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잖아요. 어디
0: 네.
1: 보다가 예쁜 꽃 아니면 어떤 천이 너무 예쁠 때 끝에 가져가고 싶고. 근데 이렇게 할수 있는 가위가 있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0: 그죠.
1: 했고.
0: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1: 네.
0: 가위. 그쵸.
1: 내가 잘 나가도 티는 안 나지만 내 주머니 속에 쏙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그 가위를 갖고 있는 거라는 느낌도 드네요. 지금 얘기 듣다
1: 네,
0: 보니까. 그죠.
1: 가져오죠.
0: 네.
1: 기억으로라도, 눈으로라도 가져오니까요.
0: 그렇죠. 그리고 자꾸 얘기하면서 또 기억해내려고 애를 쓰고.
2: 그쵸, 그죠.
1: 저는 이거 못 썼을 것 같은 게, 첫 줄에, 저는 뷔페에 있는 걸 몹시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그래가지고, 아, 요 감성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요거는 또 뒤를 읽다 보니까, 이거 좋아한다로 바꾸고, 내 식대로 써도 더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2: 그것도 너무
1: 네.
2: 재밌겠어요.
0: 그렇다면,
2: 써주세요.
0: 진짜요. 만약에 이 형식을 좀 그대로 가져간다면, 방향만 바꿔서, 그럼 무사람 말고 무엇을
1: 저는
0: 선택하실 건가요?
1: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뷔페는 저는 좋아해요. 근데 무는 싫어하거든요, 또.
0: 네.
1: 그래서 무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뷔페를 좋아한다고 시작해서 차라리
0: 네.

0: 멜론으로 시작하면 시작하지, 무는 제가 생으로 잘못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1: 네,
0: 네.
1: 그러면 무에다가 그 씨를 박아 넣으면서 오히려 밭이
0: 멜론으로
1: 아, 이
0: 만들어.
1: 멜론으로 완전
0: 더 기쁨이
1: 역전하듯이
0: 나온다.
1: 네, 지금 새로운 조립을 막 하는 느낌인데 이 여기 시에 등장한 멜론 그 부분에도 보면 그냥 멜론도 아니고 각자 터무니없는 멜론이라고 썼잖아요.
0: 네.
1: 이런 수식도 너무 재밌어요. 눈길을 끌게
2: 그쵸,
1: 만들어요.
2: 그쵸.
0: 네. 그 밭이라고 하고 뒤에 터무니없는 멜론도 너무 귀엽고 작은 고요. 저는 이 고요가 고요라고도 느껴지고 그냥 평화라고도 봤어요. 그래서 멜론이지만 그냥 씨만 발라내면 우리 옆에서 고요하게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누군가로 보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봤지라고 멜론 얘기는 또안 하고 무로부터 기쁨이 나온다 이렇게 끝나는 게 전체적으로
1: 그쵸.
0: 재밌었습니다.
1: 저는 메리로풀이 제일 터무니없으면서 멜론한테 터무니없다라고 말하는 요런 부분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2: 깜찍하네요, 진짜. 단짝들이 최고다. 한 단쯤 있으면 좋다. 이런 것도 이 언어 유희처럼
1: 그쵸, 그쵸,
2: 느껴지는.
1: 맞아요.
2: 예, 너무 번역을 또 살려서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2: 그쵸. 재밌습니다. 옥상달빛의 희한한 시대 듣고 그 다음 작품 열어볼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혁 시인님이 가지고 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박시현 시인의 참사랑 건강원. 건강원은 우리 문화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네, 그 제목이 또 참사랑 건강원이어서 어디선가 다 한 번쯤 봤을 법한 간판 이름이에요.
0: 네.
1: 어디에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시인데 건강원에 대한 시인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 건강원을 물려받은 뭐 어떤 친구가 있고요. 재혁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재혁이에게 되게 껄렁하고 성의 없는 사과를 하는 문자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그 당연히 저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과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과를 받지 않는 또 재혁이가 있습니다. 그 재혁이를 또 바라보는 또 다른 화자이거나 혹은 아까 그 껄렁하고 성의 없는 사과를 했던 이가 나중에 커서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재혁이를 떠올리는 장면인가 싶게 되게 화자가 계속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0: 네.
1: 각 부분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 어떤 재혁이가 있고 재혁이에 대한 껄렁한 사과가 있고 그 사과를 신경 쓰지 않는 재혁이가 다시 나오는 이런 구조인 듯한데 이게 뭔가 묘하게 평화로우면서도 조금 폭력적인 면도 드러나면서도 그걸 그냥 수긍해버리는 마지막에 그 장면들이 대단히 기묘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듯한. 그래서 그냥 재밌어서 한번 이 느낌을 공유해 보고 싶었습니다.
0: 그럼 낭독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 참사랑 건강원 박시현. 이건 뱀이에요. 길에서요. 저 길에서 이것을 잡았어요. 뱀은 길을 가려 했던 것이에요. 옛날에는 뱀이 걸어 다녔다고 해요. 완전히 사람처럼요. 뱀은 옛날보다 더 오래된 동물이에요. 뱀은 나쁜 동물이에요. 성경에서요. 제어가 쏘리,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너를 너무 놀려서 내게서 개소주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새치가 많고 뚱뚱하다고 해서. 건강원은 네가 물려받았다며 축하해, 정말로 축하한다. 하지만 제어가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좀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최재혁, 이 등신아. 이건 길에서 주운 뱀이고요. 이 뱀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뱀은 영혼도 길쭉해서 사람이 죽은 뒤에도 뱀은 살아있을 것이에요. 하지만요, 뱀을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요. 이 길 위에서요. 하지만요, 뱀은 나를 휘감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휘감을 것이에요. 형산강 뚝에 재혁이가 서 있다. 강바람을 맞고 서 있다. 그래, 재혁아,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

0: 알렉산드라 위팅엄의 곡 공띵두능 노트르에 라 프레미디를 티에르센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문장 웹진 9월호에 담긴 박시현 시인의 시 참사랑 건강원 만나봤습니다. 다 정말 묘한 시인데 다 이렇게 듣고 나서 3483 쓰시는 카페인님은 제 여기는 살아있는 걸까요? 이렇게 지금 사연
1: 네,
0: 주셨습니다.
1: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건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요런 이 설정은 예전에 어릴 때 보면은 뭐 아버님이 하는 뭐 가게 아니면 아버님의 직장, 부모님의 직장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호칭도 정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도 정해지고 별명까지 다 정해지는 경우가 진짜
0: 그쵸.
1: 많았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다니시는 아버지가 있으면 동사무소네. 특히 제 여기처럼 이렇게 하면은 뭐 건강원네 이렇게 불렀을 텐데 아마 근데 이제 건강원에서는 애기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이런 거뭐 개소주 아니면 뭐 아니 외모를 가지고 놀린다거나 이런 것이 오히려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 때문에 더 많은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랑 연관해서 뱀을 줍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길 위에서 하지만 뱀은 나를 휘감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휘감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제혁이 입장에서는 뱀이 그냥 우연히 나를 휘감았던 것처럼 자기가 그냥 물려받게 된 거죠, 건강원을. 그리고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였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자기가 운영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껄렁하고 성의 없다고 하는 사과에서 축하하잖아요. 건강원은 네가 물려받았다며 축하해, 정말로 축하한다. 그리고 이 앞뒤에 그뭐 약간 성의 없어 보이는 사과도 문제겠지만 전혀 이 사과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금 뭐 현실에 대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에 대해서는 저 그냥 혼자 상상해 봤어요. 답장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답장을 계속 안 하니까 받아주지 않는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왜 받아주지 않아? 라는 원망이 뒤에 실려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다 종합하는 어떤 시선이 있는데 형상강 두개 제혁이가 서 있고 강바람을 맞고 서 있고 라고 마지막에 제혁아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 라고 묻는 것으로 이렇게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0: 지금 유영주님은 이렇게 무례한 사과는 처음 들어보네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누가 봐도 이것은 사과가
1: 그쵸.
0: 아니다. 난,
1: 소리부터 틀려 먹었죠.
0: 그렇죠. 이거
2: 근데
0: 참.
2: 이렇게 3종 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잘못하고, 함부로 사과도 쉽게 잘하고, 그 다음에 용서 빨리 안 한다고 종용하거나 성내는 거. 여기까지 3종 세트.
1: 최악의 3종 세트인데요.
0: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이게 또 셋이 같이 그렇게 움직일까 싶을 정도인데. 전이 뱀이라고 하는 이 존재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1: 네.
0: 이것도. 그러니까 그 건강원이니까 이제 또 뱀의 어떤 이미지도 같이
1: 네.
0: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 여기선 정말 특히 3년에서 나오는 부분 보면 진짜 누군가를 휘청이게 만든

0: 들 정도의 말이라든지 어떤 폭력적인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거니 싶어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1: 그러고 이제 또 뱀은 나쁜 동물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인데, 건강원 같은 경우는 또 뱀을 잡아서 포획해서 뭐 그게 요즘에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엔 술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서 또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기도
0: 그쵸.
1: 하죠.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제혁이에게는 대단히 상징적이기도 하고, 아,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구나. 근데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말이 바로 휘감았다. 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을 휘감는, 삶을 휘감는 뱀. 나도 모르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뱀
0: 그렇죠.
1: 같은 것.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0: 어떠셨나요, 소연 씨님은?
2: 저도 되게 매력 있게 시를 봤고요. 이게 묘한 수수께끼도 좀 남아 있잖아요. 특히 저는 이 제어기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래 제어가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 하고 끝났는데, 이 말을 누가 했을까? 이 말을 한 사람이 곧 시의 화자일까? 그러면은 제어기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재미가 너무
0: 그렇죠.
2: 많았어요. 예.
0: 그래서 그 마지막 연은 진짜 어떻게
2: 읽느냐?
0: 읽을지 그
2: 맞아요.
0: 어조에 따라서 이야기가 확 달라질 것처럼
2: 그렇죠.
0: 느껴지고.
2: 몇 마리나 잡았니? 이런 거랑 몇
0: 맞아요.
2: 마리나 잡았니? 막 이렇게 하는 거랑 완전 달라지잖아요.
0: 그쵸.
1: 저 이거 읽을 때 그래서 13년 제혁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혁이처럼 읽었고, 2연은 약간 가볍고 성의 없게 읽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 목소리를 읽느라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0: 그 묘미를 좀 살려서 읽어주신 거네요. 이 형산강 두개 제혁이가 서 있다, 강바람을 맞고 서 있다. 이 정말 짧지만 이 부분, 이 연이 들어간 것도 참 인상적이고요.
2: 네, 이 장면 없었으면 마지막 대사에서 그두 사람의 관계까지 상상은 못했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러네요.
1: 그리고 요 장면 때문에 대단히 제혁이라는 존재가, 아, 내가 어릴 때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뭔가 돌아보는 것 같고 제혁이를 조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에 제혁아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가 누구 목소리인지 더욱 헷갈리는 것
0: 그럴 수
2: 같아요.
0: 있겠네요. 이 사연이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그렇게 긴 시가 아닌데도 여러 가지 느낌을 주는 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아마 카페인 분들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카페인님들이 지금 이 3483 쓰신 카페인님 마지막 문장도 무례해요. 마지막 문장, 이제 누가 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1: 네.
0: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 라고 묻는 이 문장, 좀, 이것도 약간 공격적으로 느껴진다는
2: 그렇죠.
0: 거잖아요. 무례하다.
1: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이걸 만약에 2연에서 사과한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한다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제혁이를 돌아보면서 형상강 두개서 있겠지? 그래, 제혁아 뱀을 몇 마리나 잡았니라고 물어보는 게또 무례함의 연속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0: 그쵸.
1: 근데 이 형상강 두개서 있는 제혁이가 너무 서정적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읽히는 면도 있고요.
0: 김민정님, 저는 잘 상상이 안 되고요. 마음이 꽉 막혀요.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힘이
1: 네,
0: 있잖아요. 그쵸.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요게, 아, 정확하게 이게 누가 말했고 어떤 상황인지 알수 없지만 지금 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카페인이 상상이 잘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더 막히는 듯한 이 느낌. 왜냐하면 제역의 상황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잘 드러나니까요.
2: 그쵸. 어렸을 때부터 몸에서 개소주 냄새가 나서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이 더꽉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2166 쓰시는 카페이님, 시원하고 청명한 가을날에 윤고은의 북카페로 책도 듣고 음악도 들으니 참 좋습니다. 고은님도 시인님들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사연을 주셨는데, 음악 듣고 또 오늘의 마지막 작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조의 Alice in Wonderland 들려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온 작품 보겠습니다.
1: 네, 그 아까 메리 루폴의 던스라는 시집 뒤에 옮긴 이의 말이 있는데요. 거기에 던스라는 그 시집 제목에 관한 메리 루폴의 입장이 좀 설명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서 그걸 같이 읽으면 아까 시도 더잘 이해되실 것 같아서 좀 챙겨와 봤습니다.
0: 네, 그럼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우리는 일단 다들 바보예요. 그리고 제 나이가 되니 바보가 되는 게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어릴 때는 자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평가하죠. 그게 부끄럽거나 창피해서 종종 멍청하다고 느끼고요. 저도 분명히 그랬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멍청하다고 느끼는 게 더 이상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아요. 그는 노년에 접어들어서는 바보됨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반긴다. 가장 흥미로운 인터뷰 중 하나인 보이지 않게 되기라는 제목의 파리 리뷰와의 대담에서 메리 루플은 늙는다는 것과 보이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늙어가면서는 젊은 여성일 때 누릴 수 없었던 자율성, 즉 굳이 어떤 해명이 불필요한 상태, 속박과 부채의식과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면에 대해 언급한다. 물론 젊었을 때에도 혼자만의 방에서 글을 쓸 때에는 보이지 않음을 만끽하곤 했지만 지금 노년에 이르러서야 더 전면적으로 방 안과 밖의 경계 없이 삶 전체가

그 보이지 않음이 됨을 느낀다고. 젊었을 때보다 제 내면의 창조적 삶과 외면적 삶 사이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게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읽는다. 보이지 않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 내면의 삶이 돼요. 그건 멋진 일이죠. 왜냐하면 외면의 신체적인 삶은 사라지고 우리는 평생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왔거든요.

0: 1867 쓰시는 카페이님은요,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왜 우리는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부터 노연할 수 있는, 진정 노연할 수 있는 그 시기, 이 노년에
1: 네.
0: 이르러서야 얻은 자유에 대해서 쓴 부분 읽으면서 저도 좀 자유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대리만족하듯이.
1: 네. 사실 메리 루프의 여러 가지 세계관 중에서 이 보이지 않게 되기랑 지우는 문제, 그러니까 시에 관해서도 이런 문제가 노년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과 겹쳐서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아마 가장 각광받았던 순간들이었던
0: 네.
1: 것 같거든요. 되게 설득력 있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에세이로도 하고 뭐 그렇게. 근데 이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좀잘 모르고 노년에 대해서 단점들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 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0: 지금 보면 우리는 평생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려 왔거든요. 이렇게까지
1: 그쵸?
0: 나오잖아요.
1: 네.
0: 이 문장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설렘으로 가득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게 설렘으로 말할 수 있는 것, 뭐 안타까움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0: 그쵸.
1: 예, 설렘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메리 루프의 가장 좀 뭔가 좋은 기운에 가진 그런 힘인 것 같아요.
0: 어떠세요? 두 분은 시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 무게를 좀 의식하면서 사세요?
1: 사실 의식을 하죠. 시선이라는 게. 그래서 저가 예를 들면은 제 동네에 있을 때저 자신을 문득 제가 이렇게 쳐다보 바라보면서 참 나답게 있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행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나답지 않게 사회생활을 하는 저 자신을 또 의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지 않고선 그런 생각을 할수 없으니까.
0: 그렇죠.
2: 저도 비슷한데 글쎄요. 예전에는 특히 우리가 그 결혼 전 혹은 짝이 있기 전에는 어쨌든 또 젊은 날에는 이성에 대한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가정을 꾸리고 아니면 좋은 짝과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 내가 시선에서 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 되게 줄어들어요. 그때 느끼는 자유로움이 엄청나거든요.
0: 그럴 수
2: 네,
0: 있겠네요.
2: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말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몸가짐을 좀덜 조심해도 되고 나답게 얘기할 수 있는 그
0: 네.
2: 자유가 주어지는데 노년도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자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는 노년이 되어서 내 신체적인 매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슬플 수도 있겠지만
0: 네.
2: 그 매력과 관계없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면 그걸 오히려 즐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요 마지막에 신체적인 삶은 사라졌고 이제 정말 내면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찬양하는 듯한 이 말투가 되게 오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임하는 사람의 어떤 멋진 퇴임사 같기도 한 그렇게
1: 너무
2: 느껴지기도 했어요.
1: 비유가 완전 찰떡인데요.
0: 진짜
1: 예.
0: 자유로움을 주고 선물 같은
2: 근데
0: 퇴임사라고 느껴실 것
2: 누군가는 그
0: 같아요.
2: 퇴임을 대단히 나쁜 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0: 그쵸.
2: 많은 퇴임사를 봤을 때 어떤 분은 진짜로 이 두근거리는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기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퇴임을 하면 정말 자유롭게 살아야지라고 좋아하는
1: 네,
2: 분이 있고
1: 그쵸.
2: 싫어하는 분이 있고.
1: 네. 방학만 해도 좋은데.
2: 네.
0: 그쵸. 지금 진수정님은, 이 메리 루프의 이 시가 오늘 또 이렇게 옮기니의 말까지 들으니까 이렇게 와닿는다는 거, 제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겠죠? 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있겠죠. 독자가 나이를 먹으면서.
1: 그렇죠.
0: 아무래도.
1: 예. 어쩌면 나이를 먹어서 더 전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이
0: 그쵸.
1: 비슷하기 때문이겠죠, 나이보다는.
0: 지금 하미경님은 이렇게 사연
2: 네.
0: 주셨습니다.
2: 저도 바보됨을 인정하며 살게 됐어요. 그게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보됨도 너무 저도 그 의식하는 게, 이 특히 바보됨이 누구랑 비교했을 때 바보됨. 이게 되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스스로. 제가 산문에도 어디다 썼는데 친구들이 너무 작가도 많이 알고 박식해서 내가 많이 좌절감을 느낀다. 나는 너무 시집만 읽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도 조금 나이 들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0: 바보됨을 받아들이기. 확실히 그 학창시절에, 특히 뭐 초등학교, 요럴 때 바보라는 말은 아무리 좋은 의미로 부여하려고 해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1: 그쵸.

0: 떨어졌다는 느낌.
1: 네, 뭔가 느낌이. 근데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느끼는 그 바보라고 하는 말은 조금 톤을 달리하는 것 같기도.
0: 그렇죠. 선량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1: 왜냐하면 바보로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0: 네.
1: 그 바보가 갖고 있는 어떤 뚝심이나 신념 같은 걸좀 존중하게 되기도 하고.
0: 네네네. 이게 던스라는 게 어원이 되게 복잡할 건 없지만, 그러니까 어떤 학자의 이름에서 나온 어떤 단어, 스콜라 학파의 어떤 뭐 그런 뜻이 있대요.
1: 네.
0: 그러니까 바보라는 말보다 멍청이? 아니면 아둔한 사람, 좀 느린 사람? 뭐
1: 네.
0: 하여튼 뭐 그런 뜻이 있는데, 그걸 본인이 자기 시집 제목으로 쓰면서 자기를 자조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1: 그쵸.
0: 호방하죠.
1: 그러네요.
2: 네. 전 느린 거 너무 좋아하는 게, 왜냐면 어느 날 항상 내가 제일 나답게 사는 상태가 뭘까라고 떠올려 봤을 때 느린 거. 예를 들면 절대 뛰지 않는 거. 뛸 필요가 없는 삶? 아니면 뭐 약속이 늦었을 때, 나좀 늦어 하고 좀 여유롭게 전화도 할수 있는 삶? 이런 거. 제가 이런 걸잘 못해가지고, 막 시간이 늦으면 주변을 다 재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에게도 매우 속박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금 느리고, 그런 걸 즐길 수 있고, 이런 게 정말 노년이라고 한다면 두근거릴 것 같아요. 그 앞에 서면.
1: 저는 제가 이 북카페 진행하고 나서 여기서 정말 수많은 작가분들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작가분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인간관계가 연락하는 사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데, 정말 각자의 그 속도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예.
0: 네.
1: 그러니까 좀 어떤 분야에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도가 달라서, 뭐 지금 상혁씨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 뭔가 답이 오는 속도가 좀 느리기도 하고, 근데
0: 네.
1: 그 느리다는 기준을 이게 뭐랄까, 그 전에는 제 기준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게 됐다는 거.
2: 네, 맞아요.
1: 예, 그좀 배워나간 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세상의 속도나 뭐이 정도면 이렇게 하는 것을 좀 개념치 않는 듯한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2: 그럼요. 아니,
1: 예.
2: 채팅 같은 거 아니면 메일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한 시간 안에 안 읽으면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나흘 후에 읽어도 답해도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말
1: 그쵸.
2: 속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1: 맞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2: 네.
1: 내가 읽은 건 읽은 거고, 답하는 건 그때 답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2: 그러니까요.
1: 사회적인 어떤 또 통용되는 그런 시선이나 속도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너무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큰 어떤 뭐, 일을 같이 하면서 꼭그 속도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2: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것으로부터 매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 더 여유가 생길
2: 네,
1: 것
2: 훨씬
1: 같아요.
2: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1: 나이 들어서 얘기 다시 하고 싶네요. 조금 더 나이 들어서.
2: 화내실 것 같은데.
1: 왜요?
2: 밤
1: 아직도,
2: 늦게 한다고,
1: 아,
2: 나이
1: 아니에요.
2: 들어서.
1: 아니에요. 막 재촉할 것 같은데, 상혁 씨님 어디에요? 지금 막 이럴 거.
2: 그러니까.
1: 안 바뀌나, 사람이?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숙님, 며칠 전 수영하면서 강사님 지시에 앞에선 언니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니까 뒤에 있던 멤버가 그냥 언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외친 말이 굉장히 시원하게 들리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2: 강사님 깜짝
1: 강사님은
2: 놀라셨겠다.
1: 저 사람은 또 뭐지? 하셨을 수도 있지만, 시원하게 느낀 사람이 많았으면 됐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갔는데, 다음 주에, 그러면 오늘은 다 실이었고, 다음 주는 우리 또 원래 모습으로
2: 네.
1: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소연 기안84가 함께한 곡, 퇴사할게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의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0: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4: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세계막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에 세계막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드라이빙 뮤직으로 준비했습니다. 짧은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서 지금 막히는 도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졸음도 몰아내고 기분도 업시키는 기능성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른 노래들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원맨 밴드 M4 Bang 3와 M83의 노래 Go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의 세계음악갱 첫 곡은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원맨 밴드 M83의 Go. 보컬 피처링 가수는 베트남계 프랑스 가수 마이란이었습니다. 새음악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이번에는 독일 노래 준비했는데요.

마치 아우토반을 신나게 질주하는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밴드 미네너 프라이하이트의 연주한 노래 Live After Nestenbrick 첫눈에 반한 사랑. 이어서 그룹 네나의 It ain't be, it ain't bo, it ain't fun, any place, anywhere, anytime까지 두곡 들려드립니다.

독일 그룹 네나의 이렌트 비, 이렌트 보, 이렌트 반. Any place, anywhere, anytime이었는데요. 1984년 오리지널 버전 대신에 2002년에 새로 녹음한 좀더 신나는 버전으로 들려드렸고요. 이 곡에 앞서 들으셨던 미넨의 프라이하이트, 미넨의 자유라는 그룹의 1992년 곡이죠. Live after Nelstenblick, 첫눈에 반한 사랑.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독일의 고속도로가 바로 떠오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독일의 뉴웨이브 락 음악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이번에는 동유럽으로 갑니다. 몰도바 출신 그룹 오존의 2003년 빅히트곡 드라고스테아 딘데이, 린든 나무에서 온 사랑.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리메이크된 메가히트곡이었죠. 가장 최근에는 DJ 데빗 게타와 미국 밴드 원 리퍼블릭의 I Don't Wanna Wait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노래의 원곡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의 영화 감독 자베 돌란의 작품 단지 세상의 끝을 비롯한 다양한 영화의 삽입곡으로도 사용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죠. 이어지는

한국은 러시아의 한국계 아티스트 빅토르 초이가 리드했던 그룹 키노의 노래 콘치치라레토 Summer will be over soon. 곧 여름이 끝날 거야 합니다. 1991년 빅토르 초이 사후에 발표된 히트곡인데요. 나흘째 비가 내리고 라디오에서는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는 일상 속에서 지친 심경과 답을 기다리는 그런 쓸쓸한 감정을 덤덤하면서도 깊이 있게 담아낸 곡입니다.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기타 리프가 인상적인 곡이죠. 두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키노의 연주한 노래 콘체치랄레토 Summer Will Be Over Soon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몰도바 그룹 오존의 드라고스테아 딘데이 린든 나무에서 온 사랑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이번에는 콜롬비아 출신의 월드스타 캐롤 G 그리고 스페인계 프랑스 가수 마누 차오의 콜라보로 비아한도 포렐문도 세계를 여행하면서 들으시고요. 프랑스의 DJ 데빗 게타, 노르웨이의 듀오 니코 앤 빈츠, 남아공의 아카펠라 보컬 앙상블,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족까지 함께한 노래 Lift Me Up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1: Salida del vuelo con destino a la

캐롤즈와 마누차오의 비하인드 보렐 문도 세계를 여행하면서였고요. 이어진 곡 데빗 게타와 니코 앤 빈츠,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족까지 함께한 Lift Me Up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신세대 밴드 모네스켄의 프론트맨 다미아노 다비드의 솔로 발표곡입니다. Talk to Me 골랐는데요. 남아공 가수 타일라와 미국의 기타리스트 나일 로저스가 피처링한 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스웨덴의 일렉트로닉 그룹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의 곡인데요. Don't You Worry Child. 보컬리스트 존 마틴이 피처링한 곡 이어드리고요. 끝으로 나이지리아 가수 아이라스타와 한국의

최근에 글로벌 광고에 사용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노래 두 곡입니다. 먼저 미국 가수 챠플론의 2024년 히트곡 Good Luck Babe. 요즘 배우 키아라 나이틀리가 출연하는 광고의 영향 때문인지 다시 차트에 오른 곡 먼저 듣고요. 이어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그레이시 에브라함스가 멋지게 등장하는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다시 사랑받고 있는 캔디 스테이턴의 1976년 소울 디스코 넘버 Young Hearts Run Free까지 전해드립니다.

채플론의 Good Luck Babe 이어진 곡 캔디 스테이턴의 Young Hearts Run Free였습니다. 이제 세계음악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드라이빙 뮤직은 스웨덴 밴드 부 캐시퍼스 오케스테르의 연주한 노래 In an Art for Spina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에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음악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3: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3: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요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가 부르는 알트로베 에코이, 다른 곳입니다. 발리오니가 2020년에 발표한 16번째 앨범 In Questa Storia che la mia, 내 이야기 속에서 수록곡인데요. 3년 후

요한 자서전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 그대로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자전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끝내 잡지 못할 예술적 이상향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자신의 오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살면서 하나의 흔적을 남기고자 했다. 그 시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내 믿음을 담보로 맡겼다. 그렇게 해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걸어온 길들이 녹슨 목소리로 노래할 때, 희망이 텅 비어 호두 껍데기처럼 깨졌을 때, 나는 제단 앞에 무릎 꿇고서 침묵의 기도를 올렸다. 나는 평행 우주를 그렸다. 그곳에서 나는 지금 이곳에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나는 하늘 위에 테라스를 만들었다. 이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 있기 위해서, 여기 중심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여기 내게 몰아치는 바람에 맞서며 다른 곳을 응시한다. 여기 내가 감히 들어서는 숲의 경계에서, 여기 사라지는 자취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저녁의 테마를 연주했다. 별의 행로를 해석할 줄도 모르면서 구름의 행렬 속에서 잠들었다. 반항하는 영혼이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나는 천년의 시간을 쫓았다. 마지막 내일을 기다리면서 나를 기만하는 새벽에 총을 쏘았다. 꿈만큼은 더럽혀지지 않길 바랐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듯 인류를 색칠했다. 내가 그린 그림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다. 나는 운명 속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 누구든 될 수 있지만 내가 되지 못할 운명이었다. 여기 나의 가슴 속 나를 끌어당기는 중심을 찾아 헤매며, 여기 대답 없이 돌아오는 메아리의 방에 갇혀 다른 곳을 꿈꾸며, 여기 도망과 귀환 사이의 문 뒤에서, 여기 날 감시하는 거울 앞에서 매일 밤 불을 밝히고 리허설을 한다. 막이 오르길 기다리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가슴을 울릴 위협이 되길 바라며 굴복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며, 여기 내 심장의 밑바닥 고동치는 진원에 서서, 여기 끝나지 않을 갈등의 껍질 위에 서서 다른 곳을 꿈꾸며, 여기 이걸로 뭘 해야 하나라고 자문하는 세상 속에서, 여기 어느새 사라진 시간과 함께 다른 곳을 꿈꾸며, 여기 내 안에서 고동치는 음악과 함께, 여기 영원히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 서서, 여기 나의 것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와 함께.

노랫말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가 부르는 이누날트라 비타, 또 다른 인생에서입니다. 이제부터 들려줄게요. 복음서와 같은 우리의 이야기를. 현생에서 당신과 몰래 도망쳐 천국을 향해 갈 거예요. 그곳엔 영원히 미래의 삶이 있죠. 그것만이 나의 소망이니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아요. 그곳에 가면 집 한 채 짓고 제단의 성상처럼 당신을 숭배할게요. 당신에게 새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태양처럼 불타는 날개로 바다를 나는 거예요. 다가올 무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나, 당신, 우리의 행복, 이렇게 셋이 힘을 합쳐요. 지금 이곳에서 또 다른 인생을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나, 당신, 우리의 행복 이렇게 셋이 함께 웃어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내 영혼을 당신의 아름다움을 떠받치는 선반으로 쓸게요. 나만의 고통은 내 가슴 속 묘지에 묻을게요. 사랑의 손길을 거쳐 함께 살아가는 기적을 거쳐 빛을 내며 다가오는 내일, 그곳에서 당신은 열정과 사랑 그리고 끝나지 않는 길이 되어주어요. 나, 당신, 우리의 행복 이렇게 셋이 함께 달려요. 지금 이곳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의 절정에 이를 거예요. 나, 당신, 우리의 행복 이렇게 셋이 맹세해요. 지금 여기 이곳에서 또 다른 인생을 약속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은 무정히도 빨리 흐르고 즐거웠던 날들의 바탕은 이제와 보니 고통이었어요. 혼자가 된 채 시름에 젖어 중얼거렸죠. 우린 왜 이렇게 된 걸까? 당신은 날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의 신인 줄 알았던 우리의 길잡이가 실은 악마임을 깨달을 때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나, 당신, 그리고 우리의 행복 이렇게 셋이 도망치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 또 다른 인생으로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영혼을 꿈꿀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인생에서.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콜롬비아의 후아네스가 부르는 La Camisa Negra, 검은색 셔츠입니다. 후아네스의 2012년 싱글, 그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미국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곡이죠. 이 노랫말은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후에 이 검은색 셔츠만 입고 다니는 한 남자의 도끼에 찬 웃긴 독백입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그래. 난 가난하고 못생겼지. 그런데 욕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넘쳐 흐르지. 오늘 난 검은색 셔츠를 입었어. 오늘 내 사랑에 장례식을 치르는 중이야. 오늘 내 영혼은 슬픔으로 가득해. 이게 다 네가 내게 저주를 걸었기 때문에.

0: 아니지.
1: 이제 다 알아, 나도.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 난 검은색 셔츠를 걸쳤다. 내 속은 비탄으로 쑤신다. 욱신욱신.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버려진 것 같아. 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지. 하필이면 너와 마주친 그날 이 불운이 날벼락처럼 내게 저주를 내린 거지. 네 사랑이라는 치명적인 독배를 마신 후에 나는 반쯤 죽었고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었고 그리고 네가 이별을 고하며 뿜어낸 이 독가스를 들이마셨지. 네가 떠난 후 내게 남은 건 only 이 검은색 셔츠뿐이지. 검은색인 내 영혼과 딱 알맞는 안성맞춤. 널 사랑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었고 단잠을 자던 침대를 잃었지. 이제 네 사랑 따위 관심 없어. 어제는 영광의 맛을 볼 수 있었지만 오늘은 아우 써. 수요일 오후인데 당신은 오지 않고 소식도 없고 지금 난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고 당신의 명품 가방 문가에 내놓았고 당신에게만 말해주지. 난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어. 셔츠 속에는 내 시체가 있어. 네가 원하면 언제든 묻어버릴게. 내 말 똑똑히 들은 거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콜롬비아의 화네스가 부르는 Una noche contigo, 너와의 하룻밤입니다. 기타리스트 그리고 싱어송라이터가 바로 작년 봄에 발표한 곡이죠. 조금 있으면 1년이네요. 비교적 신곡이죠. 이 화자는 사랑에 이제 막 눈이 멀어가는 과정인데요. 물불 못 가리고 낯뜨겁고 민망한 그런 말들을 절실하게 쏟아내고 있는데요. 뭐 봐줘야죠.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널 찾으려던 건 아니었고 우연히 사람들 속에서 춤추고 있던 널 봤을 뿐이지 고민 1초도 하지 않고 너에게 다가가서 말했지. 아름다운 당신, 왜 얼론, 왜 그렇게 러블리. 오늘 밤 특별한 계획이 있어? 나와 함께 잠깐 도망치는 건 오케이? 널 위해서라면 오늘 밤 아니 평생을 다 바칠 수 있나? 너도 원하지. 그래서 네가 좋다. 네 옆에 있고 싶어. 난 사랑에 빠졌나? 봐. 와, 세상에, 내가 이런 말을 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다. 너와의 하룻밤은 아라비안 나이트보다 소중해. 너와의 하룻밤은 기적의 시간. 텔미, 내가 뭘 하면 되겠니? 상상도 못했어. 너와 눈이 마주친 순간 머리가 텅.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앞에 있어도 벌써 네가 그립다. 크크.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지만 뭐 어쩌라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일랜드의 클라나드가 부르는 언가와반 흰 염소입니다. 아일랜드의 오래된 게이러 구전가요를 켈틱 포크 밴드가 원형에 가깝게 재해석했습니다. 1975년 발표곡이죠. 평생 우리에 갇혀 살던 흰 염소 얘기인데요. 우리를 뛰쳐나가서 산골짜기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결국 붙잡힌다는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뭐 소소한 시골 염소 탈출 사건처럼 해석되지만 뒤로 가면 뭐 19세기의 아일랜드 상황이 참 어려웠구나, 서글픈 풍자극 같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서쪽 골짜기에 흰 염소가 살았다. 머리에 뿔이 돋아나고도 100년 하고도 며칠을 그곳에 살았었다. 마침내 늙음이 이 염소를 찾아왔다. 안개 속 작은 우리에 갇혀있던 흰 염소는 성 요한 축일이 되자 달아나버렸다. 오솔길을 따라 큰 길로 내달렸고 맹렬한 추격이 시작되었다. 쫓는 자는 청년 돈 후 뿐이었다. 흰 염소는 청년의 점심 도시락과 소스까지 먹어치웠다. 돈 후가 손에 쥔 건 커다란 가시 몽둥이. 그는 산마루까지 쫓아가선 그 몽둥이로 염소를 내리쳤다. 하지만 물개처럼 매끈하면서도 살이 통통하게 오른 흰 염소는 아프지도 않았고 쓰러지지도 않았다. 황무지의 헤더 새순, 향기로운 풀, 물오른 나뭇가지, 블랙손 열매와 덤불, 푸른 갈대, 약초와 나뭇잎, 산딸기와 작은 꽃봉오리까지 흰 염소는 보이는 대로 모조리 먹어치웠다. 지주 스피츠에게 집세를 낼 때가 돼서 마을로 내려갔다. 밤새 쫓겨날까봐 그나마 먹던 풀조차 못 먹게 될까봐 마음을 졸였다. 로스콜에서 자유롭게 보낸 밤은 즐거웠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몰려온 사람들이 흰 염소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Quando sale la luna, 달이 떠오를 때입니다. 멕시코의 전설적인 국민 배우이자 가수라고 하죠. 페드로 인판테가 1952년에 발표한 란체라 히트곡입니다. 란체라의 현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멕시코 아티스트 호세 알프레도 히메네스가 만든 곡이죠. 란체라 고전의 멜로디는 고색창연한데 달이 떠야 사랑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청원, 익살이 살짝 묻어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달 좀 내보내줘요. 해는 그만 보내주고 밤은 지금 장막을 들이울 때라고 좀 말해줘요. 그래야 우리도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작은 별들아, 내게 영감을 주련. 내 사랑에게 아름다운 얘기를 들려줄 수 있게. 내 사랑, 당신의 사랑에 비할 건 세상 어디에도 없다오. 나는 생각한다오. 전생의 운명이 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을 지었길래 이번 생에서 당신이란 선물을 내게 주었을까? 하여 나는 이번 삶을 송두리째 당신에게 주게 된 거라고. 당신, 나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키스를 내게 주는 당신. 밤이 갈수록 달이 차듯 점점 차오르는 당신의 사랑. 그러니 거기 누구 이제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곡은 스페인의 아나벨렌, 브라질의 시구바르키가 부르는 말 이 루나, 바다와 달입니다. 시구바르키가 1980

떨어진 도시에서 그들은 고요한 사랑을 사랑했다. 밤의 해변에서 치맛자락을 들어올리고 행복에 취했다. 달이 빛조차 사라진 그 도시에서 그들은 금지된 사랑을 사랑했다.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어 저마다 떠들어댔다.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아이를 잉태했고 그 후 달을 갈망하게 되었다고. 남자는 바다를 갈망해서 벌거벗은 채 바다로 향했다고. 세상이 그들에게 낙인을 찍었다. 그들은 비웃는 소리를 들으며 추위에 떨면서도 두 눈은 흘러가는 강물을 따랐다. 달빛을 가득 품은 채 지금도 바다로 흐르는 강물을. 그들은 강둑에서 고비치는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강물을 마셨고 해초 사이에서 온 몸에 나뭇잎을 붙인 채 그렇게 떠내려갔고 마침내 물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들은 서서히 물고기가 되었다. 조개가 되었다. 돌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래가 되었다. 보름달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래알이 된 그들은 바다와 가까이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사샤 디스텔이 부르는 라벨 V,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사랑 없는, 근심 없는, 골칫거리 없는 아름다운 인생. 당신은 혼자 자유로운 사람. 어쩌다 외로우면 친구들을 불러 모아 신나게 놀지. 하얗게 불태운 밤이 기울고 새벽이 올 때까지. 사랑 없는, 근심 없는, 골칫거리 없는 아름다운 인생. 하지만 언젠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긴 잠에서 깨어나길, 그리고 당신에게 달려가는 날 맞이해 주길 바랍니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선별 재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배우며 사랑하며 EBS FM EBS 라디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이 오면 한 번쯤은 들어보는 말이죠. 그런데 왜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했을까요? 한가위는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곡식은 익고 과일은 열리고 식탁에는 먹을 것이 가득해지죠. 그래서 한가위처럼 먹을 것이 넉넉하고 마음까지 풍성한 날이 이어지길 바라는 고운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하지만 꼭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만 풍요로운 건 아니겠죠. 누군가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든 혹은 혼자만의 조용한 여유를 즐기든 그 시간을 채워줄 따뜻한 노래 한 곡, 다정한 마음 하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넉넉해질 테니까요. 아, 물론 음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Good afternoon, I'm DJ Jinjin, bringing you plenty of wonderful music to brighten your Chuseok.

0: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나들한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모카의 Happy였습니다. 추석 연휴에 한국인들 모두 모두 해피해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전곡을 해봤고요. 오늘은 풍요로운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플레이리스트 특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저와 함께 할 선곡 요정으로 변신할 게스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말이지요. 아이돌 한국어의 인간 비타민이고요. 웃는 모습이 저와 닮아 하회탈 남매로 불리는 미니미니 예스미니 수민 누나입니다. 오랜만이에요. Long time no see. 아, 땀나. 지금 비타민 완충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1: 옷이랑 찰떡이네요,
0: 그쵸.
1: 또.
0: 지금 약간 가을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아무튼 제가 아이돌 한국어 DJ로 돌아오고 나서 수민 누나와 첫 번째 만남인데요. 아니 글쎄 바로 추석 연휴이지 뭡니까? 이게 뭐예요?
1: 퀴즈를 기대했는데.
0: 그니까 좀 놀리고 또 그럴
1: 그
0: 수도
1: 수도
0: 아닐
1: 아닐
0: 수도 해야
1: 수도 해야
0: 되는데
1: 되는데.
0: 오늘은 성공 요정으로 한번 함께 해보도록
1: 야,
0: 하겠습니다.
1: 사람이 또 우리 맨날 막 그럴 수도
0: 맞아요.
1: 아닐 수도 하다가
0: 네.
1: 사람이 좀 자분해질 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맞아요.
1: 오늘이지 않을까?
0: 오늘
1: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0: 맞아요. 좀
1: 않을까?
0: 차분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1: 오케이.
0: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수민 누나는 한국에서의 명절 많이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이집트와 한국 명절의 모습,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다른 모습보다 사실 많이 비슷하거든요.
0: 어, 그래요?
1: 그래서도 한국 처음 왔을 때 약간 좀 문화 충격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가족이랑 이렇게 보내고 뭐 음식도 차려서 먹고 다른 거는 있다면 메뉴예요, 메뉴.

0: 먹는
1: 아,
0: 메뉴가
1: 먹는 메
0: 다르다는 거.
1: 그냥 그 풍습이나 이런 것들은
0: 똑같아요.
1: 다 똑같고.
0: 완전 똑같아요. 용돈 맞고 뭐
1: 오.
0: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1: 야, 지금은 용돈을 드리는. 아니에요? 아직도 받으세요?
0: 아직은 뭐 선물 정도 조카들한테
1: 아,
0: 이제
1: 조카들한테.
0: 빈손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1: 때문에,
0: 또
1: 그 정도? 하지만 용돈을 이제 해서 페이백 받는?
0: 용돈은 뭐전 아직까지 막내다 보니까
1: 어우.
0: 받아야 된다라는
1: 주의.
0: 제가 예
1: 좋다.
0: 그렇게 시스템을 설치해놨어요. 제가 우리
1: 아,
0: 가족에서.
1: 진짜 내가 그걸 잘못해가지고. 제가 딱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돈을 벌고, 처음으로 돈을 이제 벌고 나서, 이 기쁜 마음에, 제번 돈을 부모님께 다 갖다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고,
0: 효도긴 하죠. 좋은
1: 네.
0: 사람이에요,
1: 좋은
0: 진심.
1: 사람이죠.
0: 그만큼.
1: 효자.
0: 효자,
1: 효자.
0: 예.
1: 예!
0: 예.
1: 야, 정말.
0: 효진진.
1: 네, 효진진이죠. 효진. 자, 이게 우리예요. 정말 아무 말이나 뱉어대고 서로 깔깔대고. 이런 케미가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케미지 않나
0: 그러니까요.
1: 싶습니다. 자, 슬슬 한국인들을 위해서 추석맞이 플레이리스트를 본격적으로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집으로 가는 길.
0: Going home?
1: Yeah, going home on the street. 약간 집으로 가는 길. 약간 뭔가 항상 뭔가 선물을 가져간다던가 아니면 신나는 마음으로 간다던가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필요한 게 사실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0: Yeah, music is my life.
1: Yeah, music is my life. 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곡을 바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프랭크의 OK입니다. 이 곡은 제가 왜 픽을 했냐면 이 기타 사운드가 굉장히 저는 그 드라이브 할때 내는 그런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저는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가사는 어떤 느낌일지는 저는 뭐 찾아보진 않았지만 제 좋아요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을 이제 기분 좋아서 꺼내 들었는데 뭔가 사실 그렇잖아요. 명절에 진짜 안 좋게 바라보면 차도 엄청 막히고
0: 맞아요.
1: 아막 북적북적 사람도 너무 많고 그렇게 안 좋은 면만 보지 말아라. 오히려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0: 즐겨라.
1: 오랜만에 집에 가는 거고 그리고 또이 뭔가 이 막히는 차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 오케이 I'm fine, thank
0: Okay.
1: you,
0: It's
1: okay,
0: okay.
1: yeah
0: Yeah.
1: 그런 의미로 오케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0: 오, 너무 좋네요.
1: 예, 수민 누나는 어떤 노래 갖고 오셨죠?
0: 네, 저는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를 골라봤는데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제가 항상 저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퇴근하고 항상 뭐 퇴근하든 아니면 뭐 친구 만나고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봐요. 특히 밤에 하늘 진짜 자주 보는 습관이 있는데
1: 좋은 습관이죠.
0: 그럴 때 이제 집에 가면서 별 보러 가자라는 노래가 계속 이렇게 생각나고 하루 마무리 할때 되게 잔잔한 노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뭔가 집에 가는 길다그 하루에 있었던 일들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잔잔한 마음으로 예,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골라봤습니다.
1: 어우, 되게 좋은 습관이네요.
0: 예.
1: 사실 저도 이번에 이제 부산 가서 촬영을 하면서 오랜만에 촬영하면서 누워가지고 하늘을 봤거든요.
0: 오.
1: 와, 너무 좋더라고요.
0: 그쵸?
1: 네, 잊고 살았다라는
0: 아.
1: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도 별 보러 가자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석맞이 플레이리스트. 그럼 저와 수민 누나의 추천곡 한번 듣고 올게요. 포레스트 프랭크의 오케이,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 듣고 올게요.

0: 네, 여러분은 지금 비타민 완충된 신진과
1: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야스민이 준비한 주석맞이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0: 네, 이번에는 연휴에도 일이 never ending 끝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골라봤습니다. 분명히 빨간 날인데 할 일이 쏟아집니다.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 쌓이고 청소도 계속해야 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죠, 수민님?
1: 아, 그건 바로 음악입니다.
0: 어허,
1: 노동요가 필요하죠?
0: 맞습니다. 혹시 이번 연휴에는 좀 쉬시나요?
1: 아, 저는 다행히도
0: 와우.
1: 진짜 명절 직전까지 계속 스케줄이 있다가 추석 때는 그래도 한 3일 정도
0: 오.
1: 이제 쉬니까
0: 다행이네요.
1: 진짜 이제 쉬고 있습니다.
0: 이야, 진짜 집에서 쉴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0: 저는 이제 할머니.

0: 모셔놓은 절에 갔다가 아마 그 다음 날부터는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1: 와우, 패싱.
0: Yeah,
1: 야.
0: 패싱. 사실 생각해보면 이 추석 연휴가 빨간 날이지만 손님들이 오시니까 집안일은 또 평소보다 많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연휴에도 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석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스민 님이 또 노래 한 곡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1: 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노래가, 노동 여론은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유의 가을 아침인데요.
0: 와우.
1: 고른 이유가
0: 네.
1: 되게 가사를 보면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집 청소할 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0: 집 청소할 때.
1: 네, 집 청소하면서 약간 틀어놓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할일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뭔가 아침이 상큼해지는 노래거든요.
0: 진짜
1: 저는
0: 노동요네요.
1: 들었을 때. 네,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0: 어쨌든 현실적인 수민님의 진짜 노동요를 좀 추천을 해 주시는 거고. 아, 저는 사실 노동요인가 이게? 제가 골라왔지만
1: 뭐예요? 네.
0: 그 코너프라이즈랑 닉디 그레이엄의 이스트 코스트라는 곡인데 저는 노동요의 기준이 약간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밖에 있는 느낌이어야 돼요.
1: 아.
0: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딱 들으면 뭐 가사는 잘 모르지만 이 노래를 딱 들으면 그냥 세상이 슬로우 모션 뉴욕 한 바탕 이렇게 딱 걸어가면서 커피 하나 이렇게 딱 손에 들고
1: 야,
0: 여유롭게 딱 걷는 느낌.
1: 이건 제가 진짜 요즘 좋아하는 바이브거든요. 딱 영어로 slow life.
0: 맞아요. 약간
1: 저는 요즘 그걸 누리고 있는데 딱 들으면 좋겠네요. 추석
0: 맞아요.
1: 때 이렇게 쉬고 있을 때.
0: 제가 약간 트렌드세터인 게저 나무늘보 슬로우 라이프
1: 아,
0: 선두주자예요
1: 그러네요.
0: 저.
1: 또.
0: 네. 슬로우 다들 막 빠르게
1: 역시.
0: 바쁘게 살고 있을 때
1: 나는?
0: 나 혼자 슬로우
1: slow life.
0: 라이프. 네. 그거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1: 오,
0: 노래입니다.
1: 너무
0: 네.
1: 좋아요.
0: 그래서
1: 예.
0: 추천을 해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진디와 야스민님의 노동요 추천곡 아이유의 가을 아침 코너 프라이즈와 닉디 그레이엄의 이스트 코스트까지 듣고 올게요.

0: 네, 지금 여러분은 성공요정 찐디와 야스민님이 함께하는 추석맞이 플레이리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연휴에도 어김없이 아이돌 한국어를 찾아주시는 또 한공이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 앱으로 청취 소감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Yeah, we'd love to hear your stories on 아이돌 한국어. Feel free to leave us a message on the EBS FM Korean social media pages too. Our team is reading each and every one of them.
0: 계속해서 이어갈 추석맞이 플레이리스트의 주제는요. 만남입니다.
1: Yeah.
0: 자, 명절은 오랫동안 또 못 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되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할까 싶다가도 어느 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우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이 사람, 와, 오랜만에 진짜

0: 보고 싶다 하고 떠오르는 사람, 가족 말고.
1: 가족 말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사귀었던 친구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 부모님도 처음으로 제가 접했던
0: 와우.
1: 그 한국 가족이었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러니까 평소에 그 친구는 이제 거의
0: 아.
1: 직장인이니까 시간이 안 맞아요. 평소에 못
0: 그쵸,
1: 만나요,
0: 그쵸.
1: 잘. 못 만나니까 딱 이제 명절 됐을 때, 시간 맞으면 좀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드는 것 같아요.
0: 오. 어쨌든 직장인이시니까 프리랜서와 이렇게 시간대가 사실
1: 그렇죠.
0: 다를 수밖에 없어요.
1: 맞아요.
0: 그리고 우리는 늦게 끝나는데, 늦게 만나는 게 익숙하지만,
1: 그렇죠.
0: 직장인들은 한, 늦어도 한 7시
1: 아침에
0: 정도는
1: 또,
0: 만나야 이제 조금 즐기고, 한 10시, 11시에는 집에
1: 맞아요.
0: 들어가야 되는,
1: 맞아요.
0: 아, 그런 이제 시간들이 안 맞다 보니, 명절하면 또 생각이 나는 친구다.
1: 맞아요.
0: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가장 생각나고 보고 싶다.
1: 지금 함께 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함께 하고 있지만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요런
1: 오우.
0: 느낌이죠. 좋았어. 자, 명절을 핑계로 그리운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에게 또 인사하면서 이제 또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이제 뭐 전화를 하는 편도 있고. 근데 좀 어떻게 하세요?
1: 저는 또 이게 한국인이긴 하지만
0: 아하.
1: 또반 외국인인 거잖아요. 이건
0: 핑계 좋다. 머리도 검은색으로 해놓고 지금 핑계 좋다.
1: 부정할 수 없는
0: 그죠,
1: 현실이기
0: 그죠.
1: 때문에
0: 네.
1: 사실 추석이나 뭐 설날 이렇게 되면 저는 할게 없어요.
0: 아,
1: 할
0: 그쵸.
1: 게 없죠. 왜냐면 부모님 뭐이 집도 있고 막 하니까. 근데 저는 그 시간 되게 좋아하거든요. 추석 딱 이렇게 쉴수 있고 오히려 마음 여유가 있죠. 그 문자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1년 거의 연락 못하고
0: 지냈던
1: 지냈던 사람들
0: 사람들.
1: 일부러 이제 문자 좀 보내드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또
0: 그쵸. 사회생활 좀 하고. 비즈니스.
1: 에이 이렇게 표현하면
0: 아,
1: 어떡해요?
0: 장난이고.
1: 이건 바로 정.
0: 맞아요. 한국인의 정.
1: 예.
0: 맞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게 옛날에는 의무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도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일을 할수 있게끔
1: 맞아요.
0: 해주는 거, 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거의 11년 됐지만, 일을 하면서 일을 계속 할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1: 맞아요.
0: 있어서, 그런 걸 도와주는 분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한테 이 감사한 마음이 진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누나도 진심으로 보내고 있다.
1: 그러니까 제가 뭐 보내지 않았나요?
0: 나
1: 지난 작품.
0: 맞아요.
1: 야.
0: 예. Yeah.
1: 비즈니스.
0: 진심으로. 비즈니스. 진심으로 비즈니스 하셨군요. 제가 돌아올 걸 알고.
1: 그렇죠. 큰 그림
0: 그렇죠.
1: 본 거예요.
0: 야,
1: 아이돌
0: 역시.
1: 한 거는 찐디다.
0: 진디다. 와. 큰
1: 큰
0: 그림을.
1: 그림을 보고 먼
0: 비즈니스.
1: 미래를 봐야겠다. 찐디를 챙기자.
0: 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수민 누나는 어떤 곡을 이번엔 준비해 오셨나요?
1: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곡은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이거든요. 사실 만남 생각했을 때, 언제든지 나는, 이렇게 열려 있다. 언제든지 친구든 진짜 친구든
0: 네.
1: 가족이든 외롭죠. 끝까지 들어보세요.
0: 알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반론을
1: 네.
0: 해볼게요.
1: 그래서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뭔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친구인데, 추석이라고 문자 보내기에는 조금, 너무 좀 그런가? 나 너무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언제든 내게 이렇게 와라. 라는
0: 그러니까.
1: 느낌으로.
0: 그러니까
1: 라는
0: 제가
1: 느낌으로.
0: 얘기하고 싶었던 건, 나는 안 가도 되니 네가 와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1: 나는 갈 에너지가 없으니까
0: 갈 에너지 없어.
1: 내게 오는 길 알려줄 테니까 내게 와라.
0: 내게 와라. 너무 좋네요.
1: 그쵸?
0: 수민 누나를 너무 잘 표현해주는 약간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1: 사실 저도 왜이 곡을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0: 아.
1: 그러니까 주석이고 뭔가 만남 이렇게 생각했을 때이
0: 아,
1: 노래부터 생각이
0: 내게
1: 나더라고요.
0: 오는 길.
1: 내게 오는 길.
0: 그렇군요.

0: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찜디 얼굴에 떴지.
1: 진짜 있는 노래예요?
0: 진짜 있는 노래라니까요.
1: 진짜예요?
0: 달달
1: 안무도 이
0: 무슨 달
1: 호예요?
0: 아니 달달달 달달 외웠습니다. 자, 아무튼 추석 연휴에 송편이랑 맛있는 걸 먹다 보면 어느새 제 얼굴에 둥근 달이 뜰 겁니다. 지금의 저처럼요. 자, 그럼 항공인들은 제 얼굴을 많이 보면서 소원을 빌면 안 되지요.
1: 왜죠?
0: 제가 소원을 들어줄 순 없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가 추석을 기다린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바로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빌기. 야, 소원 많이 비시나요?
1: 네.
0: 소원 많이 빌어요?
1: 네, 저는 사실 보름

0: 보름달이면은 훨씬 더 열심히 더 비는
1: 오.
0: 편이고, 보름달 아니어도 하늘 볼 때마다 약간 소원 비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1: 오, 네.
0: 예, 지금 딱그필 받을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
1: 아,
0: 추석 때 이제
1: 추석 때.
0: 보름달이다 보니까.
1: 그렇죠.
0: 예.
1: 약간 그 기운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0: 그렇죠.
1: 거군요.
0: 왜냐면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는 이제 좀 자연에서 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에너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 달을 보면서 토끼가 떡방아를 찍고 있다.
0: 오.
1: 라고 이제 보는데 이집트도 이런 게 있나요?
0: 이집트는 뭐 이제 진짜 역사 봤을 때뭐 달의 신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1: 아.
0: 근데 그런 것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달 보고 뭔가 커다란 치즈 뭐 이런
1: 오.
0: 그 어린이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는 치즈 같다,
1: 치즈에도
0: 치즈 뭐 이렇게 누가 먹고 있어서 커지고
1: 아,
0: 작아지고.
1: 작아지고
0: 예.
1: 일리
0: 좀
1: 있네요.
0: 귀엽죠?
1: 귀엽네요. 저는 근데 토끼가 좀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0: 뭐 아무래도 떡이랑 토끼는
1: 그쵸.
0: 좀더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전 치즈 더 귀엽다고 생각하고
1: 아,
0: 있었거든요.
1: 네. 그쵸. 아무래도 아이돌 한국어니까.
0: 그렇죠.
1: 한국의 풍습.
0: 토끼랑
1: 토끼.
0: 떡이죠. 누가 봐도 맞잖아요.
1: 맞아요.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추석 맞이 플레이리스트. 달 보면서 소원을 빌때 같이 듣고 싶은 음악 한번 선곡해 볼까요?
0: 네, 저는 항상 소원 빌기 전이랑 빌고 나서 듣는 노래가 있는데요. Justin Bieber의 Everything Hallelujah라는
1: 어우.
0: 노래입니다. 한국인들과 함께 이렇게 좀 듣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1: 네.
0: 사실 소원 빌 때도 저는 먼저 감사한 거를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에 있는 작은 것들 보면은 뭐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면 소원 빌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은 거에 감사하자라는 가사가 담겨져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1: 좋습니다. 저도 이제 노래 하나 추천을 해드릴 텐데, 저는 그 낮에 떠 있는 달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낮에 이제 해도 떠 있고
0: 맞아요.
1: 달도 떠 있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트와일라이트라는 이제 그 노래를 만들었었거든요. 아스트로 이제 9주년.
0: 오, 알죠.
1: 예. 네,
0: 네.
1: 그래서 그 낮에 뜨는 달을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이 포터 로빈슨의 Something
0: Comforting.
1: Comforting이라는 곡을 딱 들으면서 저는 딱그 생각을 했어요. 이 푸른 초원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두 개의 해와 달이 떠져 있는 딱 그 시기를 함께 딱 봤을 때 느낌이 이럴 것 같다.
0: 아.
1: 예, 네, 그래서 이 분위기. 여긴 굉장히 컴한, 되게 그런 누워있는, 컴포터블한 그런 느낌을 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기분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한국인들 보름달 보며 소원을 빌때이 음악들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Everything Hallelujah 그리고 포터 로빈슨의 Something Comforting까지 이어집니다.

0: 네, 2026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준비해본 추석맞이 플레이리스트 특집. 오랜만에 만난 수민 누나와 함께 여러 노래들을 직접 추천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1: 아, 여전히 찐디랑 해야지 사실
0: 으흠.
1: 재밌잖아요.
0: 아하.
1: 이렇게 좀 잔잔한 분위기로 추석을 보내려고
0: 했지만!
1: 했지만 전혀 안 됐죠? 오늘도 뭐 그래도 덕분에 잘
0: 네.
1: 웃다 갑니다.
0: 아, 저도 오랜만에 진짜 많이 웃었습니다. 아, 뭔가 이 배가 땡길 정도로 웃어본 게
1: 그러니까요.
0: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헤어지기 전에, 추석맞이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곡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족과 함께든, 친구와 함께든, 혼자만의 시간을 갖든, 모든 분들이 사랑 가득한 추석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비틀스의 All You Need Is Love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항공이들아,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가운 수민 누나까지 올 추석 연휴 잘 먹고 잘
1: 잘
0: 살자!
1: 놀자! 안녕!
0: 안녕!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을 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평소 차에 관심

관심이 없었는데도 친구의 멋진 차를 보고 나는 왜 저런 차가 없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시작된 불안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안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의 기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착각해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교를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느슨하게,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라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비슷하고 적을수록 그 몇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비교의 기준은 넓어지고 비교에서 비롯된 불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삶의 방향도 더 선명해질 수 있죠. 내 세상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비교는 줄어들고 불안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초급 중국어를 진행하는 성구현
2: 왕완링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Thank God it's Friday. Thank God it's 추석. 고향 왔다 갔다 하는 길 참 많이 막히죠. 몇 시간씩 운전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슬슬 졸음도 몰려옵니다. 그럴 때 반가운 곳이 있죠.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잠깐 내려서 호두과자 하나 집어들고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잠도 깨고 감자구이 소떡소떡 그런 간식도 괜히 하나 사 먹고요. 그런데 휴게소 먹거리 가격도 많이 올랐다더라고요. 최근 5년 사이에 돈가스가 27.5%, 호두과자는 23.4% 올랐고요. 아메리카노는 5,000원에 육박합니다. 이쯤 되면 휴게소에서 잠 깨워주는 건 커피가 아니라 가격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이런 때 아니면 또 언제 휴게소 별미를 맛보겠어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잠도 확 깨시고 남은 추석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Citizens, True Romance.

0: TGIF, Good Evening, Everyone. 9월 25일 금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고향 다녀오는 분들, 짧게 여행 다녀오는 분들, 휴게소에서 맛난 거 사드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서부터 휴게소 로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휴게소 가면 꼭 회오리 감자, 뭐 핫도그 이런 거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면 또 이 호두 과자 먹느라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아직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 한 분 모셔야죠. 이분 왠지 휴게소 음식도 아메리칸 스타일로 더블 치즈버거에 프렌치 프라이스 드시다가 시원하게 컵라면 국물로 마무리하며 하실 것 같은 크리스틴 쌤 소개하겠습니다.
1: Good evening, Gary. Wow, that was really funny.
0: Right, 맞췄어요.
1: Oh, that was.
0: 쌤 왠지 굉장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미국적이시잖아요. 근데 어쩔 때 보면.
1: Oh, I'm Korean.
0: Oh. 한국 사람도 이런 한국 사람이 없어요.
1: That's right. That's right. So it's really interesting. I cannot. I'm not fusion type of person. Like I either go way American,
0: right?
1: Or I go. Way deep Korean.
0: In between이 없어요.
1: There
0: 이번에는.
1: is no in between. It's very black and white.
0: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어쩔 때는 이런 문화 이해 못하시겠지? 완전 이해해요.
1: 완전.
0: I like that.
1: Yeah, that's the way to be.
0: 그래서 우리 함께 또 잘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1: That's right. 네. That's right.
0: Alright, evening special 1부는요. 영어 헤드라인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죠. Evening headlines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 하루 한 문장 매일 딱 한 줄 한 문장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1: A new study suggests that reading for pleasure rather than for work or school benefits brain health across all age groups. Reading habits formed in childhood can sharpen focus and learning skills, while reading later in life may help keep cognitive decline at bay.
0: 공부나 업무가 아닌 즐거움을 위한 독서가 전 연령대의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의 독서 습관은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키우고 노년기에는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A new trend known as ghost posting, where users upload photos to social media but immediately hide them from public view, is emerging among Gen Z. Rather than chasing likes and comments, users are taking control of when and how their posts are seen, allowing them to share content without pressure.
0: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른바 고스트 포스팅이 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이용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좋아요나 댓글 같은 반응에 신경 쓰기보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부담 없이 남기고 보여주는 시점을 직접 조절하려는 방식입니다.
1: In the U.S., where wearing shoes indoors has long been the norm, a no-shoes culture is taking hold. As concerns grow over germs and hazardous substances being tracked indoors on shoe soles, the trend is moving beyond homes and into some workplaces.
0: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미국에서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노슈즈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발 밑창을 통해 세균과 유해 물질이 들어온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가정은 물론 일부 기업으로도 신발 벗기 문화가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1: How you deal with moldy fruit depends on its texture and water content. Harder fruits like apples and pears can still be salvaged by cutting away the affected area with plenty of room to spare, whereas softer fruits like peaches and strawberries can't be saved and should be thrown away entirely even if it's a waste.
0: 과일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는 과육의 단단함과 수분 함량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과나 배처럼 단단한 과일은 곰팡이가 핀 부분을 넉넉히 도려내고 먹을 수 있지만 복숭아나 딸기처럼 무르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 아까워도 통째로 폐기해야 합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 new study suggests that reading for pleasure rather than for work or school benefits brain health across all age groups. Reading habits formed in childhood can sharpen focus and learning skills, while reading later in life may help keep cognitive decline at bay.
0: 공부나 업무가 아닌 즐거움을 위한 독서가 전 연령대의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의 독서 습관은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키우고 노년기에는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책 읽으라고 하면요, 괜히 숙제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좋아서 하는 거, 남이 막 푸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한다. 그러면 뇌에 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Absolutely. And surprisingly, according to a U.S. survey, 38% of adults chose reading as the best way to relax. And then, you know, and then other people have a glass of wine. Yeah.
0: 그게 왜 안 나오나 했어요.
1: Wine. Right. Or a bath. That's about 10%. But just reading fiction, and this is really important, reading fiction for just 5 minutes reduce stress hormone levels by up to 20%.
0: 와, 실제로 이게 도움이 돼.

0: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캡이라고 하나요? 그 자기 전에
1: Yeah.
0: 한잔 하는
1: Mm-hmm.
0: 그런 거나 뭐 목욕을 하거나 이런 게 원래는 릴렉세이션의 최고다. 이런
1: Yeah.
0: 생각이 있었는데
1: Yeah.
0: 이제는 휴식으로 독서를 한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소설을 5분만 읽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최대 20%가 감소한다. 와.
1: You know, here's the thing, Sam.
0: Yeah.
1: I do a lot of reading, but of course, I read the news a lot,
0: Right.
1: and I read like magazines from time to time.
0: Right.
1: But it's been a very long time since I've read fiction.
0: 아하. 그러니까 자기 개발
1: Yeah.
0: 도서든 뭐 뉴스든 조금 현실적인 거 위주로 많이
1: Yes.
0: 읽으셨는데 약간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읽은 지가 오래됐다고 하시는
1: It's been a
0: 거죠?
1: while.
0: 저도 그런 것
1: Yeah, it's been a while. And so I feel like, oh, maybe I should, you know, start reading fiction a little bit.
0: 그러니까 쌤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뭔가 나에게 도움이 직접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다 보니까 소설을 읽으면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오히려 마음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호르몬을 아니 그러니까
1: The
0: 스트레스
1: stress.
0: 호르몬을 낮춰주고
1: It's
0: 실제 도움이
1: true. It's
0: 된다.
1: true because, yeah, I mean, I really like that. And so, of course, you know, teenagers, you know, they also, if they read for pleasure, they had better attention and memory. And of course, you know, when you're older, 55 and older, there's like a 33% lower risk of developing Alzheimer's and cognitive disorders.
0: 와, 실제로 어린아이들에게도 뭔가 집중력에, 기억력에 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알츠하이머나 인지장애 발생 위험을 무려 뭐한 33%까지 이제 낮출 수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장르가 중요하지 않대요. 중요한 건뭐 만화 뭐 이런 것도 괜찮대요. 중요한 건 본인이 재미를 느끼는 매체여야 된다.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개인데요.
1: What is it?
0: Easy Writing Power English라고 굉장히 좀 흥미를 끌수 있는 근데 동시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1: Sam, but could it be for pleasure?
0: Well, why not? Why
1: Why not?
0: not?
1: Yeah,
0: Why
1: why not? Okay,
0: not? Okay.
1: good
0: All
1: recommendation.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 new study suggests that reading for pleasure rather than for work or school benefits brain health across all age groups.
0: 공부나 업무가 아닌 즐거움을 위한 독서가 전 연령대의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A new study suggests. 스터디는 여기서 공부가 아니고 연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이제 시사를 하는 거예요. That reading for pleasure rather than for work or school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Pleasure를 위해서 읽는 거, 독서라는 게 어떤 걸까요?
1: Yeah, sometimes when you'll see this for pleasure, for business, when you're traveling, okay, what is your purpose? So if you're doing something for pleasure, the word pleasure means enjoyment, it means fun, right? So you're doing it not because you're a student, not because you work, it is just because, just because.
0: Just because.
1: Just
0: 그냥요.
1: because I want
0: 좋으니까요.
1: to.
0: 딱 그런 느낌이네요. So for pleasure이라고 얘기를 하면 즐거움을 위한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한 reading이라고 하는 거. 뭐일 때문이 아니라 학교 때문이 아니라. 근데 그게 뇌에 굉장히 benefit이 된다고 하네요. So benefits brain health across all age groups. 여기서 중요한 게 10대에게 도움이 돼요. 뭐 나이가 더 있으면 도움 별로 안 돼요. 이런 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1: No, this means all ages. So if you see this word across all age groups, meaning teenagers, 30s, seniors, it includes everyone.
0: 아, 그럼 여기서 across라고 하는 거가 throughout 같은 느낌을 주나요? 다 포함한다는 느낌?
1: That's right, inclusive.
0: 아, okay. So across all age groups라고 하면 모든 연령대에 걸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네핏을 안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Right?
1: Okay.
0: 읽어야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Reading habits formed in childhood can sharpen focus and learning skills, while reading later in life may help keep cognitive decline at bay.
0: 어릴 때의 독서 습관은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키우고, 노년기에는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쵸. 뭔가 포커스를 sharpen한다는 것은 또더 뭔가 날카롭게 해주고, 그러니까 집중력 강화, right? 그리고 learning skills도 더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While reading later in life, 그러니까 노년기를 얘기를 하겠죠, 그쵸? May help keep cognitive decline at bay. 어쩐지 어려운 단어가 안 나오나 했어요. 결국 나왔어요.
1: All right, so

0: Anytime you hear this word cognitive, it has to do with our brain. So cognitive decline is, you know, your brain is not working as good as it did before, as well as it was before. Memory issues, not learning quickly, and brain function is just not that good.
1: 아, 그러면 okay? 뭔가 cognitive learning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뭔가를 이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금방 이해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네요. 그렇죠?
0: Yeah, so cognitive, cognitive decline basically is all of the your brain functions going down.
1: 아, 그러니까 okay. 인지 능력의 그런 기능의 저하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keep something at bay는 우리 이브닝 스페셜의 거의 단골 표현입니다.
0: Okay.
1: 또 그래서 뭔가를 막다, 늦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 저하가 되는 것을 막거나 늦춰주는 것이 바로 reading. 이 되겠다라고 하겠네요.
0: Yeah.
1: Cognitive는 그러면 쌤 우리가 뭔가를 recognize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 나오는 cook 이것도 COG도
0: yeah, that could
1: 그거라고
0: be.
1: 볼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1: 아,
0: That's right. Okay. You recognize it with your brain.
1: Yeah.
0: Yeah.
1: Okay.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new study suggests that reading for pleasure rather than for work or school benefits brain health across all age groups. Reading habits formed in childhood can sharpen focus and learning skills, while reading later in life may help keep cognitive decline at bay.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Jennifer Love Hewitt with You Make Me Smil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 new trend known as ghost posting, where users upload photos to social media but immediately hide them from public view, is emerging among Gen Z. Rather than chasing likes and comments, users are taking control of when and how their posts are seen, allowing them to share content without pressure.
0: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른바 고스트 포스팅이 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이용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좋아요나 댓글 같은 반응에 신경 쓰기보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부담 없이 남기고 보여주는 시점을 직접 조절하려는 방식입니다. 올리긴 할 건데 바로는 싫어. 사진을 일단 숨겨뒀다가 며칠 뒤에 슬쩍 다시 띄우는 게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면서요. 아니 다들 왜 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Oh, you didn't like my pictures. Why didn't you? 왜 이러면서 막 너 왜 좋아요 안 눌렀어?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가 봐요.
1: Well, it's hard to understand Gen Zs because, you know, I mean, there's a big generational gap, right? So the idea is they... like upload it on their post mm-hmm. and then immediately what they do is archive it.
0: Mm-hmm.
1: Then a few days later, they unarchive. So it's kind of like if, and so I'm trying to understand the psychology.
0: Yes.
1: So like you put it up mm-hmm. and then immediately you kind of check. Mm-hmm. And even with me,
0: right.
1: when I post something on Instagram, mm-hmm. like, okay, I posted it. Oh, mm-hmm. who's liking? And mm-hmm. I look at the comments and you're constantly checking. Mm-hmm. So what they're doing is kind of like delaying that process
0: right.
1: and not stressing themselves out.
0: 그러니까 이게 psychology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Maybe they're doing it just in case they change their mind, right?
1: Yeah.
0: 뭔가 올렸는데, I don't know. You know what? Let me just delete it.
1: It could
0: 이런, 이런 느낌.
1: Yeah.
0: 아닐까요?
1: It could be. Well, I don't know.
0: 분위기를 보고.
1: Sam, you're asking the wrong person.
0: Okay, 알겠습니다.
1: I'm like Gen X.
0: 아니, 그렇죠.
1: I don't know Gen Z.
0: 우리는 흔히 말하는 신세대라고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냥 안 올리면 안 되나? 아예 그냥? 근데 또 그건 그렇잖아요.
1: That's right. Because, you know, right. I mean, their whole life revolves right. around social media. There's no way that they cannot do it.
0: Yeah.
1: But I think they're in their own way trying to find ways that they can feel a little bit less pressure.
0: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활동은 하지만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 자체에 좀 집중 더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라고
1: yeah.
0: 볼 수 있겠네요.
1: Mm-hmm.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new trend known as ghost posting, where users upload photos to social media but immediately hide them from public view, is emerging among Gen Z.
0: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른바 고스트 포스팅이 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이용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진 올린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1: That
0: 저
1: is
0: 사진을
1: true.
0: 올린다? Ray. 를 쓰나 뭐 풀업을 쓰나 뭘 써야 될까 막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1: Yeah. So we have the answer for you. Very easy.
0: Mm-hmm.
1: Okay, there's upload and there's download.
0: Okay.
1: I think most of the Korean our listeners have heard download.
0: Right,
1: you know,
0: right.
1: you download the file.
0: 다운받는다고 하죠.
1: That down, that's right. But the opposite is upload.
0: Upload.
1: So usually when it comes to social media, you upload your photos.
0: Right.
1: You also, post your photos as
0: yes.
1: well. But upload is the word.
0: 진짜
1: that
0: 많이
1: want.
0: 쓰죠, 그렇죠?
1: Yeah.
0: So 우리가 upload는 사진을, 예를 들어 뭐 photos를 붙인다면 upload photos 하면 사진을 올리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download. photos라고 하면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게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upload 뒤에는 to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2: In the U.S., where wearing shoes indoors has long been the norm, a no-shoes culture is taking hold. As concerns grow over germs and hazardous substances being tracked indoors on shoe soles, the trend is moving beyond homes and into some workplaces.
1: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미국에서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노슈즈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발 밑창을 통해 세균과 유해 물질이 들어온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가정은 물론 일부 기업으로도 신발 벗기 문화가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지내는 모습이 굉장히 익숙하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서도 항상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왔단 말이죠. 샘은 솔직히 어떠셨어요? 미국에서 신발 신고 다녔습니까? 집에서?
2: Are you crazy? No way.
1: 완전 Korean, Korean이라고
2: oh,
1: 하셨죠?
2: Oh, we are absolutely Korean. And the minute I stepped into the house, it was Korea.
1: Right.
2: Back. It was back to Korea.
1: 아니, 이게 저는 좀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carpet처럼 돼 있잖아요.
2: Yeah.
1: 바닥이.
2: That's right.
1: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발을 신는 게 더 이해가 저는 안 갔었어요.
2: Right.
1: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도 그 wooden floor가 유행이 됐잖아요. 바닥이 마루처럼 흔히 되면서 이 사람들이 또 바뀐 것 같아요. 이 깨끗한 곳을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스스로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2: It's so interesting.
1: Right?
2: Yeah, and I remember, you know, because the houses are not made, there is no separate section where you can take off your shoes. You know, in Korea, we have that area.
1: 현관이
2: like,
1: 딱 있죠.
2: We can, yeah, we can put the shoes in. But so when you go to these Asian homes,
1: right.
2: The first thing you see are shoes

0: everywhere. And then you know it's an Asian house.
1: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문화 차이가 엄청나게 큰것 같고요. 물론 우리도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쪽에서도 이해하기가 힘들었겠지만
0: Sure.
1: 이제는 또
0: Now
1: 바뀌어가는
0: they
1: 거죠.
0: understand. So,
1: That's
0: right,
1: right.
0: 63% of Americans are taking off their shoes at home.
1: Wow.
0: Yeah, and they're asking maybe 24% of their guests to do the same. So they're catching on.
1: 와,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본인들이 신발 벗는 것을 넘어가지고 손님한테도 헤이, take off your
0: Could you
1: shoes.
0: please take off your shoes?
1: 와,
0: Yeah.
1: 완전 바뀌었네요. 이제야 드디어 외부와 집의 경계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0: Yes.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In the US, where wearing shoes indoors has long been the norm, a no-shoes culture is taking hold.
1: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미국에서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노슈즈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안쪽에서, 그러니까 indoors에서, 실내에서 슈즈를 신는 것이 the norm 이어왔다라고
0: The
1: 했습니다.
0: norm,
1: norm.
0: N-O-R-M.
1: RM.
0: The norm is basically the common practice or the standard.
1: The
0: The
1: standard.
0: standard, the accepted standard. So, in America, it was the norm to wear shoes indoors, and in Korea, it is the norm to take off your shoes.
1: Right. 상식적으로 이제 문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0: 예.
1: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는 게 the norm이다.
0: That's right.
1: 기준이다.
0: That's right. So, of course, this is the thing where when we talk about cultural differences,
1: Right.
0: we use the word norm a
1: Norm.
0: lot.
1: Right. 그래서 뭐 social norm이라는 게 이제 사회적인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 뭔가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네요.
0: Absolutely.
1: Right? 뭔가가 normal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연결해 볼게요.
0: As concerns grow over germs and hazardous substances being tracked indoors on shoe soles, the trend is moving beyond homes and into some workplaces.
1: 신발 밑창을 통해 세균과 유해 물질이 들어온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가정은 물론 일부 기업으로도 신발 벗기 문화가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뭔가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Germs, right? 뭐 세균이라든가 hazardous substances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위험한 이런 유해 물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being tracked indoors on shoe sole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런 concerns. 걱정, 염려가 커지고 있으며라고 했네요.
0: All right. So usually you track mud, dirt, sand, whatever it is. You're leaving the mark. You're carrying it on your feet or your shoes. And then what happens here? It's tracked indoors. You're bringing it inside.
1: 아, 그러면 쌤, 여기서 track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tracking number 할때 뭔가를 추적하는 track이 아닌 거네요.
0: No,
1: 그렇죠?
0: no. It's not that track.
1: 오케이. 이거는 그러면은 뭔가가 묻어서 들어온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걸까요?
0: Yeah, that's right. That's right. So
1: Okay.
0: that's the idea. And so, I mean, you walk your dog, I walk my dog,
1: Yes.
0: and even though I may take off my shoes, Whiskey, my dog, tracks dirt,
1: Oh no.
0: and sometimes,
1: 끌고 들어온다?
0: yeah. So I always wash his feet.
1: Right.
0: Yeah, I always wipe his feet.
1: 너무 귀찮잖아요.
0: Oh, I hate it.
1: 저는 진짜 누군가 제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0: Yeah, but
1: 자동으로 씻기는
0: it's
1: 거.
0: really me too. Oh, and drying too at the
1: Yeah.
0: same
1: 그렇다고
0: time.
1: 신발 신기기에는 또
0: Oh,
1: 너무 힘들
0: that's
1: 것
0: also 귀찮아 too,
1: 같고.
0: and very
1: 귀찮아,
0: uncomfortable
1: too.
0: for him.
1: Right. So something is tracked indoors라고 얘기를 하면 실내로 묻어 들어오다가 되겠습니다.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In the US, where wearing shoes indoors has long been the norm, a no-shoes culture is taking hold. As concerns grow over germs and hazardous substances being tracked indoors on shoe soles, the trend is moving beyond homes and into some workplaces.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Okay, let's go ahead and listen to Hanson with Mmm Bop.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1: How you deal with moldy fruit depends on its texture and water content. Harder fruits like apples and pears can still be salvaged by cutting away the affected area with plenty of room to spare, whereas softer fruits like peaches and strawberries can't be saved and should be thrown away entirely, even if it's a waste.
0: 과일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는 과육의 단단함과 수분 함량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과나 배처럼 단단한 과일은 곰팡이가 핀 부분을 넉넉히 도려내고 먹을 수 있지만 복숭아나 딸기처럼 무르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 아까워도 통째로 폐기해야 합니다. 이 명절 지나고 나면 이 과일이 한가득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없고 이거 뭔가 관리를 잘해서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곰팡이가 생겼다. 그럼 이거 다 버려야 되나요?
1: Okay. Well, it depends on the kind of fruit.
0: Right.

0: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오케이. 그러니까 사과나 단단한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곰팡이 부위를 중심으로 넉넉히 도려내고서 먹어도 되는데 이제 복숭아나 딸기처럼 뭔가 정말 말 그대로 텍스처가 말랑말랑한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깝지만 버려야 된다.
1: I mean, throwing away a strawberry one is okay. Right. I feel like it's less damage.
0: 그것도 안 돼요.
1: But like a peach though. Oh, a whole peach and you throw away. Oh, so 아까워.
0: 비싸기도 하거든요.
1: Yes. 네.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How you deal with moldy fruit depends on its texture and water content.
0: 과일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는 과육의 단단함과 수분 함량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texture이라고 하는 거가요. 뭔가의 질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먹을 때 식감, 오독오독한다든가 말랑말랑한다든가 그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얼마나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지 water content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Harder fruits like apples and pears can still be salvaged by cutting away the affected area with plenty of room to spare. Whereas softer fruits like peaches and strawberries can't be saved and should be thrown away entirely, even if it's a waste.
0: 사과나 배처럼 단단한 과일은 곰팡이가 핀 부분을 넉넉히 도려내고 먹을 수 있지만 복숭아나 딸기처럼 무르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 아까워도 통째로 폐기해야 합니다. 자, 보면 그 apples and pears 이런 뭐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정말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they can still be salvaged by cutting away the affected area 라고 했어요. Salvage 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It's spelled S-A-L-V-A-G-E-D. Or without salvage something. Right. This originally come, it's an old sea word, which means saving a ship or cargo.
0: 같은 것을 save 시키는 것을.
1: You can salvage. Yeah. So basically, like if you have a damaged boat, you salvage it, you repair it, so that you can use it, continue to use it. So the idea is, if you salvage anything, it means that you are saving what is usable. You are partially saving that.
0: 아, 그러니까 배에서 배가 고장났다 하더라도 일부는 좀 살아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repair해서 완전히 새 것은 아니지만 사용할 만하게 만들어서 복원해서 쓴다.
1: That's
0: 그래서
1: it.
0: 저는 또 자동차 좋아하지 않습니까?
1: Yes.
0: 또 나왔어요. 하지만 이 salvage, 우리 자동차에는 title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등록증이나 소유 증서인데 clear title이라고 하면 자동차에 문제가 없는 title.
1: Okay.
0: Right? 근데 salvage title이라고 하잖아요.
1: Oh.
0: 그거는 이미 한번 토를 났거나
1: 그러니까
0: 완전히 원래는 이거 폐차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거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탈 수 있게 만드는 거 대신에 그 title clear가 아닙니다. salvage title이 붙어요. 그래서 잘못 사게 되면 이거 잘못 샀다. 너 이거 고장난 차 산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1: Really? Oh, that's good to know.
0: Yeah,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살려낸 타이틀이잖아요. 그렇죠?
1: Very nice.
0: So salvaged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버리지 않고 살려낸 정도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그냥 먹으면 안 되네요. 나봐요. By cutting away the affected area라고 했습니다.
1: Okay. We all know what cut is.
0: Yeah.
1: Right?
0: Uh-huh.
1: But if you cut away something, it means to cut and remove.
0: 아하. 단순하게 이렇게 흠집만 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That's... 도려내는 거네요.
1: And affected area is a very interesting expression. It means that this is the problem area.
0: Right. Uh-huh.
1: But also when you are injured or you have a sunburn.
0: Right.
1: That is also an affected area.
0: 아, 그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어도 그 부분도 영향을 받은 area라고
1: Totally. So when you have like ointment or some kind of like thing you put on your skin, it says apply on the affected area.
0: 아, 이거는 연고를 사면 ointment 뒤에를 무조건 뒤집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1: Yeah,
0: 꼭
1: good.
0: 나올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예. 근데 여기 보면 with plenty of room to spare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1: Yeah. Well, if you have room to spare, it just means that you have extra space.
0: Okay.
1: But in this case, they're basically kind of using this that you have extra left over.
0: Okay, okay.
1: Extra to eat.
0: Aha. So, 어떻게 보면 넉넉한 여유.
1: Yeah.
0: 그 부분을 이제 뭐 도려내면서라고 봐야 될까요? 잘라낸다는 얘기일까요?
1: Yeah.
0: 많이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1: So, 결국? basically, you just you can take

0: it out, but still you can eat a little quite a bit.
1: Ah,
0: That's
1: okay.
0: what it's saying.
1: 많이 떼어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0: Yeah.
1: Okay, so 여기서 room to spare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여유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0: That's
1: Right,
0: right.
1: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How you deal with moldy fruit depends on its texture and water content. Harder fruits like apples and pears can still be salvaged by cutting away the affected area with plenty of room to spare, whereas softer fruits like peaches and strawberries can't be saved and should be thrown away entirely, even if it's a waste.
1: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1부 마무리로 오늘 나온 뉴스 표현들 몇 개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cross all age groups라고 얘기를 하면 전 연령대에 걸쳐가 되겠죠?
0: Stress is a common issue across all age groups.
1: 네, 스트레스는 나이대를 불문하고 다들 겪는 문제야가 되겠고요. 자, 뭔가 likes라든가 comments를 chase 한다는 거, 그것에 집착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0: Stop chasing likes and comments. Just post what you love.
1: 좋아요랑 댓글에 목매지 말고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걸 올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the norm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normal에서 나온 거죠. 표준, 일반적인 것입니다.
0: Tipping isn't really the norm in Korea.
1: 참 다행이죠.
0: 야.
1: 네. 한국에서는 팁을 주는 게 딱히 일반적이진 않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로드 한다는 거 어디에 올리는 거예요? 사진 같은 것을. 근데 업로드 투 어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I'll upload the photos from our trip tonight.
1: 오늘 밤에 우리 여행 갔던 사진 올릴게.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 indoors로 뭔가가 track 된다는 것은 추적한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뭔가 묻어서 실내로 들어오다가 되겠습니다.
0: Make sure all the snow isn't tracked indoors.
1: 눈이 집 안으로 묻어 들어오지 않게 조심해. 까지 해보겠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0: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U2. It's Walk On.
1: 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합니다.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 쓰레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 뉴욕시의 쓰레기 문제인데요. 이 오랜 세월 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뉴욕시가 최근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자,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고요. 이게 샘 솔직히 느끼죠? 한국하고 미국 이 쓰레기 관리 확실히 한국이 잘하죠. 그렇죠?
2: Oh, without a doubt. Without a doubt.
1: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2: I mean, it's interesting, New York. And mm-hmm. you know, of course, you lived in, you worked in New York and you've lived there. But it's a very interesting city. It's mm-hmm. like, it's the high and low right. is so evident. Mm-hmm. Mm-hmm. Mm-hmm. It can be so dirty and mm-hmm. so icky. And yet, then there could be flashy.
1: Right.
2: Yeah.
1: 두 개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정말 yeah. 깨끗하고 최고의 뭔가가 있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지저분한 곳이 너무 많은
2: oh, 아, those subways they smell so bad.
1: 그리고 이런 뭐라 oh. 그럴까 미국에는 뭐 종량제 봉투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분리수거라든가 yeah. 이런 것도 잘 없고 대충 버리고 yeah. 제가 최근에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 사시는데 근처로 이사를 오셨어요.
2: Oh, wonderful. 예,
1: 그래서 이제 뭔가 버리는 거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를 진짜 몇 개를 샀는지 모릅니다. 엄마! 좀 버리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까워.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 yes.
1: 저 예전에 굉장히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종량제라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국 온 지 okay. 얼마 안 됐을 때.
2: Uh-huh.
1: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2: What is it? 쓰레기 봉투?
1: 어? 계량기 봉투 주세요. 이랬어요. 아무튼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2: That is really funny.
1: 단어가 왜냐면 종량제라는 게 좀 굉장히
2: You 어려운... know what? Actually, to be honest, I just don't say that word. I just say, oh, 쓰레기 봉투.
1: 아, 저보다, That's it. 저보다 더 심하신 분 계시다는 거. 저희는 이브닝 스페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Oh,
1: 네.
2: dear.
1: All right. 자, Deep Dive Daily. 그렇다면 오늘의

0: article 만나보겠습니다.
1: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2: Don't have an official New York City trash bin? Now it'll cost you.
0: 뉴욕시에 공식 쓰레기통이 없다고요? 이젠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 뉴욕시가 거리의 쓰레기를 관리하는 방식을 꽤 크게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일부 주택 그리고 소규모 아파트 건물은 시에서 지정한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 단속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첫 번째 위반부터 $50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두 번째는 $100. 그 이유는 $200씩 부과된다고 해요. 아니 그렇다면 시는 왜 굳이 기존 쓰레기통 대신에 새로운 통을 사용하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기사에서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일부를 모두 4개 파트로 나눠서 만나볼 거고요. 자, 이 정책은 쥐를 유난히 싫어했던 에릭 애덤스 전 시장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조란 맘다니 현 시장도 이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데요. 들어볼게요.
2: The goal is to deter pests by replacing piles of loose garbage bags on city sidewalks with secure uniform containers. These bins are durable, rat-resistant, and most importantly, they can be collected with mechanical tippers that we're adding to the back of our sanitation trucks. The city's sanitation commissioner, Gregory Anderson, said in a video urging New Yorkers to use the bins.
0: 목표는 간단합니다. 인도에 쌓아두던 쓰레기 봉투를 튼튼한 규격 용기로 바꿔 해충과 쥐를 막는 겁니다. 뉴욕시 청소 행정국장은 전용 쓰레기통 사용을 당부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튼튼하고 쥐가 뚫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청소차 뒤편에 새로 도입하는 기계식 리프트로 수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와, 이 그 종량제 봉투 그것보다 지금 그 아 그러니까 물론 쓰레기 봉투 뭐 크게 바꾼다. 그리고 용기 바꾼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유가 진짜 좀 무섭네요. 해충 그리고 쥐. 아, 근데 한국에서 물론 쥐가 있지만 그 뉴욕처럼 많지는 않잖아요.
2: No, we've talked about those 40 centimeter rats, remember?
0: 아, 잊을만 하면 또.
2: Oh, yeah, those rats. 아. And so, they eat away.
0: Right.
2: And then there's like trash everywhere. Yes. And this is a big problem.
0: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강아지들도 뭐 배고플 때 그런 봉투를 이렇게 막 몇 번 갉으면 찢겨지는데 쥐들은 더 강하게 갈 것 같아요.
2: My dogs, they've all done it. I've left the door open and then the trash everywhere.
0: 말도 마세요.
2: Oh, yeah. 어,
0: 깜짝 놀란 적 한두 번 아닙니다.
2: That's right.
0: 네. Uh-huh.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The goal is to deter pests by replacing piles of loose garbage bags on city walks with secure uniform containers.
0: 목표는 간단합니다. 인도 위에 널브러져 있던 쓰레기 봉투 더미를 튼튼하고 규격화된 용기로 바꿔 해충과 쥐가 꼬이는 것을 막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어, 이것을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돈을 사람들이 내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Mm-hmm. So the goal is to deter pests 라고 얘기를 했네요.
2: Okay. First of all, to deter something means that you are trying to scare off.
0: Mm-hmm.
2: Okay. So you're kind of, before it happens, you're trying to stop something.
0: Right.
2: Okay. And pests, of course, they're rats. They're, you know, things that
0: 병균을 옮기는
2: That
0: 애들.
2: we don't want.
0: Right. 굉장히, you look very disgusted. 지금 past란 단어를 하면서 이게 해충이 되겠는데 그럼 deter 한다는 건 어느 정도는 좀 prevent 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2: It's
0: 있겠나요?
2: very similar to the word prevent. Right. I feel like, but there is that element of deter is kind of scare them off.
0: Okay.
2: Now, in this case, in this specific case, means prevent pest by replacing. But sometimes to deter something is to kind of like make them not even come close. 그러니까 to scare them away.
0: 아예 못하게 막는 거네요.
2: Yeah.
0: 어, 너 하지 마 하고 밀어낸다는 느낌. Okay, so deter pests라고 하면 해충을 막는 거. 그게 goal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새로운 걸로 뭔가 바꾸는데 그게 secure하고 uniform containers라고 돼 있는데 설마 이 uniform이 여러분들 유니폼을 담는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옷을 담는 게 아니라 규격화된

0: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These bins are durable, rat resistant, and most importantly, they can be collected with mechanical tippers that we're adding to the back of our sanitation trucks. The city sanitation commissioner, Gregory Anderson, said in a video urging New Yorkers to use the bins.
0: 그레고리 앤더슨 뉴욕시 청소행정국장은 시민들에게 전용 쓰레기통 사용을 당부하는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튼튼하고 쥐가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청소차 뒤편에 새로 도입하고 있는 기계식 리프트를 이용해 수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통이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These bins are durable and rat resistant 라고 했습니다.
1: Yeah. Right. So first of all, durable means that it's strong and it's able to last a long time without breaking. It's really 튼튼해.
0: 아, 튼튼해. 오래가.
1: Yeah.
0: Right?
1: Yeah.
0: Durable 하다는 게 그러면 굉장히 내구성이 좋아서 잘 뜯기지 않아서 오래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1: It lasts a long time.
0: 아, okay.
1: Yeah.
0: Durable. 아니, 그런 batteries 같은 거 광고 보면
1: Durable.
0: 꼭 나오는 것 같아요.
1: It's so true.
0: 무조건 오래 간다고 하죠.
1: Last time. 네. Yeah.
0: 그리고 rat resistant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1: oh,
0: 저번에
1: dear.
0: water resistant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1: It's true. So rat resistant, of course, it's hard. It's hard for rats to, you know, have access to the trash.
0: Okay.
1: It means it keeps them away.
0: 그러니까 뭔가 resistant. 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를 이렇게 멀리 보내버리는, 막아주는 뭔가의 강한이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rat resistant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쥐를 멀리 보내버리는, 방지해버리는
1: yeah,
0: 이라고 볼 수
1: right.
0: 있겠네요.
1: Keep
0: 그렇다고,
1: it away.
0: 그렇다고 rat proof는 좀 심하겠죠?
1: Oh yeah, rat proof. That just sounds, you know, it's interesting because we don't have... I think you can make new words, something resistant.
0: Right, right.
1: It's not a word that we use a lot, but very specifically, rat resistant is used here.
0: Okay, 이게 더 자연스럽겠네요. Yeah. Rat proof는 조금 강한
1: rat
0: 느낌, 무슨 총알도 아니고, 그렇죠?
1: Yeah, that's right.
0: 그리고 참고로 그 mechanical tippers라는 게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쓰레기차 뒤에 걸려서 자동으로 이렇게 딱
1: That's
0: 끌어올리는
1: right.
0: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The goal is to deter pests by replacing piles of loose garbage bags on city sidewalks with secure uniform containers. These bins are durable, rat resistant, and most importantly, they can be collected with mechanical tippers that we're adding to the back of our sanitation trucks. The city's sanitation commissioner, Gregory Anderson, said in a video urging New Yorkers to use the bins.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1: Here's Shakira with Try Everything.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Don't have an official New York City trash bin? Now it'll cost you. 뉴욕시에 공식 쓰레기통이 없다고요? 이젠 과태료 부과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뉴욕시가 공식 지정한 뉴욕 시티 빈스 쓰레기통은 최대 45갤런 크기의 약 $62 정도의 가격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120만 개 이상 팔렸을 만큼 많은 이들이 구매하긴 했지만 이 여름 계도 기간 동안 발송된 경고장만 4만 건에 달할 정도로 현장의 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통을 마련할 책임은 세입자가 아닌 건물주에게 있다는데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물주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는 뭘까요? 들어볼게요.
1: They don't want to buy new bins or don't have space for them. Lizette Gonzalez Ruiz, a stay-at-home mother who lives in a single-family home on Staten Island, said the new bins were not necessary. We've always used trash cans, she said. I don't like the fact that they made us pay for it.
0: 새 쓰레기통을 사기도 싫고 놓아둘 공간도 부족해서입니다. 한 전업주부는 새 쓰레기통이 전혀 필요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쓰던 쓰레기통도 멀쩡한데 왜 시에서 돈을 내라 마라 강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도 돈을 계속 이렇게 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뭔가 쓰레기를 내가 버리는데 왜 돈을 내야 되지?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1: That is so true because we all have to pay for those trash bags.
0: Right.
1: But not in America. No.
0: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1: That's right.
0: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나 보네요. 그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y don't want to buy new bins or don't have space for them.
0: 새 쓰레기통을 새로 사기도 싫고 놔둘 공간도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new bins라는 게 나왔어요. B-I-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쓰레기통이라고 하면 trash can 아닌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1: So, bin is the more preferred word that the British people like. So, trash bins. But bin in general is just basically a container for storing things or collecting things.
0: Okay. Okay? 그러면 bin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영국 쪽에서 많이 쓰는 편이고 can이라는 단어를 쓰면 조금 더 미국 쪽에서 많이 쓴다.
1: Okay, this is where it gets confusing. In America, trash can, right, is usually for indoor.
0: Okay.
1: Okay. Then garbage can is usually for outdoor, the bigger outdoor. Okay?
0: 헷갈리네요.
1: Right. And then, and then we have the recycling bin in America. So it's kind of like trash can, garbage can, but then when it comes to recycling, they use the word bin.
0: 아, recycling can이라고는 또 쓰지 않네요.
1: Yes.
0: Okay, 정리를 해보면 trash can, 이거는 집안에서 쓰는 쓰레기통.
1: 오케이.
0: Okay. 오케이. 그리고 garbage can. 얘는 밖에서 쓰는 거.
1: Yes.
0: 그리고 recycling bin이라고 하는 거는 재활용할 때 쓰는 그 통을 얘기를 하고요.
1: And then you have the dumpster, which is that big, you know, metal.
0: 일반 쓰레기 왕창 버리는 곳.
1: Yes.
0: 네. 자, 여러분들 이거 can과 bin을 헷갈린다고 소통의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So 여기서 bin이라든가 뭐 can 앞에 trash, 뭐 garbage 이런 게 붙으면 아 쓰레기통이구나. 그렇죠?
1: Sure.
0: 연결해 볼게요.
1: Lizette Gonzalez Ruiz, a stay-at-home mother who lives in a single-family home on Staten Island, said the new bins were not necessary.
0: 스태튼 아일랜드의 단독 주택에 사는 전업주부 리제트 곤잘레스 루이즈 씨는 새 쓰레기통이 전혀 필요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전업주부라는 것을 영어로 비슷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 바로 최대에 가까운 것이 stay at home. 이 사이에는 하이픈을 그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mother 쓰거나 뭐 father 이렇게 얘기를 쓰게 되며 전업주부를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사는 곳이 있어요. 아파트가 아닌 느낌이에요. In a single family home 이라고 했습니다.
1: Okay, this is describing a certain type of housing. And single family home is basically what we think of as a house.
0: Right.
1: It's the 단독주택.
0: 단독주택.
1: Yeah, that's right.
0: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흔히 앞에 정원 쫙 있고
1: 물
0: 주고 있고
1: yeah.
0: 꼭 그 상대 그러니까 길 건너에 있는 네이버랑 인사하잖아요.
1: Yeah, that's right. Hey, that's right. 그죠? And then you have a backyard.
0: Right.
1: Yeah. So that is the single family home.
0: Mm-hmm.
1: And surprisingly, if you're not in a big, big major city,
0: right.
1: most of the homes are single family homes.
0: 맞아요. Mm. 이게 땅 크기 문제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sure.
0: 미국은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single family home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독주택이 기본으로 많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미국에 또 흔한 게 condominiums 그리고 townhouses
1: yeah.
0: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둘 다 살아봤어요.
1: Uh-huh.
0: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townhouse에 살았습니다.
1: Okay.
0: 이 townhouse는 입구가 다 따로 있죠.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달라요. 처음 들어가는 현관이. 그런데 condominium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아파트에 제일 가깝다고 봐요.
1: That's
0: 그래서
1: right.
0: 입구가 하나로 돼 있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유닛마다 또 이렇게 문이 있는 느낌.
1: Correct.
0: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땅의 크기 차이가 아닐까?
1: Yeah, I agree.
0: 생각을 좀 해봐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We've always used trash cans, she said. I don't like the fact that they made us pay for it.
0: 우리는 여태껏 잘 써오던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시에서 강제로 돈까지 내며 쓰레기통을 사게 만든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trash cans라는 게 나왔어요. We've always used trash cans, she said, right? Mm-hmm. 쓰레기통 계속 썼는데 왜 우리를 돈 내게 만드냐.
1: Yeah.
0: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Right. I mean, basically, you know, just put the word trash, trash bin, trash can, and everyone will understand.
0: Yeah.
1: Yeah. 그러니까 It's okay.
0: 다시 한번 지금 또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1: That's right. Like, because you know, it's not important.
0: Right.
1: Garbage can. But yeah. if you do, I will say, if you do use the word garbage, mm-hmm. it does feel public. Mm-hmm. It feels bigger.
0: 아, okay. Yeah. So, 뭐 garbage라는 거 쓰는 것은 뭔가 큰 곳에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1: That's
0: 약간
1: right.
0: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bathroom과 restroom의 차이 같은 느낌.
1: Maybe a little bit.
0: 뭔가 밖에서
1: yeah.
0: 버리는 느낌이 강하긴 하다. Okay. 자, part 2 다시 들어볼게요.
1: They don't want to buy new bins or don't have space for them. Lizette Gonzalez Ruiz, a stay-at-home mother who lives in a single-family home on Staten Island, said the new bins were not necessary. We've always used trash cans, she said. I don't like the fact that they made us pay for it.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Coldplay with Viva La Vida.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Don't have an official New York City trash bin? Now it'll cost you.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뉴욕의 쓰레기 관리 규정은 일반 쓰레기만 바꾸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이나 정원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는데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쓰레기에 똑같은 방식의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는 각각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배출하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지 들어볼게요.
1: There are blue and green New York City bins available for recycling and brown ones for compost. But residents are not required to use those specific bins. Recyclable items can be put in containers or clear plastic bags. Compost must be left out in labeled bins with secure lids.
0: 재활용품용 파란색, 초록색 쓰레기통과 음식물 쓰레기용 갈색 쓰레기통도 있지만 꼭 이 제품을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재활용품은 일반 용기나 투명 비닐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는 라벨이 붙은 뚜껑 있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게 진짜 뭐라 그러죠? 정말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1: Oh yeah.
0: Right?
1: It's a very complicated, uh-huh. it's a very efficient and thorough process.
0: 맞아요. 이게 진짜로 뭐 효율적이기도 하고, 근데 좀, 물론 쉽진 않지만, 왜냐면 미국에서는 yeah. 보통 그냥 싱크대에

0: 알아버리잖아요. 막.
1: Okay, so right? when my mom came to Korea, I had so many fights with her. Because she's so used to throwing everything in one bag. So she would throw 음식 쓰레기 into the normal. I'm like, no!
0: 와, 그게 you know? 미국에서 익숙하셨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그래도 싱크대에 안 넣는 게 어디예요? 왜냐면 yeah. 그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그게 진짜 많아요. 저는 샌디에고에서 그 shred 하는 거 있죠. 완전
1: garbage 완전, disposal.
0: Right. 그거 disposal을 완전히 갈아버리는 기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1: That's right.
0: 근데 그거에 익숙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이걸 다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1: That's right.
0: 근데 처음엔 또 그게 힘들다가도 익숙해지더라고요.
1: Yeah, that's true. Right. You know, I tell you though, I do miss the garbage disposal right. because the 음식 쓰레기, I just, it's, I hate it.
0: 진짜 미국에 garbage disposal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다 갈아버리는 기계가 yeah, 정말 right. 많습니다. Mm-hmm.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re are blue and green New York City bins available for recycling and brown ones for compost. But residents are not required to use those specific bins.
0: 재활용품용 파란색, 초록색 쓰레기통과 음식물 쓰레기용 갈색 쓰레기통도 따로 나와 있지만 꼭 이 제품을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 빈 색깔에 따라 모든 것을 좀 처리하는 것 같아요. 나눈 것 같은데 리사이클링용이 또 있고요. 그리고 컴포스트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Compost라고 하는 단어.
1: Yeah, this is very interesting. So the idea of compost is that you throw away food scraps. So basically, kitchen scraps like fruit, vegetable. But there are certain things, though, Sam, that you cannot throw in this pile.
0: Okay.
1: Okay. So like coffee grounds, tea leaves, grass leaves, you kind of can throw all together. It's a little bit different, I would say, from the Korean, you know, Korean way of doing
0: 맞아요.
1: it.
0: 맞아요. 한국에서는 뭘 들어 옥수수 먹고 남은 거 그런 거는 뭐 일반 쓰레기 넣어야 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룰이 있단 말이에요.
1: Yes.
0: 근데 또 미국에서는 또 다른 개념이 있긴 하나 봐요.
1: And you can put like grass and leaves along with the food scraps. Yeah.
0: Right.
1: I know. It's strange.
0: 잎 같은 건 넣을 수 있는데 뭐는 또 안 내고. 아 복잡하네요. 이 compost라고 하는 것은 food scraps or 뭐 food waste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뭐 퇴비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brown bins에다가 넣어야 되겠네요.
1: That's right.
0: All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Recyclable items can be put in containers or clear plastic bags.
0: 재활용품은 일반 용기나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내놓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Recyclable items. 이게 아무래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돌리는 재활용품이 되겠죠?
1: Absolutely. So things that can be recycled, you know, like glass, cardboard, right. things like that, aluminum.
0: Right, right. 이게 근데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Reusable이랑은 좀 다른 느낌? 왜냐하면 reusable 같은 경우에는 좀 씻어서 바로 좀 다시 쓸 수 있는 느낌 아닌가요?
1: Yeah.
0: 그렇죠?
1: So recyclable basically is they're taking this and then they're making something new.
0: Right.
1: So it's a little different from reusable.
0: 이거는 그대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씻어서 다시 그걸 녹여가지고 뭔가 새로운
1: That's
0: 제품을
1: it.
0: 만든다든가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재활용품에 가깝겠고요. 예전에 했었던 disposable item이라고 하면 일회용 용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Compost must be left out in labeled bins with secure lids.
0: 음식물 쓰레기는 라벨이 붙고 뚜껑이 잘 닫히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So compost는 must be left out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left가 아니라 left out이라고 쓴 이유가 있을까요?
1: Well, of course, because you have to put it outside. And that's why you have the out.
0: Okay.
1: So you have to put this, you got to leave it out so they can collect and, you know, the trash or the compost. And also, too, not only these recyclable bins, but just your trash your garbage cans.
0: Right.
1: Also, you got to leave it out. If you don't, they will not collect it.
0: 그렇죠. 밖에 내놔야 이거 뭐 이 사람들이 걷어가라는 거구나
1: yeah.
0: 알 수 있을 테니까. So something is left out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밖에 left 남겨지는 거니까 밖에 내놓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쌤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뭐 어떤 부분이 답을 잘 모르겠으면 just leave it out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1: Oh yeah,
0: right?
1: that's right. You can leave it out. You can leave food out by accident.

Deep Dive Daily. Don't have an official New York City trash bin. Now it'll cost you.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시가 이렇게 쓰레기 배출 방식까지 강제로 바꾸는 이유.

0: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랫동안 뉴욕을 괴롭혀온 쥐 문제 때문입니다. 사실 뉴욕의 쥐 문제는 워낙 오래된 일이라 그동안 온갖 방법이 동원되어 왔는데요. 이번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쥐 관련 민원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줄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뉴욕시는 이번에야말로 쥐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It is hard to know for certain. New York City has been plagued by rats for centuries and has tried everything under the sun to vanquish them. It is still common, especially at night, to see them scurrying in parks, on streets, or in the subway.
0: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뉴욕시는 수백 년째 쥐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쥐를 없애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써왔습니다. 특히 밤에는 지금도 공원이나 거리, 지하철에서 쥐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처음에 이민을 갔을 때 뉴저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뉴욕시리랑 굉장히 가깝죠, 그렇죠? Yeah. 그래서 뉴저지에 살 때는 쥐를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었어요.
1: Really?
0: 저는 그랬었어요. Uh-huh. 근데 제가 그 졸업을 하고 나서 뉴욕시리에서 좀 일을 했었어요. Uh-huh. 저 쥐 친구 한 세 마리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 여기가 같은 미국 맞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다녀요.
1: Wow. Yeah. You know, it's interesting because in Los Angeles, Sam, usually everybody drives.
0: Right.
1: So we really don't see rats because we're always in our cars. But when you go to a city like New York, right. a lot of people walk and you do see this everywhere.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t is hard to know for certain. New York City has been plagued by rats for centuries and has tried everything under the sun to vanquish them.
0: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뉴욕시는 수백 년 동안 쥐 문제에 시달려 왔고 쥐를 없애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확신이 없네요. 네, so
1: yeah.
0: It's hard to know for certain이라고 표현했네요.
1: Yeah. So hard to know for sure.
0: Right.
1: So of course, you know, it's the same thing. Certain is a little bit more formal, more written.
0: Right.
1: So basically, you're saying that we just don't know. It's very hard to see.
0: We're not sure yet.
1: We are not sure at all.
0: 아, 그러면 for certain 대신에 쌤, for sure이라고 해도 될까요?
1: Yeah, sure, absolutely. In this case, you can totally say it that way.
0: 아, okay. So 큰 차이는 없습니다. So know for certain, know for sure이라고 하면 둘 다 확실히 알다. 근데 그렇게 알기가 힘들다. 아직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뉴욕시리가 지금 굉장히 쥐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1: Yeah.
0: 근데 여기 plagued by rats for centuries 심지어.
1: Yeah, that's right. The word plague, P-L-A-G-U-E, really is the disease, right?
0: Right.
1: The black plague. And it's something that spreads and doesn't go away.
0: Right.
1: And so if you're plagued by something as a verb, it means that this problem repeats again and again. It won't, you can't get rid of it.
0: Right.
1: You just can't. No matter what you do, it just keeps coming back.
0: 아니, 이게 진짜 수백 년 동안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거겠어요, 그렇죠?
1: I think
0: right?
1: I think they are permanent New York residents. The rats.
0: Oh, you mean the rats? I'm like, who are you talking about? Oh, okay, the rats are the permanent residents, right?
1: Yeah,
0: okay.
1: They have. I think they own land underneath the ground. It's like their land.
0: 그중 세 명이 제 친구라니까.
1: Oh, yeah.
0: 네. So plagu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전염병, 역병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당하다, plague 당했다. 이 얘기는 결국에 시달렸다.
1: Yeah.
0: 결국에는 suffer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1: Right.
0: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뉴욕시리도 불쌍해요. It has tried everything under the sun to vanquish them. Vanquish 시키는 거는 완전 defeat 시키는 거죠?
1: Yeah, that's right. Right. Just get rid of them, basically.
0: 완전히 제거하고 완파하는데 그런데 그냥 tried everything 해도 되는데 왜 under the sun을 붙였을까요?
1: So this is a very dramatic expression. It's very exaggerated. It just means that they have tried everything that they could.
0: Okay.
1: And it didn't work.
0: 그래서 더 sun이 붙은 건가요?
1: Yeah.
0: 태양 아래에 있는 건.
1: Yeah, everything under the sun. Like they tried this and that and it didn't work.
0: 그러면 그 더 sun을 쓴 이유가

0: 세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죠?
1: Yeah,
0: 태양
1: right.
0: 아래에 있는 거. 뭐 말만 해봐. 뭐 이것도 해봤어. 그 태양 아래에 있는 거 저것도 해봤어. 이런
1: that's
0: 식으로.
1: It. That's it. That's the idea.
0: So, under the sun 어느 정도로는 뭐 you can think of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Try everything you can think of, right?
1: Yeah.
0: 다 해봤다.
1: And of course, you know, I mean, it's a very exaggerated expression.
0: Mm-hmm.
1: So like, even as a, personally, you can say, ah, like, I try to get rid of this spot on my face. Mm-hmm. I've tried everything under the sun.
0: Under the sun.
1: I tried the lotion. I went to a dermatologist. Wow. I did everything, but it's not going away.
0: 아, 다 해봤는데 얼굴에 스팟이 안 없어지더라. Mm. 그냥 굉장히 조금 과장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1: That's
0: 있겠네요.
1: Right.
0: I tried everything, 뭐, there is. 뭐 every method, 뭐 there is, 뭐
1: right.
0: out there, 뭐 이런 거나 비슷하게 mm-hmm. 볼 수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It is still common, especially at night, to see them scurrying in parks, on streets, or in the subway.
0: 그래도 지금도 특히 밤이 되면 공원이나 거리, 지하철에서 쥐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쥐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때일까요? 뭔가 walk는 아니고요.
1: No.
0: 뭐 이러면서 walk도 아니고.
1: Yeah.
0: 그냥 run 쓰기도 뭔가 심심하고요.
1: No. So there's a perfect word, S-C-U-R-R-Y.
0: Mm-hmm.
1: Scurry.
0: Scurry.
1: Yeah. If something scurries, it moves really quickly, quick steps. You know, because, you know, they're small. They got like, you know, little...
0: La, la, la, la, la, la, la.
1: Yeah, that's right. So we talk about insects and rats scurrying.
0: Oh.
1: They're small and they hurry along.
0: Oh,
1: that
0: no.
1: is...
0: Okay.
1: Okay, I am not going out at night in New York City.
0: 낮에도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요.
1: Oh, no.
0: So, scurry라고 하는 게 움직이다란 뜻이긴 뜻인데 종종 걸음으로 재빨리 움직이다. 정말 딱 쥐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타타타타타
1: yeah.
0: 하는 것을.
1: Right, right.
0: 그래서 그것을 뭐 이제 밤이 되면 보는 거 굉장히 common, 흔한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1: It is hard to know for certain. New York City has been plagued by rats for centuries and has tried everything under the sun to vanquish them. It is still common, especially at night, to see them scurrying in parks, on streets, or in the subway.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a great song by The Police. It is Every Breath You Take.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뉴욕시가 공식 쓰레기통 안 쓰는 사람들 단속한대. 첫 위반 벌금이 $50래.
2: 50달러? 아니, 날 강도 수준인데? 내 쓰레기통도 멀쩡하게 잘 쓰고 있었는데.
1: 시에서는 쥐들을 막으려는 거지. 에휴. 그 녀석들 쓰레기 봉투 덕에 호강하며 살았잖아.
2: 아, 나 또 갑자기 이브닝 스페셜에서 얘기했던 40cm 쥐 생각나서 소름 돋네.
1: 오, 대박. 맞아.
2: 나 진짜 닭 됐어, 닭.
1: 아, 몰라.
0: 네,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저기 그 얼마 전에 사실 그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사이즈의 쥐가 있다 얘기가 나왔었죠.
1: I would run for the hills. I would run for the I don't know.
0: I think you will.
1: There is no hill in right. New York City, but I would that would freak me out so bad.
0: 진짜 이게 찐인 게 여러분들 저는 지금 쌤을 보고 있잖아요. 표정이 굉장히 정말 너무 싫어하는 게 티가 나요. 자, 오늘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와, 이건 날강도 수준인데? 이거 영어로 가능할까요?
1: Oh, of course. That's highway robbery.
0: Highway robbery?
1: Highway robbery.
0: 아니, 고속도로라는 단어가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1: Okay, so here's the thing. This comes from a long time ago when there were robbers. You know, like when they had carriages?
0: Right.
1: And basically, the robbers would stop the people on the roads and they would have guns and they would steal their goods.
0: Right, right.
1: So, when we use the word highway robbery today, it means that some price is so high or so ridiculous, you feel like you are being robbed.
0: 와, 이거 진짜 한국에서도 날 강도, 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나한테 가져가는 거나 다름없어. 뭔가 너무 비쌀 때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을 하지만 그냥 아 하이웨이에서 강도를 만났구나라는 표현으로 하는 것뿐이네요.
1: That's highway robbery. And of course, when we say it, we have to say it with a lot of emotion, like, oh, my, that is highway robbery.
0: 와, 그러면 비싸다고 할 때, 스티븐 귀여운 정도고, a rip-off는 조금 더 비싼 느낌이고, 그리고 highway robbery는 이거는 그냥 너무 비싸서 말도
1: It's,
0: 안 된다.
1: Like, so, you know, sometimes you go traveling and you get some water and because it's a tourist area, they'll charge like $10 and $12 for a bottle of water.
0: 그거는 뭐예요?
1: Highway robbery.
0: 와, 그거 진짜 심했어요. 어떻게 마, 그, 지금 뭐 환율까지 생각하면 뭐 거의 얼마예요? 15,000원 수준으로 말도 안 되죠.
1: That's right. It's highway robbery.
0: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1: Highway robbery.
0: 이거는 완전히 암기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표현 몇 가지만 보면요. 덕분에 쥐들은 호강했잖아 라는 부분이 크리스틴 쌤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뭔가로 호강하거나 덕분에 신나게 즐긴다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1: Oh, this is a great expression. To live it up.
0: Live it up.
1: And so, of course, there is that, right? They all link. And so, live it up. If you live it up, it means to have a great time, you know, to really enjoy yourself. Yeah.
0: 완전히 실컷 즐긴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1: It really is.
0: Live it up. 근데 on something 하게 되면 뭔가로 뭐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영어.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0: 없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탄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데스까?
2: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월, 화, 수, 오전 5시.
2: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디오 악당 스페셜.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악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0: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입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를 위해 구동사의 활용이 중요하죠. 사용 빈도가 높은 구동사를 선정해 예문을 통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문장에서의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그럼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콕콕콕 100100100 이연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미팅을 하고 나서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됐는데 이거 좀 신경 써서 계속 뒤에 좀 챙기겠다. 그런 말할 때 여러분 혹시 팔로우업 하겠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혹은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팔로우업. 자,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팔로우까지는 다 아는 말이죠. 팔로우, 따라가다라는 얘기인데 팔로우업이라고 하면 뭔가 일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주로 합니다. 추가적인 행동이나 조치를 한다는 의미의 구동사죠. Follow up. 그걸 우리가 외래어로 차용해서 follow up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이메일이나 어떤 미팅, 뭐 제안, 인터뷰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이 쓰이고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고 챙기겠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이제 요청이나 대화를 한 뒤에 그 마무리 짓기 위한 후속 행동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되죠. 자, 예문을 보시면 그냥 팔로우업 자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전치사구가 쓰이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전치사들을 제가 밑줄을 다 쳐드렸습니다. 첫 번째, Did she follow up after the meeting? 그러면 after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왔잖아요. 뭐뭐 뒤에 하는 후속 조치에 어떤 해당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미팅하고 나서 팔로우업 그분이 했어? 이걸 물어보는 거죠. 뭐 연락이 왔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Did she follow up after the meeting? Did she follow up after the meeting? 그럼 미팅 끝나고 그녀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fter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 will follow up with you next week. 사람한테 뭔가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with가 또 나와요. I will follow up with you next week.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제가 연락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뭐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보다도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follow up을 쓴다는 얘기죠. I'll follow up with you next week. 좋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follow up을 하겠다라고 하면 전치사가 이번에는 뭘까요? 그렇죠. 교환해 보시다시피 on입니다. I didn't follow up on their request 라고 하면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후속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뭔가 액션을 안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I didn't follow up on their request. 그래서 이번엔 전치사 on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on을 또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They are following up on several new leads. lead가 단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추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follow up 한다는 얘기는 단서가 나왔죠? 그럼 단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뭔가 수사를 한다든가 계속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후속 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y are following up on several new leads. 그러면 몇 가지 새로운 단서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단서를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치사가 또 on이 되겠죠. 자, 강세 가이드 한번 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Follow up, follow up. 뒤쪽에 힘을 줘야 되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Did she follow up after the meeting? Did she follow up after the meeting? 이렇게. 그 다음에 I'll follow up with you next week. I'll follow up with you next week. 이번엔 with was였고, 그 다음에 didn't 힘 줄게요. I didn't follow up on their request. I didn't follow up on their request. 오케이. 마지막으로, They are following up on several new leads. They're following up on, following up on several new leads. 자, 이렇게 어디에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지도 우리 강세 가이드에 다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환은 여러분 오디오 악당의 우리 강의 들으시면서 바로 거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으니까 클릭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영작 연습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제가 드리면 영어로 한번 자신감 있게 해보세요. 저기 미팅 끝나고 그분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 자, follow-up 이용해서 시작! Okay. Did she follow up after the meeting? 하면 되겠죠. 다음 주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겠죠? I'll follow up with you next week.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문장. 그 다음에 난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어. 'I didn't follow up on their request.' Okay. 마지막으로 그들은 몇 가지 새로운 단서를 추적하고 있다. They are following up on several new leads.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follow up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같이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odbye, everyone. Kokokok, 백백백.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백. 자,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지지를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무슨 말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뒷받침한다는 말을 우리가 할 때도 있죠. 자, 영어에서는요, 이것을 구동사로 처리를 하는데요. 특수구동사인 것이 back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로 써서 사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back up이라고 하죠. back up, back up 이렇게. back up. 근데 이 back

뒷갑이란 게 어떤 지지나 뒷받침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차를 뒤로 빼라고 할때 되게 많이 써요. 차 뒤로 좀 빼세요. 후진해서 이렇게 뒤로 좀 빼세요. 이럴 때 백업. 그 다음에 저기 승강장에 기차 들어오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세요. 그럴 때도 백업, 백업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상황에 쓰인단 말이에요. 백업 자체를. 뒤에 목적어가 뭐가 오는지 한번 잘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목적어 없이도 쓸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됩니다. 자, 첫 번째 예문 보세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Can you back up what you said? 네가 지금 어떤 말을 했잖아. 어떤 주장을 펼쳤잖아. 그것에 대해서 네가 근거를 댈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Can you back u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죠. What you said. 이 전체가 목적어가 되겠죠? 네가 한 말에 대한 근거를 댈수 있어? 가 돼요. Can you back up what you said? Back up what you said. Okay? 자, 그 다음 예문 보세요. Thanks for backing me up during the meeting. 자, 아까 미팅 때날좀 도와줘서 고마워. 자, 여기서 도움이란 거는 뭐 지지를 해줬거나 뭐 근거를 들어서 내가 한 말을 강화시켜 줬거나 뭔가 나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죠. 저 회의 중에 날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할 때도 Thanks for backing me up during the meeting. 그렇죠? Backing me up 이런 경우는 me가 중간에 들어가야겠죠. 대명사는 구동사 안에 들어가니까 Thanks for backing me up during the meeting.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장을 뒷받침한다거나 누구를 도와주거나 지지할 때도 쓰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라라고 할 때도 쓰거든요. 이럴 때 써요. Could you back up a little? 저기 여기 너무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한 걸음 뒤로 좀 물러나 주시겠어요? 그럴 때 Could you back up a little? Could you back up a little? 혹은 누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한 걸음만 좀 떨어져 봐. 그럴 때도 Could you back up a little? Back up a little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는 목적어가 없죠. 그냥 back up a littl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목적어 없이 이렇게 자동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를 뒤로 후진하라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구동사가 바로 이 back up인데 이럴 때는 차를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I backed up the car into the parking space. 차를 후진으로 주차 공간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요. I backed up the car into the parking space. 이렇게 후진 주차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차를 지칭하는 것이 확실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I backed up into the parking space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the car 같은 목적어가 이런 경우 들어가도 되고 그거 없이 I backed up into the parking space.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사처럼요. 자, 잘 알아두시고 강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Backup 뒤에다 힘을 줘야 되죠. Can you back up what you said? Can you back up what you said? Backup. K가 경마돼서 갑 이런 식으로. Can you back up what you said? 다음. Thanks for backing me up during the meeting. Thanks for backing me up during the meeting. 오케이. 자, 그다음 Could you back up a little? 자, 덩어리 하나로 읽어보세요. Could you back up a little? Could you back up a little? 자, 그다음 I backed up the car into the parking space. I backed up, ED 붙여서 I backed up the car into the parking spac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우리말로 드릴게요.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네가 한 말에 대한 근거를 줄수 있어? Can you back up what you said? Okay. 미팅 때나 도와줘서 고마워. Thanks for backing me up during the meeting. 한 걸음 뒤로 좀 물러나 주시겠어요? Could you back up a little? Very good. 마지막으로, 난 차를 후진으로 주차 공간에 넣었다. I backed up the car into the parking space. 좋습니다. 자, 오늘은 backup이라고 하는 구동사를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배워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꼭 100100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자, 뭔가 계획 같은 게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좀 구체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짠다는 말을 하는 경우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뭘 좀 생각하냐면요, 어딜 좀 찾아가야 되는데 그 지도를 펴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방법을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도를 딱 보면 이 구동사가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나요. 처음 배웠을 때. 자, 바로 map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입니다. 막연하게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지도를 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런 뜻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 그렇게 해서 이게 확장되어 계획이나 전략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구성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학습 계획 같은 거나 사업 계획, 일정 관리 등에 자주 써요, 이런 말. 막연한 구상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주로 적합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어떤 목적어가 또 항상 같이 나와요. 예. I want to map out. 이렇게 쓰진 않고 뭔가를 구체화한다는 얘기니까 바로 뒤에 그 구체화하는 대상이 꼭 나와야 됩니다. 어떤 목적어들과 주로 쓰는지만 알아도 구동사를 훨씬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문에는 그런 목적어가 필요하면 다 밑줄을 이렇게 쳐드렸습니다. 자, 교환 같이 보시면서 예문 볼게요. We need to map out our goals for next year. 자, 그러면 여기서는 목적어가 뭐가 쓰인 겁니까? Goals. 목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목적어가 된 거죠. 이거를 map out 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세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그리듯이. So, we need to map out our goals for next year. 하면 내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I mapped out my career plans for the next 5 years. 그러면 향후 5년간 나의 커리어 계획을 설계했다. 우리도 설계했다란 말을 이렇게 쓰네요. 설계 도면처럼. 그래서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어 구동사 map out이 되겠습니다. map out. map out. 자, 그 다음 이번에 어떤 목적어를 넣어볼까요? We mapped out the seating arrangement for the event. Seating arrangement은 뭐예요? 손님들이나 하객들, 참석자들이 와서 어디에 앉으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걸 seating arrangement라고 하죠. 네. So we mapped out the seating arrangement 하면 행사의 좌석 배치 계획을 세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앉을지를 자세히 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ap out 동사 이럴 때 딱 좋죠. for the event까지 붙여서. 자, 그 다음에 전략을 목적으로 써보겠습니다. strategy. We spent hours mapping out the strategy. We spent hours mapping out the strategy. 그러면 그 전략을 짜는데 몇 시간을 썼다가 되겠죠. So map out the strategy.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략을 짰다란 말이 되겠습니다. Okay? 자, map out. 뒤쪽에 힘을 주면서 강세를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이 예문들 강세 가이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We need to map out our goals for next year. Map out our goals for next year. Okay? 자, 그 다음.

I mapped out my career plans for the next 5 years. I mapped out 힘주고 I mapped out my career plans for the next 5 years. 좋네요. 자, 그다음 We mapped out the seating arrangement for the event. We mapped out the seating arrangement for the event. Okay. 자, 마지막으로 전략 들어갔었던 문장. They spent hours mapping out the strategy. They spent hours mapping out the strategy. Mapping out the strategy. 뒤쪽에 힘 잘 주시고. 자, 우리말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드려볼 테니까 입영작 연습해보세요. 자, 우리는 내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 Mm-hmm. We need to map out our goals for next year. Okay. 난 앞으로 5년간의 커리어 계획을 설계했다. I mapped out my career plans for the next 5 years. Mm-hmm. 자, 우리는 행사 좌석 배치 계획을 세웠다. We mapped out the seating arrangement for the event. 마지막으로, 그들은 전략을 세우느라 몇 시간이나 썼다. They spent hours mapping out the strateg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요. 지도라는 단어 map을 뿌리 동사로 쓰는 구동사 map out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Kokokok, peck, peck, peck. 이현석의 핵심 구동사 100. 나무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나무의 나뭇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아시는 단어 있으시잖아요. Branch라고 하죠, branch. 근데 그 나무의 나뭇가지가 어때요? 이렇게 자라면서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뻗어나갑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죠. 자, 여기서 유래된 구동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branch를 특이하게 뿌리 동사로 쓰는 구동사인데 branch out 하면 돼요. branch out. 그러면 어떤 뜻이 될까요? 바로 중심 줄기에서 이렇게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조직이나 자신의 영역을 밖으로 넓힌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업 확장이라든가 뭐 직업을 좀 변화시킨다라든가 취미 활동을 하나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다변화시킨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branch out이라고 하는 구동사인데 주로 이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변화와 어떤 도전을 강조할 때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예문을 좀 보시면 언제 써야 되는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branch out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보다 취하지 않고 그냥 자동사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뒤에 전치사가 뭐가 오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We are branching out into new markets. 이렇게 뻗어나간다라는 얘기니까 무엇을 뻗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뻗어나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그냥 자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어디로에 해당하는 전치사 into new markets. 우리는 새로운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가 돼요. 그럼요. Branch out. Okay? 그다음. They are branching out from clothing into cosmetics. Into 앞에 from을 또 갖다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류 사업을 주로 하던 업체인데 요즘 화장품 쪽으로까지 확장을 하고 있어. 이럴 때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확장이나 사업 부문 확장이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요. Branch out 자체가. So they're branching out from clothing into cosmetics. 이렇게. 자, 이렇게 사업 영역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커리어라든가 분야 도전 뭐 이런 데 쓰기도 해요. 이 예문 한번 보세요. I decided to branch out into graphic design. 그러면 내가 기존에 하던 게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branch out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더 키운다 이럴 때 쓰는 것이 branch out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영역이 있긴 있는데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도 진출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도 진출하기로 했다.

0: I decided to branch out into graphic design.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취미생활 같은 거 새로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도 I want to branch out and try something new. 이번에는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 그쪽으로 좀 뻗어나가 보고 싶네. 이럴 때 I want to branch out. 여기까지가 문장 끝이에요. 자동사니까 and try something new.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전치사 into랑 많이 쓰이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강세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out 힘 주시고 we are branching out into new markets. we are branching out into new markets. 그다음 they're branching out from clothing into cosmetics. they're branching out from clothing to cosmetics. Okay, branching out, 지임 주고. 그 다음, I decided to branch out into graphic design. I decided to branch out into graphic design. 그 다음, I want to branch out and try something new. 해보세요. I want to branch out and try something new. Very nice. 자, 그럼요. 이번에 제가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걸 영어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드릴게요. 우리는 새로운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주어 위로. We are branching out into new markets. 자, 그들은 의류에서 화장품 쪽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They're branching out from clothing into cosmetics. 나는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도 진출하기로 했다. I decided to branch out into graphic design. 거기 영역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난 새로운 분야에도 도전해보고 싶다. I want to branch out. And try something new. 이렇게 붙여서 and와 같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뭇가지라고 하는 단어 branch를 갖고 사용을 하는 재미있는 구동사 branch out을 배워봤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ll see you next time, everyone.
1: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초보자들을 위해 영어의 핵심 뼈대만 골라 쉽게 풀어주는 시간,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입니다. 딱딱한 문법 수업에서 벗어나 문장을 만들며 그 형태와 쓰임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보영 선생님의 영어의 뼈대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문법과 회화 표현까지 함께 배워보세요.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영어의 뼈대는요. 어디로 또는 어디에 뭐뭐를 해야 할지 혹은 할지라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바로 명사절 그 중에서도 where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알아봅니다. 도전 문장 드릴게요. 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2: I don't know where to go. I don't know where to go.
1: 라는 문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문장 아닐까요? 그렇죠. 바로 지난 시간에 I don't know what to do. 라는 게 있었죠.
2: I don't know what to do.
1: 라고 하면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되는데 이때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라는 뜻으로 I don't know 다음에 what가 아닌 where로 바꿔서 where to go 라고 한 거예요. 어디로 go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 문장도 먼저 나는 몰라요. I don't know 하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Where should I go? 라고 하는 문장을 하나로 합쳐놓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 I don't know where I should go 라는 문장으로 사실은 합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를. I don't know where I should go. 그런데 앞에서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도 I, 뒤에도 또 I. 아, 이거 너무 여러 번 똑같은 게 나오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언어는 자꾸 경제적으로 짧게 간단하게 말하는 방법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I don't know where I should go를 짧게 줄여서 I don't know 그다음에 where to go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I don't know where to go. 앞서 하셨던 I don't know what to do 하고 단어 수도 똑같네요. 아주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저 이거 어디다 두면 될지 좀 말해주세요. 짐을 옮겨준다라고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거 제가 어디 두면 될지 좀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말해주세요. Tell me 어디에 이걸 둬야 될지 Where to put this? Where to put this? 라는 말이 됩니다. You tell me where I should put this 이 말인데 짧게 줄여서 tell me where to put this 이렇게 말하면 되고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 말해주세요 한다면 tell me where to go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과거형이라서 I didn't know where to go 라고 하면 나는 몰랐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 시제에 자꾸 깜빡깜빡 우리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자꾸 상기시켜 드릴게요.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번에 리뷰 타임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ere to go. 많이 연습해 보세요. See you next time.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영어의 뼈대는요, 언제 뭐뭐인지를 이란 뜻으로 명사절 when이 이끄는 문장을 한번 여러분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도전 문장 드릴게요. 언제 제가 가면 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en to go. I don't know. 모르겠는데요. When to go. 언제 가야 할지를 이렇게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먼저 저는 모르겠는데요. I don't know 라는 문장과 언제 제가 가야 하나요? When should I go? When should I go? 자,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I don't know. 그리고 언제 내가 가야 할지를 when I should go가 될 텐데 이렇게 원래 의문문으로 되어 있던 걸 평서문으로 즉 뭐뭐입니까? 뭐가 뭐뭐인가요? 라고 물을 때는요. 동사, 조동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가 뒤에 나오는 should I, am I, are you 뭐 이렇게 문장이 되는데 이걸 순서를 바꿔서 I should, I am, you are 이런 순서로 바꾸게 되면 뭐뭐입니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I don't know when I should go 하면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가야 할지를 라는 말이 됩니다. 더 짧게 I don't know when to go 라고 한 거죠. 자, 응용해서요. 언제 시작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자, 제가 시작을 할 텐데 언제 하면 될지 저에게 이렇게 큐를 주세요. 혹은 보여주세요. Please show me. Please show me. 언제 시작할지를. When to start. When to start. 라고 합니다. 자, 제가 운전을 하고 옆자리에 조수석에 친구가 가는데 내가 언제 좌회전하면 되는지 말해줄래? 라고 한다면 Can you tell me? 그 다음에 언제 왼쪽으로 돌아야 하는지 When to turn left? When to turn left? Can you tell me when to turn lef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빠르게 발음하다 보니까 Can you tell me where to turn left? 어디에서 왼쪽으로 돌아야 할지 when 하고 where 하고 발음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게 작용할 때에는 when, where 라는 것에 힘을 줘서 발음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리뷰 타임 시작합니다. 언제 제가 가면 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en to go. Okay, then see you next time.

0: 이보영의 영어의 뼈대. 하이 에브리원, 웰컴 백.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영어의 뼈대, 이번에는요, 어떻게 뭐뭐 하는지를 배우고 싶어요. 알려주실래요? 나는 알고 있어요. 등등으로 문장 안에 집어넣어서 마치 목적어처럼 문장을 만드는, 즉 명사절 how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전 문장 드립니다. 어떻게 밥을 짓는지 저 배워보고 싶어요. I want to learn how to cook rice. I want to learn how to cook ri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먼저 배우고 싶어요 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라서요. 먼저 하게 돼요. I want to learn. 나는 배워보고 싶다. 무엇을? 어떻게 밥을 짓는지 그 방법을 이라고 할 때 how to cook rice 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열을 가해서 익히고 뭐 찌고 뭐 덮이고 굽고 하면서 요리하는 것을 cook. cook라고 합니다. 라면도 cook라고 하고요. 밥을 짓는 것도 cook라고 하죠. 그래서 밥을 짓는 밥통을 가리켜서 rice cooker, rice cooker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김치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요. 요리를 하는 거긴 하지만 열을 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make 김치라고 하지 cook 김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밥을 어떻게 내가 지을 수 있는지 how I should cook rice 그걸 내가 배워보고 싶다. I want to learn 이어붙이니까 I가 두 번 들어가므로 뒤에 나오는 것을 빼버리니까 I want to learn how I should cook rice 라고 해도 되지만 how to cook rice라고 더 간단히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how to라고 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표현이 돼서 how to books 하면은 어떻게 밥을 짓는지, 어떻게 집을 짓는지, 어떻게 뭐뭐 하는지에 대해서 다 적어놓은 그런 책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how to,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을 어떻게 여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라고 한다면 can you tell me? 그 다음에 how to open this door. Can you tell me how to open this door?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How can I open this door? 라고 따로 문장으로 만들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앞에 나오는 can you tell me에 이어서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Excuse me, can you tell me how to open this door?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경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review time! 어떻게 밥을 짓는 건지 저 배워보고 싶어요. I want to learn how to cook rice. Okay, I'll see you next time.
1: Today, 함께할 내용은 주체의 리얼 리액션입니다. 기쁨, 놀라움, 좌절감 등 감정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치의 리얼 리액션, 연속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 Real reaction.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과연 무슨 뜻일까요? Are you kidding me? 여러분들 kidding, joking 많이 들어보셨죠? joking 하면, kidding 하면 농담하는 건데, 장난하는 건데 Are you kidding me? 하면 장난에, 농담에 말도 안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너무 말이 안 되거나 짜증나는 상황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 놀라움과 짜증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Are you kidding me? 리액션입니다. Are you kidding me? 내가 실수했을 때 나 실수로 너의 보고서를 삭제했어. 컴퓨터 들어갔다가 치크치크치크 하다가 oh my goodness. I accidentally deleted your report. 실수로 너의 보고서를 삭제했어. 장난해 지금? 농담해?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That

took me hours to finish. Many hours to finish the report. 내가 그거 완성하는데 몇 시간이나 걸렸는데. It took me hours to finish. Are you kidding me? 너무나 놀라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농담해 지금. 장난해. Are you kidding me?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아이고나, 이 콘서트 티켓 가져오는 걸 깜빡했어. 지금 가는 길인데, 콘서트장 가는 길인데 깜빡하고 Oh my goodness, 아이고나, OMG라고 많이 표현하죠, 요새. OMG, I forgot to bring the concert tickets.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말도 안 돼. 지금 장난하는 거야? You're kidding, right?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장난하는 거지? 아니야. 진짜야. 집에 놔두고 왔어. I forgot to bring the concert tickets. Are you kidding me? 너무나 놀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Are you kidding me?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있어요. The bus just left. 아, 버스가 지금 방금 떠났어. We have to wait another hour. 약간 이 도시에서 좀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사는 곳에도 한 시간에 한 번 오는 버스가 있어요. 그럼 한 번 놓치면 You have to wait another hour. 한 시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The bus just left. 방금 떠났어. We have to wait another hour. 한 시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장난해 지금? Are you kidding me? That's so annoying. 진짜 짜증난다. That's so annoying. Annoying 하면 짜증나다 라는 표현이죠. Are you kidding me? That's so annoying. Another hour? 한 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고? 어, 답답해. Frustrating. Are you kidding me? Another example. 너의 휴대폰 충전기 잃어버린 것 같아. 미안해. 지난번에 그 빌려준 거 있잖아. 잃어버렸어. I'm so sorry. I think I lost your phone charger. I think I lost your phone charger. 휴대폰 충전기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떡해. 농담이지 지금.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That was my only one. 나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어떡해. Are you kidding me? That was my only phone charger. I'm so sorry.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다. 네, 기억하세요. Are you kidding me? 하면 장난해, 농담해, 말도 안 돼 라는 표현입니다. Okay, now it's your turn. 여러분들이 acting, 연기할 시간이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Reaction, action. I accidentally deleted your report. Action. Are you kidding me? That took me hours to finish. Good job. Are you kidding me? 이렇게 나오셨죠? Next. OMG. Oh my goodness. I forgot to bring the concert tickets. Action.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You're kidding, right? You're kidding, right? 지금 농담하는 거지. 장난하는 거지. 네, good job. Next, the bus just left. We have to wait another hour. Action.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That's so annoying. That's so annoying. 어우, 정말 답답해. 짜증난다. 라는 표현이죠. Good job. Are you kidding me? One last one. I think I lost your phone charger. Action.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That was my only one. 근데 유일한 충전기인데. Good job, everyone. Are you kidding me? 네, 너무나 이게 답답하고 짜증나고 놀라운 상황에서도 Are you kidding me? 장난해, 농담해, 말도 안 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Please remember to use Are you kidding me in the proper context. And remember that emotion is key when you're studying English. 네, 지금까지 Real Reaction의 Juch였습니다. See you next time.

real reaction. Right on. Right on. Right on. 무슨 뜻일까요? Right on. Right. R-I-G-H-T 하면 오른쪽 왼쪽 할 때 오른쪽도 right고요. 너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다. 맞다 틀리다 할 때 그 맞아가 right.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Right on, R-I-G-H-T, 띄우고 on, O-N, right on, right on 하면 이런 상황에서 리액션 할 때 right on 씁니다. 상대방의 말에 이 강하게 동의하던가 칭찬과 격려를 표현할 때 right on 주로 뭐 편한 대화나 응원의 맥락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Right on. 네 말이 맞아. 바로 그거야. 좋았어. 그거지. 맞아, 맞아. 그거야. Right on. Right on. It's a very common and popular expression. Right on. 이런 상황에서 right on 쓸 수 있어요. 열심히 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자. 우리 정말 으쌰으쌰해서 성공시키자. 프로젝트를 success 하게 만들자. Let's work hard and make this project a success. Hey, let's work hard together and make this project a success. 열심히 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자라고 표현하면 다들 으쌰으쌰 하면서 바로 그거야. Right on, right on. I agree. I completely agree with you. 너랑 네 말에 동의한다. 바로 그거야. Let's do it together. 함께 같이 해보자. Let's do it together. 이런 상황에서 right on 씁니다. 꼭 기억하세요. 서로 이제 동기 부여를 주고받고 할 때 let's motivate each other. Right on, right on. Let's do it together. Okay? Next situation.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 우리 다 같이. Let's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Let's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우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더 good place로 만들자. Better place로 만들자라고 표현하면 right on 바로 그거지. I agree with you. Right on, right on. I'm all in. 여기서 all in 하면 여러분들 뭐 포커 게임 할 때, 갬블링 할 때 all in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I'm all in 하면 그런 맥락이 아니죠. 나도 전적으로 동참할게. 나도 그 마음이야라는 표현으로 right on. I'm all in. I'm all in. I completely agree with you. I'm all in. Right on. All right? Next situation. Hard work always pays off in the end. Hard work always pays off in the end.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결국 보상이 따라온다. 결국에는 always pays off in the end. 결국 in the end. 보상이 따라온다. Pays off in the end.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Hard work always pays off in the end. If you work hard, if you study English hard, it always pays off in the end. 맞아, 그 말이 맞아. 전적으로 동의해. Right on, right on. That's why I never give up. 그래서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That's why I never give up.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쵸. 열심히 일하면 보상에 따라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Right on. That's why I never give up. That is why I never give up. Last situation. 누구를 이제 지지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돼요. We should support small businesses in our community. We should support small businesses in our community. 우리 지역의 작은 가게들, 작은 비즈니스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Local businesses, let's support them. Right on. 맞아. 그 말이 맞아. Right on. Right on. You are correct. Local businesses are important. 지역 상권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서포트하자, 지지하자. Let's support our local businesses. Right on. Right on. So anytime you agree, anytime you understand and support, you say right on. 아시겠죠? Now it's your turn.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동기, 뭐 옳은 일을 하기, 열심히 일하기, 지지하기 다양한 표현에서 연기해 봅시다. Are you ready? Reaction, action. Let's work hard and make this project a success. Action. Right on. Let's do it together. Good job. Right on. Let's do it together. Next. Let's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Action. Right on. I'm all in. Right on. I'm all in. Good job. All right. Next. Hard work always pays off in the end. Action.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학당 스페셜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 중 일부를 엄선하여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0: real reaction.
1: You bet.
2: Oh, you bet.
1: Ah, you bet. You bet.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제 도박하는 거 아니에요. 베팅하는 거 아니에요. 내기하는 거 아니에요. You bet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상대방의 질문이나 요청에 대한 이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 답변이에요. 리액션이에요. 그죠? 당연히 그렇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You bet 하면 그럼요. 물론이죠. 당연하죠. 확실합니다. You bet. 가끔씩 누가 thank you 할 때 어우, 천만에요. You're welcome 대신 you bet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비슷한 뉘앙스로 아유, 물론이죠. 그럼요. 당연하죠. You bet. 약간 슬랭으로 you betcha 라는 표현도 있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You bet, you betcha. You betcha. Same meaning. 이런 상황에서 you bet 쓸 수 있어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 도와줄 수 있어요? 나 좀 도와줘. 도움이 필요해.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ject? Oh, you bet. Of course. 물론이죠. You bet. You bet. 약간 bet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Bet. Bet. You bet. You bet. I'd be happy to help. 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물론이죠. I would be happy to help you.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You bet. Alright? It simply means, okay, I will help you. Of course, I will help you. You bet. B-E-T, bet. Next situation. 이걸 정말 쉬, 비밀로 해줄 수 있니? Can I count on you to keep this a secret? 이거 비밀로 해주면 좀 고맙겠어. 꼭 이거 비밀이야. Can you keep a secret? Can I count on you? 여기서 count on you 하면 count가 뭐가 1, 2, 3, 4 세는 게 아니라 너 믿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이거 이 비밀 맡겨도 돼? 이런 차원에서 Can I count on you? Can I trust you to keep this a secret? 아이, 물론이지. 당연하죠. You bet. Of course. You bet. Your secret is safe with me. 너의 비밀은 안전하게 지켜줄게. 나한테 얘기하면 안전해. 괜찮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Your secret is safe with me. Your secret is safe with me. 다시 한번. Can I count on you to keep this a secret? You bet. Your secret is safe with me. Next situation. 이게 정말 올바른 결정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해? 괜찮아? 좋은 결정이야? Are you sure this is the right decision? Are you sure this is the right decision? 아이, 그럼요. 당연하지. You bet. You bet. Of course. I've thought about it carefully. I've thought about this carefully. It is the right decision. 신중히 생각해봤는데, 맞아, 맞아. 올바른 결정이야. It is the right decision. You can trust me. I thought about this carefully. One more time. Are you sure this is the right decision? You bet. I've thought about it carefully. 마지막으로, are you sure? 이런 상황에서. Is this your final decision? Is this your final decision? 이게 너의 최종 결정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이게 마지막 최종 결정이야? 확실한 거야? 아이, 그럼요. 확실합니다. You bet. You bet. Yes, I am sure. You bet. 확실합니다. 물론이죠. 당연하죠. You bet. I've thought it through carefully. 여기서는 I've thought it through. 좀 더

오디오 학당 스페셜을 마칩니다. 오늘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외국어 학습 콘텐츠가 필요하신 청취자분들은 EBS 오디오 학당 사이트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Talk about challenges in life. Talk about true res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0: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오랫동안 작가들을 직접 만나는 일을 기피해왔다. 독자로서 내가 그러하듯이 다른 독자들 역시 작가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했다. 나는 아무리 좋아하는 작품의 작가라도 그들을 사적으로 알고 싶지 않았다. 인간으로서 그들의 실체 같은 것은 모를수록 책 읽기에 더 좋았기 때문이다. 목소리도 말투도 성별도 얼굴도 모르고 싶었다. 여전히 어떤 작가들에 대해서 나는 모르고 또 모르며 모르기를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김복희 시인의 산문집 백록담 정기바다 대작가 되자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박소은이 부른 너는 나의 문학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아논북스에서 나온 김복희 시인의 산문집 백록담 정기바다 대작가 되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김복희 시인 북카페 카페인 분들은 또 북카페에 자주 나오시기도 했기 때문에 더 친밀하게 느끼는 시인이죠. 그런데 저는 이책 읽으면서 정말 한 사람의 작가를 생활인으로 혹은 방송을 통해서 혹은 북토크라든지 작가와의 뭐 만남 강연 이런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경험이 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읽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을 좀 많이 던지게 됐습니다. 간혹 그런 생각 해보긴 했었는데, 저도 말도 하고 글도 쓰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 김복희 시인의 이 지금 써둔 제가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린 이 부분을 읽으면서 더 많이 공감하기도 했거든요. 작가를 잘 알므로 인해서 또 느껴지는 어떤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저 역시도 독자로서 어떤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정확히는 그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지만 그 작가가 만약에 우리 이웃집에 산다고 해도 인사 안할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어떤 선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좀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가깝게 다가가면 혹시나, 내가 생각했던 그 작가의 이미지, 라고 하는 것이 그건 내 영역인데, 독자의 영역인데, 깨질까 두려워서 약간 선을 지키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김복희 시인도 지금 이 문장 카펫 이후에는 그 이후 부분에서는 좀 어떤 면에서 다른 생각을 했는지를 또 적어두고 있습니다. 대작가 되자라고 하는 이 포부가 읽는 내내 대자연의 일부가 되었음을 받아들이자라는 걸로도 좀 읽히기도 했습니다. 카페이님들 직접 책 통해서 또 복희 시인님의 목소리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미 맨, 마이클 펜이 함께한 곡 Two of Us 그리고 컨트리 러버스의 런앤 런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일간 카페인 만날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귀향입니다. 오늘도 추석 연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하니까 이동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생각하시면서 요즘 더 궁금하셨을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 일간 카페인 바로 만나보시죠.

오디세우스. 집을 떠나 20년째 돌아오지 않는 사람. 트로이 전쟁의 승전보가 전해지고도 10년. 함께 출정한 다른 이들이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의 귀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긴 세월 집과 왕국을 지킨 건 이타카의 왕비 페넬로페였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가로막은 바다만큼이나 페넬로페가 헤쳐나가야 하는 왕국의 현실도 거칠고 험합니다. 집을 차지한 구혼자들은 나라의 살림을 거덜내고 있었고, 오디세우스의 귀환이 늦어지면서 재혼 상대를 선택하라는 압박은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 텔레마코스는 이름만 왕자일 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 중 누군가가 서로를 지켜야 한다면 아직은 페넬로페가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남편은 생사조차 알 수 없고 돌아오리라는 기대보다는 낙담이 더 빠르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페넬로페는 한탄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재혼을 종용하는 청혼자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이 천을 다 짤 때까지 청혼을 미뤄주십시오. 시아버지 라에르테스가 세상을 떠나실 때 덮어드릴 수의가 필요하니까요. 청혼자들은 시아버지의 수의를 짜겠다는 그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녀는 낮 동안 정성껏 배를 짜고 밤이면 다시 풀어 시간을 되돌립니다. 그렇게 결혼을 재촉하는 구혼자들의 요구를 하루씩 늦추며 3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페넬로페는 그저 남편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그 시절 여성의 삶을 생각하면 페넬로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전략을 짜고 버티고 저항한 인물입니다. 타인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대신 묵묵히 되돌리고 무너뜨리는 방식의 저항이었죠. 그리고 그런 페넬로페의 싸움이 있었기에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돌아올 집이 사라졌다면 오디세우스의 귀향의 여정도 의미가 없었을 테니까요. 함께 출정한 아가멤논의 귀향이 비극으로 끝난 것은 그가 어린 딸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돌아올 집을 스스로 부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치이고 사람의 상처받고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집을 떠올립니다. 되돌아가 쉴 수 있는 곳, 언제든 나를 환대해 주는 곳. 오래 떠나 있어도 그리운 이유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과 함께한 추억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집을 지키며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중에서 솔베지의 노래, 베를리너 필하모니카 연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로 들으셨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의미를 갖는 이유, 바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을 새기시면서 우리 카페인 분들도 귀향의 의미 다시 한번 좀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두곡 듣고 읽기의 기쁨 이어갈게요. 일 디보의 Bring Him Home, 그리고 제임스 블런트의 Carry You Home까지 두 곡입니다.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2: 일개 기쁨 어제 이어서 오늘도 물결점 출판사에서 펴낸 산문집 계절쓰기 열어볼게요. 오늘은 김현수 소설가가 들려주는 제주의 여름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세화 해변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세화라는 지명이 특이하다고 생각한 건 벌써 오래전부터의 일입니다. 제주시에서 성산을 오가다 보면 세화를 지나가게 되는데 표지판에 세화라는 한자가 병기돼 있더군요. 쉬운 한자들이지만 서로 이어붙이면 그 뜻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는 꽃이라니요. 어느 동네에 이런 이름이 붙을 수가 있을까요?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여름에 사나흘을 제주에서 보내기로 하고 마땅한 곳을 찾다가 문득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가는 꽃, 세화. 거기에도 바다는 있겠지? 지도를 살펴보니 바다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화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화에 대해 검색하며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지만 여행을 결심하게 된 건 그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세화, 가는 곳. 여행을 앞두고 저는 세화에서 들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화의 여름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에 가장 어울리는 곡을 찾았습니다. 제 리스트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현실의 여름밤의 이야기, 이정화의 실어, 장현의 석양, 히식스의 어쿠어리어스 레터 선샤인인. 세화의 여름을 상상하고 찾아낸 곡들일 뿐 제가 즐겨 듣는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 들어본 노래도 있었습니다. 여름낮의 세화는 열기로 달아오릅니다. 햇빛은 어떤 필터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살갗에 와닿지요. 방심한 피부는 하루만 지나면 빨갛게 물듭니다. 아침에 해안도로로 올레길 탐방객들이 지나간 뒤로 길에는 걷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멀리까지 물러났던 코발트 블루의 아침 바다는 한낮이 가까워지니 슬슬 해변 쪽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색깔도 투명한 에메랄드 빛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피서객들이 본격적으로 해수욕에 나서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바다가 먼 내륙에서 태어난 제가 바다에 대해 배운 건 린드버그의 책 바다의 선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책을 처음 읽은 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바다에 간 횟수는 두어 번뿐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는 읽거나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색에 잠기는 일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다 라고 린드버거는 책머리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도착하기 전 우리는 충분히 지쳐 있었기에 저절로 멍한 상태에 빠져 접이식 의자에 몸을 맡기거나 모래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리게 되지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활력이 도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책에는 나옵니다. 우리가 바다와 하나가 되는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밀려나고 눈빛은 윤슬처럼 반짝반짝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얼른 바다로 나가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되죠. 하지만 린드버그는 그때가 바로 기다려야만 할 때라고 말합니다. 인내, 인내, 인내야말로 바다가 주는 가르침이다. 인내와 신념, 바다처럼 꾸밈없이 모든 것을 비우고 어떤 선택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가만히 바다의 선물을 기다려야 한다. 라고 린드버그는 썼습니다.

장현의 석양 띄워드렸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었던 바로 그 플레이리스트 속의 음악 한 곡입니다. 8명의 작가가 함께 쓴 에세이 계절쓰기 어제와 오늘 읽고 있고요. 지금 김현수 작가의 그 여름 새화 해변 이야기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로 걸어가는 중이잖아요. 이번에는 가을에 대한 이야기 쓰신 홍한별 번역가의 에세이 바로 열어볼게요.

올해는 여름이 참 길었다. 이 문장은 앞으로 해마다 되풀이하게 될 예정이니까 어느 특정한 해를 떠올릴 필요도 없다. 보통 내가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왔다는 걸 느끼는 순간은 아침에 집에서 나와 숨을 들이마셨을 때, 찬 기운이 가슴 속으로 들어와 명치를 아리게 할 때다. 그럴 때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고 어떤 감정이 나를 한바탕 뒤흔들고 지나가려는 조짐이라고 생각했다. 일찍이 7살 때부터 알았는지 모르겠다. 가을이 오면 감정의 동요가 찾아온다는 것. 시를 쓸 수도 있을 만큼. 그 까닭이 추위가 다가오는 것이 싫어서 기분이 가라앉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낮이 짧아지면서 일조량이 줄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는 탓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거의 자연과 분리된 것처럼 지내는 요즘 같은 때에도 계절이 정서에 이렇게 직접 영향을 미치다니 신기하다. 나는 요즘에 가을이 되면 울적한 까닭에 관해 새로운 이론을 갖게 되었는데, 5, 6년 전에 내 심장에 약간의 기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로 사실상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정신작용을 다르게 바라보게 된 탓이다. 갑자기 가슴이 덜컹하는 증상이 반복되길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내 심장이 선천적으로 야무지지 못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됐다. 그게 노화 등의 요인과 맞물려 덜컹거렸던 모양이다. 그걸 알고 나니 자꾸 윌리엄 제임스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소설가 헨리 제임스의 형인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에 따르면,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정신적으로 지각하면 그것에서 감정이 생기고 육체적 표현이 뒤따르는 게 아니라고 한다. 이를테면 나쁜 일을 당하면 슬퍼서 울고, 곰을 만나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울기 때문에 슬픔을 느낀다. 몸을 덜덜 떨고 도망치기 때문에 무서워진다. 신체 표현이 없다면 지각은 흐릿하고 색도 없고 감정적 온기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심장의 불규칙한 움직임이 엉뚱한 정서를 유발하기도 할까? 내가 어떤 책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덜컹했던 일은 무엇 때문이었지? 그 문장의 밑줄을 긋고 가슴을 떨리게 하는 문장이라고 옮겨 적어 놓았는데, 어떤 음악이 가슴팍을 세게 때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것도 심박 이상 때문이었을까? 스무 살 때 햇빛이 쏟아지는 입문관 앞에서 환하게 웃는 선배를 보고 가슴이 덜컹했던 것은 뭐였지? 가을이 되어 찬 기운이 몸 안으로 들어올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생명이 시들어서 우울한 걸까? 아니면 추위 때문에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감정적 동요로 착각한 것일까? 신체의 감각이 바뀌면 생각도 감정도 달라질까? 올해는 10월이 되어도 찬 기운이 가슴 속으로 파고들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가을을 타지 않게 되는 걸까? 무더위와 시린 추위 사이에서 가을은 오는 듯 마는 듯 그냥 스치고 지나가게 되는 걸까? 지금 나의 계절도 가을이다. 낮이 점점 짧아지고 총기도 사그라진다. 심장이 덜컹거리고 감정은 둔탁하다. 가을은 시들고 이우는 계절이지만 무성한 잎을 내주는 대신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하다. 찬란하지는 않지만 쓸모가 있는 계절이다. 그래야 하는데 어느덧 시대가 바뀌었고 내가 지금껏 축적해온 지식이 무용해져 버린 듯한 기분이 든다.

한영애의 가을 시선 띄워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읽기의 기쁨에서는 8명의 작가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계절을 감각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계절 쓰기, 이 에세이 앤솔로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은 한번 이책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허락치 않는다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책 목차라도 한번 좀 훑어보시면 아마 그중에서 나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글들이 보이기도 할 겁니다. 제목에서부터요. 그러면 그 페이지를 열어서 순서도 없는 거니까 한번 계절을 감각하듯이 그글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카페인 분들이 계절 쓰기라는 주제로 어떤 지면을 받게 된다면, 이야기를 쓰게 된다면 어떤 계절을 선택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여름과 가을 사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름과 가을 사이, 이게 해마다 뭐 8월 말일 때도 있고, 그리고 9월 이맘때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9월 추석이 지난 다음에 한참이 흐른 후에도 이 계절감이 그 가을로 넘어가지 않는 경험을 할 때도 있잖아요. 딱 저는 요 정도, 8월과 9월 요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쓸것 같습니다. 카페인님들도 마음에 드는 계절 하나 골라보시죠. 이제 입으로 건너가면 박태근 편집자, 우리 미미님이 똑똑 인문학도 오늘 재미난 책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박태근 미미님이 이렇게 웅변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신 거, 좀 이게 범상치 않은데요. 오늘 어떤 책이기에 그런지 기대하시면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대화가 너무 어렵다 하는 사이가 있다면 바로 전화하세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서 같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전달을 해주시고요. 2부 빅러티의 마지막 시 듣고 갈게요.

0: A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에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의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 걸음이니까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말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 소통을 시도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건 왜일까요? 똑똑 인문학, 오늘은 대화와 소통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우리 추석 명절 연휴 첫날입니다.
1: 네.
0: 아, 오늘 맞춰서 어떤 책 골라오셨을지 궁금했어요.
1: 네. 아, 명절 연휴에도 책을 읽어야 하는군요.
0: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명절 연휴 때 오히려 읽으려고 모아주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네. 아니, 지금 느낌이 거의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죠. 약간 그런 표정이었는데. 아, 진짜 출판계에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명절 연휴에 오히려 책을 더 안 읽나요?
1: 그러니까 말씀처럼
0: 네.
1: 명절 연휴 시작되기 전에는 아 이번 연휴 때 마음 먹고 좀 읽고 싶었던 책들 읽어야지 하고 책을 싸들고 가겠죠.
0: 네.
1: 싸들고 그대로 오지 않을까요?
0: 아, 안 돼. 그렇다 하더라도 북카페 방송은 또 챙겨 들으신단 말이죠.
1: 다행입니다.
0: 네. 네, 오늘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또 이런 책을 갖고 오셨습니다. 대화에 관한 책입니다.
1: 그렇죠. 뭐 명절이라고 하면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지가 모이잖아요.
0: 네.
1: 평소보다 조금 왁자지껄한 분위기이기도 한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맘때 이런저런 커뮤니티나 게시판에
0: 네.
1: 친지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 내려다가 서로 기분을 잡쳤다. 이런 사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0: 기분을 내려다가 네. 어떻게 그런 결말을.
1: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네. 대부분 대화에서 무리수를 던지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하지도 않은데 궁금한 것처럼 물어보는 거죠.
0: 그러니까 스몰토크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후벼 파는 질문이고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평소에 자주 만나면 오히려 할 얘기가 많고요.
0: 맞아요.
1: 이렇게 가끔 만나면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대화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과 힘듦에 대해서
0: 네.
1: 다른 관점으로 돌파구를 뚫어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정희진 교수의 책이고요. 제목은 당신과 내가 대화할 수 있을까입니다.
0: 당신과 내가 대화할 수 있을까? 돌파구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1: 아닙니다.
0: 어떤 어조로 읽느냐에 따라 사실 아니라고요?
1: 아닙니다.
0: 뭐지? 네, 이게 어떤 어조로 읽느냐에 따라 이 제목이 되게 희망찰 수도 있고 약간 독백 같기도 하고 이래요.
1: 그렇죠. 근데 실제 책 제목에는 물음표가 붙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있을까 하고 우리가 한번 묻는 거죠.
0: 그렇죠.
1: 우리는 흔히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되고
0: 부드러운
1: 소통을 해야 되고
0: 네.
1: 그래서 합의에 이뤄야 되고 우리는 대화로 잘 지내야 되고 이런 이제 정답과 같은 모범 답안의 흐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정말 되겠느냐라고 되묻는 책인 거예요.
0: 네.
1: 흔히 우리가 대화책 하면 뭐 말 잘하는 법
0: 네.
1: 이럴 때 내가 표현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리고 나서 뭐 상대를 잘 설득하는 거 이건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0: 네.
1: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책은 애초에 대화의 불가능성을 앞에 내세워요. 그래서 이 책의 네. 부제가 소통 불가능성의 인문학입니다.
0: 와, 아 놀랍습니다. 역시 미미님 우리의 또 예상을 깨고 대화하라고 소통하라고 강조하는 책을 고르셨겠거니 했는데 아닙니다. 소통 불가능.

0: 성의 인문학이라니.
1: 네, 이 책의 목표가 뭐냐면
0: 네.
1: 저자가 앞에 밝히고 있는데 소통이란 원래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소통의 실패를 나의 성격이나 태도 문제로 돌리지 말자. 우리가 잘 대화가 안
0: 네.
1: 됐다고 생각하면 그날 이제 집에 와서 이불킥을 하잖아요.
0: 그쵸.
1: 그럼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좀더 부드럽게 얘기할 걸,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런 고민을 너무 깊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대화와 소통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일이
0: 네.
1: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늘 꿈꾸지만, 아, 오늘
0: 그쵸.
1: 대화가 정말 좋았어. 오늘 소통이 너무 잘된것 같아. 오늘 회의가 뭐 완벽해.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드물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쿵 하고 얘기했을 때 그걸 또 그렇게 알아서 또쿵 하고 받아들여 주는 분을 만날 때 너무 좋잖아요.
1: 이걸 이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0: 왜요?
1: 그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0: 네. 아,
1: 그것조차도 그 사람과
0: 내려놔야
1: 내가,
0: 되는구나,
1: 예,
0: 지금.
1: 모든 대화가 다 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좋게
0: 네.
1: 그날 그 사람과 어떤 잘 맞을 법한 대화가 찰나 있었던 거죠.
0: 찰나에 그냥 마주친 거예요, 그냥?
1: 그렇죠.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면, 와, 이 사람 나 인연이다. 이렇게
0: 그쵸.
1: 해서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대화도 더 많이 하고,
0: 네.
1: 그런데 결국에는 화를 내잖아요.
0: 미미님 뭔가 통달하시고 온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1: 아, 너무 제가 생각했던 고민들이 이
0: 네, 지금.
1: 책에 잘 담겨 있어서, 그이 책에서 그런 전제를 얘기를 해요.
0: 네.
1: 언어는 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그냥 존재의 조건이다.
0: 존재의 조건이다. 와, 이것도 새로운 시각입니다. 소통의 도구 아니에요?
1: 존재의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0: 네.
1: 자, 소통의 도구가 우리가 좀 별로예요. 잘안 들어.
0: 네.
1: 이런 바꿔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건 존재의 조건이라서 못 바꾼다는
0: 바꿀 수 없는
1: 거죠. 인간은
0: 것이다.
1: 언어를 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리고, 이 서로 소통을 할 때,
0: 네.
1: 늘 어떤 위계, 권력 관계의 차이, 서 있는 자리의 차이,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말을 덜 해도 되는 사람은 대부분 강자입니다. 저 너무 공감했는데, 회의에 들어가면, 저는 말을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0: 네.
1: 사람들이 막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에게 짧은 말을 기대합니다.
0: 뭔가 정리나 어떤 걸
1: 그렇죠. 뭐 이거
0: 기대하는 거죠.
1: 되는 거냐, 마는 거냐,
0: 그렇죠.
1: 결론을 내달라는 거잖아요.
0: 네.
1: 너무 이게 이해가 됐고, 그더 웃긴 거는, 아, 저도 이랬나 싶은데, 강자는 그 약자들이 많이 하는 말을
0: 네.
1: 생각처럼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0: 아, 이것도 공감이 되세요?
1: 왜 회의에 보면 답정너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이미 대표님이 어떤 답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 뭐다 얘기해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충분히 공감이 됐는데,
0: 네.
1: 대표님이, 그런데 말이죠. 이러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사실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죠.
0: 그럼 대표님은 애초에 먼저 그 카드패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1: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본인이 강자임을 앞세워서 소통의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돼 보이고 싶진 않죠. 요 어려움이 바로 요런 데서 다 모이는 겁니다.
0: 아,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묘하게 설득되네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소통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았지? 지금까지? 소통은 좋은 거잖아요.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고, 관계 개선에도,
1: 그쵸.
0: 관계 유지에도.
1: 그런 세계관 자체가, 우리가,
0: 네.
1: 전통적인 어떤 소통과 대화의 가능성, 어떤 소통과 대화의 최선의 모델,
0: 네.
1: 이런 것들에 너무 관념적으로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에서는 훨씬 실패하는 대화가 많다고 우리 느끼는데, 그러면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0: 지금 미미님이 얼마나 오늘 손짓, 심지어 발짓도 많이 하고 계시는지를 카페인분들 보셨어야 되는데 의자에서 위로 지금 공중부양 하시는 줄 알았어요.
1: 너무 저는 이 세상에
0: 네.
1: 필요한 얘기를 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0: 근데 이런 시각 되게 사이다 같고 시원한데요?
1: 그렇죠.
0: 예. 네.
1: 그래서 저자는 뭘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소통을 포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0: 그게 더 어려워요.
1: 최소한의 소통.
0: 최소한의 소통.
1: 네. 모든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을 바라지 말고, 또 상대방을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0: 네.
1: 또 때로는 침묵이 나을 때는 내 침묵할 권리를 행사하면서,

0: 나한테 의미 있는 관계와 장면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때만 최소한으로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별 나한테 의미도 없고, 그게 뭐 지속될 관계가 아님에도,
1: 네.
0: 무리해서 말을 많이 하죠.
1: 그게 뭐 노력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참, 그게 어떤 순간 나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리고 그게 서로 소통에 대한 실패의 경험을 오히려 계속 키워서, 아, 소통 힘든 거다. 피곤하다. 지친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예 대화를 단절해버리는 경우 많죠.
1: 그렇죠.
0: 그 손절 사회란 책도 나왔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이 아마 저는 이 책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랑 되게 맞닿아 있는 우리 사회 현상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니, 근데 명절 연휴 지금 첫날인데, 그러면은 지금 가족분들이 같이 듣고 계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0: 네.
1: 차에서 듣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0: 아, 그러니까 차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1: 네.
0: 같은 차에 가족이 이제 4인 가족이 타고 어디 간다.
1: 네.
0: 그럼 아이들은 대부분 뒤에서 패드 같은 걸 보면서
1: 각자의
0: 헤드폰이나
1: 세계에 있죠.
0: 이걸 끼고 있겠죠.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게 못마땅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고
1: 네.
0: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소통의 장이 마련됐는데
1: 네.
0: 왜 이런 장면에서조차 너희들은 나와의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느냐.
1: 그쵸. 그럴 수 있죠.
0: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1: 그냥 받아들여라.
0: 거기서
1: 자연스럽게?
0: 대화를 그렇게 해서 시작하잖아요.
1: 네.
0: 싸움이 나기
1: 아,
0: 마련입니다. 왜냐면 이미 불만이 차 있어요.
1: 저 굉장히 오붓한 지금 상상을 하다가, 와, 지금 미미님의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아, 그러네. 진짜 내려놔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0: 제가 아마 이
1: 듭니다.
0: 책 읽으면서 고개를 한 200번은 끄덕이면서 읽었을 것 같아요.
1: 그럼 이책 읽기 전과 후가 달라요? 미미님은 조금?
0: 아, 저는 제가 어떤 고민하던 장면들과 제가 또 좋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모델과
1: 네.
0: 저자의 메시지가 되게 많이 겹쳤어요.
1: 그래서 되게 신나신 것 같아요, 지금.
0: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굳이 말을 안 해야 될때 말을 안 해도 될것 같거든요.
1: 아,
0: 근데 우리는
1: 그쵸.
0: 그런 상황을 너무나 다 힘들어해요.
1: 소통이
0: 그래서
1: 안 되는 것 같고.
0: 누가 뭐라도 얘기를 하려고 하고
1: 네.
0: 그러다 보면 굳이 불필요한데 서로 지치게 하는 얘기들이 이어지기 마련인 것 같더라고요.
1: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 자유로워지시길 바라면서 미미님이 가지고 오신 음악도 한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대화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대화도 있습니다. 소울페이퍼가 부른 이별 대화입니다.
1: 스웨덴 스탁소가 함께한 곡 띄워드릴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창비에서 펴낸 정희진 교수의 책입니다. 당신과 내가 대화할 수 있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통은 어려운 거였어요. 잠시 잊고 있었던 거지.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통보다는 좀 가벼운 그 단어인 이 제목에도 나오는 대화는 좀 필요한 거죠? 소통 너무 크니까.
1: 아, 잘 들어보세요.
0: 네, 들어볼게요.
1: 대화가 한자어잖아요.
0: 네.
1: 이 저자가 이 뜻을 풀어줘요. 대화할 때그 대자가
0: 네.
1: 적대할 때 대자랑 같다는 거예요.
0: 적대할 때 돼.
1: 네, 어떤 의미냐면 서로 마주한다, 마주 선다
0: 네.
1: 이건데, 그런데 그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맞대고 서 있어요. 그 상태는 사실 편안한 상태는 아니죠.
0: 그쵸?
1: 좀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게 대화라는 것은 애초에 그뜻 자체가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시를 듭니다.
0: 네.
1: 실제로 회사에서 뭐 상사가 우리 잠깐 대화 좀 할까요? 이 대화가 따뜻해 보이십니까?
0: 아니요. 그래요. 맞아요. 긴장하게 만드네요. 집에서도 우리 좀 대화가 필요해. 대화할까? 이렇게 하면 약간
1: 굉장히 의식적인
0: 의식적, 그쵸?
1: 거잖아요.
0: 뭔가 의식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맞아요.
1: 이게 어색한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0: 아.
1: 그리고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소통할 때 소자가 멀다의 의미고요.
0: 아.
1: 그 소외할 때 소자랑 같은 글자라고 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통하는 거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통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0: 네.
1: 동시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도 된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요. 이거 영어로도 얘기하거든요.
0: 네.
1: 이게 문화권이 다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영어에서 우리가 뭐 대화 이런 거할때 conversation이란 단어를
0: 네.
1: 쓰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convert, 이게 바꾸다, 개종하다,
0: 네.
1: 전환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뭐 110V에서 220V로 전압을 바꾸거나 또는 개종하다니까 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선택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0: 지금 예시가 전압부터 저좀 웃기기 시작했는데 전압의 개종에 이렇게 와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 지금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와 소통이라는 게 우리는
0: 네.
1: 되게 부드럽게 막 자연스럽게 진행돼서 결론도 그렇게 날걸 자꾸 그리잖아요.
0: 네.
1: 그게 아니고 그 대화라는 거는 아주 격렬한 평화라는 거예요.
0: 그말 마음에 드네요. 격렬한 평화.
1: 예.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결론에 맞닿을 순 있죠. 그런데 그
0: 네.
1: 과정 자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긴장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거라는 거. 왜냐하면
0: 아.
1: 개종할 정도의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0: 그렇죠.
1: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0: 격렬한 평화다. 보통, 아, 그 대화 너무 좋았었어. 물 흐르는 듯한 대화. 이런 표현
1: 그쵸.
0: 쓸 수도 있는데.
1: 대체로 아마 그런 대화는 이빨린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아, 진짜요? 이빨린 말이라고 참기름 바르듯이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윤활이
1: 그렇죠.
0: 되도록?
1: 어떤 본질적인 것은 해결하지 않고
0: 네.
1: 임시 방편으로 마치 지금 뭐가 해결된 것처럼.
0: 아.
1: 아, 실제로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0: 네.
1: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정리를 해요.
0: 네.
1: 한한달 지났는데 어떤 일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0: 회의 분위기는 좋았으나
1: 네.
0: 일의 진행에는 아무런.
1: 왜냐하면 그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동의하진 않았던 거죠.
0: 네.
1: 사실은 막 격렬하게 서로 논쟁도 하고
0: 네.
1: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다퉜을 때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어쨌든 합의된 결과에 이를 수가 있는데 뭐 여기도 좋아 여기도 좋아 하다가 엉성하게 어떤 그냥 중간점으로
0: 네.
1: 마무리가 되면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로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0: 오늘 이렇게 좀 어원부터 찾기 시작하니까 진짜 할 말이 없긴 없네요.

0: 이게 역사가 너무 기네요.
1: 할 말이 없어지는
0: 네.
1: 완벽한 소통도 있긴 합니다.
0: 그건 뭐죠?
1: 완벽한 소통의 장면이 두 개가 있는데요.
0: 네.
1: 하나는 일방적 소통인데, 힘과 폭력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서 더는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
0: 진짜 그게 완벽한
1: 너,
0: 소통이에요.
1: 이말 알아들었어? 또할 거야? 이러면 당연히 안할 거라고 얘기하겠죠.
0: 네, 그쵸.
1: 이런 일방적 소통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절대자에게 하는 고백. 종교 같은 거죠. 이거는 완벽한 소통일 수 있죠.
0: 그렇죠.
1: 네.
0: 그 둘을 빼고는 인간들의 이,
1: 맞아요.
0: 보통 일상에서는 사실 완벽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1: 쉽지가
0: 쉽지
1: 않죠.
0: 않다. 너무 어려운 경지니까, 그건.
1: 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소통이나 대화를 얘기할 때
0: 네.
1: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좀 허투루 만들어진 개념인지 허상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표현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0: 표현의 자유요?
1: 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0: 네.
1: 많은 경우 현실에서 혐오 발언이나 비하를 하고 나서
0: 네.
1: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오히려 저자는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혹은 표현의 자유보다 표현의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도 바람직하다.
0: 진짜 동의합니다.
1: 네.
0: 그러네요, 진짜. 표현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사회. 너무 위험하잖아요.
1: 하나하나 점점 이 세계관에 설득이 되고 계시는 거죠?
0: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1: 네. 그리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더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할 시간과 때에는 그게 더 축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언제냐?
0: 네.
1: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 조직의 문제를 드러내는 약자의 말. 뭐
0: 네.
1: 이런 말들을 할 때는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더 존중받아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말을 할 때, 더 두렵고 힘들고 고민된다라는 거예요.
0: 이 약자가 강자를 공격하고 뭔가 그 폭로하려고 할때 이런 말들 존중받아야 하는데
1: 네.
0: 그러면은 만약에 이 강약을 좀 가리기 어려운 경우는요?
1: 아, 그런 경우도 유의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0: 네.
1: 특히 약자라고 다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자 역시 다른 약자를 향해 폭력의 말을 행사할 수 있고, 그때도 그 약자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저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는 표현의 자유가 더 필요해 이것보다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0: 네.
1: 우리가 표현할 말이 뭐냐? 그 말이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고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0: 네.
1: 표현의 자유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많은 경우에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일방의 말이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0: 아마 들으시면서 많은 카페인님들 고개 끄덕끄덕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제일 끄덕끄덕한 장면이 뭐냐면요.
0: 네.
1: 우리가 소통한다고 할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잘안 되면 내 탓도 하지만 상대가 좀 이렇게 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거나 아니면 수용력이 낮거나 막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0: 네.
1: 저자가 어떤 문장을 써놨냐면 소통에 참여하고 있는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상대를 파악하려고 하고
0: 그렇죠.
1: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하는 말 자체가
0: 네.
1: 진짜 내가 원하는 말인가? 그리고 그 원하는 말을 상대가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0: 네.
1: 정제되고 정리돼서 전달하고 있는가? 이것도 되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0: 이게 지금 대화와 소통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주장이 아니라 얘기를 하면 할수록 대화와 소통이 진짜 갖고 있는 게 뭐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나를 좀 돌아보게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책 같아요.
1: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0: 네.
1: 이렇게 막 되게 아그 사람들 막이 사람들 머릿속에 떠올랐고
0: 네. 실제로
1: 있는데 예 네.
0: 어떤 사례들이 좀
1: 장면들이
0: 떠오르고
1: 떠오르죠. 근데 말씀처럼 읽어 가다 보니까 계속 저를 다시 돌아보게
0: 그러네요.
1: 되는 장면들이었어요.
0: 진짜 흠칫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1: 네.
0: 같습니다. 네. 흠칫 놀라셨다면 사연으로 지금 어떻게 놀라셨는지 좀 공유해 주시죠.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1: 이 책의 본문에서 이 저자가 언급한 곡입니다.
0: 아우.
1: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
0: 듣고 갈게요.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시간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정희진 작가의 책 당신과 내가 대화할 수 있을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원래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인정하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삶의 그 태도를 좀 바꿔볼 수가 있을까요?
1: 그런 소통의 불가능성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0: 네.
1: 내가 깨닫게 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몸의 개별성입니다.
0: 몸의 개별성.
1: 네, 어떤 얘기냐면 나랑 저 사람은 다른 몸을 갖고 있잖아요.
0: 네.
1: 내가 그 안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 사람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나는 알 수 없다라는 한계를 인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실제 대화할 때 상대도 나 같을 거라고 전제하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0: 사실 이해해 보려고 다가가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1: 그렇죠.
0: 결론적으로는 결과는 그렇다는 거죠.
1: 그래서 서로가 우리는 개별적인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없어. 이걸 이제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0: 그래요. 차라리 외계인이라고 생각합시다.
1: 아, 그러면 쉬울 수도 있죠.
0: 네. 너무 급진적인 주장을 제가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1: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어떤 위치에서 대화하게 됩니다.
0: 아.
1: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현실에서는 그런

0: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 정말 여러 그 구성 속에서 그런 시도를 하지만 실패로 돌아간 경험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요.
0: 그렇죠. 그리고 그런 위치가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굉장히 여러
1: 그렇죠.
0: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 유의해서 봐야 되고요.
1: 네.
0: 또 말의 미끄러짐이란 걸 얘기하는데 언어라는 게 예를 들어 아까도 그런 얘기 했죠. 대화가 통했다.
1: 네.
0: 그러면 그건 아주 특수한 어떤 상황 속에서 통한 것이다. 언어가 적확하게 닿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언어의 의미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지고 내가 이럴 때 쓰는 그 같은 언어라도 이럴 때 쓰는 것과 다를 때 쓰는데 뉘앙스 다르게 쓸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그 수용도가 달라질 수 있죠.
1: 맞아요.
0: 이게 계속 끝없이 어긋나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지해야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공감 가시죠?
1: 네.
0: 어제는 어제 얘기고요. 그게 오늘 또 필요하면 그냥 오늘의 얘기를 해야 돼요.
1: 네.
0: 그런데 거기다가 어제 얘기 꺼내는 순간 이미 상대는 마음이 상하잖아요.
1: 지금 어제 얘기, 이거 비슷한 얘기 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화들짝
0: 너무 너무
1: 놀라는.
0: 많죠, 이거는.
1: 그렇죠.
0: 지난번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런 거.
1: 지난번에 어제, 아까, 방금 전은요? 방금 전은 괜찮지 않아요? 얘기해도?
0: 아니, 그 상대가 그 방금 전을
1: 응.
0: 그렇게 중요하게 의미 있게 인지하고 기억할 거냐? 그건 내
1: 알
0: 믿음과
1: 수 없다,
0: 기대죠.
1: 그거는. 아,
0: 그렇죠.
1: 그래요.
0: 그래서 결국에는 듣기가 중요한데 이 말하기에서 아까 권력 관계 말씀드렸잖아요. 강자가 말을 덜 해도 되고 약자는 설명해야 되고 듣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 말 어디까지 들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권력이라는 겁니다.
1: 어떻게? 아니, 그럼 권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 이런 능력이 퇴화되면 어떡해요? 듣기 능력 같은 거.
0: 실제로 퇴화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1: 아, 이거 참, 이 대화에 우리 모든 그 삶이 지금 다 들어가 있었군요. 아, 재밌습니다, 근데.
0: 이제
1: 재밌으니까.
0: 요런 이제 전제를 우리가 여기까지 공감을 했잖아요.
1: 네.
0: 아, 이것도 제 이제 강요일 수 있는데.
1: 아니요, 지금 일치했다고 이게 착각일 수 있으나 일치한 것 같아요, 지금.
0: 이제 그러고 나면 저자가 아까 최소한의 소통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통이 근데 다른 사람을 납득시키거나 설득시키기 위한 소통이 아니고 나를 지키기 위한 소통. 요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해요.
1: 나를 지키기 위한 소통?
0: 네, 총 6가지가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침묵입니다.
1: 침묵.
0: 네, 저자는 침묵이 어떤 비겁한 도피나 소통의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가장 정교한 자기 보호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침묵할 때를 고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1: 그렇죠.
0: 때를 잘못 고르면 오해받기 쉽상이죠. 어떨 때 사람들이 침묵을 하느냐? 내가 이거 말하는 순간에 자신이나 공동체를 더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 때, 그때 침묵하죠. 상대에게 굳이 내 내밀한 영토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할 때가 아니라는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 이때 침묵을 하게 되는데, 이런 침묵은 나를 지키는 소통의 방법이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누군가 어떤 침묵을 택한다면 존중하고 이해해 줄 필요도 있다는 거죠.
1: 그러네요.
0: 왜냐하면 다 필요한 선택일 거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1: 침묵.
0: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침묵하면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냐? 의견이 없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냐? 이런 식의 반응을 하거든요.
1: 선택을 종용하기도 하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침묵은 그 대화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1: 정교한 자기 보호다. 아, 이거 참 밑줄 긋고 싶어지고요. 또두 번째는 뭔가요?
0: 두 번째는 침묵과 비슷한 얘기인데 무응답입니다.
1: 무응답?
0: 네, 요거는 활용도가 높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면 써본 적 있으실 거예요. 부당하거나 폭력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사생활에 관한 무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럴 때 그냥 말해봤자 뭐 좋은 얘기 안될것 같으니까 무응답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1: 그쵸?
0: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경을 덜 쓰는 일이다. 그리고 소모적인 대화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거리두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응답할 수도 있는데 응답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기대가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저는 무례.

0: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정말 느낀 불편함,
1: 네.
0: 불쾌함, 그리고 필요한 대처, 이런 걸 했을 때 상대가 대화가 되는 사람이어서
1: 네.
0: 그걸 수용하고 바로잡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그것도 내가 응답을 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렇지 않을 때는 무응답한다라는 거예요.
1: 지금 첫 번째가 침묵, 두 번째가 무응답. 둘은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둘다 입을 닫는 거였기 때문에. 세
0: 그렇죠.
1: 번째는 무엇인가
0: 세
1: 궁금합니다.
0: 번째는 입을 여는 겁니다.
1: 그래요?
0: 네. 솔직하게 말하기인데요.
1: 아.
0: 이 솔직하게 말하기를 작가가 굉장히 흥미롭게 해석을 해요.
1: 네.
0: 우리 왜 그런 얘기 종종 하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 많이 하시죠, 이
0: 네.
1: 표현.
0: 저자는 이 말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1: 네.
0: 우리가 자꾸 어긋나는 이유는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현실은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1: 네.
0: 나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오늘 어떻게 살아요? 그 사는 대로 생각을 해야지.
1: 아.
0: 왜 현실이 있는데 현실에 기반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상을 두고
1: 네.
0: 현실과 어긋나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는 거예요.
1: 근데 우린 보통 그러나 좀 따라하고 싶고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데아처럼 두고서 그대로 좀 따라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품잖아요.
0: 예, 그래서 삶이 괴롭고
1: 잠깐만.
0: 자꾸 오늘을 이제
1: 네.
0: 미래를 위해서 뭐
1: 아.
0: 참고 견디는 시간으로 담보 잡힌다는 거죠.
1: 그렇군요. 내려놓아라.
0: 이
1: 알겠습니다.
0: 솔직함이
1: 네.
0: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경험담 같은 걸 들려주는데 이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떤 전략 전술일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자가 이제 그 평화학 여성학 전문가니까 한때 성희롱 예방 교육도 많이 했는데
1: 네.
0: 이런 데 가면 그 청자들이 이제 짓궂은이라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농담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은 성을 연구하시니까 남편과 잘 지내시겠어요?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1: 네. 네.
0: 그러면 이걸 막 논리적으로 논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내 상황을 드러낸다는
1: 네.
0: 거예요. 이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 저는 남편하고 안 자는데요? 어머니랑 자요. 간병해야
1: 오.
0: 되거든요.
1: 아,
0: 진짜 전공법인데 상대방이 입을 정말
1: 그렇죠.
0: 닫아버리게 하잖아요.
1: 상대방이 정말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 내가 뭔가 무례했구나.
0: 그쵸.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아, 내가 정말 잘못된 고정관념,
1: 그렇죠.
0: 잘못된 상상,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이런 진솔한 답변 앞에서는 무력해지는구나.
1: 아.
0: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1: 와, 이 예시가 나오니까, 정말 이런 순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 이게 대화라는 게 우리가 특히 논쟁을 하다 보면
1: 네.
0: 상대방이 뭔가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어긋난 것이고 비판받아 마땅할 것인지를 이렇게 항변하고 대화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대화가 성공에 이르렀던 기억이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 근데 왠지 그렇게 말할 때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0: 그쵸,
1: 뭔가
0: 그쵸.
1: 또 덮어두고 가면, 너무 억울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들수 있잖아요. 그러나 끝에 승자가 없는 거예요? 성공에 이르지 않아요?
0: 내 기분도 별로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럴 때 이런 방법, 지금 제안해주신 세 가지 방법 정도로도 좀 도움을 많이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침묵. 무응답, 솔직하게 말하기.
1: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대화를 표현한 곡입니다.
1: 네.
0: 내일의 오후와의 대화.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창비에서 펴낸 정희진 교수의 책 당신과 내가 대화할 수 있을까? 오늘 박태근 편집자가 이책 들고 오셔서 정말 신나게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설득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침묵, 무응답, 솔직하게 말하기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세개 남아 있습니다. 더 방법이?
1: 네 번째가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협상적 말하기인데 이게 뭐냐면 완벽한 소통에 집착하는 대신에 소통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중간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0: 중간 지점?
1: 양보하고 멈추는 거죠. 이런 대화가 나오는데 뭐 이런 사례예요. 이 주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요. 서로 설득하기보다는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선에서 멈추면 어떨까요?
0: 너무 요거 그대로 이렇게 말을
1: 무너지긴
0: 하진
1: 하니까.
0: 예, 그죠. 말을 하진 않아도 이 내용만 봐도 약간 섣불리 거기서 싫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기는 좀
1: 아,
0: 그래지는데요.
1: 제가 강자여서 그랬나? 어쨌든. 저는 요런 말을 종종 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 서로 입장이 달라서 뭐더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일단 좀 중지하는 거죠. 네, 우리가 여기까지 서로 입장을 확인했다. 그것도 진전이다.
0: 진전이다.
1: 그렇죠. 그런데 요 다음에 이어지는 전

0: 여자의 말에서 아, 난 협상적 말하기를 하긴 했지만
1: 네.
0: 부족했구나라는 걸 새삼 또 깨달았는데
1: 왜요?
0: 이 협상적 말하기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1: 아, 진짜 이 책은 계속 지금 우리에게 뭔가 내려놓음을 권유하고 있는데,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욕망 포기하기 은근히 쉽지 않아요, 이것도.
0: 그럼요.
1: 예. 네.
0: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상대를 기다리고 방황하게 하는 사람들, 희망 고문은 가해자다.
1: 아, 가해자다.
0: 이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관계와 소통이 흐릿해지고 지저분해진다. 아, 여기서는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협상적 말하기를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좀 나는 이렇게 중재하고
1: 네.
0: 좀 부드럽고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
1: 네.
0: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거 아닐까라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1: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이 사회가 또 그런 사람들 요구하지 않나 생각도 하니까.
0: 그렇죠.
1: 예. 네. 막 너무 이렇게 내려놓음 대화를 하기에도 용기가 필요한데, 아,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0: 그리고 다섯 번째가
1: 네.
0: 타인을 끝까지 설득하지 않는다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타인을 끝까지 설득하지 않으니까
1: 네.
0: 똑같이 나도 상대에게 이해받지 않을 수 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걸
1: 네.
0: 인정하는 거세요.
1: 아.
0: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언더스탠딩이잖아요.
1: 네.
0: 상대 밑에 서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게 선다고 해서 동의하고 지지하는 건 아니죠. 잠깐 내가 고개를 숙이고 이해하는 척하는 걸 수도 있죠.
1: 그쵸?
0: 이게 다섯 번째 나오는 거고요.
1: 네.
0: 마지막이 대화 종료의 권리입니다.
1: 대화 종류의 권리?
0: 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 좋은 대화 혹은 때로는 설득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1: 네.
0: 좋은 상황, 이로운 환경, 이럴 때 대화를 해야 될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특히 내가 약자일 경우가 많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니까,
1: 네.
0: 내가 불리하게 짜인 판에서 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울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싸울 자리에서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지게 될 확률이 높죠.
1: 네.
0: 다투고 결론이 좋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1: 네.
0: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 맨날 반복되는 논쟁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어차피 해결 안 된다. 그 판에서는. 그러면 한동안 좀 거리를 두고 그냥 거기에 쓸 에너지를 나 즐겁게 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1: 그 갈등을 말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 설득시키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
0: 그렇죠.
1: 그쵸?
0: 뭐 온라인에서 보는 혐오 발언 같은 것도 일일이 다 대응, 물론 바꿀 필요도 있겠지만 그렇게 내가 지치면 대화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다른 관계나 상황들 이런 데를 찾아가서 좋은 대화, 건강한 대화, 성공하는 대화 이런 걸 경험하면 내가 또 힘이 올라오잖아요.
1: 그러네요. 혹시 아니다 싶으면 거기 뭐하러 계속 있어요. 그쵸?
0: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 종료의 권리는 판을 바꾸라는 겁니다.
1: 와, 이 대화에 대해서 진짜, 그동안 우리가 다뤘던 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0: 네, 일단 제가 설득이 강하게 돼서
1: 네.
0: 오늘 제가 정말 무슨 연설을 하듯이
1: 지금 웅변하고 계세요? 정말?
0: 목이 아프네요, 오늘 소리를 많이 쳤더니.
1: 그러니까요. 오늘 예상 밖의 이야기가 이 안에 많이 있었는데 아마 펼쳐보시면 많은 카페인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미미님이 좋아하시는 곡이라고요.
0: 네. 아마 이번 명절에 또 제가 바이크를 타고 어딘가 떠날 텐데, 그때 들을 플레이리스트 중에 한 곡일 겁니다.
1: 좋습니다. 어떤 것이죠?
0: 듀스의 굴레를 벗어나 골라왔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소개한 책은 정희진 교수의 당신과 내가 대화할 수 있을까입니다. 아, 이쯤 되니까 우리 좀 덤덤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홀로 잘선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1: 제가 앞서 이 저자의 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0: 네.
1: 이 저자가 여성학 평화학 연구자이면서 왜 이렇게 소통의 문제에 깊이 천착했는가? 본인이 오랜 기간 만성질환을 겪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만성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성질환이라는 게 대체로 겉으로 보면 막 크게 큰 병이 걸렸다는 느낌을
0: 네.
1: 안 받습니다.
0: 그쵸.
1: 그런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굉장히 일상에서 계속 괴롭고 평생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내 어려움을 서로 다른 몸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이해받는 게, 공유되는 게
0: 네.
1: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 소통이라는 게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대화는 왜 이렇게 늘 실패하는 걸까?
0: 네.
1: 이걸 계속 탐구하고 연구한 결과가 이 책으로 나온 거죠.
0: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신과 내가 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콕 찍은 이 책으로 우리가 오늘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명절 연휴 초입인데요. 우리 카페인 분들 아마 오늘 얘기 들으시고, 큰 깨달음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적용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그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
0: 네.
1: 이 저자가 또 평화학 연구자이기도 하니까, 주제와 연결해서,
0: 네.
1: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평화는 갈등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극심한 갈등 상황을 견디는 힘입니다. 우리의 대화와 소통도 아마 이런 걸것 같아요. 잘 돼서, 뭐, 그러면 대화랑 소통을 할 필요가 없게요. 모든 게다
0: 그렇죠.
1: 해결되면.
0: 맞아요.
1: 그 불가능성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게 남아 있을 때가 우리는 대화를 하는 거죠.
0: 그렇죠. 평화를 빗대서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확도 와닿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가급적 서로 최소한으로 말하고
0: 네.
1: 최대한으로 듣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중요한 책을 오늘 소개를 해 주셨네요. 아, 미미님, 도로를 정말 굴레 벗어나서 잘 달리시길 바라고요. 네,
1: 명절
0: 오늘.
1: 연휴 아셨죠? 최소한으로 말하고 최대한으로 듣자.
0: 알겠습니다. 귀를 크게 세우고 최대한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끝곡 딕펑스 적재가 함께한 곡 평행선으로 준비했습니다. 카페이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ですか？
1: そうですね。なんかレコードでもかけてゆっくり好きな曲を流したい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ただレコードプレーヤー今日本に置いてあるので、レコード好きなんですけどね、こっちではちょっとかけられないのが残念です。
0: 秋の夜長하면은요긴긴가을밤이란뜻입니다。가을밤이유독길게좀느껴지기도하잖아요。読書の秋とも言いますから、興味のある分野の本もこの秋の夜長、
1: そうで
0: ゆ
1: す
0: っくり
1: ね。
0: 楽しみながら読むっていうのもいいかもしれませんね。
1: 特に最近韓国読書ブームって言われてるみたいですしね。
0: ああ、よくね。ですから、まあ、日頃読みたいなと思っていた本を読むっていうのも一つの手かもしれませんね。じゃあ、여러분께서는이긴긴가을밤을어떻게보내실생각이신가요？じゃあ、오늘의이야기시작해보겠습니다。오늘의진검다리。
1: タク
0: 불이나향을피우다。
1: 夜長
0: 夜長、긴긴밤。
1: 柄に合わない。
0: 柄に合わない。이거는기질이나성격등에맞지않다。어울리지않다。
1: 丁寧な暮らし。
0: 丁寧な暮らし。이거는정성을들이는생활이라고해서요즘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丁寧な暮らし。미사키는 갑자기 아로마 향을 피우며 감성 있는 일상을 즐기는 오빠 모습에 의아해하는데요. 과연 쇼타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요? 今日の会話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お兄ちゃん、部屋でアロマ焚いてる？なんかいい匂いがするけど。
3: ああ、リラックス効果もあるし、秋の夜長にいいかなと思って。
2: 秋の夜長も何も、お兄ちゃんは年中ゲームやってるだけじゃん。
3: 失礼な。今日はアロマを焚きながら映画鑑賞をしますので。
2: お兄ちゃんが映画鑑賞？柄に合わないことしても疲れるだけだよ。
3: こら、人をバカにするのもほどほどにしなさい。
2: はいはい。好きな人でもできたの？その人の影響とか。
3: 違うし、ただ丁寧な暮らしを心がけようと。
2: どれくらい続くか楽しみだな。
1: 82ページ、言葉の温度。何々も何も。
0: 상대가 한 말을 강하게 부정을 하거나 상대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나니나니 뭐, 나니 뭐. 이렇게 붙으면은 뭐뭐는 무슨, 뭐뭐 하다마다 당연히 뭐뭐지.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1: 田中さんが CD 返してもらってないって言ってたけど。
0: あ、田中氏が CD를 返してもらっていない。返してもらう、돌려받다、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던데?
1: 返すも何も借りた覚えないんだよね。
0: 자, 返す라는 게 돌려주다잖아요. 그러니까 返す 뭐, 나니 뭐라고 한 것은요. 아니, 돌려주고 자시고, 그럴 것도 없어. 가리다 오버에 나인다요네. 빌린 기억 자체가 없거든.
1: 誰かと間違ってるんじゃないか
0: あ、
1: な。
0: 다른 사람이랑 마치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카에스 뭐 나니 뭐 카에스라고 하는 동작에 있어서 그 말을 강하게 부정을 한다거나 또는 그 이상이다 이렇게 할때뭐 나니 뭐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1: 나니 나니 씨.
0: 이 씨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형에 접속을 해서 이 서로 관련된 거 또는 이유 이런 거를 어떠어떻고 이렇게 나열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또 문맥에 따라서는 이것이 뭐뭐고 말이야, 뭐뭐거든, 뭐뭐잖아 이렇게 불만이라든가 자랑하는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1: 目玉焼きも作ったことないんじゃない？
0: 너 달걀 프라이도 만들어 본적 없잖아. 메다마야키라고 하는 것은요, 메다마라고 하는 것이 눈, 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달걀 프라이가 마치 눈처럼 생겼다 해서 이 메다마야끼라고 하는 것이 달걀 프라이를 말합니다. 달걀 프라이도 죽었다 것도 나인잖아. 아, 만들어 본적 없잖아. 만들어 본적 없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1: それくらいできるし。
0: それくらいできるし 하면은요, 아, 그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 하고 불만을 좀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소래쿠라이데키르요 하면은 그 정도 만들 수 있어 하고 단정하는 거잖아요. 데키르시 불만을 나타낼 때 이렇게 시를 쓸 수도 있다 하는 거. 자, 그럼 대화문 보겠습니다.
1: お兄ちゃん、部屋でアロマ焚いてる？なんかいい匂いがするけど。
0: 이 니오이가 쓰르 좋은 냄새가 난다, 저 향기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빠 방에서 아로마 다이테르 아로마 오타쿠 하는 아로마 피우고 있어? 뭔가 좋은 향기가 나는데.
1: 아, 리락스 効果 もあるし、秋の夜長にいいかなと思って。
0: リラックス 効果 もあるし、릴렉스 긴장 완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아기 너 요나가니 이까나 또 못돼 긴긴 가을밤을 보내기에 좋을 것 같아서
1: 秋の夜長も何も、お兄ちゃんは年中ゲームやってるだけじゃん。
0: 오빠가 긴긴 가을밤에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긴긴 가을밤은 무슨 오빠는 年中 게임을 야ってる だけじゃん 1년 내내 게임만 하잖아. 오빠는 뭐 게임만 하면서 무슨 뭐 긴긴 가을밤 운운하는 거야. 이런 거죠.
1: 失礼な。今日はアロマを焚きながら映画鑑賞しますので。
0: 失礼な。いや、너무하네. 오늘은 아로마 타기 나가라. 아로마를 피워놓고 映画 감상 시마스로데 영화 감상을 할 거라고 시마스로데 갑자기 정중한 표현을 썼으니까 할 거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놀리듯이 하는 거겠죠?
1: お兄ちゃんが映画鑑賞？
0: 오빠가 영화 감상?
1: 柄に合わないことしても疲れるだけだよ。
0: 가라니 아와나이 그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짓을 하면은 스카레르 다케다요. 피곤하기만 할 걸.
1: こら、人をバカにするのもほどほどにしなさい。
0: こら、야. 人をバカにするのも人をバカにするやっちゃばボダ놀리다. 그러니까 너 사람 놀리는 것도 호도호도니 시나 사이 적당히 해.
1: はいはい。好きな人でもできたの？その人の影響とか。
0: ねえねえ。あ、好きな人でもできたの？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その人の影響とか、그 사람 영향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아로마 피워놓고 이렇게 좀 시간을 잘 보낸다, 뭐 그래서 그런 영향이야? 하고 물었더니,
1: 違うし、ただ丁寧な暮らしを心がけようと。
0: 지가우시 하면은요, 아,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지가우요. 보다 지가우시 하면요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네요. 약간 불만도 좀 섞인 그런 표현이 됩니다. 지가우시 아 그게 아니야. 타다 테네나 크라시 테네나 크라시 사이킨 요거 미미미시마스케도 테네나 크라시 하면은요 아주 정성을 들이는 작은 일에 공을 들이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런 생활 패턴.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 생활을 해보려고.
1: どれくらい続くか楽しみだな。
0: 그렇구나. どれくらい続くか、얼마나오래 갈지 楽しみだな。기대되는데 동생은 전혀 오빠를 안 믿어요, 그죠? 오빠가 오래 못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이, 소리 대화 이미어 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お兄ちゃん、部屋でアロマ焚いてる？なんかいい匂いがするけど。
3: ああ。リラックス効果もあるし、秋の夜長にいいかなと思って。
2: 秋の夜長も何も、お兄ちゃんは年中ゲームやってるだけじゃん。
3: 失礼な。今日はアロマを焚きながら映画鑑賞をしますので。
2: お兄ちゃんが映画鑑賞？柄に合わないことしても疲れるだけだよ。
3: こら、人をバカにするのもほどほどにしなさい。
2: はいはい。好きな人でもできたの？その人の影響とか。
3: 違うし、ただ丁寧な暮らしを心がけようと。
2: どれくらい続くか楽しみだな。
0: 자, 지금 들으신 이 대화문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지요. 오디오어학당 생생 대화문 중급 1번어에서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83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0: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는 뭐 나니 뭐.
1: 知ってる も 나니 뭐 昔一緒に バイトしたことあるよ.
0: 자, 知ってる も 나니 뭐 知ってる 알고 있다. 근데 그 이상이다라는 문맥을 보면요. 그래서 알고 말고 할 것도 없어.

0: 昔一緒にバイトしたことあるよ。예전에 같이 알바한 적 있거든. 그러니까 아다마다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말고 할 것도 없어. 知ってる も 何 も. 昔一緒にバイトしたことあるよ。
1: 驚いたも何も、小島はアメリカにいるとばかり思ってたからね。
0: 驚いた、놀랐다 이런 뜻이잖아요. 驚いたも何も 그러니까 그 이상이다. 즉 당연히 놀랐지. 고지마는 아메리카니 이르도 바까리 오모떼다 카라네. 미국에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
1: 足の小指をぶつけたときは、痛いも何も涙が出るほどだったよ。
0: ぶつける、ぶりっちだ。ちょ、足の小指をぶつけたときは、발가락、새끼 발가락이죠? 小指니까。새끼 발가락을 부딪혔을 때는, 痛いも何も、아픈 건 두말할 것도 없고 涙가 내려 흐르렀대요.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 그러니까 아프다 그 정도로는 표현할 수 없다. 더하다 그 이상이다. 이따이 뭐 나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픈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이따이 뭐 나니 뭐 涙가 내려 흐르렀다. 자, 그러면요 문장 완성하기 함께 해볼까요? 긴긴 가을밤은 무슨? 오빠는 1년 내내 게임만 하잖아. 긴긴 가을밤?
1: 秋の夜長も何も。秋の夜長も何も、お兄ちゃんは年中ゲームやってるだけじゃん。
0: 사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사과하다?
1: 謝るも何も。謝るも何も、僕は何も悪くないよ。
0: 謝るも何も사과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이고. 아, 당연히 믿지. 내가 직접 이 눈으로 봤는 걸 믿다.
1: 信じるも何も、私がこの目で見たんだよ。
0: 당연히 믿지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믿고 자시고 할게 뭐가 있어? 당연히 내가 믿지. 직접 이 눈으로 봤는 걸. 그런 느낌으로 말할 때 신지르모 나니모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오늘의 생활 어휘 그첫 번째는요.
1: 浮き彫りになる.
0: 우끼보리니 나르. 우끼보리라고 하는 것은요, 부각, 즉 숨겨져 있던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부각되다 드러나다라고 할때 우끼보리니 나르라고 합니다.
1: 新しいシステムを導入してどうだった?
0: 새로운 시스템을 導入 시대에도 났다. 도입해 보니 어땠어?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皆さん こんにちは。 9月 25日 金曜日、 楽しい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 進行のウォンミルンです。
2: セラクトールです。
1: 今日のタイトルは、
2: 丁寧な暮らしってどんな暮らし？
1: 정성을 들이는 생활이란 게 어떤 생활이야? 先生は丁寧な暮らしというと、どんな生活を思い浮かべますかね？
2: そうです。

0: ですね。必ずしなくても良いけれども、したいと思うことに時間を十分に使える生活
1: ま
0: ですか
1: ほう、
0: ね。
1: はい。
0: 例えば私、本を読む時間があったら、もう仕事の本ばかり読んでしまうんですけれども、仕事とはこう全く関係ない本、好きな本を時間をかけてゆっくりと読みたいですね。それがなんか丁寧な暮らしっていう感じがしますね。
1: 私はコーヒーが大好きなんですけど、まあコーヒーが好きな人は、まあハンドドリップってありますよね。時間をかけてゆっくりハンドドリップコーヒーを入れて飲む。もうこれも丁寧な暮らし
0: いい
1: と
0: で
1: 言え
0: する
1: のでは
0: ね。
1: ないでしょうかね。
0: 手間暇かけてこう豆からひいて
1: そうい
0: い
1: そう
0: ですよ
1: そう、
0: ね。
1: そうですよね。はい。ということで今日は丁寧な暮らしのお話を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じゃあ、오늘의진검다리입니다。
0: 目覚める。
1: 눈뜨다。
0: 手間をかける。
1: 手間をかける시간이나노력、정성을들이다。
0: 出汁を取る。
1: 육수를내다。
0: こだわる。
1: こだわる。까다롭게고르다、고집하다、또는신경쓰다、구애받다、뭐이런뜻으로쓰입니다。요즘들어생활습관이눈에띄게 달라진 쇼다. 이를 지켜보는 미사키는요, 그 변화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미사키의 추측대로 이 쇼다에게 좋은 사람이 생긴 걸까요? 今日の会話, 요거 聞いてください。
2: 最近さ、お兄ちゃんが丁寧な暮らしに目覚めたんだよね。
3: 丁寧な暮らしってどんな暮らし？
2: 時間と手間をかけて心に余裕があるような暮らしかな。
3: 部屋がきれいに片付いてるとか？
2: そうだね。あと、お味噌汁も出汁をしっかりとって素材もこだわってるとか。
3: なるほど。で、お兄さんが今そんな感じなんだ。
2: 早起きしてコーヒー飲みながら本読んだりしてるの。三日坊主だと思ってたのに。
3: いいことじゃん。何か不満なの？
2: いや、ただ怪しいと思って、おそらく好きな人ができたと見た。
3: だとしたら、丁寧な暮らしが続くことを祈らなきゃ。
0: 90ページ、言葉の温度。三日坊主。
1: 三日坊主 이거는 굳게 먹은 마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포기하는 것, 작심삼일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아, 미카 보즈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월 무렵이잖아요. 새해 뭔가 하나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무렵에 많이 듣게 되는 건데, 아, 미카 보즈.
0: 日記もダイエットもなんでいつも続かないんだろ
1: 日記もダイエットも일기도 다이어트도 なんでいつも続かないんだろう。왜늘 이렇게 오래 못 가는 걸까?
0: 典型的な三日坊主なんだよね。
1: 아, 전형적인 작심삼일이라니까. 아, 그걸 니키 뭐 소데스 요네 다시까니. 예. 다이어트도 뭐 다시까니 소데스
0: よ
1: ね.
0: く聞きますね。
1: また 선생님, 운동 뭐 소잖아요.
0: はい、
1: 다시까니.
0: 맞아. 私自身がちょっと
1: あ、 そうですか。いや、これ三日坊主になりやすいですね。はい、次は
0: 何々と見た。
1: と見た。직역을 하면요, 뭐뭐라고 봤다 라고 직역이 되잖아요.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든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거나 추측하는 표현. 분명 뭐뭐일 것이다. 나는 저건 뭐뭐라고 봐.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야, 졌다고 봐. 우리가 이겼다고 봐. 요 표현이 바로 또 미다입니다.
0: 母さん、今日は機嫌がいいと見た。
1: 엄마가 오늘은 기겐가 이도 미다. 분명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엄마가 오늘 기분이 좋다고 본다. 이런 식의 표현. 그게 토 미다입니다.
0: 私もそう思った。料理の品数も多いし、鼻歌も歌ってるしね。
1: 자, 난 엄마가 분명 오늘 기분이 좋다고 봐. 좋다고 생각했어. 그러면은 그 어떤 근거가 되는 말이 있으면 훨씬 더 이게 강해지잖아요. 신빙성이. 나도 그렇게 느꼈어 하면서 요리의 品数も 多いし 반찬 가짓수도 많고 品数 鼻歌も 歌ってるし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잖아. 그러니 엄마는 오늘 반드시 내 생각에 엄마는 기분이 좋은 거야. 난 그렇게 봤어. 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토 미다입니다. 대화문 함께 보시죠.
0: 最近

0: さあ、お兄ちゃんが丁寧な暮らしに目覚めたんだよね。
1: 자, 미사키가 친구와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말이야, 우리 오빠가 테헤네나 크라시니 메자메단다요네. 정성을 들이는 생활에 눈을 떴어.
0: 丁寧な暮らしってどんな暮らし？
1: 테헤네나 크라시, 정성을 들이는 생활이란 게 어떤 생활이야?
0: 時間と手間をかけて心に余裕があるような暮らしかな。
1: 時間と手間をかけて시간과정성을들이면서心に余裕があるような暮らしかな。마음의여유를갖고살아가는뭐그런생활이랄까？
0: 部屋がきれいに片付いてるとか？
1: 방이뭐깔끔하게정돈되어있는뭐그런거？
0: そうだね。
1: 뭐그렇지。
0: あと、お味噌汁も出汁をしっかりとって、素材もこだわってるとか。
1: 그리고 말이야, 오미소씨르 뭐, 된장국도, 다시오 식감이 돋대, 육수를 제대로 내고, 그러니까 인스턴트 육수 같은 거 쓰지 않고, 육수를 제대로 내고, 소사이 뭐, 고다와떼르도가, 소사이, 재료도 꼼꼼히 신경을 쓴다거나, 고다와르라는 게 뭐, 까다롭게 고른다거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0: なるほど。で、お兄さんが今そんな感じなんだ。
1: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오빠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낸다는 거구나.
0: 早起きしてコーヒー飲みながら本読んだりしてるの。
1: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홍 욘다리 시테르노 책을 읽곤 하더라고. 마 마이와 고이고도가 나카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생활을 안 했던 거예요. 그죠?
0: 確かゲームばかりの人でしたよね
1: そうです。
0: 3日坊主だと思ってたのに。
1: 아, 작심 3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말이야. 아,
0: いいことじゃん。何か不満なの？
1: 좋은 일 아니야? 나니까 뭔가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불만 나노?
0: いや、ただ怪しいと思って。おそらく好きな人ができたと見た。
1: 아니, 그냥 좀 아야씨 수상하다 싶어서 수상해서 오소라쿠. 오소라쿠는요,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추측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 또는 틀림없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봐. 난 그렇게 봐.
0: だとしたら、丁寧な暮らしが続くことを祈らなきゃ。
1: 아이, 그렇다면은 테헤네나 크라시가 続く 것도 정성 들이는 생활이 오래 이어지기를 이노라나꺄. 빌어야지. 오래 계속되기를 빌어야지. 이것은 뭐냐? 후타리노 관계가 우마꾸 이끄. 두 사람의 관계가 잘 되어서 뭐 좋게 되면은 계속 이런 생활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빌어야지라고 했는데 막 술에 못써 됐어요네. 기운이 맞다 못가시
0: ゲーム
1: のように。
0: ばかりになったら、
1: これちょっと
0: ちょっ
1: 危ない
0: と
1: で
0: わ
1: す
0: かん
1: よ
0: ないです
1: ね。
0: ね。
1: ということです。皆さん、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最近さ、お兄ちゃんが丁寧な暮らしに目覚めたんだよね。
3: 丁寧な暮らしってどんな暮らし？
2: 時間と手間をかけて心に余裕があるような暮らしかな。
3: 部屋がきれいに片付いてるとか？
2: そうだね。あと、お味噌汁も出汁をしっかりとって素材もこだわってるとか。
3: なるほど。で、お兄さんが今そんな感じなんだ。
2: 早起きしてコーヒー飲みながら本読んだりしてるの。三日坊主だと思ってたのに。
3: いいことじゃん。何か不満なの？
2: いや、ただ怪しいと思って、おそらく好きな人ができたと見た。
3: だとしたら、丁寧な暮らしが続くことを祈らなきゃ。
0: 91ページ、口になじませる。
1: 자, 오늘의 문형 입에 익히기. 나니나니도 미다.
0: 犯行の手口から、これは計画的な犯行であると見た。
1: 犯行の 태그치 から 태그치. 이거는 수법이란 뜻으로 범행 수법으로 보아. 코레와 계획적인 犯行 である. 또 미다. 이것은 계획적인 범인이라고 미다. 봤다. 즉 그렇게 판단했다.
0: 相手は 後半に勝負をかけてくると見た。
1: 상대는後半に후반에勝負をかける승부를걸다かけてくる

0: 이상이나 동경을 추구하다, 즉쫓는 것이 아니라
1: 自分にとって大切なものや心地よさを大事にしながら毎日を過ごすことです。
0: 自分にとって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과 心地よさ、心地いい하면은 편안하다,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心地よさ, 편안함이죠. 편안함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이릅니다.
1: 旬の食材で料理を作ったり、部屋を整えたり、お気に入りの器を使ったりと。
0: 旬の食材、제철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거나 部屋を整えたり、방을 정돈하고 오키니이리노 우츠와오 쓰카타리도 마음에 드는 그릇을 사용하는 듯.
1: 日々の暮らしに少し手間をかけることで、心にゆとりが生まれます。
0: 히비노 크라시 일상 하루하루의 생활이죠. 일상에 스코시 테마오 카케루 코토데 조금 더 테마오 카케루 공을 들이다 정성을 들이면은 코코로니 유토리가 우마레마스 마음에 유토리 여유가 생깁니다.
1: 自分らしく豊かな毎日を送るための暮らし方として多くの人に支持されています。
0: 지분 라시 하면 나답다 자신답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답고 유타카나 마이니치 풍요로운 나날을 오쿠루타메노 크라시카타 보내기 위한 생활 방식으로 오쿠노 히토니 시지사레 테히마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네나 크라시라고 하는 건요 한마디로 이게 테이네나 크라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본인이 소중하다.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 코코치 이 이런 거를 느끼는 그런 데에다가 좀더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바로 요즘 말하는 테레이나 크라시. 센세이 나라 마요미 다이홍오.
1: そうですね。あとなんか今思ったんですけども、音楽を聴くときに結構手間をかけてレコードで聴くっていうのも、一つそうなのかなって思いましたね。
0: あ、そうかもしれませんね。ターンテーブルにレコードを置いて、
1: そうです
0: 針
1: ね。
0: を置いてっていうね、手間をかけるっていうのは、やはりそういう意味だろうと思います。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
1: ホームページ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YBM より就職や昇進に役立つ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過ごしください。
2: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모양처럼 만들어서요. 고르고 톡톡톡톡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말합니다.
1: 確かにそれは最近よく見ますね、
0: よく
1: 作ってる
0: 見る
1: 人。
0: でしょう。それ
1: ええ。
0: です。それです。ね、お土産にもらったんだ。내가선물로받은거야。
1: このカチャカチャって軽やかな音、癒されるんだよな。
0: カチャカチャ。이카차카차때 가로야카 하는 것도 가로야카다 하면 경쾌하다라는 뜻으로 이 딸깍딸깍 하는 경쾌한 소리 아 정말 힐링이 된다니까 그걸 누르면서 따각따각 또각또각 이게 힐링이 된대요.
1: そういえば、会議中にカチャカチャしてる子がいた。
0: 아 그러고 보니까 회의 중에 딸깍딸깍 소리를 내던 사람이 있었어.
1: 本人は癒されてるかもしれないけど。
0: 본인은 癒されている, 힐링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1: 周りには、早く会議終わってくれよって言ってるような感じだったよ。
0: 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早く 회의 終わってくれよ. 카차카차카차. そんな 感じ ですね. 빨리 회의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1: さすがに会議中にカチャカチャやるのは迷惑だよね。
0: 아, 사스가니 아무리 그래도 회의 중에 이 딸깍딸깍 소리를 내는 건 매워크다요네. 좀 민폐지.
1: 自分にとっては気持ちいい音でも、他の人には気になる音になることもあるからね。
0: 自分にとっては気持ちいい音、자신에게는 기분 좋은 소리라도 他の人には다른 사람에게는 気になる音になる、신경 쓰이는 소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1: 何事もハマりすぎず、ほどほどが一番だよな。
0: 맞아. 뭐든 하마리 쓰기즈. 너무 빠지지 말고 호도호도 적당히 즐기는 게 최고지. 카차카차. 소시테 저는 스퀴즈. 그래모ですね. 호도호도가 이치반 이이노 카마시레마센네. 하이, 소레데와 이미오 칸가에나가라 요거 키이테구다사이.
2: 最近, 可愛い スクイーズや個性的なキーキャップを集める人って増えたね。
3: デザインが豊富だからコレクションする楽しさがあるよ。
2: もしかして本田くんもスクイーズにはまってる？
3: いや、僕はキーキャップ。ほら、このキーキャップキーリング、お土産にもらったんだ。このカチャカチャって軽やかな音、癒されるんだよな。
2: あ、そういえば会議中にカチャカチャしてる子がいた。本人は癒されてるかもしれないけど、周りには早く会議終わってくれよって言ってるような感じだったよ。
3: さすがに会議中にカチャカチャやるのは迷惑だよね。
2: 自分にとっては気持ちいい音でも、他の人には気になる音になることもあるからね。
3: 何事もハマりすぎず、ほどほどが一番だよな。
1: 100ページ、楽々言葉相談所。
0: 7호로 67조. 弟はテストで満点を取ったことを得意げに話していた。자, 이렇게 남동생은 시험에서 만점 받은 일을 得意げに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得意げには 自慢げに라는 표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まず、得意げにというのは、何かがうまくできたり、成功したことについて、満足している様子を表します。
0: 得意げに 이거는 어떤 일이 잘 풀리거나 성공한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이릅니다.
1: これに対して、自慢げにというのは、自分の能力ですとか持ち物について他人に見せつけたいというような気持ちを表しています。
0: 반면에 그 지망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노력, 능력이라든가 持ち物,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미세츠케르, 과시하는 모습을 이룹니다. 자, 이렇게요, 지망계라는 것은 의기양양함 또는 자신만만함 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어떤 일을 잘 해냈거나 성공해서 내가 만족스럽고 뿌듯하다 이런 모습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지망계라고 하면은요, 자랑하듯 으스대는 모양,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물건, 뭐 성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요 과시를 하거나 자랑하는 듯한 태도를 지망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得意げな表情をしてたからうまくいったんじゃない？
0: 得意げな 표정을 していた 하면은 이거는 뭐 의기양양한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 うまくいったんじゃない? 뭔가 잘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감안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0: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乐.
0: 아하하하. 오늘 배울 본문 재미있는데요. 제목은요? 什么呢?
1: 超市 签证.
0: 어.
1: 这超市还要签证吗?
0: 일단 超市, 슈퍼마켓, 마트. 签证은 비자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외국에 갈 때.
1: 对.
0: 그 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로 그 나라에 갈 때 허가를 받았다.
1: 没错,那个国家允许我入境。
0: 그러니까요. 그 도착하는 곳에서 당신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됩니다라고 할 때 받는 치엔정인데 마트에도 이게 치엔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따옴표로 했습니다.
1: 对,引号.对.
0: 그래서 마트 비자 과연 어떤 비자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어 봅니다. 마트 슈퍼마켓.
1: 超市.超市.
0: 비자.

0: 签证.
1: 签证, 비자를 발급하다.
0: 办签证.
1: 办签证, 빤이 때는 이제 발급하다, 이가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办签证, 비자를 신청하다.
0: 申请签证.
1: 申请签证, 비자 신청, 申请, 신청하다. 비자를 연장하다.
0: 签证延期.
1: 延期가 연기하다, 그러니까 연장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签证 延期. 여기서 지금 나온 办签证, 申请签证, 签证 延期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국외로 갈때 받는 일종의 증명서,
0: 出境.
1: 예, 증빙 자료. 수속을 밟다.
0: 这个说是办.
1: 办, 뭐뭐 할 예정이다.
0: 打算.
1: 打算. 打算은 이제 명사로 쓰일 때는 계획이란 뜻도 있죠. 출국하다,
0: 出国.
1: 出国, 쇼핑하다,
0: 购物.
1: 购物, 구매, 물건을 구매하다 할 때, 购物, SNS 등에 올리다, 공유하다,
0: 晒.
1: 晒. 이 단어도 참 재밌어요.
0: 对对对，这个不完全是分享的意思。 这个是
1: 그렇죠.
0: 晒，是有点炫耀的意思。
1: 그러니까요. 일단 그 펀샹은 펀샹이죠. 그 중에서 또 다른 어떤
0: 对对对对。
1: 약간 그 펀샹 중에서 뭔가 좀 뽐내고 싶을 때. 나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어. 그러면서 자랑하고 싶을 때.
0: 洪老师，这样一想的话，我们现在 SNS 上面看到的这些东西，大部分都是晒，
1: 그러니까요.
0: 对吧？
1: 예, 네, 맞습니다. 자, 샤이에 대해서는 또 조금 있다가 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원래 샤이는 일광욕을 한다든지 뭔가 널다, 빨래를 널다 이럴 때 쓰거든요. 그래서 샤이, 올리다, 공유하다. 조금 이따 또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것을 이용하여 덕을 보다 비를 붓다.
0: 蹭。
1: 청.
0: 我们上一次学习那个蹭车的时候，
1: 对。
0: 啊，刮蹭的时候是另外一个意思，现在这个意思更常用哦。
1: 청이 이렇게 긁히다, 쓸리다도 있고요. 여기서는 무언가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하는데, 아, 좀 공짜로.
0: 哎，对对对，占便宜。
1: 예, 주로 나의 노력은 거의 들이지
0: 没
1: 않고,
0: 错。
1: 예, 다른 사람 것을 이용해서 덕을 볼 때, 청. 또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카드.
0: 회원카.
1: 회원카, 가 카드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0: 必须.
1: 必须, 충분하지 않다,
0: 不够.
1: 不够, 존귀하다, 특별하다,
0: 尊贵.
1: 존귀입니다. 그대로 존귀, 이렇게 체험하다,
0: 体验.
1: 体验, 생활을 체험하다,
0: 体验生活.
1: 体验生活, 새로운 것을 체험하다,
0: 体验新事物.
1: 体验新事物, 한 바퀴,
0: 一圈.
1: 이圈, 회비,
0: 会费.
1: 회费, 회비, 그대로 회费, 분량,
0: 分量,
1: 분량, 분량, 양이 많다.
0: 分量大,
1: 분량 다, 다를 썼습니다. 많다인데요. 크다라는 다를 썼어요. 양이 충분하다.
0: 分量足,
1: 분량 주, 족하다, 충분하다, 주, 적합하다, 어울리다.
0: 适合,
1: 适合.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新办的签证，我看看。
3: 签证？什么签证？我最近没打算出国啊。
2: 是那个超市签证，你去那里购物，不是在朋友圈里晒了吗？
3: 啊，那个是我蹭朋友的会员卡去的。
2: 啊，这还可以蹭？不是说没有会员卡就不让进吗？
3: 是必须要有一个有会员卡的，不需要每个人都是会员。
2: 那这个超市签证可就不够尊贵了。
3: 哈哈哈，就是个超市，跟尊不尊贵有什么关系？
2: 体验一圈怎么样？你会办会员卡吗？
3: 不知道，会费挺贵的，东西分量又大。好像不太适合我。
1: 새로 만든 비자 좀 보여줘.
0: 这个你新办的签证，来，我看看。
1: 你신办的새로 발분 만든 여기서 이제 빤이 비자를 발다. 그러니까 비자를 따낼 때 받을 때 쓰는 동사죠. 그래서

0: 신반의 签证, 새로 만든 그 签证, 비자. 와강한, 내가 좀 보자. 에잉? 비자? 무슨 비자? 나 요즘에 해외 나갈 생각 없는데.
1: 签证? 什么签证啊？我最近没打算出国。
0: 而且最近就去中国不要签证。
1: 哎呀，太方便了！
0: 太
1: 而
0: 方
1: 且
0: 便
1: 最
0: 了。
1: 近中国来韩国的游客，如果有一些就是办得比较顺利的，有些人有10年的签证呢，
0: 是吗？
1: 10年多次往返，
0: 哦，
1: 哇，多爽啊！
0: 哦，
1: 就
0: 十
1: 是
0: 年？
1: 很多旅游的这个签证，
0: 哦，很好，很
1: 嗯。
0: 好，很好。嗯，签证、比价，什么签证？文比价？我最近没打算。那이제요새没打算，뭐뭐할생각이없는데，계획이없는데，뭐出国呀？出国，해외여행이죠？어？외국에 나갈 일이 없는데? 계획이 없는데? 에이, 그 마트 비자 말이야. 거기 가서 장본거 위챗에 올렸잖아.
1: 是那个超市签证，你去那里购物，不是在朋友圈里晒了吗？
0: 哦，是那个超市签证，超市签证，
1: 嗯，
0: 그 마트 비자, 超市签证。你去那里购物，거기 가서 물건 사고 나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 超市에서 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 어떻겠죠? 니
1: 嗯。
0: 지나리 거우, 부스자의 벙이어 최연리, 에이, 인터넷, 그러니까 SNS에, 샤이러마? 올렸잖아. 이 샤이가 지금, 느낌표 되어 있죠? 조금 있다가, 느낌대로 말해, 여기서 갑니다. 샤이러마 그거 올렸잖아. 그러니까, 아, 그거, 친구 회원카드에 얹혀간 거야.
1: 那个是我蹭朋友的会员卡去的。
0: 아, 那个是我蹭朋友的会员卡去的，那就说明这个会员卡，不是随便办的，
1: 看来不太好办。
0: 对吧？
1: 哦，可能是有一定的消费额度。
0: 对
1: 就比
0: 对，
1: 如说，你这一年你买的东西不多，明年我不给你办了。
0: 对，没
1: 嗯。
0: 错，可能是有条件的，
1: 真是不喜欢这种超市。
0: 普通的会员卡，你只要去一次就行了。
1: 对，
0: 办卡，
1: 嗯，
0: 但是这个会员卡可能是需要这种
1: 消费额度的，
0: 条件的，
1: 嗯，
0: 对吧？你看，我蹭朋友的会员卡，내 카드가 아니라 친구의 카드에 얹혀갔다는 거, 친구 카드를 활용한 거죠.
1: 嗯。
0: 我蹭朋友的会员卡去的啊？뭐？그것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
1: 这个还可以蹭？
0: 这还可以蹭？그것도 같이 이렇게 얹혀서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용할 수 있어? 같이? 회원카드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1: 不是说没有会员卡就不让进吗？
0: 그러니까요. 不是说什么什么吗？뭐뭐 아니니? 뭐 뭐잖아. 没有会员卡，회원카드 없으면 就不让进吗？들어갈 수 없다. 让进들어갈 수 있다? 不让进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었어? 회원카드를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돼. 다 모두가 회원일 필요는 없어.
1: 是必须要有一个有会员卡的，嗯，不需要每个人都是会员。
0: 说的也是，如果一家人在一起去，
1: 对对对
0: 对吧？
1: 对对对，
0: 如果每个人都有会员卡才能够让进，那
1: 嗯，嗯，
0: 就哎，
1: 那4个人要办4张吗？
0: 他们要干嘛？
1: 对，
0: 在外面等？这个也没有道理 呀，
1: 对对对，
0: 是必须。要有一个有会员卡的，반드시그러니까한 명,
1: 嗯。
0: 그러니까 회원카드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不需要, 그런데 그걸 할 필요 없어. 每个人都是会员,
1: 嗯，
0: 모든 사람이 회원일 필요는 없어. 오, 그럼 그 마트 비자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네.
1: 那这个超市签证可就不够尊贵了。
0: 尊贵라는 말을 썼다라는 게참 재밌습니다. 나, 저거 超市, 그 마트 签证, 그 마트 비자가 不够尊贵了. 뭐 이렇게 대단히 특별하고 아주 존귀한 존재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不够尊贵了. 하하하. 그냥 마트지 뭐 특별하고 말고 어딨어.
1: 哈哈哈，就是个超市，跟尊不尊贵有什么关系？
0: 하하하. 就是个超市, 그냥 마트지. 바로 마트야. 就是个超市. 跟尊不尊贵에뭐 특별하고 말고가 요 무슨 관시 그런 게 어디 있어?
1: 那你为什么晒朋友圈呢？哈哈哈哈。
0: 아뭐 자기가 특별한 물건을 사는 거일 수도 있겠죠.
1: 或者说那个超市确实是可能办会员卡有一些条件，就像我们刚才说的，
0: 可能条件这个稍微高。

0: 一点。
1: 对，不是所有的人都能够很轻易的满足这个条件。
0: 对对，한 바퀴 돌아보니 어때? 회원권 만들 거야?
1: 体验一圈怎么样啊？你会办会员卡吗？
0: 体验一圈，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 한 바퀴 돌아보니까 怎么样? 어때? 니 회반 회원 가마? 너는 회원 카드 너도 만들 거야? 모르겠어. 회비도 비싸고 물건도 양이 너무 많아서 나한테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1: 不知道，会费挺贵的，东西分量又大，好像不太适合我。
0: 不知道，모르겠어. 회비 挺贵的，그렇죠? 이 티야 회. 회비가
1: 会费
0: 비싸.
1: 贵，
0: 회비 挺贵的。东西分量，물건도 이렇게 한개두개 낱개로 살수 있는 건 별로 없고 한 묶음. 동시 분량
1: 对，
0: 요 다, 또 많이 많아요. 그런 그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다 그냥 이거는 생활, 에이, 메요 너무
1: 对，
0: 필요.
1: 现在小家庭买这种大分量的这
0: 对，
1: 种东西，真的是很浪
0: 是
1: 费。
0: 是，好像不太适合我。哎，그나한테는잘안맞는것같아나랑어울리지않아그냥뭐이后还是从朋友的卡进去就买
1: 也不
0: 点东
1: 错，
0: 西，就分分吧。
1: 对，
0: 对。
1: 现在这样的人很多。
0: 对. 자, 해설 볼까요? 82쪽입니다. 첫 번째, 청. 빌붙다, 공짜로 얻어먹다. 자신의 돈이나 노력은 들이지 않고 남의 것을 공짜로 함께 이용하거나 혜택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점심은 도시락을 안 가져와서 동료한테 가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
1: 今天中午我没带饭，跑到同事那儿蹭了一顿。
0: 그러니까 친구의 도시락을 조금 나눠서 같이 먹은 게 되는 거죠. 今天中午我没带饭 도시락을 안 갖고 왔어요. 就 跑到 얼른 갔어요. 누구에게 동시날 동료에 가서 청러이돈 한끼 나눠 먹었습니다. 너무 더워 백화점에 가서 에어컨 좀 쐬자.
1: 太热了，咱们去百货公司蹭空调吧。
0: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백화점 시원하니까 청 空调.
1: 不过蹭空调蹭着就想买东西了，也可能。
0: 그럴 수도 있죠.
1: 对。
0: 예, 청자생. 자만 취 바이오 공스 청콩티아 봐. 요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에어컨 좀 쐬자. 그는 늘 남의 차를 얻어타면서 자신은 한 번도 차를 몰고 출근하지 않는다.
1: 他老爱蹭别人的车，自己从来不开车上班，
0: 에이, 占 便宜, 占
1: 占小便
0: 便宜.
1: 宜。
0: 타 라오 아이 뭐뭐하기를 늘 좋아합니다. 청 别人的 车, 다른 사람 차를 얻어타면서 쓰지 从来不 开车, 자신은 절대 운전으로 上班 출근하지 않습니다. 운전해서 출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끈 뭐뭐뭐뭐 有什么关系? 뭐와 무슨 상관이야? 관계없다 라고 얘기할 때이 일이 너랑 무슨 상관이야? 괜한 일로 걱정하지 마.
1: 这事儿跟你有什么关系啊？别跟着瞎操心了。
0: 这事儿跟你有什么关系？너랑관계없어。别跟着，따라서괜한일로瞎操心了。걱정하지마。그가 오늘 지각한 게 날씨와 무슨 상관이 있어? 늦게 일어난 게 분명해.
1: 他今天迟到跟天气有什么关系？明明就是起晚了。
0: 他今天迟到，오늘 늦은 거죠? 跟天气、날씨하고 有什么关系？뭔 관계가 있어？ 明明 분명히 확실히 就是 지완라 늦게 일어난 거야. 83쪽입니다. 心灵 지탕.
1: 世界上有两样东西不可直视，一是太阳，二是人心。
0: 바로 직시할 수 없는 거 햇볕 못 보고요. 그리고 사람 마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新办的签证，我看看。
3: 签证？什么签证？我最近没打算出国啊。
2: 是那个超市签证，你去那里购物，不是在朋友圈里晒了吗？
3: 啊，那个是我蹭朋友的会员卡去的。
2: 啊，这还可以蹭？不是说没有会员卡就不让进吗？
3: 是必须要有一个有会员卡的，不需要每个人都是会员。
2: 那这个超市签证可就不够尊贵了。
3: 哈哈哈，就是个超市，跟尊不尊贵有什么关系？
2: 体验一圈怎么样？你会办会员卡吗？
3: 不知道，会费挺贵的，东西分量又大，好像不太适合我。
0: 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84쪽입니다. 물건이 비싸긴 하지만 품질은 정말 좋아.
1: 东西虽然贵,但质量确实好.
0: 东西虽然贵, 虽然 A, 但是 B죠. 비싸지만 质量, 품질은 确实好. 좋아요. 그 마트는 분위기가 매우 독특해.
1: 那家超市的氛围很特别.
0: 氛围가 분위기죠. 氛围很特别, 특별하다, 독특하다. 그냥 둘러보기만 했는데 2시간이 금방 지나갔어.
1: 随便逛逛就过了两个小时.
0: 随便逛逛, 그냥 한번 쓱 둘러봤는데 过了两个小时, 2시간이 지났다.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한가득 사게 돼.
1: 一进去就忍不住买了一堆.
0: 忍不住买, 참을 수가 없어요, 사는 걸로. 그 다음에 얼만큼? 买一堆, 한 보따리, 한가득. 마트 비자라니 이 별명은 조금 과장된 것 같은데.
1: 超市签证这个外号好像有点夸张了.
0: 外号, 별명이고요. 有点 과장了. 조금 과장된 것 같은데.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인터넷이나 SNS 등에 올리다, 공유하다.
1: 晒.
0: 말 그대로 이제 영어의 share에서 나온 음역입니다. 晒.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에 자신의 물건이나 정보 등을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걸 말하는데 자랑할 때 많이 씁니다. 선생님.
1: 这蛋糕真好看。等一下，我拍张照。你又晒朋友圈？对呀，拍完就吃，你别急。行，手机先来。对对对，手机先吃。这在中国很流行。来来，手机先吃，手机先吃。
0: 그렇죠. 핸드폰이 먼저죠. 对对对. 사람이 먼저 손대기 对. 전에 먼저 핸드폰에 허가를 받고
1: 对.
0: 开始.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아이가 태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아이만큼이나 부모도 많은 걸 배워야 하는 낯선 생활이죠.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에는 그런 부모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임신 중 접종해야 할 주사부터 태어난 아이의 발달과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까지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이의 성장에 발맞춘 지원 정책과 서비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처음이어도 육아를 잘 해낼 수 있다면 아이를 낳을 결심 한결 쉬워지지 않을까요?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2: And I'm Kristen.
3: 이비에스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4: 大家好,我是王乐.
3: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4: 중秋.
3: 중秋.
4: 我差点说成月饼.月饼.在韩国应该说松片,对吧?
3: 差不多.我们叫月,我们吃月饼,大家吃松片. 예, 중추. 그러니까 중추절 추석이죠? 자, 세 단어 보겠습니다. 추석.
4: 중추.
3: 중추. 걸다.
4: 꽈.
3: 꽈. 꽈. 이제 벽이나 이런 데 뭔가를 걸다. 꽈. 벽시계.
4: 꽈중.
3: 꽈중. 중이 시계죠. 벽시계. 벽에 거는 시계. 꽈중. 진료를 접수하다.
4: 꽈하오.
3: 꽈하오. 요거는 조금 좀 다른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 이제 병원 접수할 때 그 번호표를 이렇게 네. 걸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것이 바로 나중에 뜻이 좀 더 확장돼서 꽈하오 그러면 그대로 원칙적으로 하면은 그냥 번호를 걸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진료를 접수. 병원에서.

0: 등, 등롱.
1: 등록.
0: 등롱. 그대로 등을 말합니다. 추석에 이렇게 등 달입니다. 명절 기념일.
1: 节日.
0: 节日. 분위기.
1: 气氛.
0: 아, 气氛. 气氛 好. 气氛. 명절 분위기.
1: 节日气氛.
0: 节日. 명절이죠. 그래서 节日 气氛. 집안 분위기.
1: 家庭气氛.
0: 家庭 气氛. 집안 분위기. 월병.
1: 月饼.
0: 月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쫑치오 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위에빙 할 뻔했다고 하셨는데, 중국의 쫑치오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먹을거리.
1: 没错, 月饼.
0: 위에빙, 월병, 선물 상자,
1: 礼盒.
0: 리허, 선물,
1: 礼物.
0: 리우, 리우 선물, 리허, 허가 상자니까 리허 선물 상자. 적합하다, 어울리다,
1: 合适.
0: 合适. 줄을 서다,
1: 排队.
0: 排队, 排队. 고기소 월병,
1: 鲜肉月饼.
0: 鲜肉 月饼. 말 그대로 鲜肉면은 생고기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鲜肉 月饼, 아마도 월병 중에서 가장 많은 월병이라고 할수 있는 소가 팥이죠. 일반적으로 단팥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1: 对,
0: 넣잖아요.
1: 北方的这种月饼最传统的就是甜的.
0: 그러니까요. 예, 그걸 가장 많이 넣는데, 최근에는 이 소가 엄청 다양해졌습니다.
1: 太多了,各种各样的这个馅儿.
0: 그러니까요. 그 중에 또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鲜肉 月饼.
1: 这个是上海人那边,就是
0: 예. 그러니까요.
1: 中国的江南那边,他们很喜欢吃鲜肉月饼.
0: 고기인데, 이제 막 구워내야 되는 거죠.
1: 对.
0: 예, 아.
1: 什么味道呢?
0: 좋아요. 해마다 매년.
1: 我们说,年年.
0: 年年.
1: 每年也可以,每年.
0: 굽다.
1: 烤.
0: 烤. 고기를 굽다, 구운 고기.
1: 烤肉.
0: 烤肉. 오리구이.
1: 烤鸭.
0: 烤鸭. 베이징 烤鸭.
1: 烤鸭, 如果是鸡肉的话,烤鸡.
0: 烤鸡. 해보다.
1: 是.
0: 是.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1: 要不.
0: 要不, 什么什么. 각자 나눠서 행동하다, 따로 움직이다.
1: 分头行动.
0: 分头行动. 你做什么?我做什么? 分头行动.
1: 对.
0: 차지하다, 점거하다.
1: 占.
0: 占. 이게 점유하다, 점자죠. 자리를 차지하다.
1: 占地方.
0: 占地方. 地方이 자리죠. 자리를 맡다.
1: 占座.
0: 坐가 좌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맡다. 占座. 모이다, 합치다.
1: 汇合.
0: 汇合. 달 구경하다.
1: 赏月.
0: 달을 감상하다 할때 상자죠. 그러니까 赏月, 달 구경하다. 꽃을 감상하다.
1: 赏花.
0: 赏花, 화꽃이죠. 경치를 감상하다.
1: 赏景.
0: 景, 풍경할 때 경. 그래서 경치, 그래서 赏景. 위치.
1: 位置.
0: 위치, 위치.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看. 路上都挂满了灯笼，越来越有节日气氛了。超市里的月饼礼盒也越来越多了，看着就很贵。哈哈，中秋礼物还是月饼最合适。大家都是这么想的吧？我昨天还看到有人在排队买鲜肉月饼。那个年年都排队。
3: 你去排过队吗？刚烤出来的时候最好吃。我没试过，要不咱们现在就去排队？那咱们俩得分头行动了。我去公园占地方，你去排月饼。行，那一会儿咱们俩在公园会合，一定要占一个赏月的好位置。
0: 봐봐. 거리에 등이 가득 걸리니까 점점 명절 분위기가 나네.
1: 你看,路上都挂满了灯笼,越来越有节日气氛了。你看,你看,
0: 봐봐. 路上, 거리에 都挂满了, 싹 다 걸려 있는데 가득 걸려 있는 거죠. 무엇이? 灯笼, 등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越来越有节日气氛了,节日气氛. 명절 분위기죠. 점점 더 명절 분위기가 나네. 실제로 중국의 추석에는 추석하고 춘제也是 요덩롱.
1: 네.
0: 很多很多.
1: 特别是这个春节的正月十五，农历一月十五号，那本来就是简直就是花灯节啊，简直。

0: 就是，
1: 그러니까 이제 정월 대보름. 그러니까 설날 때부터 걸어놔요, 사실은. 예.
0: 再去香港、广东那边，每个人他们很多孩子都要买一个
1: 对。
0: 灯笼，提着在路上走。
1: 对。 굉장히 많은 등들이 쭉 걸렸는데 역시 추석 때도 등들을 많이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위엘라이오 지에르 치이펀러. 아, 명절 분위기가 납니다. 마트에도 월병 선물 세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딱 봐도 비싸게 보이는데.
0: 超市里的月饼礼盒也越来越多了，看着就很贵。
1: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중국에 여행을 가신다면 한 번쯤 이렇게 중국의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 길거리 당연한 것이고 마트를 또 한번 저는 추천합니다. 예. 길거리는 당연히 이제 도착하면 다니시게 되니까 쉽게 볼수 있, 칸다오. 제가 떡롱 뭐. 但是 취, 这种 超市, 아, 하이오이스, 하이오이스. 超市里的 月饼, 그 마트에 있는 그 월병, 月饼 礼盒, 그 월병 선물 상자죠. 예, 越来越多了.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많아요.
0: 特别
1: 차곡차곡.
0: 多。
1: 척척 제일 잘 보이는 데또 있어요.
0: 看来洪老师是有很多的经验，逛过很多次这个超市。
1: 저는 사실 중국에 갔다 하면은 一定要去 超市 看看.
0: 是因为超市是一般人生活当中最常去的地方。
1: 对，所以要了解中国的现实的话，去几个地方比较好呢？其中是超市，对吧？还有市场。
0: 是的，
1: 就传统市场，
0: 没错没错。
1: 对，看着就很贵，看着哦，비싸게 보입니다. 很贵，哈哈。추석 선물로는 역시 월병이 제격이지.
0: 哈哈，中秋礼物还是月饼最合适啊。
1: 中秋礼物，추석 선물 还是月饼最合适，가장 좋지, 적합하지. 그런데요, 이 月饼이 또 유행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중국에 한참 유학할 때, 00년 到10년 期间, 月饼 有是有, 没有现在 那么 红火.
0: 那个时候月饼一定会吃，但是当做礼物来送是后来的事情。因为以前中国的月饼很便宜，就是1块钱、2块钱，但是他们后来就是说，商家把月饼做得越来越贵，越来越漂亮，
1: 就高级一点。
0: 对，然后广告越来越多啊，这个就是您说的这种情景了，超市里面全都是这个月饼礼盒。
1: 그러니까요. 예, 这些年，这反正不是这几年，但是最近的事情了，对吧？啊，다들 그렇게 생각하나 봐. 난 어제 사람들이 줄 서서 고기소 월병을 사는 것도 봤어.
0: 大家都是这么想的吧？我昨天还看到有人在排队买鲜肉月饼。
1: 哦，大家都是这么想的吧？다들 그렇게 생각하나 봐. 뭐가? 추석 선물은 月饼이 최고. 그래서 다家都是这么想的吧？我昨天还看到，또 어저께는 또뭘 봤냐면 有人사람이 있습니다. 在排队줄을 서고 있는 사람. 뭐 하려고? 买鲜肉月饼。 고기소 월병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도 봤다니까. 에이, 그건 매년 줄을 서야 해.
0: 年年都排队。
1: 年年都排队呀，哦，그래, 너줄 서본 적 있어?
0: 你这个去排过队吗？
1: 你去排过队吗？줄 서본 적 있어? 오, 갖고 나왔을 때가 제일 맛있어.
0: 刚烤出来的时候最好吃。
1: 그렇죠.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鲜肉니까.
0: 对，有点包子的感觉。
1: 그렇죠. 조금 시간이 지나 아무래도 还可以, 但是刚烤出来，아, 最好吃，
0: 最好吃，
1: 最好吃，가장 맛있습니다. 어, 줄 서본 적 없는데, 아니면 우리 지금 줄 서러 갈래?
0: 我没试过，要不咱们现在就去排队。
1: 我没试过，먹고 싶은 거죠. 我没试过，要不아니면咱们现在，우리 지금 去排队，줄 서러 갈까? 그럼 우리 둘이 역할을 나누자.
0: 那咱们俩得分头行动了。
1: 啊，那咱们俩우리둘이得뭐뭐합니다奋斗行动，역할을나눕니다奋斗각자행동奋斗行动了，역할을나눠서나는공원에가서자리를맡을테니까너는월병에가서줄을서。
0: 我去公园占地方，你去排月饼。
1: 왜냐면달구경하면서위에빙을먹고싶으니까요。
0: 没错没错。
1: 我去公园占地方，공원에가서달이잘보이는달구경잘할수있는곳에자리를잡을게。去公园占地方，你去排月饼。
0: 这个是非常常用的一种表现方式。
1: 哦，
0: 排队买月饼。
1: 对对对对，
0: 白月饼。

0: 排月饼。
1: 嗯，就是大家这么这样去区分，就是排队的目的是把这个月饼排到，哦，所
0: 对
1: 以
0: 对对对，
1: 排月饼，
0: 排月饼。
1: 你去排座位，
0: 对的，排座位。
1: 哎，也可以排队为了拿到座位啊，排座位。
0: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파이드 유예빙이라는 말도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파이유예빙 말 그대로 이미 월병을 줄을 세우는 거죠. 손님들의 월병 줄이 딱서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드 파이유예빙 좋습니다. 좋아. 그럼 조금 이따 공원에서 만나 꼭달 구경하기 좋은 자리로 맡아야 해.
1: 行，那一会儿咱们俩在公园会合，一定要占一个赏月的好位置。
0: 行。那一会儿，우리조금있다가자말이야우리둘이在公园会合，会合다시만나다모이다공원에서만나一定要站，반드시차지하고있어야돼무엇을赏月的好位置，달구경하기좋은자리。그이대화에서는저도위치생각하지못했는데선생님지금아까말씀해주신대로바위의빙이참재밌습니다。
1: 对，
0: 월병이그손님것들이딱줄이서있는거죠사실은。바이트에 줄서 있는 게 월병이 줄서 있는 겁니다. 자, 해설 볼까요? 90쪽입니다. 펀더 행동. 나눠서 행동하다 따로 움직이다. 우리 일을 나눠서 하자. 너는 창문 닦는 걸 맡아. 나는 바닥을 닦을게.
1: 咱们分头行动，你负责擦窗户，我负责拖地。
0: 펀더 행동 나누는데요. 니 负责 책임집니다. 차 닦는 거 窗户 창문이죠. 我负责拖地 바닥을 닦다 拖地. 다들 각자 움직였다가 30분 후에 문 앞에서 만나자.
1: 大家分头行动，半小时后在门口会合。
0: 반小时 그대로 30분이죠. 반小时后在门口 문 앞에서 회合.
1: 这个是特别常用的一个组合，就是分头去干嘛干嘛，就是分开嘛。然后后面呢，先分头之后再见面，所以分头怎么怎么样以后再会合。
0: 회合 모이는 거죠. 우리 역할을 나누자. 너는 고기를 사, 나는 우유를 살게. 계산대에서 만나.
1: 我们分头行动，你去买肉，我去买牛奶，收银台会合。
0: 네, 니 취买肉, 고기를 사고요. 我去买牛奶, 나는 우유를 삽니다. 收银台가 이제 계산대죠. 收银台, 회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 나눴다가 모인다. 회合. 두 번째, 짠. 차지하다, 점거하다. 남동생 장난감이 거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1: 我弟弟的玩具占了半个客厅。
0: 玩具 장난감이죠. 짠러 차지하고 있어요. 빵거 커팅 거실의 절반. 그의 낡은 책상이 서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他的旧书桌占了大半个书房。
0: 旧书桌 낡은 책상이죠. 따빵거 书房 서재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이죠, 대부분. 화장실을 너무 오래 차지하고 있지 마. 다른 사람도 좀 써야지.
1: 你别老占着卫生间，别人也要用一下。
0: 老占着，계속해서 사용하다, 차지하다, 卫生间, 화장실. 别人, 다른 사람도 要用一下。써야 됩니다. 91쪽입니다. 心灵鸡汤.
1: 每一个你讨厌的现在，都有一个不够努力的曾经。
0: 정말 좀 차가운 말입니다. 근데 맞는 말입니다.
1: 是的。
0: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看，路上都挂满了灯笼，越来越有节日气氛了。
3: 超市里的月饼礼盒也越来越多了，看着就很贵。
2: 哈哈，中秋礼物还是月饼最合适。
3: 大家都是这么想的吧？我昨天还看到有人在排队买鲜肉月饼。
2: 那个年年都排队，你去排过队吗？刚烤出来的时候最好吃。
3: 我没试过，要不咱们现在就去排队？
2: 那咱们俩得分头行动了。我去公园占地方，你去排月饼。
3: 行。那一会儿咱们俩在公园会合，一定要占一个赏月的好位置。
0: 점머쇼 이렇게 말해요. 92쪽입니다. 중국은 지역마다 좋아하는 월병 맛이 다 달라.
1: 中国每个地方喜欢的月饼味道都不一样。
0: 그렇죠. 매거 디팡 시환더 月饼 좋아하는 월병 味道不一样. 너는 어떤 소의 월병을 가장 좋아해?
1: 你最喜欢

0: 哪种馅儿的月饼？
1: 哪种馅儿的月饼？老师，您呢？
0: 我最喜欢最近广东比较流行的那个，叫奶黄流心，流心奶黄月饼，就是鸡蛋馅儿的。
1: 그러니까요. 예.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어.
0: 太多了，选不出来。
1: 그러니까요. 选不出来。
0: 洪老师，您喜欢哪种？
1: 我还是传统的那种豆沙，
0: 豆沙
1: 豆
0: 啊，
1: 沙。
0: 其实豆沙我小的时候也最爱吃。
1: 对，택배 기사들은 더 바빠져서 쉴 틈이 없다.
0: 快递小哥更忙了，歇不了。哎
1: 그렇죠，
0: 呦，辛苦辛苦。
1: 이게这个是这个中国韩国都一样，
0: 明这过节的时候更忙。
1: 추석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먹어야 더욱 의미가 있다.
0: 中秋节全家人聚在一起吃才有意思。
1: 에, 全家人온 가족이 聚在一起같이 먹어야 才有意思。꼭 보고 꼭 먹기.
0: B 看 B 吃。
1: 돼지고기 소로 만든 월병.
0: 鲜肉月饼，
1: 예,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상하이, 江苏, 浙江.
0: 中国的江南。
1: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로 사랑받는 월병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선생님.
0: 中秋节单位发了鲜肉月饼，你要不要啊？
1: 鲜肉月饼，我最爱了，哪家的？
0: 食堂自己做的。
1: 诶，这不是豆沙馅儿。糊弄我这个外国人，
0: 哈哈哈哈哈！
1: 좋습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회사,
0: 单位
1: 单位, 물다 깨물다 베어 물다,
0: 咬
1: 咬, 제가 좋아하는 팥소, 콩소,
0: 豆沙
1: 豆沙, 속이다,
0: 糊弄
1: 糊弄.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1: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2: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3: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2: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0: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0: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가시 데스까?
1: 이에,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0: 월, 화, 수 오전 5시.
1: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5: 大家好,我是王乐.
4: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5: 梦想成真.梦想成真. 아, 这是一句祝福的话呀.
4: 그렇죠. 梦想, 꿈, 成真, 成 이루어지다, 真, 실제로, 진짜로 이루어지다. 成真. 그러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梦想成真. 좋습니다. 세 단어 보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5: 梦想成真.
4: 梦想成真. 노래를 부르다.
5: 唱歌.
4: 唱歌, 唱歌, 唱歌. 꾸준하다, 지속하다.
5: 坚持.
4: 坚持, 下去, 坚持. 뭐뭐라고 할 수 있다.
5: 算是什么什么?
4: 算是什么什么? 뭐뭐라고 할, 算是 뒤에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다. 算是什么什么? 키우다, 기르다, 배양하다.
5: 培养.
4: 培养. 그대로 배양. 培养. 흥미.
5: 兴趣.
4: 兴趣. 흥미가 있다.
5: 感兴趣.
4: 感兴趣. 흥미가 없다.

0: 没兴趣.
1: 이때 이제 매이 없다 그대로 씁니다. 没兴趣. 취미.
0: 爱好.
1: 爱好. 뒤에 하오 사성. 춤을 추다.
0: 跳舞.
1: 跳舞. 손발, 수족, 동작.
0: 手脚.
1: 手脚. 원래는 그대로 이제 손발이죠. 그래서 手脚. 근데 이것이 동작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手脚. 조화를 이루다, 잘 맞추다.
0: 协调.
1: 协调. 협조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화를 이루다, 잘 맞추다. 그래서 协调. 업무를 조율하다.
0: 协调工作.
1: 그러니까요. 协调가 이제 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죠. 무엇을? 공조, 업무나 일이죠. 그래서 协调 공조. 바둑을 두다, 장기를 두다.
0: 下棋.
1: 下棋. 그대로 棋가 바둑도 될 수가 있고요. 장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정말로.
0: 的确.
1: 的确. 목.
0: 嗓子.
1: 嗓子. 목 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嗓子疼 그러면 목 바깥이 아니라 목 안을 얘기하는 거죠.
0: 外面是脖子.
1: 外面是脖子라고 하고요. 목 안은 嗓子.
0: 对.
1: 그래서 보통 또 他嗓子好라고 하면 소리가 좋다라는 얘기 될 수가 있습니다.
0: 没有说他脖子好的.
1: 목소리는 목 안에서 나오니까요.
0: 对对对. 네.
1: 격려하다, 응원하다.
0: 鼓励.
1: 鼓励. 버리다, 포기하다.
0: 放弃.
1: 放弃. 기회를 포기하다.
0: 放弃机会.
1: 放弃机会. 꿈을 포기하다.
0: 放弃梦想.
1: 放弃梦想. 바람, 소원.
0: 心愿.
1: 心愿. 소원을 이루다.
0: 实现心愿.
1: 实现心愿. 实现. 실현하다, 이루다. 实现心愿. 잊다, 잊어버리다.
0: 忘掉.
1: 忘掉, 잊어버리다. 시름, 걱정, 번뇌.
0: 烦恼.
1: 번뇌. 烦恼, 烦恼. 콘서트.
0: 演唱会.
1: 演唱会.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还在学唱歌? 这么忙还坚持得这么好看来你是真喜欢啊。
3: 算是吧，我一直都想认真培养个兴趣爱好，可是学跳舞运动吧，手脚不协调，画画下棋吧，下班了还要坐着。学唱歌好是好，可也很不容易。嗯，学了几个月，的确觉得越来越难了。难不是问题吧？
2: 你嗓子这么好，肯定能学好。谢谢你的鼓励，我不会放弃的，因为我有一个小心愿。什么心愿？我想学好唱歌，然后唱给大家听，帮大家忘掉烦恼。哇，祝你早日梦想成真！你要是开演唱会，我第一个买票。
1: 아직도 노래 배워?
0: 你还在学唱歌?
1: 你还在学唱歌? 还, 아직도 여기서는요. 在,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学, 배우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唱歌. 오, 아직도 노래 배우고 있어. 你还在唱歌? 他以为可能是已经不学了。但是还在学唱歌. 오, 이렇게 바쁜데 꾸준히 하는 걸 보니 정말 좋아하는구나.
0: 这么忙还坚持的这么好，看来你是真喜欢呢。
1: 그러니까 这么忙 그렇게 바쁘면서 这么忙还坚持的 꾸준히 하고 있는 정도가 这么好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 还坚持的这么好，看来 뭐뭐처럼 보이네 보아니 你是真喜欢呢 정말 좋아하는구나 学唱歌 喜欢学唱歌 아니면 喜欢唱歌 좋습니다 你是真喜欢呢 그렇다고 할 수 있지.
0: 算是吧.
1: 算是吧. 늘 취미 하나쯤 제대로 꾸준히 해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춤이나 운동은 몸치라서 안 되고 그림이나 바둑은 퇴근 후에도 계속 앉아 있어야 해서.
0: 我一直都想认真培养个兴趣爱好，可是学跳舞运动吧，手脚不协调。 画画下棋吧, 这下了班还要做

0: 그러니까요.
1: 这个 有道理呀.
0: 요다오리, 요다오리. 我一直 계속해서 줄고 뭘 하고 싶었죠? 想认真, 열심히 뭘 하고 싶어요. 培养个 뭐 하나를 기르고 싶다, 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는 培养兴趣죠. 兴趣는 취미죠, 여기서는요. 취미를 기르고 싶다, 취미를 키우고 싶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말에서는 그냥 취미를 하나 갖고 싶다. 근데 그것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认真 培养个 兴趣 爱好, 취미를 하나 갖고 싶었거든. 그런데 学跳舞, 춤을 배운다? 운동, 手脚不协调. 이 표현은 그대로 手脚不协调를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1: 什么和什么不协调?
0: 그렇죠. 왜냐하면 协调가 우리말에서는 협조라는 의미로 볼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다거든요. 근데 여기선 手와脚가 따로 따로 논다. 원래 운동, 跳, 이거 동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对,手和脚得配合啊。
0: 이게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예뻐요. 근데 跳舞 운동은 如果 手脚不协调,
1: 아하, 这个跳出来会很可爱，很搞笑。
0: 다른 사람이 보고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모
1: 没错，没错，没错，就是自己这个兴趣爱好，它达不到一个效果。
0: 잘못하면 운동 같은 경우는 这个 동작 不好啊, 对身体没有好处。
1: 您说的这个有道理，
0: 对，
1: 它有可能还会受伤。
0: 本来是要为了健康，
1: 对对
0: 但
1: 对，
0: 是哎，更不健康了，
1: 没错，没
0: 对
1: 错，
0: 吧？그래서 手脚不协调，画画下棋吧，그림그리거나뭐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거。 下班了 还要坐着。 내가 퇴근하고 나서는 좀 일어나서 좀 활동적인 걸 하고 싶은데 还坐着 앉아서 뭔가를 한다. 不好. 노래를 배우는 게 좋긴 한데 결코 쉽지 않은데.
1: 学唱歌好是好，可是也不容易呀。
0: 그러니까요. 学唱歌好是好, A 是 A죠. 그런데 예, 很 不容易.
1: 对，也很不容易。
0: 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몇달 배워보니까 확실히 갈수록 어렵더라.
1: 学了几个月，的确觉得越来越难了。
0: 그러니까요. 学了几个月, 몇달 배웠어요. 几个月, 的确 확실히 觉得 越来越难了.
1: 学唱歌不是越唱越简单吗？
0: 아니요. 선생님, 뭐든지 배우면 그거 있죠. 요 门槛. 어떤 쭉 실력이 상승하다가 어떤 단계에 이르면은 그 턱을 딱 넘기가 힘들 때가 있죠. 뭐든지 学外语也是.
1: 没错没错。
0: 不管是唱歌，这里哪哪这里有跳舞、运动，什么画画、下棋都一样，都一样。그래서的确觉得越来越难了，확실히점점어려워지고있어요。어려운 건 문제가 아니라 넌 목소리가 좋아서 분명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거야.
1: 难不是问题吧？你嗓子这么好，肯定能学好。
0: 그러니까요. 난 부시 원티 봐. 어려운 건 문제가 아니야. 니 嗓子. 여기서도 嗓子 这么 好의 嗓子는 목이라는 말보다는 목소리.
1: 100%是指声音呢。
0: 목소리.
1: 对。
0: 예. 니더 성인 해도 좋은데 여기서는 嗓子가 되는 거죠. 너의 그 목에서 나오는 소리. 그래서 니 嗓子 这么 好. 肯定 能 学 好. 확실히 잘 배울 수 있을 거야. 응원해줘서 고마워.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작은 소원이 하나 있거든.
1: 谢谢你的鼓励，我不会放弃的，因为我有一个小心愿。
0: 오, 谢谢你的鼓励. 응원해줘서 고마워. 谢谢你的鼓励. 鼓励, 응원하다. 我不会放弃的, 放弃, 포기하다.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因为, 왜냐하면, 我有一个小心愿, 작은 바람이 있거든. 무슨 바람?
1: 什么心愿?
0: 什么心愿? 어떤 소원인데? 노래를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 사람들의 근심을 잊게 해주고 싶어.
1: 我想学好唱歌，然后唱给大家听，帮大家忘掉烦恼。
0: 그러니까요. 我想学好唱歌，学好唱歌，잘 배워서, 学好니까 잘 배우는 거죠. 学好唱歌，然后 그런 다음에 唱给大家听,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唱给听, 듣게 해주고 싶어요. 帮大家,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忘掉烦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름, 걱정을 忘掉, 잊어버리게 하고 싶어요. 와.

0: 梦想成真.
1: 와, 쭈니 뭐뭐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쭈, 추구하다, 바라다. 자오를 빠른 시간 안에 얼른 梦想成真 이루어지길 바랄게. 네가 콘서트를 열면 내가 제일 먼저 표를 살 거야.
0: 你要是开演唱会，我第一个买票.
1: 오, 我相信您.
0: 一定会第一个买票。会做到。没错，一定一定一定。你要是开演唱会，
1: 만약에 네가 开 열다 무엇을 演唱会 콘서트를 열면, 我第一个 처음으로 买票 표를 살게. 자, 해설 보겠습니다. 98쪽이고요. 첫 번째, 协调, 조화를 이루다, 잘 맞추다. 이번 행사는 여러 부서의 일정을 조율해야 해서 꽤 번거롭다.
0: 这次活动需要协调好几个部门的时间，挺麻烦的.
1: 这次活动, 이번 행사죠. 需要协调, 조율을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好几个部门, 여러 부서의 시간, 시간, 시간을 조율해야 해서 挺麻烦的. 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힘듭니다. 사장님은 각 지역의 업무 조율을 그에게 맡겼다.
0: 老板让他负责协调各地的工作.
1: 老板 사장님이 让他 그에게 뭐뭐 시켰습니다. 负责 책임을 맡겼습니다. 协调 그에게 조율하라고 무엇을 各地的工作 각 모든 지역의 업무를 조율하라고 그에게 맡겼다. 우리 둘이 일정을 잘 맞춰서 겹치지 않도록 하자.
0: 我俩得好好协调一下行程，别冲突了.
1: 我俩 우리 둘이 得 뭐뭐 해야 합니다. 好好协调一下 잘 조율을 해서 무엇을 行程 일정이죠. 行程 别冲突了 겹쳐서 되지 않게 충돌되지 않게 别冲突了. 두 번째 鼓励 격려하다 응원하다. 엄마는 늘 나에게 끝까지 해보라고 응원해 주신다.
0: 妈妈经常鼓励我要坚持到底.
1: 마마, 엄마죠. 징창 꾸리워, 꾸리, 격려하다. 이 표현 좋습니다. 坚持 到底, 到底,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하라고, 坚持 到底. 그는 늘 나에게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라며 격려해준다.
0: 他经常鼓励我要多尝试新鲜的东西.
1: 징창 꾸리워, 늘 격려해줍니다. 要多尝试, 뭔가를 새로 해보는, 도전해보는 거죠. 신鲜的东西,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라며, 맛보라고, 해보라고, 또尝试新鲜的东西. 실패할 때마다 친구들이 나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준다.
0: 每次失败的时候,朋友都鼓励我别放弃.
1: 每次, 매번, 失败的时候, 실패할 때마다, 朋友, 친구가, 친구들이, 都鼓励我, 나에게 격려, 응원해줍니다. 别放弃,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줍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还在学唱歌？这么忙还坚持得这么好，看来你是真喜欢啊。算是吧，我一直都想认真培养个兴趣爱好，可是学跳舞运动吧，手脚不协调，画画下棋吧，下班了还要坐着。
3: 学唱歌好是好，可也很不容易。嗯，学了几个月，的确觉得越来越难了。难不是问题吧？你嗓子这么好，肯定能学好。谢谢你的鼓励，我不会放弃的，因为我有一个小心愿。什么心愿？我想学好唱歌。
2: 然后唱给大家听，帮大家忘掉烦恼。哇，祝你早日梦想成真！你要是开演唱会，我第一个买票。怎么说？这么说
1: 이렇게 말해요. 백쪽입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해볼 수는 있어.
0: 我没试过，但可以试一试。没试过，
1: 해본 적 없지만 可以试一试， 한번 해볼 수는 있다. 试一试。 너의 그 한마디로 큰 위로를 받았어.
0: 你这一句话就安慰了我不少.这一句话,
1: 그 한마디, 안慰了, 위로를 받았다. 안慰了不少, 적지 않게. 꾸준히 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거야.
0: 只要坚持,总有一天会有满意的结果.
1: 只要 뭐뭐 하기만 하면, 坚持, 꾸준히 하면, 总有一天, 언젠가는 会有满意的结果, 만족스러운 결과.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0: 不放弃，梦想就能实现。
1: 不放。

0: 혹시 포기하지 않으면 멍샹 꿈은 능시현 실현됩니다. 오늘은 많이 생각하지 말고 신나게 놀아.
1: 今天就别想太多，开开心心的玩。今天
0: 오늘은 别想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타이도 많이 생각하지 말고 开开心心 신나게 开开心心 더 월 놀아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꿈이 이루어지다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되다.
1: 梦想成真。
0: 오.
1: 你升职了，恭喜恭喜恭喜呀！谢谢谢谢，真是梦想成真呐！我盼了3年呀。今晚必须请客呀！那是当然，必须的。下班了，谁都不许不来啊！都来都来，我请客。嗯，不许不来耶！
0: 이제 현장에 갔을 때 今天谁都不许。 没经过我的同意，不许回家。吃的喝的痛快一点，痛快一点。 좋습니다. 단어 볼까요? 승진하다.
1: 升职.
0: 축하하다.
1: 恭喜.
0: 바라다. 희망하다.
1: 盼.
0: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1: 必须.
0: 한턱 내다.
1: 请客.
0: 뭐뭐해서는 안 된다. 불허하다.
1: 不许.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안녕하세요. 세계막갱의 방성형 PD입니다. 주말에 세계막갱 1부는 특별한 주제로 선곡한 음악 들려드리는 새음행 플레이리스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드라이빙 뮤직으로 준비했습니다. 짧은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서 지금 막히는 도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졸음도 몰아내고 기분도 업시키는 기능성 음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고른 노래들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원맨 밴드 M4 Bang 3와 M83의 노래 Go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의 세계 음악경 첫 곡은 프랑스의 일렉트로닉 원맨 밴드 M83의 Go. 보컬 피처링 가수는 베트남계 프랑스 가수 마이란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이번에는 독일 노래 준비했는데요. 마치 아우토반을 신나게 질주하는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밴드 미네너 프라이하이트의 연주한 노래. Live after Nelson Blick, 첫눈에 반한 사랑. 이어서 그룹 네나의 It ain't be, it ain't for, it ain't fun, any place, anywhere, anytime까지 두곡 들려드립니다.

독일 그룹 네나의 이렌트 비, 이렌트 보, 이렌트 반. Any place, anywhere, anytime이었는데요. 1984년 오리지널 버전 대신에 2002년에 새로 녹음한 좀더 신나는 버전으로 들려드렸고요. 이 곡에 앞서 들으셨던 미넨의 프라이하이트, 미넨의 자유라는 그룹의 1992년 곡이죠. Live after Nelstenblick, 첫눈에 반한 사랑.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독일의 고속도로가 바로 떠오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독일의 뉴 웨이브 락 음악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이번에는 동유럽으로 갑니다. 몰도바 출신 그룹 오존의 2003년 빅히트곡 드라고스테아 딘데이, 린든나무에서 온 사랑.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리메이크된 메가히트곡이었죠. 가장 최근에는 DJ 데빗 게타와 미국 밴드 원 리퍼블릭의 I Don't Wanna Wait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노래의 원곡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영화 감독 자베 돌란의 작품 단지 세상의 끝을 비롯한 다양한 영화의 삽입곡으로도 사용된 익숙한 멜로디의 노래죠. 이어지는 곡은 러시아의 한국계 아티스트 빅토르 초이가 리드했던 그룹 키노의 노래 콘치치라레토 Summer will be over soon. 곧 여름이 끝날 거야 합니다. 1991년 빅토르 초이 사후에 발표된 히트곡인데요. 나흘째 비가 내리고 라디오에서는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는 일상 속에서 지친 심경과 답을 기다리는 그런 쓸쓸한 감정을 덤덤하면서도 깊이 있게 담아낸 곡입니다.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기타 리프가 인상적인 곡이죠. 두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키노의 연주한 노래 콘체치알레토 Summer Will Be Over Soon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몰도바 그룹 오존의 드라고스테아 딘데이 린든 나무에서 온 사랑이었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이번에는 콜롬비아 출신의 월드스타 캐롤 G 그리고 스페인계 프랑스 가수 마누 차오의 콜라보로 비아한도 보렐문도 세계를 여행하면서 들으시고요. 프랑스의 DJ 데비드 게타, 노르웨이의 듀오 니코 앤 빈츠, 남아공의 아카펠라 보컬 앙상블,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족까지 함께한 노래 Lift Me Up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1: Salida del vuelo con destino a la

캐롤지와 마누차오의 비하인드 포렐 문도 세계를 여행하면서였고요. 이어진 곡 데빗 게타와 니코 앤 빈츠, 레이디 스미스 블랙 맘바조까지 함께한 Lift Me Up이었습니다. 새음행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신세대 밴드 모네스켄의 프론트맨 다미아노 다비드의 솔로 발표곡입니다. Talk to me 골랐는데요. 남아공 가수 타일라와 미국의 기타리스트 나일 로저스가 피처링한 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스웨덴의 일렉트로닉 그룹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의 곡인데요. Don't you worry, child. 보컬리스트 존 마틴이 피처링한 곡 이어드리고요. 끝으로 나이지리아 가수 아이라스타와 한국의 DJ, 프로듀서 패기구의 최신 듀엣 히트곡 워맨까지 세 곡 보내드립니다.

세곡 함께 하셨습니다. 들으신 순서대로 다미아노 다빗, 타일라, 나일로조스가 함께한 Talk to Me였고요. 두 번째 곡,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의 Don't You Worry Child, 라디오 에디트 버전이었고 보컬 피처링에는 존 마틴이었습니다. 세 번째 곡은 아이라스타와 패기구가 함께한 워맨, 에디트 버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세음행 플레이리스트 드라이빙 뮤직. 길이 막히지만 차 안에서 들으면 좋은 노래들. 이제 이번에는 최근에 글로벌 광고에 사용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노래 두 곡입니다. 먼저 미국 가수 차플론의 2024년 히트곡 Good Luck Babe. 요즘 배우 키아라 나이틀리가 출연하는 광고의 영향 때문인지 다시 차트에 오른 곡 먼저 듣고요. 이어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그레이시 에브라함스가 멋지게 등장하는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다시 사랑받고 있는 캔디 스테이턴의 1976년 소울 디스코 넘버 Young Hearts Run Free까지 전해드립니다.

채플론의 Good Luck Babe, 이어진 곡 캔디 스테이턴의 Young Hearts Run Free였습니다. 이제 세계막갱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드라이빙 뮤직은 스웨덴 밴드 부 캐시퍼스 오케스테르의 연주한 노래 In an Art for Spinner,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에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막갱의 방성형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장경판전은 행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팔만 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만 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팔만 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팔만 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 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2: 매일 20분钟
1: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2: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1: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2: 만나요.

K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여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가 부르는 알트로베 에코이, 다른 곳입니다. 발리오니가 2020년에 발표한 16번째 앨범 In Questa Storia che la mia, 내 이야기 속에서 수록곡인데요. 3년 후 발표한 자서전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 그대로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자전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끝내 잡지 못할 예술적 이상향을 향해서 부단히 나아가는 자신의 오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살면서 하나의 흔적을 남기고자 했다. 그 시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내 믿음을 담보로 맡겼다. 그렇게 해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걸어온 길들이 녹슨 목소리로 노래할 때, 희망이 텅 비어 호두 껍데기처럼 깨졌을 때, 나는 제단 앞에 무릎 꿇고서 침묵의 기도를 올렸다. 나는 평행 우주를 그렸다. 그곳에서 나는 지금 이곳에 실패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나는 하늘 위에 테라스를 만들었다. 이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 있기 위해서, 여기 중심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여기 내게 몰아치는 바람에 맞서며 다른 곳을 응시한다. 여기 내가 감히 들어서는 숲의 경계에서, 여기 사라지는 자취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저녁의 테마를 연주했다. 별의 행로를 해석할 줄도 모르면서 구름의 행렬 속에서 잠들었다. 반항하는 영혼이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나는 천년의 시간을 쫓았다. 마지막 내일을 기다리면서 나를 기만하는 새벽에 총을 쏘았다. 꿈만큼은 더럽혀지지 않길 바랐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듯 인류를 색칠했다. 내가 그린 그림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다. 나는 운명 속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 누구든 될 수 있지만 내가 되지 못할 운명이었다. 여기 나의 가슴 속 나를 끌어당기는 중심을 찾아 헤매며, 여기 대답 없이 돌아오는 메아리의 방에 갇혀 다른 곳을 꿈꾸며, 여기 도망과 귀환 사이의 문 뒤에서, 여기 날 감시하는 거울 앞에서 매일 밤 불을 밝히고 리허설을 한다. 막이 오르길 기다리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가슴을 울릴 위협이 되길 바라며 굴복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며, 여기 내 심장의 밑바닥 고동치는 진원에 서서, 여기 끝나지 않을 갈등의 껍질 위에 서서 다른 곳을 꿈꾸며, 여기 이걸로 뭘 해야 하나라고 자문하는 세상 속에서, 여기 어느새 사라진 시간과 함께 다른 곳을 꿈꾸며, 여기 내 안에서 고동치는 음악과 함께, 여기 영원히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 서서, 여기 나의 것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와 함께.

노랫말 통해서 명곡의 의미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가 부르는 In un'altra vita, 또 다른 인생에서입니다. 이제부터 들려줄게요. 복음서와 같은 우리의 이야기를. 현생에서 당신과 몰래 도망쳐 천국을 향해 갈 거예요. 그곳엔 영원히 미래의 삶이 있죠. 그것만이 나의 소망이니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아요. 그곳에 가면 집 한 채 짓고 제단의 성상처럼 당신을 숭배할게요. 당신에게 새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태양처럼 불타는 날개로 바다를 나는 거예요. 다가올 무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나, 당신, 우리의 행복, 이렇게 셋이 힘을 합쳐요. 지금 이곳에서 또 다른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나, 당신, 우리의 행복, 이렇게 셋이 함께 웃어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내 영혼을 당신의 아름다움을 떠받치는 선반으로 쓸게요. 나만의 고통은 내 가슴 속 묘지에 묻을게요. 사랑의 손길을 거쳐 함께 살아가는 기적을 거쳐 빛을 내며 다가오는 내일, 그곳에서 당신은 열정과 사랑 그리고 끝나지 않는 길이 되어 주어요. 나, 당신, 우리의 행복, 이렇게 셋이 함께 달려요. 지금 이곳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의 절정에 이를 거예요. 나, 당신, 우리의 행복 이렇게 셋이 맹세해요. 지금 여기 이곳에서 또 다른 인생을 약속하는 거지요. 하지만 시간은 무정히도 빨리 흐르고 즐거웠던 날들의 바탕은 이제와 보니 고통이었어요. 혼자가 된 채 시름에 젖어 중얼거렸죠. 우린 왜 이렇게 된 걸까? 당신은 날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의 신인 줄 알았던 우리의 길잡이가 실은 악마임을 깨달을 때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나, 당신, 그리고 우리의 행복 이렇게 셋이 도망치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 또 다른 인생으로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영원을 꿈꿀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인생에서.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콜롬비아의 후아네스가 부르는 La Camisa Negra, 검은색 셔츠입니다. 후아네스의 2012년 싱글, 그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미국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곡이죠. 이 노랫말은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후에 이 검은색 셔츠만 입고 다니는 한 남자의 도끼에 찬 웃긴 독백입니다. 노랫말 낭독하죠. 그래. 난 가난하고 못생겼지. 그런데 욕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넘쳐 흐르지. 오늘 난 검은색 셔츠를 입었어. 오늘 내 사랑에 장례식을 치르는 중이야. 오늘 내 영혼은 슬픔으로 가득해. 이게 다 네가 내게 저주를 걸었기 때문이지. 이제 다 알아, 나도.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 난 검은색 셔츠를 걸쳤다. 내 속은 비탄으로 쑤신다. 욱신욱신.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버려진 것 같아. 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지. 하필이면 너와 마주친 그날 이 불운이 날벼락처럼 내게 저주를 내린 거지. 네 사랑이라는 치명적인 독배를 마신 후에 나는 반쯤 죽었고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었고, 그리고 네가 이별을 고하며 뿜어낸 이 독가스를 들이마셨지. 네가 떠난 후 내게 남은 건 only 이 검은색 셔츠뿐이지. 검은색인 내 영혼과 딱 알맞는 안성맞춤. 널 사랑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었고 단잠을 자던 침대를 잃었지. 이제 네 사랑 따위 관심 없어. 어제는 영광의 맛을 볼 수 있었지만 오늘은 아우 써. 수요일 오후인데 당신은 오지 않고 소식도 없고 지금 난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고 당신의 명품 가방 문가에 내놓았고 당신에게만 말해주지. 난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어. 셔츠 속에는 내 시체가 있어. 네가 원하면 언제든 묻어버릴게. 내 말 똑똑히 들은 거야?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콜롬비아의 호아네스가 부르는 Una noche contigo, 너와의 하룻밤입니다. 기타리스트 그리고 싱어송라이터가 바로 작년 봄에 발표한 곡이죠. 조금 있으면 1년이네요. 비교적 신곡이죠. 이 화자는 사랑에 이제 막 눈이 멀어가는 과정인데요. 물불 못 가리고 낯 뜨겁고 민망한 그런 말들을 절실하게 쏟아내고 있는데요. 뭐 봐줘야죠.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널 찾으려던 건 아니었고 우연히 사람들 속에서 춤추고 있던 널 봤을 뿐이지 고민 1초도 하지 않고 너에게 다가가서 말했지. 아름다운 당신 왜 얼론 왜 그렇게 러블리. 오늘 밤 특별한 계획이 있어? 나와 함께 잠깐 도망치는 건 오케이? 널 위해서라면 오늘 밤 아니 평생을 다 바칠 수 있나? 너도 원하지. 그래서 네가 좋다. 네 옆에 있고 싶어. 난 사랑에 빠졌나? 봐. 와, 세상에 내가 이런 말을 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다. 너와의 하룻밤은 아라비안 나이트보다 소중해. 너와의 하룻밤은 기적의 시간. 텔미, 내가 뭘 하면 되겠니? 상상도 못했어. 너와 눈이 마주친 순간 머리가 텅.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앞에 있어도 벌써 네가 그립다. 크크.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지만 뭐 어쩌라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아일랜드의 클라나드가 부르는 언가와반 흰 염소입니다. 아일랜드의 오래된 게이러 구전가요를 켈틱 포크밴드가 원형에 가깝게 재해석했습니다. 1975년 발표곡이죠. 평생 우리에 갇혀 살던 흰 염소 얘기인데요. 우리를 뛰쳐나가서 산골짜기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결국 붙잡힌다는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뭐 소소한 시골 염소 탈출 사건처럼 해석되지만 뒤로 가면 뭐 19세기의 아일랜드 상황이 참 어려웠구나, 서글픈 풍자극 같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서쪽 골짜기에 흰 염소가 살았다. 머리에 뿔이 돋아나고도 100년 하고도 며칠을 그곳에 살았었다. 마침내 늙음이 이 염소를 찾아왔다. 안개 속 작은 우리에 갇혀 있던 흰 염소는 성 요한 초길이 되자 달아나 버렸다. 오솔길을 따라 큰 길로 내달렸고 맹렬한 추격이 시작되었다. 쫓는 자는 청년 돈 후 뿐이었다. 흰 염소는 청년의 점심 도시락과 소스까지 먹어치웠다. 돈 후가 손에 쥔 건 커다란 가시 몽둥이. 그는 산마루까지 쫓아가선 그 몽둥이로 염소를 내리쳤다. 하지만 물개처럼 매끈하면서도 살이 통통하게 오른 흰 염소는 아프지도 않았고 쓰러지지도 않았다. 황무지의 헤더 새순, 향기로운 풀, 물오른 나뭇가지, 블랙손 열매와 덤불, 푸른 갈대, 약초와 나뭇잎, 산딸기와 작은 꽃봉오리까지 흰 염소는 보이는 대로 모조리 먹어치웠다. 지주 스피츠에게 집세를 낼 때가 돼서 마을로 내려갔다. 밤새 쫓겨날까봐 그나마 먹던 풀조차 못 먹게 될까봐 마음을 졸였다. 로스콜에서 자유롭게 보낸 밤은 즐거웠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몰려온 사람들이 흰 염소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페드로 인판테가 부르는 Cuando sale la luna, 달이 떠오를 때입니다. 멕시코의 전설적인 국민 배우이자 가수라고 하죠. 페드로 인판테가 1952년에 발표한 란체라 히트곡입니다. 란체라의 현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세운 멕시코 아티스트 호세 알프레도 히메네스가 만든 곡이죠. 란체라 고전의 멜로디는 고색창연한데 달이 떠야 사랑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청원, 익살이 살짝 묻어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달 좀 내보내줘요. 해는 그만 보내주고 밤은 지금 장막을 드리울 때라고 좀 말해줘요. 그래야 우리도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작은 별들아, 내게 영감을 주련. 내 사랑에게 아름다운 얘기를 들려줄 수 있게. 내 사랑, 당신의 사랑에 비할 건 세상 어디에도 없다오 나는 생각한다오. 전생의 운명이 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빚을 지었길래 이번 생에서 당신이란 선물을 내게 주었을까? 하여 나는 이번 삶을 송두리째 당신에게 주게 된 거라고. 당신, 나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키스를 내게 주는 당신. 밤이 갈수록 달이 차듯 점점 차오르는 당신의 사랑. 그러니 거기 누구, 이제 달을 내게 보내주시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곡은 스페인의 아나벨렌, 브라질의 시구바르키가 부르는 말 이 루나, 바다와 달입니다. 시구바르키가 1980년에 발표한 자작곡, 아나벨렌이 원곡자와 듀엣으로 재해석해낸 1997년 버전이죠. 금지된 사랑에 빠진 연인이 달과 바다의 주선으로 죽어서 사랑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화적이죠.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사랑을 사랑했다. 밀려온 파도에 소금기가 밴 입술로, 폭풍에 상처 입은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아득히 떨어진 도시에서 그들은 고요한 사랑을 사랑했다. 밤의 해변에서 치맛자락을 들어올리고

행복에 취했다. 달이 빛조차 사라진 그 도시에서 그들은 금지된 사랑을 사랑했다.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어 저마다 떠들어댔다.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아이를 잉태했고 그 후 달을 갈망하게 되었다고. 남자는 바다를 갈망해서 벌거벗은 채 바다로 향했다고. 세상이 그들에게 낙인을 찍었다. 그들은 비웃는 소리를 들으며 추위에 떨면서도 두 눈은 흘러가는 강물을 따랐다. 달빛을 가득 품은 채 지금도 바다로 흐르는 강물을. 그들은 강둑에서 고비치는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강물을 마셨고 해초 사이에서 온 몸에 나뭇잎을 붙인 채 그렇게 떠내려갔고 마침내 물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들은 서서히 물고기가 되었다. 조개가 되었다. 돌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래가 되었다. 보름달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모래알이 된 그들은

노랫말을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사샤 디스델이 부르는 라벨 V,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사랑 없는, 근심 없는, 골칫거리 없는 아름다운 인생. 당신은 혼자 자유로운 사람. 어쩌다 외로우면 친구들을 불러 모아 신나게 놀지. 하얗게 불태운 밤이 기울고 새벽이 올 때까지. 사랑 없는, 근심 없는, 골칫거리 없는 아름다운 인생. 하지만 언젠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긴 잠에서 깨어나길, 그리고 당신에게 달려가는 날 맞이해 주길.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일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르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음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이쇼니 블랙커피 노모.
0: 같이 블랙커피 마시자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의지형인 요의 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게요. 모처럼
1: 세까크 세까크
0: 세까크 모처럼 이란 뜻입니다. 지역
1: 지기 지기
0: 지역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으면 지기가 됩니다. 지방은요?
1: 지호 지호
0: 지방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읽어서요. 지호라고 하면 되고요. 명물
1: 메이부츠 메이부츠
0: 명물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습니다. 메이부츠 배달 배달 음식
1: 데마에 데마에
0: 일본어로 배달 배달 음식은 데마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외래어도 있잖아요.
1: 데리바리 데리바리
0: 딜리버리를 일본어로는 데리바리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부탁하다, 시키다. 이때 시키다는 음식점 등에서 주문하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1: 다노무 다노무
0: 다노무 1그룹 동사입니다. 귀찮다.
1: 멘도쿠사이 멘도쿠사이
0: 멘도쿠사이 귀찮다란 의미의 이 형용사입니다. 다이어트 중
1: 다이어트 중 다이어트 중
0: 다이어트 중 다이어트라고 하면 다이어트죠. 뒤에 추가 있어요. 여러분 한자를 보니까 가운데 중이 보이네요. 가운데 중을 추라고 읽잖아요. 그러면 뭐뭐 하고 있는 중, 뭐뭐 하고 있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추라고 하면 다이어트 중인데요. 식사 중은요?
1: 食事 중
0: 회의 중
1: 회의 중
0: 운전 중은요?
1: 운전 중
0: 마지막 단어 볼게요. 반, 절반
1: 한분 한분
0: 일본어로 반, 절반은 한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 동사의 의지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본어의 동사의 의지형은 요라고 하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 요는요, 우리가 동사의 의지형이라고 부르는데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권유하거나 제안할 때도 사용해요. 의지형 하니까는 뭐뭐 해야지 이렇게만 해석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뭐 하자란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의지형이 행위의 권유나 제안까지 사용되는 걸까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함께 뭐뭐 하자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동사의 의지형은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살펴볼게요. 먼저 1그룹 동사는요. 마지막 모음 우를 오로 바꾼 다음에 우를 붙여요. 2그룹 동사는요. 어미 르를 떼버리고 요를 붙입니다. 3그룹 동사는요. 별도로 외워야겠네요. 스르는 시요, 크르는 고요입니다. 그럼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동사로 우리 의지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1그룹 동사입니다. 가다.
1: 이크, 이크.
0: 의지형 만들어 볼게요. 가야지 혹은 가자.
1: 이코, 이코.
0: 이코입니다. 여러분, 1그룹 동사의 의지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먼저 오로 바꿔요. 그리고 우를 붙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끄 마지막 모음 우를 먼저 오로 바꿔봐요. 이꼬가 됐네요. 이 뒤에 우를 붙여요. 그래서 이꼬라고 하면요. 가야지 이렇게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가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권유하거나 제안하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번에는 2그룹 동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먹다.
1: 다베.

0: 다베르, 다베르,
1: 의정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먹어야지. 먹자.
0: 다베요, 다베요.
1: 다베요. 먹어야지 혹은 먹자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그룹 동사의 의지형은요, 어미르를 먼저 떼요. 그리고 요를 붙입니다. 다베르 이 그룹 동사고요. 르를 먼저 떼버릴까요? 타베만 남았어요. 이 뒤에 요 붙입니다. 그래서 다베요가 되었네요. 문맥에 따라서 먹어야지와 같이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먹자 이렇게 권유나 제안을 나타낼 수도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형태가 똑같은데요. 의제인지 혹은 권유 제안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자동암기 꿀팁 한번 살펴볼까요? 의제인지 권유 제안인지는 문맥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카페에서 공부해야지 1번 어류요?
0: 今日はカフェで勉強しよう。
1: 그럼 오늘은 카페에서 공부하자는요?
0: 今日はカフェで勉強しよう。
1: 여러분, 공부해야지, 공부하자. 동일하게 勉強しよう 입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내 스스로, 내가 혼잣말로 나의 의지를 나타낼 때는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친구에게 함께 행위를 할 것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장면에서는 공부하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문장 키우기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택시로 가자.
0: 今日は疲れたからタクシーで行こう。今日は疲れたからタクシーで行こう。
1: 今日は 오늘은 疲れたから 피곤하니까 疲れる 지치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疲れた 지쳤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문이 끝난 형태 뒤에 から 연결해서 이유원이 나타냅니다. 今日は 疲れたから 오늘은 피곤하니까 택시で 行こう 택시로 가자 라고 하는 표현이죠. 택시で 이때 되는 도구 수단을 나타냅니다. 行こう 行く 가다 있고 라고 하며 문맥에 따라서 가야지 혹은 가자. 두 개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재에서는 택시로 가자. 이렇게 행위의 권유, 제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 문만 보면은 오늘은 피곤하니까 택시로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문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모처럼 왔으니까 이 지역 명물을 먹자.
0: せっかくだから、この地域の名物を食べよう。せっかくだから、この地域の名物を食べよう。
1: 지금 친구에게 말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친구에게 함께 뭐뭐 하자. 이렇게 권유 제안의 용법으로 사용됐음을 알수 있어요. 네, 상황이 주어져야겠죠? 세까끄다까라. 세까끄다라고 하면 모처럼이다 라는 의미예요. 문이 끝난 형태 뒤에 카라 연결해서 직역을 하면 모처럼이니까 정도의 의미, 자연스럽게 모처럼 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고요. 고노 치이키노 메부쥬오 다베요. 이 지역 명물을 먹자라는 표현이죠. 다베르 먹다라는 의미의 이그룹 동사. 이 그룹 동사의 의지형은 르를 떼버리고 요 연결합니다. 그래서 다베요. 친구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때 다베요. 먹자라는 의미죠. 그런데 혼자서 생각해요. 모처럼 왔으니까 이 지역 명물을 먹어야지. 동일한 형태 다베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의지로도 혹은 권유, 제안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요, 즉 동사의 의지형을 사용해서 권유 제안의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배달을 시키다.
0: 出前を頼む.
1: 네마에요 타노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동사의 의지형을 사용해서 권유, 제안의 문장 만들어 볼게요. 배달을 시키자.
0: 出前を頼もう.
1: 네마에요 타노무. 타노무 1그룹 동사입니다. 1그룹 동사의 의지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오로 바꾸고 우를 붙여요. 그래서 타노무가 타노모로 되었습니다.

0: 배달을 시킬까?
1: 대마요 다노모까?
0: 내마요 다노모까? 요리하는 거 귀찮으니까 배달이라도 시킬까?
1: 요리 するの 面倒くさいから 대마에데모 다노모까?
0: 요리 するの, 요리하는 것. 이때 노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面倒くさいから, 귀찮으니까 내마에데모, 배달이라도 다노모까? 시킬까? 라는 뜻이네요. 오늘은 요리하는 거 귀찮으니까 배달이라도 시켜서 먹을까?
1: 今日は料理するの面倒くさいから出前でも頼んで食べようか。
0: 오늘은 요리 するの, 요리하는 거 面倒くさいから 귀찮으니까 내마에데모 배달이라도 다노온데 시켜서 食べようか 먹을까? 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新メニューのスペシャルパフェ食べたい。でもダイエット中なんだ。
1: じゃあ一緒に食べよう。ジウさんは半分だけ食べて。
0: いいの？ありがとう。飲み物も頼もうよ。
1: そうだね。僕はブラック。
0: 私はミックスジュースにしよう。
1: え？ダイエット中だよね。ダメダメ。一緒にブラックコーヒー飲もう。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유와 스즈키가 카페에 왔어요.
3: 신 메뉴의 스페셜 파페 食べたい.
2: 신 메뉴의 스페셜 파페, 다베따이. 새 메뉴의 스페셜 파르페, 먹고 싶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타베르, 먹다. 이 그룹 동사네요. 희망 욕구를 나타내는 조동사 타에 연결할 때는 동사 맞성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다베따이, 먹고 싶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신 메뉴의 스페셜 파페 食べたい.
2: 이어서 보면요.
3: 데모 ダイエット中なんだ。
2: でも、하지만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 중이야라는 표현이죠. 다이어트 중 뒤에 난다 있어요. 뭐뭐 은다 설명할 때 사용을 하죠. 그리고 명사에 연결될 때는 난다의 형태 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でもダイエット中なんだ。
2: 이어서 보면요.
3: じゃあ一緒に食べよう。ジウさんは半分だけ食べて。
2: 자, 그럼 一緒に 食べよう. 같이 먹자라는 표현이죠. 一緒に 함께 같이 요 단어가 나오면은 동사의 의지형이 사용될 때 보통 권유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베르 먹다 이 그룹 동사인데요. 요가 연결됐어요. 다베요 이 경우에는 먹자 제한 권유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지우상와 지우 씨는 한분 다케 다베떼 한분 다케 밥만 타베떼 먹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먹으세요라고 하면 타베떼 그다사이. 친한 사이에서는 그다사이 빼고 타베떼 요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じゃあ一緒に食べよう。ジュウさんは半分だけ食べて。
2: 이어서 보면요.
3: いいの？ありがとう。飲み物も頼もうよ。
2: 이노 그래도 돼? 괜찮아?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뒤에 사용된 노는 질문, 물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리가또, 고마워, 노미모노모, 음료수도 다노모우요, 시키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노무, 시키다, 1그룹 동사입니다. 동사의 의지형은요, 마지막 모음, 우를 오로 바꾸고 우 연결합니다. 다노모 해도 되는데요.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いいの？ありがとう。飲み物も頼もうよ。
2: 이어서 보면요.
3: そうだね。僕はブラック。
2: 응, そうだね. 응, 그렇네. 僕は나는 블랙, 블랙 커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3: そうだね。僕はブラック。
2: 이어서 보면요.
3: 私はミックスジュースにしよう。
2: 私は나는

0: 주스는 믹스 주스니 시오. 믹스 주스로 해야지 라는 표현입니다. 나니나니니 스르 무엇무엇으로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와타시와 주어가 사용됐네요. 이 경우 시오 본인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그룹 동사인 경우 의지형은 각각 외워야죠. 크르는 고요, 스르는 시오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私はミックスジュースにしよ
0: 이어서 보면요.
1: う。え、ダイエット中だよね。ダメダメ。一緒にブラックコーヒー飲もう。
0: え？놀랐어요. 다이어트 중이다요네. 다이어트 중이잖아. 다메 다메. 안 돼, 안 돼. 이쇼니 같이 함께 브라크 코이 너무 블랙 커피 마시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너무 마시다. 1그룹 동사. 1그룹 동사의 의지형은 마지막 모음 우를 오로 바꾸고 우 연결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え、ダイエット中だよね。ダメダメ。一緒にブラックコーヒー飲もう。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신 메뉴의 스페셜 파페 食べたい. でもダイエット中なんだ。
3: じゃあ一緒に食べよう。ジュウさんは半分だけ食べて。
2: いいの？ありがとう。飲み物も頼もうよ。
3: うん、そうだね。僕はブラック。
2: 私はミックスジュースにしよう。
3: え？ダイエット中だよね。ダメダメ。一緒にブラックコーヒー飲も
0: カタカナ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데리바리, 데리바리.
0: 데리바리, 배달이고요.
1: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
0: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1: 빅크업, 빅크업.
0: 픽업, 수령, 픽업이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はい、처음에 주의해 주시고, 업이라는 말은 up라고 해야 합니다.
0: 랜덤 박스 지식, 일본 편의점 푸딩 용기의 비밀. 편의점의 디저트 코너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는 품목 중 하나는 푸딩입니다. 다양한 푸딩 중에는 시각적 만족과 먹는 즐거움을 더하기 위한 작은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선생님, 설명 부탁드려요.
1: はい. 대표 인기 제품인 부침 푸딩은 플라스틱 컵 바닥에 1cm 정도의 작은 핀이 톡 솟아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보통 디저트 용기에 담긴 푸딩은 그 안에 밀폐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형태를 유지한 채 꺼내기 어려운데, 이 푸딩은 접시 위에 뒤집어 놓고 바닥핀을 또각 소리 나게 부러뜨리는 순간 용기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탱글탱글한 식감과 모양을 온전히 지닌 푸딩이 접시 위로 쏙 내려앉습니다.
0: 푸쨍은요, 이때 나는 경쾌한 소리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頑張りましょう。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다음

0: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1: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老师。
1: 복습만이
2: 살길이다.
1: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다시 듣기를 통해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무슨 계획이 있니?
2: 有什么计划啊?
1: 计划, 뭐 打算도 있지만 计划, 요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什么의 위치는 동사 뒤에 什么 기억하세요. 有什么计划呀? 좋아요. 거기 길거리 음식이 엄청 유명해. 하나, 둘, 셋.
2: 那边的小吃 特别有名.
1: 유명하다 한 번 더 할게요.
2: 有名.
1: 삼성이성 아아 이게 들려야 됩니다. 지금 두 문장에 여유 있게 입 밖으로 나와야 오늘 12강. 너 차 마시고 싶어 아니면 커피 마시고 싶어?
2: 你想喝茶还是咖啡?
1: 와, 3월호부터 하신 분들은 카페이 발음이 이제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발음이 좀 어려워요. 카페이가 아니라 카페이가 아니라
2: 카페이.
1: 좋아요. 단어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치 라이 카이샤. 96페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다.
2: 샹.
1: 좋아요. 근데 보시면 하려하다란 말도 보이시죠, 여러분? 계획하다라고 할 때도 이 샹을 써도 괜찮습니다. 나 중국 가고 싶어. 나 중국 갈 계획이야. 다 됩니다. 하나, 둘, 셋.
2: 我想去中国.
1: 조동사입니다. 동사 앞에 있어야죠. 나 밥 먹고 싶은데. 하나, 둘, 셋.
2: 我想吃饭.
1: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카운팅을 한 이유는 여러분도 생각할 시간 드리고 싶어서요. 마시다.
2: 허.
1: 선생님,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께 시간을 드리죠. 선생님은 커피 마시고 싶어 한다. 먼저 해보세요, 여러분. 오, 발음 틀린 분도 계시고. 답은요?
2: 老师想喝咖啡.
1: 그렇죠. 想喝. 일성이니까 이 샹은 절대 뒤에 일성이니까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반삼성 샹, 허 이게 포인트예요. 마시는 차.
2: 차.
1: 차 마시다.
2: 허차.
1: 좋아요. 오늘 제목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시, 경성입니다. 물론 사성을 해도 되지만 정확한 성조 해볼게요. 아하, 이성, 경성.
2: 하이시.
1: 하이시, 좋아요. 너 중국 갈래? 일본 갈래?
2: 你去中国还是日本?
1: 선생님, 근데 중국 갈래, 일본 갈래인데 왜 취를 한 번밖에 안 해요? 뒤에는 생략?
2: 是的.
1: 가능한 거죠. 그렇죠. 동사가 똑같을 때는 앞에만 쓰면 됩니다. 이럴 때는 다 써야 돼요. 너 밥 먹을래, 차 마실래?
2: 你吃饭还是喝咖啡?
1: 차 마실래였어요, 선생님.
2: 아하, 你吃饭 还是喝茶.
1: 좋습니다. 잘못 들으셨어요. 근데 카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이럴 때는 동사를 다 써야죠. 앞에는 먹다, 吃, 뒤에는 마시다, 喝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다
2: 都.
1: 또 선생님 또 알아듣지만 안 예쁘죠? 오유는 어우예요. 또 위치는 부사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에 위치합니다. 우리 모두 차 마셔요. 하나, 둘, 셋.
2: 我们都喝茶.
1: 그렇죠. 허 앞에 있어야죠. 알겠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다 됩니다.
2: 行.
1: 行. 行. 안 돼요.
2: 不行.
1: 이렇게 가는 거죠. 듣다.
2: 听.
1: 사실은 기초 중에 기초 단어인데 이게 왜 오늘 12강에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듣다란 말도 있지만 남의 의견, 충고 등을 듣다, 따르다의 뜻도 있나 봐요, 선생님.
2: 是的.
1: 좋아요. 어떻게 본문에 들어가는지 이따 볼게요. 저것이란 말도 있지만 접속사로서 그러면, 그렇다면
2: 나.
1: 특징은 무조건 맨 앞에 있어야 돼요. 니나 아니고 나니, 그럼 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문하다.
2: 点.
1: 3시가 중국어로 뭐예요, 선생님? 3시?
2: 3点.
1: 2点입니다. 앞에 숫자가 오면은 3시, 2시 할 때 시고요. 동사로 쓰이면 주문하다예요. 자, 여러분 절대 본문 보시면 안 됩니다. 벌써 보셨나요? 얼른 잊으세요. 레드 선. 네. 눈 감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겠습니다. 오면 이치 라이 티니샤.
3: 第十二课你想喝茶还是咖啡? 你想喝茶还是咖啡?
4: 我都行,听你的。

0: 那我点咖啡了。
1: 好，我也喝咖啡。
0: 你想喝茶还是咖啡？
1: 我都行，听你的。
0: 那我点咖啡了。
1: 好，我也喝咖啡。
2: 몇 번이고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지금 위에 보시면 중국어 있고 밑에 보시면 한국어 있죠? 중국어를 봤을 때 이해가 잘 되신다고요? 방심하지 마시고 다른 거다 가리고 밑에 한국어만 보시면서 바로바로 중국어로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중 번역이 더 어렵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너차 마시고 싶어? 아니면 커피 마시고 싶어?
3: 你想喝茶还是咖啡？
2: 맞아요. 선생님, 이제 우리 초급자분들께서 한 5개월 이상 하신 분들은요, 이 정도 문장은 사실 해석이 잘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안 보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3: 没错。
2: 맞아요. 동사 앞에 시향은 하고 싶답니다. 난다 괜찮아.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난다 괜찮아. 중국어로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 여기 있는 것만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일 간단하게
3: 我都行。
2: 이것도 있어요. 저 이거 어때요?
3: 我都没关系。
2: 아, 워도 메관시, 메관시. 그렇죠. 전 이거 워도 可以를 떠올렸어요. 지금 발음해드린 거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메관시, 워도 메관시, 워도 可以 이런 거 검색해보세요. 네말 들을게 이겁니다. 너의 말 뒤에 말이 빠진 거예요.
3: 听你的。
2: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복종화된 뜻이 있는 거죠. 이거는 저 같으면 통째로 욕했어요. 나센거센 말씀 들을게요. 我听老师的，이렇게。
3: 선생님, 在你家听谁的？
2: 답을 알고, 아, 지금 일단 뭐라고 하셨냐면은 집에서는 누구 말 듣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3: 아, 궁금해요.
2: 네, 전 답을 알고 있는 표정인데, 자, 와이프를 중국어로
3: 妻子。
2: 치즈, 뭐 같은 말로 老婆 있는데 치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자란 한자죠. 자,
3: 对。
2: 그럼 정답은요, 시작.
3: 听妻子的。
2: 팅 치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한 것 같더라고요.
3: 没错。
2: 네, 아유, 역시 좋습니다. 자, 그럼 난 커피로 주문할게. 이 문장이 사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그러면
3: 나,
2: 내가
3: 我,
2: 주문하다
3: 点,
2: 커피.
3: 咖啡。
2: 여러분 듣지만 마시고 따라하셔야죠. 러가 맨 뒤에 있네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완료인가요? 선생님, 완료가 아니죠?
3: 决定了。
2: 决定了,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3: 네.
2: 선생님, 사실 이건 우리 어감에선 좀 맞지 않아요. 러가 어울리잖아요.
3: 아, 是吗?
2: 우리 어감에선 그냥 난 커피로 주문할게. 한국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도 러가 쓰일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3: 아.
2: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워디엔 카페 해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괜찮죠?
3: 可以的。
2: 난 커피를 결정했어. 이런 어감인 거죠.
3: 嗯哼。
2: 예, 그렇죠. 러를 여기서 쓸수 있다. 내가 이걸 꼭 사용해야지. 이거보다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아, 이럴 때 결정을 했다라는 걸 말할 때 러를 쓰는구나. 받아들이는 포인트를 좀 목표를 낮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삼성이니까 나워 올라가야죠. 나워点 이게 포인트입니다. 좋아.
3: 好,
2: how 대신에 뭐로 바꿀 수 있게요?
3: 行,
2: 그렇죠. 싱. 두번 쓰세요. 보통 싱싱. 하하. 이렇게. 나도 커피 마실게.
3: 我也喝咖啡。
2: 또 삼성 삼성이죠. 앞에가 이성. 我也喝咖啡. 좋아요.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팅 리더 이런 거 통째로 외우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我们 이치라이 팅 이샤.
0: 你想喝茶还是咖啡？
1: 我都行, 听你的。
0: 那我点咖啡了。
1: 好，我也喝咖啡。
0: 你想喝茶还是咖啡？
1: 我都行，听你的。
0: 那我点咖啡了。
1: 好，我也喝咖啡。
2: EBS 초급 중국어 98페이지 upper point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고수가 되는 지름길 사실은 이미 지금 살짝씩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아니죠. 예문 통해서 단어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너 사과 살래? 아니면 바나나 살래?
3: 你买苹果还是香蕉？
2: 와, 사과가 중국어로
3: 苹果，
2: 바나나
3: 香蕉。

0: 저 옛날에 이렇게 외웠어요. 바나나는 길어, 기르면 일성 香蕉. 이렇게. 이 노래 아세요, 선생님?
1: 没 听说过
0: 들어본 적 없다 하시네요. 드디어
1: 네
0: 선생님께서 모르는 게 나왔습니다. 뭐
1: 오.
0: 기르면 기차, 기차는 빨라, 이런 노래가
1: 아하,
0: 있으니까.
1: 这是儿歌吧？
0: 네, 맞아요. 네, 儿歌 뭐예요? 이게
1: 동요？
0: 동요, 이런
1: 네.
0: 느낌이죠. 좋아요. 동요 맞나요, 근데 여러분? 자, 너 베이징 갈래, 상해 갈래?
1: 你去北京还是上海？
0: 어때요? 두 문장 전부 다 동사가 앞에 하나만 있죠? 동사가 중복되니까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핑구어, 샹자오 앞에가 이성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1: 对的，我知道。
0: 그럼 삼성이 연달아 3개 이상이면은요, 그때그때 문명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십니까?
1: 不知道了。
0: 근데
1: 선생님 더 아는 것 같아요. 더잘
0: 근데
1: 알아요.
0: 이거 저희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중국분들은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는
1: 对的。
0: 거잖아요. 저는 어법적으로 배워서 그렇잖아요.
1: 是的，是的。
0: 그래도 헷갈립니다, 사실은.
1: 哦。
0: 근데 정확한 걸 알려드려야죠. 삼성이 3개 이상이면 그때그때 문명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는 앞에 니랑 샹이 이성으로 하셔야 예쁜 발음이에요. 해볼게요.
1: 你想点什么？
0: 뒤에는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이성이니까. 点 샹 이게 들려야 되고요. 你想点什么? 다시 한번.
1: 你想点什么？
0: 제가 이렇게 성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게시판 보면은 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성조 짚어주는 걸
1: 是的，
0: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1: 没错，没错。
0: 네,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니 해도 알아듣지만 你想点什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밀크티 한잔 주문하려고.
1: 我要点一杯奶茶。
0: 삼성 이성 밀크티 나이차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야오는 원트 니드가 아니에요. 동사로 쓰이면 원트 니드 원하다 필요하다죠.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죠. 그럼 근데 이렇게 야오 뒤에 디엔 같은 동사가 오면은 야오는 조동사예요. 그럼 하려하다 해야 한다. 여기서 문맥상 하려하다의 뜻이 있죠. 윗줄에 있는 지금 니샹디엔샨머 이것도 니아오디엔샨머 해도 괜찮죠?
1: 可以的。
0: 야오로 호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 嗯哼。
0: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핑과 샹자오 다 외우셨죠? 그럼 99페이지 고수가 되는 지름길 한번 볼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지금은 초급 레벨이지만 러가 맨 뒤에 있으면 무조건 완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청취자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완료의 러도 있지만 아무 뜻이 없는 러도 있고요, 맨 뒤에 있으면. 그죠?
1: 没错。
0: 이를테면 이런 거죠. 너무 비싸요.
1: 太贵了。
0: 여기서 러는 타이와 호응하는 러일 뿐입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없어도 돼요. 타이거에 됩니다. 근데 오늘은 변화의 러, 결정의 러입니다. 나 먼저 집에 갈게. 어때요? 한국어로 보시면 어디에도 러를 쓸 그런 여유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1: 我先回家了。
0: 먼저 우선 시엔
1: 先。
0: 그렇죠. 집에 가다 후이가 아니라 유아이 사이에 에 넣어서
1: 回。
0: 그렇죠. 선생님, 그럼 초급자분들은 보통 이 러를 생각을 못 해요. 我先回家 어때요?
1: 可以能听懂，
0: 선생님 표정이 그때 지금 선생님 표정을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1: 네,
0: 표정이 되긴 되는데 그렇게 안써 이런 표정이에요.
1: 没错，
0: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1: 우리 그냥 붙여야。
0: 그래서 여러분께 팁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정말 리액션을 해주세요. 먼저 뭐뭐 할 거를 시엔땡땡러로 외우는 거예요.
1: 没错，
0: 나 먼저 먹을게.
1: 我先吃了。
0: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암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 먼저 잔다잉.
1: 我先睡了。
0: 그렇죠. 물론 자다가 중요하겠죠. 잠자다 동사, 쉐이. 그죠?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도 보이시네요. 나 먼저 잘게.
1: 我先睡了。
0: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너네 계속해서 얘기 나눠.
1: 你们继续聊吧。
0: 계속.
1: 继续。
0: 단독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오케이, 계속할게요. 继续 이렇게 많이
1: 嗯哼。
0: 쓰이죠. 이야기하다, 잡담하다, 수다 떨다, 리아오, 티엔. 뒤에 하늘 천자 티엔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리아오 줄일 수 있습니다. 리아오만 써도 이야기를 나누다. 한번 더 들어볼게요. 워시엔부터.
1: 我先睡了，你们继续聊吧。
0: 그 어디에도 밥 먹었다 같은데, 밥 먹었다가 아닌 거죠. 드라마에도 정말 많이 나와요. 밥 먹었다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선.
1: 吃饭了，
0: 밥 먹을 시간이 되었다 이거죠. 네, 얼른 가서 손 씻어.
1: 快去洗手。
0: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시, 그 다음 삼성의 마지막 글자면 반삼성 시, 쇼가 아니라 오유는 어우니까
1: 手。
0: 시, 쇼. 좋아요. 난 이걸로 사기로 결정했어. 결정하다가 중국어로?
1: 决定。
0: JUE는 주

0: 죄가 아니라 너의 죄, 죄입니다. 죄딩 기억하시고요. 들어볼게요.
1: 我决定买这个了。
0: 나 이거 사기로 결정했어. 오, 좋습니다. 우와, 죄. 삼성이성.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러의 어법이었지만 시엔 땡땡 러도 상당히 필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우, 페이지 좋네요. 100페이지.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엄마는 우유 아니면 주스를 사신대요. 근데 A 아니면 B는 분명히 하이시 이건데 잘 들어보세요.
1: 妈妈买牛奶或者果汁。
0: 주스
1: 果汁。
0: 과즙이라 한자고요. 우유
1: 牛奶。
0: 무조건 외우시고요. 여러분 오늘 하이라이트였던 A, 하이시, B 특징이 뭐였죠? 뒤에 물음표.
1: 没错，是疑问句。
0: 아 그래요. 의문
1: 문。
0: 의문입니다. 의문문. 그런데 여기서는요, 평서문이죠. 평서문에서는 하이시 대신에 뭘 쓴다?
1: 或者。
0: 그렇죠.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 언제 올 거야? 내일 올 거야? 모레 올 거야?
1: 明天来还是后天来？
0: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1: 嗯哼。
0: 그렇죠? 근데 오늘 아니면 내일.
1: 今天或者明天。
0: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빵 먹을래?
1: 你要吃面包吗？
0: 빵을 중국어로
1: 面包。
0: 여러분 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조동사 야오 없어도 돼요. 근데 뭐 할래라고 할때 습관적으로 하려하다 이 조동사 야오를 정말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你要吃面包吗？
0: 미엔바오 하면은 빵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 난다 괜찮아.
1: 我都可以。
0: 와우, 워더 커이 기억나십니까? 본문에는 뭐라고 써 있었죠? 거의 대신에?
1: 我都行。
0: 그렇죠, 싱. 여기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길 가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식당이나 종업원분들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요.
1: 服务员。
0: 그렇죠, 한번 더.
1: 服务员。
0: 후엔, 이거 우를 빼고 한번 발음해 볼게요. 후엔, 후엔 빠르게 발음하시면 더 맛깔나는 중국어가 될것 같습니다. 주문할게요, 시작.
1: 点菜。
0: 한번 더.
1: 点菜。
0: 좋습니다. 옆에 있는 실력 따지기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2 페이지에 있는 또 별책 부록 같은 페이지도 반드시 읽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想喝茶还是咖啡？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散。
1: 不散。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3: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2: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원투의 날입니다. 교재 149쪽이죠. 여러분 또 공부 기왕 하시는 거 꾸준히 또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10월달에도 토익 공부 열심히 하실 분은 또 우리 교재 10월호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공부 10월은 이제 어떤 분은 막 그런 거 묻잖아요. 언제가 좀 응시자 수가 적어서 이 토익은 절대 평가 플러스 상대 평가니까 좀 좋을까요? 이 10월 첫 시험이 이게 중간고사랑 많이 겹치죠. 요즘 학생들이 이 중간고사 이 학점, 여기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또 열심히 하시는데 그때 좀 아마 응시자가 줄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8일자 우리 파트 1, 2 149쪽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1: Part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2: She is moving a stool toward a service counter.
1: B.
2: She is putting some items into a shoulder bag.
1: C.
2: A framed picture has been mounted on the wall.
1: D.
2: A potted plant has been placed near the entrance.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3: Bottles have been sealed inside shipping cartons.
1: B.
3: Bottles are being placed onto a grocery cart.
1: C.
3: Bottles are spread across the pavement.
1: D.
3: Bottles are lined up along a conveyor belt.
1: Part 2. Number 7.
4: Will the new customer service center be built downtown or near the industrial park?
1: A.
3: I believe it'll be outside the downtown area.
1: B.
3: The bushes need watering.
1: C.
3: Sometime early next quarter.
1: Number 8.
2: When do you expect we'll get a response about our grant request?
1: A.
4: Since she's attending a training session.
1: B.
4: It should arrive any day now.
1: C.
4: It wasn't nearly as noisy as I thought.
1: Number 9.
3: How many seasonal assistants are you planning to recruit this spring?
1: A.
2: A weekend trip to the lake.
1: B.
2: I'm not sure when the play begins.
1: C.
2: No fewer than 4.
1: Number 10.
4: Why was the seminar moved to a different venue?
1: A.
3: Around $800.
1: B.
3: The first auditorium couldn't hold everyone.
1: C.
3: No, I'm not a subscriber.
1: Number 11.
2: The shipment of linen samples should arrive tomorrow, shouldn't it?
1: A.
4: No, the distributor postponed the delivery.
1: B.
4: A cancelled train service.
1: C.
4: I'll change the batteries as well.
0: 잘 들어보셨나요? 1번 문제부터 보시죠. 여러분, 이 여성이 들고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purse란 단어 알죠? purse, P-U-R-S-E. 그게 이제 작은 지갑도 가리키는데요. 최근 시험에 어떤 게 나왔어요? 이 정도 크기의 가방도 purse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woman is looking into her purse. 이런 게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한 손에 잡히는 지갑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펄스 개념이 좀 넓게 출제가 됐다는 것도 최신 경향이니까 알려드리겠어요. 여기 정답은 B죠. She's putting some items into a shoulder bag. 그래서 지금 shoulder bag 안에 물건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B가 답이고 A번은 She's moving a stool toward the service counter 하면은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서비스 카운터 쪽으로 옮기고 있다. 이 stool이란 단어는 chair랑 달라요. 이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되는데 사진에 없어요.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입니다. 그리고 C, a framed picture has been mounted on the wall. 이 액자에 있는 그림 하나가 벽에 걸려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액자에 들어있는 그림이죠. 이 그림이 벽에 있나요? 벽에 없죠. 지금 picture가 보이지.

0: 많아요. 근데 이제 마운티드, 이거 has been mounted는 이 종종 답으로 나와요. 뭐가 어디 걸려 있거나 탑재되어 있으면 답으로 될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오답입니다. 여기서는 오답이고, D번은 a potted plant has been placed near the entrance. 화분 하나가 입구 근처에 놓여 있다 그랬는데 사진에 없는 명사 potted plant가 나왔어요. 지금 간단히 알려드리면 A번의 stool, C번의 framed picture, 그리고 D번의 potted plant.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 B가 정답입니다. 1번 문제 다시 듣죠.
1: A. She is moving a stool toward a service counter.
2: B.
1: She is putting some items into a shoulder bag.
2: C.
1: A framed picture has been mounted on the wall.
2: D.
1: A potted plant has been placed near the entrance.
0: 2번입니다. 여러분, 파트 1에서 line, lined up, 이 줄지어 있다, 이런 게 들리면 정답으로 잘 되죠. 물론 기본은 실력으로 푸세요. 근데 잠시 사람이니까 이제 딴 생각할 때도 있고, 환절기 기침을 누가 세게 해가지고 처음 단어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제 그런 저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것은 알아두면 좋아요. 정답은 D고요. Bottles are lined up along a conveyor belt. 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 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죠. 그래서 D가 답이고, A번은 Bottles have been sealed inside shipping cartons. 이게 저 배송용 상자 안에, 이 카트는 보통 종이 상자를 가리키죠. 종이 상자 안에 이 병들이 밀봉되어 있다. 종이 상자가 안 보여요. 그리고 B번은 Bottles are being placed onto a grocery cart. 이게 그 병들이 쇼핑 카트 위에 실리고 있다. Are being, is being은 동작 묘사인데 그런 동작이 있으려면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죠. 그리고 C번, Bottles are spread across the pavement 하면은 이 포장도로 위에 병들이 흩어져 있다 그랬는데 사진에는 포장도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B번, grocery cart도 사진에 없죠. 이런 거. 카툰스도 사진에 없었죠. ABC에는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 건 모두 오답이죠. 2번 문제 다시 듣죠.
1: A.
2: Bottles have been sealed inside shipping cartons.
1: B.
2: Bottles are being placed onto a grocery cart.
1: C.
2: Bottles are spread across the pavement.
1: D.
2: Bottles are lined up along a conveyor belt.

0: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1, 2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2 함께 보시죠. 7번입니다. Will the new customer service center be built downtown or near the industrial park? 새로운 고객 서비스 센터가 다운타운에 지어질 거예요? 아니면 저 산업 공원에 근처에 지어질까요? 즉 이게 뭐냐면 도심에 지어져요? 아니면 교회에 지어질까요? 이런 이야기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럴 때 패러프레이징에서 A번 I believe it'll be outside the downtown area. 아마 다운타운 지역 외곽일 걸.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운타운 지역이 아니라 그 바깥쪽이니까 오히려 인더스트리얼 파크 근처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A가 답이에요. 이런 스타일로 정답이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B번은 The bushes need watering 했는데 관목이 물을 필요로 한다. 아, 물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C, sometime early next quarter. 다음 분기 초 언젠가요? 했는데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겠죠. 이 B와 C는 어느 때 질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는 아래 우리 키포인트 하단에 나오니까 그를 잘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답은 A번이 되겠어요. 7번 문제 다시 듣죠.
1: Will the new customer service center be built downtown or near the industrial park?
2: A.
3: I believe it'll be outside the downtown area.
2: B.
3: The bushes need watering.
2: C.
3: Sometime early next quarter.

0: 8번입니다. When do you expect we'll get a response about our grant request? 우리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응답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죠? 언제 응답받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when이죠, when. 그럴 때 정답 B. It should arrive any day now. 언제라도 곧 올걸요? 금방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B가 정답이 되죠. 그런데 A번 보면 since she's attending a training session. 조심하세요. 여기서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 뭐 주절에 현재 완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since가 때문에의 뜻일 때는 뒤에 과거 시점이 아니라 아무 시제나 올 수 있어요. 여기도 그녀가 훈련 수업에 참가 중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 since는 because의 뜻이고 why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C번, it wasn't nearly as noisy as I thought.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게 시끄럽지는 않았다. 이게 뭐 시끄러운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시 듣죠.
1: When do you expect we'll get a response about our grant request?
2: A.
3: Since she's attending a training session.
2: B.
3: It should arrive any day now.
2: C.
3: It wasn't nearly as noisy as I thought.
0: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가 지치고 막 우울하고 이럴 때 있죠? 그러면 너무 과로하지 않았나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자신의 몸을 위해서 하루 정도 그냥 푹 쉬세요. 네, 주무시는 거나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성적 잘 안 나와요.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전날 이 잠도 못 자고 이러면은 제 주변에 보면은 그때 컨디션 조절 실패해서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은 편안하게 갖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 건강해야 토익 시험 잘 봐요. 이 리스닝 건강해야 잘 들려요. 이게 좀 또 체력이 있어야 200번까지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토익 공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9번 같이 보시죠. How many seasonal assistants? 얼마나 많은 계절직 보조 직원들을 Are you planning to recruit this spring? 이번 봄에 당신이 채용할 예정이죠? 몇 명 채용하려고 그래요? How many seasonal assistants?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바로 C가 되죠. No fewer than four. 이거는 4명보다 적지 않게니까 최소 4명이요. 4명 이상이요. 그래서 C가 답이에요. 그런데 A번 보면 A weekend trip to the lake. 호수로 가는 주말 여행 아무 상관없고요. B번 I'm not sure when the play begins. 연극이 언제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C번이죠. 9번 문제 다시 듣죠.
4: How many seasonal assistants are you planning to recruit this spring?
2: A.
1: A weekend trip to the lake.
2: B.
1: I'm not sure when the play begins.
2: C.
1: No fewer than four.
0: 10번입니다. Why was the seminar moved to a different venue? 왜 세미나가 다른 장소로 옮겨졌죠? 이럴 때 요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방송 때 막 Y에 대해서 Because는 한 문제는 꼭 나온다. 그랬는데 최근에 한 번 안 나온 달이 있었죠. 그렇게 또 막 변형 이런 걸 또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ecause 안 넣고 이유가 바로 나와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B번 보면 The first auditorium couldn't hold everyone. 그 첫 번째 강당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B가 답이에요. Because를 이 앞에 Because the first auditorium blah blah 이래도 되죠. 근데 Because 없이도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최신 경향을 바로 반영하는 게 우리 교재예요. A번 보면 around $800 약 그 $800 상관없고요. C번 no. I'm not a subscriber. 저는 구독자가 아닙니다도 내용이 맞지 않죠. 정답은 B번. 10번 문제 다시 듣죠.
3: Why was the seminar moved to a different venue?
2: A.
4: Around $800.
2: B.
4: The first auditorium couldn't hold everyone.
2: C.
4: No, I'm not a subscriber.
0: 11번입니다. The shipment of linen samples. Linen sample의 배

0: tomorrow, shouldn't it? 내일 도착해야죠. 내일 도착할 예정이죠. 이런 뜻이죠. 그럴 때 A번 no. The distributor postponed the delivery. 이 유통업체가 배송을 연기했어요. 반갑죠, 이 단어. postpone. 하여튼 지연됐어요, 연기됐어요, 취소됐어요, 뭐 이런 거. 아, 답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졸다가도 이 postponed, cancelled 아, 이런 거 들리면 정답을 아, 고르시면 돼요. 대부분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송 지연 등등에 관련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대답, 그런 걸 보너스에 총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꼭 읽어주세요. 이거 아, 충분히 난 이 정도 읽어야 돼. 이런 걸 읽어두셔야 여러분이 세븐 독해할 때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겨요. 어떻게 하면 세븐 시간 모자란데 어떻게 하죠? 평상시에 리딩을 많이 해주세요. 이거 아, 영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쉬운 문장, 짧은 문장을 풍부하게 암기하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답이고요. 아, 근데 이 문제 약은 게 B번엔 또 취소가 들리긴 들려요. Canceled train service 하면 이거는 이제 취소된 열차 운행인데 열차 운행 얘기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C번, I will change the batteries as well. 이 배터리를 내가 교체하는 것도 전혀 내용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내일 도착할 예정이죠? 이렇게 될 때 아, 그 연기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답인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시 듣죠.
1: The shipment of linen samples should arrive tomorrow, shouldn't it?
2: A.
3: No, the distributor postponed the delivery.
2: B.
3: A canceled train service.
2: C.
3: I'll change the batteries as well.
0: 예, 그 하단에 좋은 예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두 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1번 처음에 배송 지연, the replacement chairs. 그 교체용 의자들이 are arriving this afternoon, aren't they? 오늘 오후 도착하는 거죠? 했더니 no, 아니요. The supplier rescheduled the delivery for Monday. 그 공급업체가 배송을 월요일로 변경했어요. 이때 rescheduled 이런 거. 그리고 could you review the contract before lunch? 점심 식사 전에 계약서 검토해 주실 수 있어요? I'm afraid I have another deadline this morning. 오늘 오전에 마감해야 될 다른 일이 있어요. I'm afraid도 정답을 잘 만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easy writing.
1: Oh, yes.
0: So, Sensei, what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Mon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146에 마유의 다이어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0: Oh.
1: 제목이 카페는 대화하는 곳, 일하는 곳, 큰 딜레마.
0: Oh.
1: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카페에서 일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0: 그러니까
1: 글 같은 거 쓰려면 그런 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하면 집중될 때가 많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저는 일을 하러 갔는데 옆자리에서 너무 시끄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느 정도면 당연히 카페니까 대화를 하는 곳이니까
0: 네네.
1: 근데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하지만 아시겠지만 저는 별 말을 할 수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것도 그런데 제가 나중에 또 생각을 해봤어요.
0: 네.
1: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딜레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공부하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반은 대화를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온 건데 서로의 권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뭐 한쪽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좀 그게 짜증이 나는 거죠.
0: Oh, that's
1: 그래서
0: understandable.
1: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이어리를 써보자.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0: Sounds fun. Okay, here is Mayu 선생님's diary. Is a cafe for talking or working? The great dilemma.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I went to a cafe to work on a book, thinking I'd be super productive. But the people next to me were so loud that I felt like I'd joined their podcast. I tried to tune them out, but they kept cracking up without a pause. What's worse, they just let their kids run around like the cafe was an indoor playground. But of course, I'm all bark and no bite, so I just sat there and suffered in silence.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난 엄청 생산적으로 책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카페에 갔다. 그런데 옆자리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그 사람들 팟캐스트에 합류한 기분이었다.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 사람들은 쉴 새도 없이 빵빵 터졌다. 설상가상으로 카페가 실내 놀이터인 양 자기 아이들을 뛰어다니게 그냥 뒀다. 그렇지만 물론 난 말만 세지 행동은 못하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 고통스러워했다. 혼자 생각만 해요. 이러면서.
0: But 네. 선생님, imagine like you and I decide,
1: right.
0: you know, let's go grab a coffee right, together, right. right? You and I would probably be cracking up at the cafe
1: 맞아요.
0: too, right?
1: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입장일 때도 있지만 어느 날은 또 저런 입장으로 변할 때도 있으니까 참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0: Yes. 네.
1: 자, 아무튼 여기 있는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표현을 보면요. 애써 외면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쉴 새도 없이 빵빵 터졌다라고 했는데요. 자, 누군가를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거 이게 영어로 있을까요?
0: 네, 영어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Tune out. 목적어. Tune out 목적어.
1: Tune
0: 사실
1: out.
0: 이 표현은 보통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1: Yes.
0: 뭐 don't tune out 아니면 tune in 표현을 사실 더 많이 쓰죠.
1: 그렇죠.
0: 네.
1: Tune in 한다는 거가 주파수를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0: 맞아요.
1: 뭔가 tune 조정을 해서. 그런데 tune out 하는 거는 그럼 반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0: 맞아요.
1: 집중하는 느낌. 주파수를 맞추는 느낌이 아니라 주파수에서 멀어진 느낌이네요.
0: 네. 맞아요. 약간 볼륨을 이렇게 점점 끄는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해요.
1: Right.
0: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튠 아웃을 하는 거죠.
1: 뭐 솔직히 말해서 헤드폰을 이렇게 착용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뭐 나간다든가 뭐 TV를 이렇게 turn on 한다든가
0: 근데 뭐
1: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죠.
0: 딴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애써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So tune out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을 쓰던 아니면 그 사람들의 대화를 쓰던 그것을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하다 뭐 어느 정도는 ignore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난 그 소음을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했어. 막 시끄러운 소리 나는데 그냥 모르는 것처럼. 자, 난 노력했어.
0: I tried.
1: 그 소음을 애써 무시하려고.
0: To tune out the noise. I tried to tune out the noise.
1: 자, 두 번째는요. 우린 그들 우리의 대화에 집중하려고 그들을 애써 무시하려고

0: 노력했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대화를 하는데 옆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 우린 그들을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했어.
1: We try to tune them out.
0: 우리의 대화에 집중하려고.
1: To focus on our conversation. We try to tune them out to focus on our conversation.
0: 네. 자, 다음은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회사든 어디든 저기 동료들끼리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나의 이름이 잠깐 나온 거예요. 들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시가 안 되죠? 그래서 갑자기 내 이름이 들렸을 때 나는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 자, 난 그들을 애써 무시할 수 없었어.
1: I couldn't tune them out.
0: 내가 갑자기 내 이름을 들었을 때.
1: When I suddenly heard my name. I couldn't tune them out when I suddenly heard my name. 아, 맞아, 맞아. 마유가, 그치?
0: 저내 얘기였나? 뭐야, 내 욕이야? 막 이러면서. Right, so tune out 목적어 하게 되면 뭔가를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하다.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잡아보겠습니다. 자, 아주, 엄청.
1: Super, super.
0: Hold on. 우리 보통 so를 쓰잖아요.
1: Yeah.
0: So productive, so nice. 이런 식으로 쓰는데, super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근데 그래도 써도 어울리나요?
1: 글에는 뭐 SNS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0: 네네.
1: Formal writing에는 사용 안 하는 게
0: Formal
1: 좋죠.
0: writing에는 super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좀 가볍다. 그쵸?
1: 하지만 그냥
0: 야.
1: 뭐 구어체에서는 정말 많이
0: 그렇죠,
1: 쓰죠.
0: 그렇죠. 자. 생산적인, 그러니까 아, 나 오늘 생산적으로 책좀 쓰겠는데? 이런 생산적인 게 뭘까요?
1: Productive. Productive. When you're productive, you're getting a lot of work done, right?
0: 아, 실제로 뭔가가 많이 프로듀스가 되는 거니까. 자, 다음은요. 설상, 가상으로. Easy writing 단골 표현입니다. 네.
1: What's worse? What's worse? 뭔가 앞에 안 좋은 거를 다 얘기하다가
0: 네.
1: 이제 제일 가장
0: 심지어.
1: 가장 안 좋은 거를 마지막으로 What's worse?
0: What's worse? 커마 찍고 문장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실내.
1: Indoor. Indoor. 이거는 형용사라서
0: 아,
1: S가 있지 않아요.
0: 없네요.
1: 네, 그래서 indoor playground,
0: 아하.
1: 뭐 indoor seating 이렇게 표현할
0: 명사
1: 수 있죠.
0: 앞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실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1: 그러면 outdoor.
0: Outdoor something.
1: 네, 그래서 outdoor patio.
0: 자, 다음은요. 말만 세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1: 오, 너무 재밌는
0: 아, 이거 어떻게
1: 표현이에요.
0: 표현할까요?
1: 네, 영어로는 all bark and no bite. All bark and no bite. 저는 이 표현 보면 뭐 와루도 그럴 것 같은데요. 캐나다에 있는 제 강아지 막 이렇게 짖어요. 저, 막 어떻게
0: 하면서
1: 할 것처럼 막 짖는데 절대로 뭐 하지 못해요. 겁쟁이라서.
0: 맞아요. 오히려 지가 지나가는 큰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으니까 저를 믿고 왕왕왕 짖는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 개가 딱 쳐다보면 바로 조용히 있습니다. 그래서 bark 짖는 것만 하고 bite 하진 못한다. 어떤 이거는 그러면 사람도 이렇게 비유를 할 거잖아요. 어떤
1: 그러면
0: 경우가 뭐 있을 거야, 대략?
1: 그래서 사람들도 막
0: 아.
1: 말을 막 세게 해요. 막
0: 나는 말이야,
1: 뭐
0: 막
1: 할
0: 이러면서. 아.
1: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0: 그냥 순하게. 오케이.
1: 네.
0: 자, 마지막으로 고통을 겪다라는 동사
1: suffer.
0: suffer.
1: suffer.
0: 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0: 네,
1: expressions.
0: 오늘의 주요 표현 짚어보겠습니다. 자, 웃는 것으로 갑자기 빵 터진다라고 하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1: Crack up. Crack up.
0: 네, 이거는 단순하게 laugh hard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1: 오,
0: 그렇죠?
1: 네.
0: 이 laugh hard는 그냥 엄청 웃다인데 왠지 crack up은 진짜 뭔가가 쪼개지면서 웃음이 나오듯이
1: 맞아요.
0: 갑자기 빵 터지는 것을 좀 강조해 주겠죠.
1: 네.
0: 이거는 굉장히 informal합니다.
1: Yeah.
0: 자, 예를 들어서 마유가 나한테 그 농담을 해줬을 때나 완전 빵 터졌어. 난빵 터졌어.
1: I cracked up
0: 마유가 내게 그 농담을 말했을 때.
1: when Mayu told me that joke. I cracked up when Mayu told me that joke.
0: 네.
1: 아유, I crack up all the time when I'm with you, 선생님.
0: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크랙업해요. 자, 다음은요. 세리나는 그녀가 마유의 새 가방을 봤을 때빵 터졌어. 왜 그랬을까요?
1: I remember this day.
0: Oh yeah. Mm-hmm. 자, 세리나는 빵 터졌어.
1: Serena cracked up.
0: 그녀가 마유의 새 가방을 봤을 때.
1: When she saw Mayu's new bag, Serena cracked up when she

0: You saw Mayu's new bag.
1: 네.
0: Oh, actually, I've been wondering why you don't wear that bag
1: It's
0: anymore.
1: because of you. 아무튼 제 가방을 놀리셨거든요.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쉴새 없이.
0: Without a pause.
1: Aha.
0: Without a pause.
1: 이 pause 한다는 게 잠깐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근데 그걸 한 번도 하지 않네요. Right? Without a pause.
0: 맞아요.
1: 뭐 비슷한 표현 또 있을까요?
0: You can also say non-stop. Non-stop.
1: 계속해서.
0: We were laughing non-stop.
1: Non-stop. 자, 해보겠습니다. 와, 우리 누나 진짜 쉴새 없이 통화를 계속해 오고 있어. 자, 내 누나는 통화해 오고 있어.
0: My sister has been talking on the phone
1: 잠깐 멈춤 없이.
0: without a pause. My sister has been talking on the phone without a pause.
1: 네, 두 번째는요. 그들은 쉴새 없이 웃었어. 그들은 웃었어.
0: They laughed
1: 잠깐 멈춤 없이.
0: without a pause. They laughed without a pause.
1: 네,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조용히. 침묵하여.
0: In silence. In silence.
1: 네. 이게 진짜 silence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침묵이라는 명사잖아요. 그 안에 들어갔다는 느낌. 그래서 감정을 좀 참고 막 삭히는 느낌 있잖아요. 뭘 하고 싶은데.
0: Yeah.
1: 이런 느낌에 굉장히 어울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두가, 조용히 침묵하면서 거기 앉아 있었어. 자, 모두가 기다리며 거기 앉아 있었어.
0: Everyone sat there waiting.
1: 침묵 속에서.
0: In silence. Everyone sat there waiting in silence.
1: 네.
0: Maybe they were there for like a job interview.
1: 오, 긴장되니까.
0: Yeah.
1: 자, 두 번째는요. 그는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겪었어. 자, 그는 고통을 겪었어.
0: He suffered
1: 침묵 속에서.
0: in silence. He suffered in silence.
1: 네.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0: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149.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난 엄청 생산적으로 책을 쓸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카페에 갔다. 자, 난 카페에 갔다.
0: I went to a cafe
1: 책에 대해 작업하려고
0: to work on a book.
1: 생각하며
0: Thinking
1: 내가 엄청 생산적일 거라고.
0: I'd be super productive. I went to a cafe to work on a book. Thinking I'd be super productive.
1: 네. 여기 뭔가에 대해 작업한다. 뭔가를 improve 하기 위해서 작업한다라고 할때 우리가 work on something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옆자리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그 사람들 팟캐스트에 합류한 기분이었다. 자, 하지만 내 옆에 그 사람들은 엄청 시끄러워서
0: But the people next to me were so loud
1: 난 느꼈다.
0: that I felt
1: 내가 그들의 팟캐스트에 합류했다고.
0: like I'd joined their podcast. But the people next to me were so loud that I felt like I'd joined their podcast.
1: 네. 자,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 사람들은 쉴 새도 없이 빵빵 터졌다. 자, 난 그들을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0: I tried to tune them out.
1: 하지만 그들은 계속 빵 터졌다.
0: But they kept cracking up.
1: 잠깐 멈춤 없이.
0: Without a pause. I tried to tune them out. But they kept cracking up. Without a pause.
1: 네.
0: 네, 여기서는 진짜 I try to tune them out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뭔가 특별히 뭐 길을 막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냥
1: 네.
0: 노력을 해서 그냥 무시하려고 한 거죠.
1: 네. 뭐 집중을 더 하려고
0: 네.
1: 한다든가 뭐내 쪽에 노래를 좀 틀어본다든가 여러
0: Yeah.
1: 가지 노력이 되겠죠. 자, 네 번째는요. 설상가상으로 카페가 실내 놀이터인 양 자기 아이들을 뛰어다니게 그냥 놔뒀다. 자, 더안 좋은 건
0: What's worse?
1: 그들은 그냥 그들의 아이들을 뛰어다니게 두었다.
0: They just let their kids run around.
1: 그 카페가 실내 놀이터인 것처럼.
0: Like the cafe was an indoor playground. What's worse? They just let their kids run around like the cafe was an indoor playground.
1: 네, 여기서 run around라고 했는데요. around로 넣음으로써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라는 느낌입니다.
0: 맞아요.
1: 근데 뭐 walk around 하면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는 게 되겠고요. 뭐 jump around 이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돌아다니는 게 되겠고요.
0: 맞아요.
1: around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여기서는 let their kids run around라고 하니까 그냥 놔둔 거죠. 네, 그렇게 뛰게.
1: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그렇지만 물론 난 말만 세지 행동은 못하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 고통스러워했다. 자, 하지만 당연히
0: But of course
1: 난 짓기만 하고 물지는 못하니까

0: 한다.
1: I'm all bark and no bite.
0: 그래서 난 그냥 거기에 앉았다.
1: So I just sat there.
0: 그리고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
1: And suffered in silence. But of course, I'm all bark and no bite. So I just sat there and suffered in silence.
0: 네.
1: 혼자서 막 생각이 많고 불만이 많은데
0: 맞아요.
1: 그냥 조용히 일을 하셨군요.
0: 근데 더 웃긴 거는
1: 네.
0: 저 말고도 그 all bark and no bite 분들이 몇 분 네. 계셨어요.
1: 아.
0: 눈빛 이미 교환했거든요.
1: 아오.
0: 근데 그분들도 별 말을 못했다.
1: 아,
0: 이런 느낌이었어요.
1: I see. 이거 all bark and no bite 너무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0: 네?
1: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0: 형용사로 이렇게 묶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1: Alright, let's take a listen.
2: I went to a cafe to work on a book, thinking I'd be super productive. But the people next to me were so loud that I felt like I'd joined their podcast. I tried to tune them out, but they kept cracking up without a pause. What's worse, they just let their kids run around like the cafe was an indoor playground. But of course, I'm all bark and no bite, so I just sat there and suffered in silence.
0: 아주 엄청
1: super
0: 생산적인
1: productive
0: 말만 세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1: all bark and no bite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를 애써 무시하다, 외면하다
1: tune out 목적어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빵 터지다
1: crack up, that's all. 6 AM. This is Easy Writing.
0: 자, 오늘의 Easy Writing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난 수다를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 난 노력했어 그 수다를 애써 무시하려고.
1: 네,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tune out 목적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어, Easy Writing 교재 얘기가 나온 김에 어떤 소식이 있죠?
1: That's right. The October issue of Easy Writing is out in bookstores right now, so don't forget to pick one up and study with us.
0: 아, 너무너무 뜨끈하고요. Mm-hmm. 요즘에 제가 좀 변화를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 Oh.
0: 그래서 또 새로운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1: 네.
0: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즐기면서 영어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1: Yes.
0: Alright.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1: 세리나였습니다.
0: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1: All in one. Easy writing.

0: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줍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영어. Listen up, everyone.
2: 귀가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3: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Today, taking a look at luxury spending and what the trends are.
2: 네. 오늘은 럭셔리 소비 행태의 어떤 변화 추세를 잘 분석해 놓은 기사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뭐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럭셔리는 이제 물건에서 약간 경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3: Yeah, so talking about, you know, overseas tourism and trying to maybe go for more tailor-made personalized experiences
2: 그렇죠.
3: as well.
2: 개인 맞춤형 경험을 이제 더 중시하는 그런 소비 행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이제 막 비싼 핸드백이라든가 그런 과시용 사치품 시장 중심에서 돈으로는 이제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가치, 경험들이 있잖아요.
3: 네.
2: 뭐 쉽게 설명하면 이제 좋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다든가, 고급 숙박 리조트에 가서 이제 장기간 머문다든가, 대가족들 네. 다 데리고 가서 어디 한적한 곳에서 오래 머물다 온다든가, 이와 같은 형태로 소비 행태가 많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3: Yeah, and when it comes to travel as well, maybe going away from those hotspots which can become crowded to more slow travel places where you can just enjoy a luxurious experience.
2: 그렇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좀 여유롭게 그런 어떤 맞춤형 여행을 짜서 같이 여행지에서 이제 그것을 즐기는 그런 분야가 또 급성장을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현대 소비자들은 특히나 이 럭셔리 시장에서는 좀 개인적이고 진정성 있는 추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에 돈을 쓰겠다.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감지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3: All about those precious memories, right? Let's check out page 146 for part 1 in our September book.
4: Luxury spending shifts toward experiences and personalized family trips.
5: The global market for all things high-end is finally projected to experience a modest financial recovery this year. According to a joint report, the U.S. has once again become the main engine of growth in the global luxury market. However, ongoing geopolitical conflicts elsewhere continue to severely dampen sales by restricting the vital lifeline of tourism.
2: 자, 하이엔드라는 말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3: 네,
2: 고급이라든가 럭셔리 제품들을 이제 말하고 그런 서비스들을 말하다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The global market.
3: The global market for all things high-end is finally projected to experience a modest financial recovery this year.
2: High-end 자체가 원래 이제 고가란 뜻이잖아요.
3: Mm-hmm.
2: All things high-end는 뭐예요?
3: Yeah, anything related to the global luxury market. Not just goods, but as we were talking about earlier, fine dining, nice places to travel to.
2: 그러니까 결국엔 뭐 all things luxurious 얘기하는 거네요.
3: 네.
2: 명품 시장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명품 제품들 시장에 대한 글로벌 마켓 자체가 finally projected to experience a modest financial recovery this year. 올해 들어서 소폭의 회복세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이제 좀 좋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3: yeah.
2: 올해 조금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3: Yeah, remember modest here meaning mild, not too much.
2: 그렇죠. 소폭의 회복세가 예상이 된다. Okay.
3: The global market for all things high-end is finally projected to experience a modest financial recovery this year. According to a joint report, the US has once again become the main engine of growth in the global luxury market.
2: 자, 그대로 나왔죠? In the global luxury market이라고 하면 전 세계 명품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main engine of growth 역할을 다시 한번 하게 될 거래요. Main engine이란 건 말 그대로 정말 뭔가 핵심 동력이 되는 뭔가를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3: Yeah, we often use the word drive something to be the main reason. So 그렇죠. all linked cars, think about it, the engine provides the power.
2: 이 회복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 역할을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3: According to a joint report, the US has once again become the main engine of growth in the global luxury market. However, ongoing geopolitical conflicts elsewhere continue to severely dampen sales by restricting the vital lifeline of tourism.
2: 이 명품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ourism인 것 같아요. Mm-hmm. 어디에 가서 또 이런 제품을 많이 사기 때문에.
3: 그렇죠.
2: 그래서 vital lifeline of tourism이라는 말을 썼네요.
3: Yeah, lifeline is something that's essential for survival, right? You can give it to a person, but in this case, like an industry as well. It means something that you can't live without. So you, without tourism, you can't have luxury sales.
2: 우리말에도 그 생명줄이라고 하거든요.
3: 네. 그렇죠.
2: 정말 그 명품 업계의 핵심 생명줄에 해당하는 그 관광길이 좀 제한되고 있어가지고 뭐 때문에요? 전쟁 때문에요.
3: 그렇죠. 네.
2: So geopolitical conflicts elsewhere,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특히 미국 이란 전쟁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severely dampened sales 이것이 이제 명품 업계 매출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듀바이라든가 뭐 이런데 지금 이란 전쟁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잖아요.
3: 그렇죠. Yeah. So the sales have been very much dampened. Think about that. It's reduced or suppressed in some way, right? However, ongoing geopolitical conflicts elsewhere continue to severely dampen sales by restricting the vital lifeline of tourism. And yeah, here elsewhere means not in the US, right? Those conflicts are not taking place there. It's somewhere else, right?
2: 그렇네요. 앞에 이제 미국이 나왔기 때문에.
3: 그렇죠.
2: 미국 외 여타 지역 내에서의 geopolitical conflicts, 그런 지정학적 갈등 상황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Okay?
3: Let's move on to part two.
6: Around the globe, affluent shoppers are shifting their money away from showy status symbols and toward things money can't easily display. Instead, wealthy consumers consistently favor fine dining, entertainment, and hospitality events over merely displaying flashy physical possessions. This profound behavioral shift clearly reflects a growing desire for precious moments that money cannot easily duplicate.
2: 자, 오늘의 기초형 형용사들을 좀 골라드릴게요. showy라는 단어, 그 다음에 뭐 flashy라는 단어, 다 약간 보여주기식의 좀 화려한 것들을 말할 때 쓰는 형용사들이거든요.
3: 그쵸.
2: 그런 사치품이나 명품들을 이제 부를 때 쓰는 말들입니다. 자, 볼게요. Around the globe.
3: Around the globe, affluent shoppers are shifting their money away from showy status symbols and toward things money can't easily display.
2: 미국 발음에선 status라고 하고 영국 발음에서는요?
3: status.
2: status. 조금 다르죠. 지위란 얘기죠.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물.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사치품을 이렇게 많이 불러요.
3: 그렇죠.
2: status symbol이란 것. 나 이런 뭐 시계 있어. 이게 이제 지위를 보여주잖아요.
3: 그렇죠.
2: 이런 어떤 과시용 그런 제품들에서 서서히 부유층이 떠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3: Yeah, shifting their money away from that. So not spending it on that. And yeah, because it's showy, think of show off as well, 잘난 척. It makes it even worse, right? Even more not really meaningful. And where's their money going toward? Things money can't easily display, right? Here, display is talking about publicly showing it because a travel experience or fine dining, you can't show that to people.
2: 그렇죠. 막 소셜미디어에 올리지 않는 한. 근데 소셜미디어 안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3: 그렇죠. 네.
2: 그래서 이 shift their money away from A toward B니까 그런 막 사치용 그 사치품에서 좀 벗어나서 돈이 쉽게 보여줄 수 없는 그쪽으로 이동을 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유층의 어떤 소비 행태가. 뭐 대표적인 게 여행이에요.
3: 그렇죠.
2: 네, 그걸 이제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Okay.
3: Around the globe, affluent shoppers are shifting their money away from showy status symbols and toward things money can't easily display. Mm. Instead, wealthy consumers consistently favor fine dining, entertainment, and hospitality events over merely displaying flashy physical possessions.
2: 여기 얘기가 나오네요. 네. So 이제 부유한 소비자들이 consistently favor fine dining. Favor가 이제 여기서 동사죠. 선호한다.
3: 그렇죠. 네.
2: Fine dining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말 그대로 이제 천천히 밥을 코스로 먹는 그런 fine dining 경험들이잖아요.
3: Yeah, 좋은 upscale restaurants,
2: 그렇죠.
3: right?
2: 좋은 음식점에 가서. 그 다음에 entertainment and hospitality events. What is that?
3: Yeah, so entertainment could be anything like a musical, a play, or even going to the movies could be expensive in some cases. And hospitality events can cover all those kind of parties as well.
2: 뭔가 그 hospitality events는 누가 초청해서 거기 가는 듯한 그런 행사들?
3: 그렇죠. 네. Maybe a hotel or something like that.
2: 그렇죠. 뭐 고급 리조트에서의 고급 숙박 경험 이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 네.
2: 왜냐하면 그 호텔 업계를 hospitality industry라고도 부르거든요.
3: 맞아요.
2: 고객들한테 뭔가 호의를 베푸는 업계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게 어떤 행사가 될 수도 있고 고급 숙박 경험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이 부유층이 더 많이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보다는?
3: Over merely displaying flashy physical possessions. Yeah, so merely meaning just like doing this. In this case, it's the same as those show.

0: status symbols. Flashy, it literally means like bright and 반짝, so captures your attention.
1: 블링블링. 블링블링한 네. 반짝반짝거리는 실물 자산을 막 남한테 보여주는 단순한 이런 거보다는 파인다이닝 이쪽에 더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주얼리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오케이?
0: 그렇죠. This profound behavioral shift clearly reflects a growing desire for precious moments that money cannot easily duplicate.
1: Profound라는 거는 이제 일단은 나왔을 때는 뭐 근본적인 변화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심오한이란 뜻이기 때문에.
0: Yeah, deep and fundamental, meaningful.
1: Deep and fundamental, meaningful 다 맞네요. Mm-hmm. 그걸 다 합치면 profound예요.
0: 네.
1: 이와 같은 좀 근본적인 의미 있는 소비 행태의 변화는 behavioral shift라고 그랬죠. 행동상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0: 그렇죠.
1: 뭘 반영하냐면 clearly reflects a growing desire for precious moments. 삶의 어떤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에 대한 이런 계층의 욕구를 혹은 이 욕구가 더 강해지고 있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0: Yeah, and these are ones that money cannot easily duplicate. Duplicate means to copy or reproduce. You can't just buy it and it's there.
1: 돈으로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네, 돈으로 쉽게 찍어낼 수 없는. Duplicate은 똑같은 걸 복제해낸다는 얘기니까
0: 네.
1: 그런 순간들을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바로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이런 경험치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이잖아요.
0: 그렇죠.
1: 단순한 돈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This profound behavioral shift clearly reflects a growing desire for precious moments that money cannot easily duplicate. Here's part three.
2: Personalized travel to non-traditional and uncrowded destinations has consequently witnessed a substantial surge in overall popularity. Instead of rushing through tourist spots, wealthy families are increasingly choosing slow-paced trips that let them stay longer in one place. They are also planning big trips that bring the whole extended family along. Ultimately, modern consumers are deliberately reshaping their habits to pursue deeply personal and authentic memories.
1: 자, 예습하신 분들 핵심 단어 뭐 고르셨나요? Personalized travel. 핵심어겠죠. 그 다음에 속도도 느려요. Slow-paced trips. 그 다음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요. Stay longer in one plac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uthentic memories. 진정성 있게 남는 그런 추억들. 이게 여기 지금 핵심 키워드예요.
0: 그렇죠. Personalized travel to non-traditional and uncrowded destinations has consequently witnessed a substantial surge in overall popularity.
1: Non-traditional and uncrowded destinations. 비전통적이란 얘기는 이제 관광객들이 지금까지 계속 갔었던 그런 기존의 장소들에서 벗어난 장소를 말하는 거죠.
0: 그렇죠. 네.
1: 그다음에 uncrowded, 한적한 그런 목적지들로 가는 맞춤형 여행, personalized travel. 자, 이런 것들이요.
0: Has consequently witnessed a substantial surge in overall popularity.
1: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수요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서 인기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높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0: 그렇죠. Instead of rushing through tourist spots, wealthy families are increasingly choosing slow-paced trips that let them stay longer in one place. Yeah, wealthy families, so rich families, are choosing slow-paced trips, so ones that mean you don't have to rush from A to B, one location to another.
1: 그래서 막 뭐 관광 명소를 rush through라는 거는 막 그 관광버스 타고 막 10개 지역을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상품보다는 wealthy families are increasingly choosing slow-paced trips. 좀 여유롭게, 좀 천천히 진행되는 그런 여행들을 이제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That let them stay longer in one place. 한 곳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이제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0: Yeah, about the quality, right? They are also planning big trips that bring the whole extended family along. Yeah, the extended family is not just maybe you and your kids, but maybe grandparents, maybe grandkids, maybe even cousins, aunties, and uncles.
1: 그것도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네. 진짜 한 네 가족, 다섯 가족이 한꺼번에 가서 그 가족 간의 그 따뜻한 사랑을 여행지에서 겪는.
0: 너무 좋죠.
1: 그게 personalize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bring along이란 건 데리고 가다, 모시고 가다라는 구동사니까 잘 챙겨서 묶어두시고 the whole extended family는 대가족 전체를 함께 이렇게 모시고 가는 큰 여행 같은 것들도 점점 더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Let's begin a brand new week together. I am Jennifer Clyde.
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연석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처음 시작하는 그 입학할 때의 심정을 다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나요.
0: Mm-hmm.
2: 입학식 날.
0: Do you remember?
2: 초등학교 때는 네, 저는 이제 외우기 있었기 때문에
0: 네.
2: 너무 무서웠고요, 일단.
0: Oh.
2: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우냐고 바보같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초등학교는 좀 무서울 수 있을
2: 무서웠어요,
0: 것 같아요.
2: 정말.
0: 네.
2: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자, 오늘 사연 주인공께서는 그 초등학교 1학년 부장교사 선생님을 이제 맡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3월에 이제 들어올 때 첫날 어떻게 하면 그날을 더 특별하게 해줄까?
0: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까?
2: 맞아요.
0: Right. 네.
2: 그래서 세심하게 준비하고 뭐 입학 선물까지 준비를 너무나 이렇게 했는데 올해 3월은 너무나 또 특별한 3월이라고 해주시면서
0: 네.
2: 본인의 아이가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0: Oh, big day!
2: 그래서 선생님으로서이기도 하지만 그 딸의 손을 잡고 학교로 처음 향하는 그 엄마의 마음, 그 벅찬 기대감, 그것을 오늘 진심을 담아서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0: 네, 네.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네. 새싹 사연이고요. 초등학생의 엄마가 된 예윤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2: 네.
0: Let's go ahead and listen.
3: Entrance Ceremony. Last February, I became the head teacher for the first grade. It was my first time taking on that role, so I was very nervous. More than anything, I felt a hug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children who were about to start elementary school. It even kept me up at night. All I could think about was, how can I make their first day of school as meaningful as possible? I carefully prepared everything as we got ready for March, from a photo spot where families could make memories together to small gifts for the new students. This year, though, March will be even more special for me. My own first child is starting elementary school and taking her first step into a new world. Last year, I was nervous as a teacher preparing the entrance ceremony. This year, I'll be walking to school holding my daughter's hand, filled with excitement as her mom. I am rooting for my daughter with all my heart. I hope she will settle into her new school, enjoy this new world, and fill every school day with smiles.
2: 저는 작년 2월에 1학년 부장교사를 맡았습니다.
0: Last February, I became the head teacher for the first grade.
2: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단어를 좀 고민을 하다가 head teacher라고 하는 말을 또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용어여서 1학년 전체의 부장교사, 이걸 head teacher for the first grade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자, 처음 맡아보는 보직이라서 떨리는 마음도 컸지만 무엇보다 이제 막 입학하는 아이들을 향한 막중한 책임감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0: It was my first time taking on that role, so I was very nervous. More than anything, I felt a hug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children who were about to start elementary school.
2: Okay. 자, 뭔가 역할을 맡다. 책임을 도맡다라고 할 때 딱 쓰는 구동사가 하나 있죠. What do you say?
0: Take on a role.
2: You take on a role.
0: Yeah.
2: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장교사의 역할을 처음으로 이렇게 맡는 거잖아요. So it was my first time. 그 다음에 ing를 붙여야 돼요. Taking on that role. 그렇죠? 그 보직을 처음 맡는 거라서. So I was very nervous. 그 다음에. More than anything. 이거 무슨 말인가요?
0: More than anything, 그 무엇보다도 똑같잖아요.
2: 다른 건 몰라도
0: yeah.
2: 그런 어감에 쓰는
0: uh-huh.
2: 거죠. 네. 그 무엇보다도 I felt a hug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children who were about to start elementary school. About to do something은 이제 막 뭐뭐할 계획인, 뭐뭐할
0: yes.
2: 예정인, 뭐뭐할 시기가 얼마 안 남은.
0: Uh-huh.
2: 그럴 때 쓰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큰 막 집중한 책임을 느꼈다. 자, more than anything부터 한 번만 더요.
0: More than anything, I felt a hug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children who were about to start elementary school.
2: Okay. 밤잠을 설치곤 했다. 그 부분 붙여볼게요.
0: It even kept me up at night.
2: 이건 비교적 간단하네요.
0: Yeah.
2: 근데 이 문장도 우리가 좀 알고 연습해야 쓸 수 있거든요. 야, 나 그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잤다. It even kept me up at night. Okay. 이렇게 씁니다. 자, 제 머릿속에는요. 온통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첫 등교일을 선물할까 하는 고민뿐이었습니다.
0: All I could think about was, how can I make their first day of school as meaningful as possible?
2: How can I make their first day of school? 우리 그 학교 처음 가서 그 등교하는 날을 first day of school이라고 하잖아요.
0: 네.
2: 개학할 때도 많이 쓰고요.
0: Oh, yes.
2: 이번 학기의 첫날이니까 the first day of school. 입학하는 날도 당연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날을 as meaningful as possible. 최대한 의미 있게 혹은 특별하게 만들어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 자, 머릿속에 온통 그 고민뿐이었다. 이런 건 어떻게 풀었나요?
0: 네, 이 문장 가장 앞에 있죠. All I could think about was 에요. 네, 딱 꼬집어 이 생각뿐이었다라고 할 때는 about을 빼셔도 상관없어요.
2: Okay.
0: All I could think was 뭐뭐뭐.
2: Alright.
0: Yeah.
2: 그러면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었다. 그럼 All I could think 혹은 think about 그 다음에 was 뭐뭐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요.
0: 네. 네,
2: 이것도 표시를 잘해두세요. 그런 뉘앙스 풀어낼 때 상당히 유용한 그런 구문입니다. 자, 가족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부터 신입생들을 위한 작은 입학 선물까지 모든 걸 세심하게 준비하며 3월을 맞이했습니다.
0: I carefully prepared everything as we got ready for March, from a photo spot where families could make memories together to small gifts for the new students.
2: 포토존이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0: Yeah.
2: 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지역을 영어에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photo spot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Where families could make memories together. 거기서 추억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진 찍는 장소부터 to small gifts for the new students. 그래서 from 뭐뭐뭐 to 뭐뭐뭐 구조잖아요. 그래서 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열할 때 쓸 수 있는 전치사들 동그라미 잘 쳐놓으세요. from to 이렇게. 자,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I carefully prepared everything as we got ready for March. From a photo spot where families could make memories together to small gifts for the new students.
2: 자, 그런데 올해는 제게 조금 더 특별한 3월이 찾아옵니다.
0: This year, though, March will be even more special for me.
2: But이나 however 같은 그런 말을 문장 안에 넣던가 뒤로 갈 때 though로 쓰죠. 그래서 this year, however, 대신에 this year, though, 이게 이제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March will be even more special for me. 그렇죠? 나한테는 3월이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바로 저의 첫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기 때문입니다.
0: My own first child is starting elementary school and taking her first step into a new world. My own first child. 나의 첫째 아이라는 말이죠.
2: 네.
0: Is starting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and taking her first step into 어디요? A new world. Take someone's first step into 어디라고 하면은 어디에 첫 발을 내딛다라는 그렇죠. 뜻이니까 she's taking her first step into a new world 하면은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새로운 세상에 이제
2: 첫 발을 내딛는다.
0: 첫 발을 내딛는다.
2: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가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 이런 상황인
0: 그렇죠?
2: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새로운 세상 첫 발 다 들어갔죠. Taking her first step into 전치사만 잘 챙기세요. A new world. 자, 작년에는요, 입학식을 준비하는 교사의 마음으로 좀 떨렸다면, 올해는요, 딸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벅찬 기대를 품어봅니다.
0: Okay. 두 개의 문장이에요. The first one. Last year, I was nervous as a teacher preparing the entrance ceremony.
2: 입학식을 준비하는 선생님의 마음으로서 떨렸다면,
0: This year, I'll be walking to school holding my daughter's hand filled with excitement as her mom. So, 이번 연도에는 I'll be walking to school holding my daughter's hand.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게 될 거예요. filled with excitement as her mom. 그러니까 엄마로서 막 긴장을 하고 막 신나는 마음으로 mm-hmm. 가게 될 거다.
2: 그렇죠. Filled with 다음에 감정 붙여주면은 온통 마음이 그런 감정으로 가득 찬 채로 이거 거잖아요. Mm-hmm. 그러니까 가슴 벅찬 상태로
0: yeah.
2: 벅찬 기대를 품어봅니다. 그렇게 풀어낸 거예요. Filled with excitement as her mom.

0: 자, 우리 애가 학교라는 새로운 세상에 잘 적응을 하고 매일매일 웃음 가득한 학교 생활을 즐기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케이?
1: 네, 응원합니다를
0: 응?
1: 먼저 만들어 볼게요. I am rooting for my daughter with all my heart.
0: 일단은 root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동사로 썼을 때 그냥 혼자 쓰진 않아요. I root you 이렇게는 안 되고 root 다음에 for를 붙여서 사람을 붙여주면 응원하다. 오늘 표시를 잘 해주세요. 몇번 나왔었던 표현이 있지만 확실하게. So I am rooting for my daughter. 응원한다. 진심으로.
1: With all my heart.
0: 오케이. 온 정성을 다해. 이렇게 이 문장을 오늘 통화기 1번으로 갈게요. 갑니다.
1: I am rooting for my daughter with all my heart.
0: 네, 한 번만 더요.
1: I am rooting for my daughter with all my heart.
0: 우리 딸 진심으로 응원을 합니다.
1: I hope she will settle into her new school, enjoy this new world, and fill every school day with
0: 오케이.
1: smiles.
0: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영작을 하다가 적응이란 단어가 나오면 adapt란 단어만 생각할 필요가 없이 settle into라고 하는 대안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이게 오히려 적응적에서 더 부드럽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I'm settling into my new job right now. 그러면 이직해서 적응 중이다. 그럴 때딱 쓰는 게 settle into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입트형 표현을 고르자면 전 이건 것 같아요. settle into, 적응하다 의미로 꼭 쓰세요. 자,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I hope.
1: I hope she will settle into her new school, enjoy this new world, and fill every school day with smiles.
0: 그렇죠. 매일매일 웃음 가득한 학교 생활을 즐기기를 바란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요.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Entrance ceremony. Last February, I became the head teacher for the first grade. It was my first time taking on that role, so I was very nervous. More than anything, I felt a hug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children who were about to start elementary school. It even kept me up at night. All I could think about was, how can I make their first day of school as meaningful as possible? I carefully prepared everything as we got ready for March, from a photo spot where families could make memories together, to small gifts for the new students. This year, though, March will be even more special for me. My own first child is starting elementary school and taking her first step into a new world. Last year, I was nervous as a teacher preparing the entrance ceremony. This year, I'll be walking to school holding my daughter's hand, filled with excitement as her mom. I am rooting for my daughter with all my heart. I hope she will settle into her new school, enjoy this new world, and fill every school day with smiles.
0: 자,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큰 책임을 느끼다. 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다. Feel a huge sense of responsibility. 자, 이 문구를 통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1: I felt a huge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children.
0: 그렇죠. 아이들을 향한 책임감을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나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1: I feel a huge sense of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my family.
0: 그렇죠. 투부정사 붙여도 되죠. To take care of my famil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께 추억을 만들다 그대로 make memories together. 이거 콜로케이션.
1: I prepared a photo spot where families could make memories together.
0: 가족들이 함께 추억을 쌓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입니다.
1: It's a great place for families to make memories together.
0: 아직 함께할 수 있을 때 많은 추억을 쌓고 싶네요.
1: I want to make memories together while we still can.
0: While we still can. 뭔가 미래에는 못할 것 같다는 어떤 전제하에 지금이라도 그렇죠? 할수 있을 때 해놓고 싶다. 그런 어감. 자, 그 다음에 진심을 담아서 어떻게 썼죠?
1: With all my heart.
0: 으흠.
1: I am rooting for my daughter with all my heart.
0: 꼭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1: I prayed with all my heart that I would pass.
0: 스스로를 위한 기도죠.
1: 네.
0: 내일 합격해라, 합격해라.

0: adorable at this age. I wish she could stay little a bit longer.
1: I know. It really is such a precious age.
0: Before you know it, she'll be off to college.
1: I guess that's exactly how our parents must have felt.
2: Woman says, I can't believe my daughter is already starting elementary school.
3: Mm-hmm.
2: 아니, 우리 딸이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니 믿겨지지가 않아. Man says, I know, time really flies, doesn't it?
3: Mm-hmm.
2: 그러게, 시간 참 빠르지?
3: 그렇죠. 이 문장은 아예 이것처럼 부가 의문문 붙여서 연습을 몇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시간 참 빠르다. 그치? 그런 식으로. Okay?
2: 네, 이렇게요. Time really flies, doesn't it?
3: Mm-hmm.
2: So the woman says, ah, she's so adorable at this age. 아니, 아이들, 요 나이 때 참 예쁘지. I wish she could stay little a bit longer. 이대로 좀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란 말이에요.
3: 지금 선생님도 저한테 그 얘기 자주 하시는데 애가 너무 빨리 큰다.
2: Yeah, so the man says, it really is such a precious age. 강조하는 거죠. 맞아, 가장 이쁠 나이지.
3: 그렇죠?
2: Before you know it, she'll be off to college.
3: 눈 깜짝할 사이에 대학 갈 걸 그거거든요.
2: 맞아요. 네.
3: Before you know it 같은 경우는 알아차리기도 전에, 즉,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간다는 얘기고, she'll be off to college. off는 간다는 얘기예요.
2: 네.
3: 그래서 오늘 토한기 문장 2번을 이걸로 갈게요.
2: Before you know it, she'll be off to college.
3: 이러다 금방 대학 간다? 이럴 때 쓰시면 돼요.
2: 네.
3: 한 번만 더요.
2: Before you know it, she'll be off to college.
3: Okay.
2: And the man says, I guess that's exactly how our parents must have felt.
3: 우리 부모님 심정도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대화문 잘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 교재 150페이지에 5개 영작 3번과 4번 별표 치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2: And that's all for today's 입티영. We'll see you again tomorrow.
3: Goodbye, everyone.
2: Bye-bye.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이번 주는요, 좀 아파요.
1: Uh-oh.
0: 실제로 아픈 건 아니고요. 네,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플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좀 종종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해외여행 갔을 때 아플 때가 가장 영어를 많이 할 줄 알아야 될 때예요. 여러분, 아픈데 내가 아픈 거를 표현 못하면 어떡해요? 너무 답답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So, what is today's expression?
1: Well, today's

0: expression is I haven't been feeling well.
1: I haven't been feeling well. 자, 일단 몸이 별로 안 좋을 때 우리가 가장 흔히 아는 표현은 아마 I'm sick 일것 같아요. 가장 간단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나 아파. 이죠. 그런데 나 계속 아파왔어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몸이 좋지 않아 왔다. 그럴 때는 I haven't been feeling well.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주면 계속해서 좀 아파온 게 지속되어 왔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I'm sick 라고 하면 5분 전부터 아팠을 수도 있고 지금 갑자기 아플 수도 있지만 I haven't been feeling well은 갑자기가 아니라 좀 계속해서 몸이 안 좋은 상태였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부터 아팠는지를 얘기해 줄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우리 같이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0: Ready, start!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0: I haven't been feeling well.
1: I haven't been feeling well입니다. 자, 일단 내가 아픈 거죠. 내가 아픈 거니까 I로 문장을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내가 몸이 아픈 거죠. So I. 요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도 하기는 했었거든요. Haven't been. 자, been. 요 been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계속 된 거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have하고 같이 have been이 붙어 있으면 그런데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not까지 붙어 있죠? have not been이라고 해서 부정 형태로 뭐뭐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떠어떠 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 되어 오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I haven't been 뭐뭐는 어떠어떠 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라는 말이 됩니다. I haven't been 뭐뭐. 자, I haven't been 뭐뭐. 어떤 상태가 안 되어 온 거죠? 내가 몸이 좋은 상태가 안 되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feel well이라는 요 단어가 올 건데 feeling well. 왜냐면 ing 상태가 오는 이유가 그 상태가 지속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진행형을 써줘야 돼요. I haven't been feeling well. 나는 몸이 좋은 상태가 계속되어 오지 않고 있어요. 즉, 몸이 좋지 않아요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I haven't been feeling well. 몸이 좋지 않아요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0: I haven't been feeling well.
1: I haven't been feeling well.
0: I haven't been feeling well.
1: I haven't been feeling well. 그쵸? I haven't been feeling well.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연습했으니까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봐야 되겠네요.
0: 패턴 practice.
1: 자, 패턴 연습해 볼게요. 오늘의 패턴은요.
0: Well, our sentence was, I haven't been feeling well. So we're going to change the feeling well part to any verb, any ing verb. I haven't been ing.
1: I haven't been ing. 자, ing가 와야 되는 게그 상태를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는 걸 나타내 줘야 돼서 ing가 옵니다. 그래서 요즘 뭐뭐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I haven't been ing. 그래서 어떤 활동을 계속 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일정이 바빴다. 혹은 어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환경이 뭐 어떻다. 계속 못하고 있다. 어떤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요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최근 근황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자, 어떻게 쓸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0: I haven't been feeling like myself lately.
1: I haven't been feeling like myself lately.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자, I haven't been feeling like myself 라고 하면

0: like oneself는 누구누구처럼 느껴지다 하잖아요. Feel like myself는 나처럼 느껴지다. 나의 원래의 상태처럼 느껴지다. 즉, 나의 컨디션이 아니다. 요즘 나의 컨디션이 아니다. 라는 뜻인데요. Lately를 붙여서 특히나 요즘 나의 컨디션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1: I haven't been sleeping well either.
0: 상대방이, 나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나도 요즘 잠을 못 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 haven't been sleeping well. 까지만 얘기하면, 나는 잠을 못 자고 있어. 인데, 뒤에 either를 붙여서, 나도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누군가가 나는 잠을 못 자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라고 얘기를 하면 뒤에 either를 붙여줄 수 있는 거죠.
1: I haven't been wearing glasses lately.
0: 자, lately 또 나왔죠? 요즘. 그 앞에까지 보면, I haven't been wearing glasses. Wear glasses가 안경을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안경을 잘안 쓰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할수 있고요. Glasses는 항상 이렇게 복수를 써줘야 됩니다. 요즘 제가 SNS를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 연예인의 SNS를 자주 봐요. 그런데, Did you check his feed today? 그 사람이 오늘 올린 게시물을 봤어?
1: No, I haven't been using social media much. 아니, 요즘 SNS를 많이 안 하고 있어.
0: 아, 저는 SNS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잭쌤은 많이 안 하고 있군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Did you check his feed today? Feed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게시물을 feed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SNS가 있습니다. So, did you check his feed today? 이렇게 물어봤는데, No, 아니라고 하면서 I haven't been using social media much라고 했죠. SNS가 social networking sites라는 표현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social media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I haven't been using social media much라고 해서 SNS를 많이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So use를 사용해서 use social media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1: I haven't been taking many pictures.
0: 사진 많이 찍잖아요, 우리 잭쌤. 근데 요즘 안 하고 있군요. 요즘 사진을 많이 안 찍고 있어요. I haven't been taking many pictures. Take pictures가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이죠.
1: I haven't been getting much exercise.
0: Get much exercise는요, 운동을 많이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I haven't been getting much exercise니까 요즘 운동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1: I haven't been studying much.
0: Study는 공부하다죠. 근데 여기에 뒤에 much를 넣어서 많이 공부를 못하고 있다. I haven't been studying much. ing 형태 만들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I haven't been practicing enough.
0: practice는 연습하다고요. enough는 충분히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 haven't been practicing enough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연습을 못하고 있어요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Okay. I haven't been drinking coffee this year.
0: drink coffee는 커피를 마시다. This year는 올해. 그래서 올해 커피를 안 마시고 있어요. I haven't been drinking coffee this year.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정말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왔네요.
2: 톰, 안색이 별로 안 좋네요. 괜찮아요?
3: 요즘 몸이 좋지 않아요. 뭔가 걸리려는 것 같아요.
2: 아이고, 병원은 가봤어요?
3: 아직이요. 나아지지 않으면 내일 갈 거예요.
0: 안색이 별로 안 좋군요, 우리 친구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톰, 안색이 별로 안 좋네요.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안색이 별로 안 좋다. 우리는 이제 안색이니까,

0: 안색.
1: Face color거든요. face color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영어로는.
0: Your face color does not look good.
1: 좀 이상하잖아요.
0: No,
1: 그쵸?
0: we don't say that.
1: 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너가 좀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괜찮아요라고 물어볼 때는 뭐 괜찮은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그중에 하나 뭐 오케이 이런 거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요즘 몸이 좋지 않아요.
0: 아하.
1: 아, 이거는 영어로 하실 수 있겠죠? 뭔가 걸리려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영어적인 표현이라서 그래요. 영어로는 어떤 뭐꼭 질병은 아니더라도 뭐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몸살이라든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우리가 아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좀 오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이고,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다양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은 가봤어요? 자, 여기도 병원은 hospital이잖아요.
0: Right.
1: 그런데 뭐 have you been to the hospital?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영어적으로 괜찮은지 우리 이전에도 말한 것 같긴 한데
0: Right.
1: 일단 많이 아플 때 가는 게 hospital이에요.
0: Yeah, if you're really sick. If you have some serious disease or you are very, very badly injured, then you would have to go to the hospital. So when I first came to Korea and a Korean said, I went to the hospital yesterday, I thought, oh no, what happens to you? I thought it was much more serious.
1: 그렇죠. 그래서 hospital, 우리가 병원이라고 하는 hospital은 진짜 뭔가 큰 일이 났을 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이렇게 있듯이 미국도 그렇게 있는데 특히나 hospital은 그래서 이제 큰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다른 표현을 쓰는데 의사 선생님 만나봤어? 약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아직요, 나아지지 않으면 내일 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갔다. 아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yet라는
0: Yet.
1: 표현이 들어가죠. 나아지지 않으면 내일 갈 거예요. 일단 영어로는 내일 갈 거예요를 먼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아지지 않으면 if를 사용해서 또 문장을 만들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문장들이 나왔는지,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이제 영어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Tom, you don't look so good. Are you okay?
3: I haven't been feeling well. I think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2: Oh no. Have you seen a doctor?
3: Not yet. I'll go tomorrow if I don't get better.
1: 톰, 안색이 별로 안 좋네요. 괜찮아요?
2: Tom, you don't look so good. Are you okay?
0: Tom, you don't look so good. Are you okay?
1: You look good 라고 하면 좋아 보이네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거를 you don't look so good 이렇게 반대의 말로 했어요. 이게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조금 어디가 불편해 보인다, 아파 보인다, 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서, 괜찮아요? 라는 표현은,
0: Are you okay?
1: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요. 뭔가 걸리려는 것 같아요. 라고 했네요.
3: I haven't been feeling well. I think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0: I haven't been feeling well. I think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1: 자, 일단 앞에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죠. I haven't been feeling well. 요즘 몸이 좋지 않아요. 였고요. 그 뒤에 이제 또 나오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뭔가 걸리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영어로는.
0: I think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1: 네. I think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Come down with something이 어떤 병에 걸리다. 근데 심각하지 않은 병. 뭐, 감기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요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요즘 몸이 좀 아파서 뭔가 오는 것 같아. 뭔가 걸리는 것 같아. 약간 요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이고, 병원은 가봤어.

0: Oh no, have you seen a doctor?
1: Oh no, have you seen a doctor?
2: 아이고는 oh no라고 하면 되는군요. 자, hospital 대신에 쓴 표현이 뭐였죠?
1: The doctor. Have you
2: 그렇죠.
1: seen a doctor?
2: 맞아요. 맞아요. Have you seen a doctor? 여기서는 한 명이라는 의미로 a doctor라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을 만나봤어요로 직역이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말로 병원 가봤어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다니는 그냥 동네 병원은 the doctor's office라고 부르죠. 참고해 주세요. 아직요. 나아지지 않으면 내일 갈 거예요.
3: Not yet. I'll go tomorrow if I don't get better.
1: Not yet. I'll go tomorrow if I don't get better.
2: 자, 아직요는 not yet. 아직 안 갔다. 나아지지 않으면 내일 갈 거예요. 자, 일단 내일 갈 거예요를 먼저 말한다 그랬죠? I'll go tomorrow.
1: Mm-hmm.
2: 그다음에
1: doesn't necessarily have to be first, though.
2: 아, 그쵸. 꼭 맨 앞에 말할 필요는 없어요. If I don't get better, I'll go tomorrow. 요 순서대로 mm-hmm.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나아지지 않으면 뒤에 얘기했는데 요거는
1: If I don't get better.
2: 네, if절 기억나시나요?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한다면 요런 말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들어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듣고 올게요.
0: Tom, you don't look so good. Are you okay?
3: I haven't been feeling well. I think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0: Oh no. Have you seen a doctor?
3: Not yet. I'll go tomorrow if I don't get better.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 끝났고요. 여러분 발음 연습은 많이 많이 해보시면 돼요.
1: Wonderful job, everyone.
2: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2: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선생님, 어떤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무지카시 데스까?
2: 예, 야사시 초급 일본어와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1: 월, 화, 수 오전 5시.
2: 야사시 초급 일본어로 시작해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쉽고 확실하게
6: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5: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6: Hello everyone, this is Juge.
5: 자, 오늘은요 146쪽 되겠습니다. 월요일 28일 순서고요. 그 여행 중에 이제 카페에 들렀는데 갑자기 자신의 전화기 배터리가 거의 다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6: Oh no.
5: 아, 그러니까 이제 충전할 곳이 필요하겠죠.
6: I'm losing battery.
5: I'm losing battery. 아, 그거 좋은 표현인데.
6: I'm losing battery or battery power.
5: 아, 그럼 battery power까지 말해야 돼요?
6: Full version is battery power.
5: Battery
6: But
5: power.
6: when you just say, I'm losing battery.
5: I'm losing battery.
6: Everyone understands.
5: 아, 그냥 I'm losing it. 이러면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이런 말이
6: 되는
5: 거죠.
6: I'm going crazy 라는 네. 뜻이고요.
5: 자, 그래서 직원에게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혹시 있는지.

0: 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실례합니다. 제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2: 네, 저 자리 옆에 콘센트가 있어요.
1: 아, 잘 됐네요. 제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갔거든요.
2: 거기 가서 충전하시면 될 겁니다.
1: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2: 잘 말씀.
1: 아유, 네. 직원분이 참 친절하시네요.
2: 그렇죠. 원래 그래요. 자, 먼저 제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 데가 혹시 있을까요? 라고 묻는 말인데 물론 그 전에 갑자기 말을 거니까 실례한다는 말이 필요하죠.
1: 예,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영어권에서는 무조건 뭐 물어보기 전에 네. 요청하기 전에 Excuse me.
2: Excuse me.
1: 먼저 하시면 좋아요.
2: Excuse me.
1: 보영쌤, excuse me.
2: Excuse me.
1: 죄송한데, 네. 실례합니다만.
2: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가게를 갔을 때요. 네. 사실 내가 지금 뭔가 물어봐야 되는데 네. 직원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래 나는 꼭 이 질문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렇죠. 저기요. 여기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여기요 잠깐만요. 여기요 이렇게 말할 때
1: 그렇죠. 그거 이제, 대신 실례합니다가 좀 더 nice 하잖아요.
2: 예. 그럴 때 이제 그 말이 excuse me 이거예요?
1: That's exactly what it is.
2: Hello.
1: Hello. It sounds weird. 그냥 그건 인사하는 거고.
2: 네네.
1: 그럼 누구의 집중이 빨리 필요한데.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나만 급한데. excuse me is the best way to go.
2: 그럼 그럴 때 excuse me.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1: Excuse me.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2: 이거군요.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1: Right.
2: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웬만한 문장은요. 그 길이에 상관없이 보통 세 마디 정도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1: 네. 그래서
2: 여기서도 is there anywhere 혹은 is there까지만 해도 괜찮고요.
1: Mm-hmm.
2: 그다음에 anywhere I can charge Anywhere I can charge 혹은 Is there anywhere? 그 다음에 I can charge 그 다음에 my phone 정도가 그 의미상 이렇게 단락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즉 어디라도 좀 있을까요? Is there anywhere? 그 다음에 제가 충전할 수 있는 I can charge 그 다음에 내 전화기를 my phone 이런 순서로
1: right.
2: 선생님 could you give me the sentence once again?
1: Sure.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2: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1: Mm-hmm.
2: 이런 식으로. 물론,
1: right.
2: can I charge my phone somewhere here? 해도 돼요?
1: 그냥 can I charge my phone? 해도 다 이해 날 것 같아요.
2: 아, 그럴까요?
1: Can I charge my phone?
2: Can I charge my phone?
1: 그 맥락이 뭐냐?
2: I
1: need to charge my phone.
2: I need to charge my phone. 아, 다 좋다. 먼저, can I charge my phone? 제 전화기 충전할 수 있을까요? Can I charge my phone?
1: Yes.
2: 혹은, 조금 전에 뭐였더라? 그,
1: I need to charge my phone.
2: 그거. 아니, 거기서 잊어버렸네. I need to charge my phone. 제
1: Perfect.
2: 전화기를 충전해야 되거든요. I need to charge my phone. 혹은 이런 것처럼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아,
1: right.
2: 제가 충전을 좀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한다든지.
1: Right.
2: 네, 다 좋겠습니다.
1: 저는 이 질문도 되게 좋아요.
2: 뭐요?
1: Do you have a charger?
2: Do you have a charger?
1: Do you have a charger?
2: 어.
1: 빌려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2: 아, 네.
1: 아니면 너도 charger 있으면 이거 좀 충전 좀 해줘.
2: 어.
1: 라는 It can go both ways.
2: 아, 그래요?
1: Right.
2: 아, Do you have a charger? 충전기 있으세요? 이렇게.
1: Do you have a charger here?
2: Do you have a charger here?
1: Sure.
2: 아, 그것도 좋겠다. Here를 좀 붙이면 좋을 것 같아.
1: Mm-hmm.
2: 왜냐하면 그냥 Do you have a charger? 그럼 그 개인적으로 있냐는 말처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 뭐 빌려가는 건지.
2: 그렇죠.
1: 충전해달라는 건지.
2: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자신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장소가 근처에 있느냐라고 할 때 mm-hmm. Is there anywhere I can? 까지 패턴으로 보겠습니다. 148쪽을 보시면 그런 패턴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실 수 있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1: Oh, there you go.
2: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시만 좀 앉을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1: Is there anywhere I can sit for a while?
2: 그렇죠. 제가 조금 좀 힘든데 좀 앉아 있을 때가 있을까요? Is there anywhere I can sit for a while? 혹은 제가 손을 씻을 만한 곳이 좀 있을까요?
1: Is there anywhere I can wash my hands?
2: 네. Is there anywhere I can wash my hands? 라고 한다든지 자, 뭔가 이렇게 예문을 많이 접하시게 되면 아, 이런 뜻으로 물을 때 이 패턴이 좋구나라는
1: right.
2: 감이 오죠.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까지 먼저 들어보세요.
3: Excuse me.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2: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0: charge my phone. 자, 이 문장에서도 anywhere, charge phone 정도만 좀 크게 말하게 됩니다.
1: Right.
0: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그랬더니 네, 저 자리 보이시죠? 저기 저 자리 옆에 콘센트가 있어요.
1: Yes,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0: 네, yes, 일단 그렇습니다. Yes,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가리키면서. 자, 일단 있습니다. There is 아니면 there are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콘센트가 여러 개 있는 거로 보아서 outlets라고 해서 복수로 쓰게 되네요.
1: Right, outlets.
0: Outlets.
1: So they're technically power outlets where you can plug in to get electricity and power for your laptop, for your cell phone, computer.
0: Right, yeah. 그렇죠. So there are outlets 하게 되면 전기 콘센트가 있습니다. There are outlets, 근데 어디에 있냐면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하는 말이 오죠.
1: Mm-hmm.
0: 저 자리들 옆에.
1: By those seats.
0: By those seats. 항상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데 우리말로는 뭐뭐 옆에. 라고 해서 이제 전치사구에 해당하는 말이 뒤에 오게 되죠. 옆에,
1: right.
0: 위에, 뭐 아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영어로는 그게 앞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by those seats, 뭐 on those seats, under those seats 뭐 이런 식으로 by가 이 앞에 와서요.
1: Right.
0: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자, 그건 알겠는데 자, 일단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전기 콘센트라는 표현이 바로 영어로는 outlet이라고 한다는 걸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 Right.
0: 자, outlet. 우리가 쇼핑할 때만 outlet을 가는 게 아니고 그 이제 outlet, outlet, 그죠?
1: Same spelling.
0: 네.
1: outlet.
0: Outlets.
1: Yeah,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0: 네, so there are.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there is 보다는 there are를 쓰게 되는데 실제로는 there is outlets라고도 말한 경우가 많이 있죠.
1: 그렇죠. 편하게 말할 때는 그냥 단수형으로 쓰긴 써요.
0: 네.
1: Oh, there's outlets there.
0: There's outlets there.
1: But grammatically, you should say there are outlets.
0: 그렇죠. 발음이 좀 어려워요.
1: 맞아요. 그냥 혀가 꼬이죠.
0: 네.
1: Are outlets.
0: 네.
1: Are outlets.
0: 혀에 쥐가 날 것 같아요. 네.
1: Cramping your tongue.
0: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그러니까 실제 말씀하실 적엔 there's outlets라고 하셔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Yeah, no big problem.
0: 네,
1: yeah.
0: 자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잘 됐네요.
1: Perfect.
0: 네, 자 늘 말씀드리지만 great, 뭐 wonderful, awesome 다 좋은데요. Perfect가 갖는 또 다른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다면 내가 원하던 거하고 딱 들어맞는다. 뭐 이런
1: 아,
0: 의미가 있죠. 딱이다.
1: 어, 나한테 딱 맞는 그 시츄에이션이죠.
0: 그렇죠.
1: Oh, it's perfect.
0: Perfect. 자, 그런 다음 제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갔거든요.
1: My battery's almost dead.
0: My battery is almost dead. 라고 해서 D-E-A-D. 죽은 상태를 가리킬 때 dead라고 하잖아요.
1: He only has like 1% left.
0: 네.
1: It's
0: 어,
1: almost dead.
0: 그렇죠. My battery is almost dead. 빨리 절전 모드로 이제 바꿔도 그때 너무 늦었겠죠.
1: Oh, the power energy saving mode. Too late.
0: 혹시 그렇게 말해요? Power saving mode.
1: Power saving mode.
0: Oh, power
1: usually
0: saving
1: on
0: mode.
1: In the cell phone, it says power saving mode.
0: 그러면 너 빨리 절전 모드로 바꿔봐. 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해요?
1: Switch to power saving mode.
0: Switch to power saving mode.
1: 네.
0: 아, 그 좋은 말이다.
1: 근데 1%밖에 안 남았으면
0: 네.
1: 별로 의미가 없죠.
0: 그렇긴 하죠. 자, switch to 뭐뭐, 뭐뭐로 바꾸세요.
1: Yes.
0: Power saving mode. 그럼 얘기가 난 김에 그 무음 처리하세요. 자, 저 공연이 시작되므로 무음
1: sure.
0: 처리해 주세요.
1: Switch to mute.
0: Switch to mute.
1: Yeah, switch your cell phone to mute.
0: 어, 그렇지긴 mute mode 뭐 이렇게 말할 필요 없고
1: 모드가 맞긴 한데 주로 모드는 상약해서 말하죠.
0: 아.
1: Just switch your switch your cell phone to mute.
0: 그럼 silence 쓰려면 어떻게 해요?
1: Silence?
0: 네, 이거 silence
1: silent mode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0: 네, 네.
1: We usually say mute.
0: Mute, M-U-T-E.
1: 근데 silent mode도 많이 쓰기 때문에
0: 네네.
1: I think they're both fine.
0: Switch to silent mode.
1: Silent mode.
0: 어, 괜찮겠다.
1: That's right.
0: 네.
1: Perfect.
0: 여기서는 이제 switch to 할 것도 별로 없는 게 My battery is almost dead. 내
1: right.
0: 배터리가 거의 죽었습니다. 자, 쭉 이어 말하니까요.
1: Perfect. My battery's almost dead.
0: 네. My battery's almost dead. 이렇게. My battery is almost dead. 이게 아니고 My battery is almost dead.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 You can also say my battery is dying.
0: My battery is dying.
1: Same context.

0: Oh, my battery's dying.
1: My battery가 죽어가고 있다. My
0: 죽어가고
1: battery's dying. 그리고 아까 또 뭐였죠? I'm losing my battery였나요?
0: I'm losing battery.
1: I'm losing battery.
0: Yeah.
1: 그렇게 말해도 좋고 여러
0: sure.
1: 방법이 있겠군요.
0: Mm-hmm.
1: 자, 이 부분 들어보시죠.
2: Yes,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3: Perfect. My battery's almost dead.
1: 네, 그랬더니 아, 거기 가셔서 충전하시면 될 거예요.
0: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1: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라고 하는군요. 자, you should be able to를 하나의 패턴으로 보겠습니다. 당연히 당신은 뭐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할 때 you should be able to.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당신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충전하는 것을 거기에서 이런 말이 되는군요.
0: 가끔 you를 그냥 생략하고
1: 네.
0: Oh,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1: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0: Yeah.
1: 근데 you 이렇게 말 안 해도 내 얘기하는 거 다 아니까
0: of course.
1: 그냥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아, 그게 훨씬 발음 리듬상 편하긴 하네요.
0: Yeah. Should be able to.
1: Should be able to. 그러니까 right. 마땅히 뭐뭐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뜻으로 mm-hmm. you should be able to. 다음에 동사를 이어서 거기 가면 당연히 마땅히 자연히 될 거다. You should be able to. 여기서도
0: right.
1: 이제 you should can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0: should도
1: 조동사고 can도 조동사라서 조동사 이렇게 같이 올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바꿔줘야 돼서
0: right.
1: should는 바꿀 수 없으니까 can을 바꾸자. can을 be able to로 바꿔서 you should
0: right.
1: be able to라고 한 겁니다.
0: 아주 간단하게는 you can charge it there.
1: You can charge it there.
0: Oh, you can charge it there.
1: 그렇죠. 당연히 거기서 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땅히 아무 문제 없이 하면 뭐 누구라도 이런 걸
0: right.
1: 강조하는 의미로 should be가 이제 굳이 들어간 거죠, 뭐.
0: Right.
1: 네,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그랬더니 아유 고맙다고 하면서 덕분에 살았습니다.
0: Thanks. You saved the day.
1: 네, thanks. You saved the day. 당신이 나의 하루를 구원해 줬다는 말로 you saved the day. 그렇군요.
0: Because if somebody saves you, it's because you are in a situation. That needs help.
1: Right.
0: That needs saving.
1: I
0: have so much work to do. My battery is dying. Oh, you saved the day.
1: You saved the day.
0: 우리 옛날에 배운 거 있죠? You're a lifesaver.
1: You're a lifesaver.
0: You're a lifesaver.
1: 아,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You're a lifesaver. You
0: yes.
1: saved my life.
0: 그건 진짜 생명을 구원해준 네. 사람을 you save my life라고 표현하는 거고
1: 정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기 직전에
0: 생명의 은인이라고 표현하죠.
1: 그렇죠. 생명의 you, 은인이다.
0: You save my life. 진짜 죽어가는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면 you save my life가 맞아요.
1: 네네.
0: 여기서 급한 상황에서 날 도와줬다.
1: 네.
0: You saved the day.
1: You saved the day.
0: You're a lifesaver.
1: You're a lifesaver.
0: There you go.
1: 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네요.
0: Yeah.
1: 그러니까 saved the day. Saved가 이제 과거형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0: mm-hmm.
1: 그날 하루 큰 불편을 안 겪어도 되도록 도와주었다.
0: Yes.
1: You saved the day.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0: Mm-hmm.
1: 실제 발음할 때는 you saved the day이지만 우리가 하도 이제 시험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0: right.
1: save냐 saved냐 이 D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다 보니
0: right.
1: 우리가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발음할 적에도 you saved the day라고 해야 내가 맞게 영어로 말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0: Right. 근데
1: 실제 발음할 때는요.
0: You saved the day.
1: You saved the day.
0: 끝부분을 약간 짧게 스톱하면 돼요.
1: 네.
0: Saved the day.
1: You saved the day.
0: You saved the day.
1: 네,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0: Right.
1: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2: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3: Thanks. You saved the day.
1: 네, 그렇습니다. Thanks. You saved the day. 그냥 thanks 혹은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할 것 같다고 할 때 You saved the day. 덕분에 살았습니다.
0: 근데 정말 고마울 때 너무나 고마워요.
1: 네.
0: 그럴 때는 thanks는 좀 약하잖아요.
1: 네.
0: Oh,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so much.
0: Diane, thank you so much. You saved the day.
1: You saved the day. 그러니까 thanks보다는 thank you가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간
0: yes.
1: 것 같은. 알겠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오늘 이렇게 해서 Is there anywhere I can?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이런 이제 문장 패턴이 있었고요. Outlets, 그러니까 outlets. 콘센트를 가리키는 말,
0: mm-hmm.
1: My battery is almost dead, I'm losing battery, 여러 표현이 있었고, You should be able to, 라는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Save the day, 까지 보셨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죠.
3: Excuse me,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0: charge my phone?
1: Yes,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0: Perfect. My battery's almost dead.
1: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0: Thanks. You saved the day.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2: 네,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 정말 놓였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저희와 함께 각 문장 큰 소리로 말해 보시겠어요?
3: Let's go.
2: 아, 실례합니다. Excuse me.
3: Excuse me.
2: 제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3: Is there anywhere I can charge my phone?
2: 네, 그럼요. 저 자리 옆에 콘센트가 있습니다. Yes,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3: Yes, there are outlets by those seats.
2: 어, 정말 잘 됐네요. Perfect.
3: Perfect.
2: 제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갔거든요. My battery is almost dead.
3: My battery is almost dead.
2: 어, 거기서 충전하시면 될 겁니다.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3: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2: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Thanks. You saved the day.
3: Thanks. You saved the day.
2: 여기까지입니다.
3: Yeah! Oh, you saved the day.
2: 네. 아니, 됐다는데 알려줬는데 하우 제가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가가지고 뭐 힘들고 계속 얘기가 이어지니까 이제 이 직원 입장에서는 네, 거기서 충전하시면 될 거예요. 가시면 다 해결됩니다. 네, 이런 의미로 you should be able to charge it there.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면 you should be의 어떤 그 you should be able to 조금 더 의미가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3: Absolutely.
2: 네. 자, 오늘 함께 하신 내용은 오디오 어학당에서 언제든지 다시 복습이 가능하시거든요. Mm-hmm. 편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3: And this was Juge.
2: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alter, 뜻은 변화시키다, 바꾸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Food safety experts warn that leftovers can look, smell, and taste completely normal, but still cause severe food poisoning, as many illness-inducing pathogens do not visibly alter food. 여기서 alter라는 표현은 무언가의 상태나 모습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new law will alter the way companies operate. 그 새 법안은 기업들의 운영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뉴스에서 alter the outcome, alter the landscap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무언가를 바꾸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alter,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Monday, the 28th of September,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The Chuseok holiday is over, and after days of reunions, laughter, and probably lots of food, many people are facing the dreaded post-holiday syndrome, characterized by bloating, fatigue, and a disrupted biorhythm. 여러분, 추석 연휴 다 잘 보내셨죠? 며칠 동안 가족과 함께 많이 웃고 많이 먹은 거는 정말 좋았는데 막상 학교와 일터로 복귀하려니 어째 피곤이 안 가시고 몸이 찌뿌둥한 게 소위 말하는 명절 휴증에 시달린다고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Experts recommend avoiding intense workouts, drinking lukewarm water instead, and resetting your internal clock and soothing muscles sore from long travel. That would be the next step, which can be tackled with light stretching. It's also important to put away your smartphone before bed and spend quiet alone time to fully recharge. 연휴 기간 흐트러진 생체 리듬을 회복하려면 우선 속은 자극적인 음식 대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서 위장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요. 장시간 이동이나 가사노동으로 굳어진 몸은 무리한 운동 대신 취침 전에 가벼운

0: 찰칭이나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숙면 환경을 만들어서 무너진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For joining us in the studio after this long Chuseok holiday is Shane Ham.
1: Good
0: morning, Shane.
1: Good morning, Sue. It's so nice to see you, and sort of not nice to see you because that means the holiday is over.
0: But, yeah, exactly.
1: But you make more than make up for it.
0: So. Oh, thank you so much. Likewise. All right, well, I mean, a lot of people suffer from this so-called post-holiday syndrome. Mm-hmm. I guess it's not just Chuseok, but any holiday you can have this.
1: Yeah, anytime your routine is sort of thrown off, right, by this sort of longer holiday. But I think a lot of people try to make up for it by either going on this extreme or drastic diet or, you know, I'm sure the gym, every gym across the country is going to be very busy today trying to work off those Chuseok calories, right?
0: Yes, I'm sure, exactly. Don't know how long that's going to last, though.
1: Right. But it's probably not a good idea to starve yourself or to, you know, do anything extreme. But I think these tips that you said are good tips just in general, too, right?
0: Yeah. Avoid intense workouts, drink lukewarm water, reset your internal clock by, I guess, going to bed at the right time, waking up at the right time, and then stretch. A light stretching before bed, they say, is good.
1: Maybe a good excuse to go get a massage to sort of ease those muscles, right?
0: Exactly. Mm. And this applies to every single day of the year, but put your phones away before bed.
1: It basically means get some good quality sleep.
0: Yes,
1: right?
0: Exactly. Yeah.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그래서 이겁니다. 연휴 후유증 때문에 힘드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그리고 EBS 반디 앱, 또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 들어오셔서 연휴 후유증 때문에 힘드네요를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좋을지, 또 여러분은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자, 사연도 계속 받고 질문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모한 문장은 일부 마지막에 발표하면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이 도전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소울's smartphone mobile communication fees rank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matching or trailing only New York for 4G and 5G plans.
0: 서울의 스마트폰 이동통신 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4G와 5G 요금 기준 뉴욕과 맞먹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A mutant norovirus strain sparked an unprecedented surge in Seoul this summer, with infections skyrocketing over 70-fold in the June to August period compared to last year.
0: 올여름 서울 지역에서 변이 노로바이러스가 유례없는 감염 사태를 불러와 지난 6월에서 8월 노로바이러스 검출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1: The average age of vehicles on U.S. roads has hit a record high of 13 years as soaring new car prices and high auto loan rates force drivers to repair their current cars rather than buy new ones.
0: 미국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평균 연령이 사상 최고치인 13년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신차 가격 급등과 높은 자동차 대출 금리 때문에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새 차를 구입하기보다 기존 차량을 수리하는 쪽을 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1: New geophysical surveys have detected mysterious anomalies beyond King Tutankhamun's tomb, providing fresh evidence that hidden chambers could lead to the long-lost remains of Queen Nefertiti.
0: 지구물리학적 방법을 활용한 새로운 조사에서 고대 이집트 투탕카멘 왕의 무덤 너머로 정체불명의 이상 구조가 감지됐습니다. 이는 숨겨진 방들이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네페르티티 여왕의 무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새롭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 Music and a global study tracking nearly 9 million adults aged 23 to 77 reveals that each additional 100 grams of ultra-processed foods consumed daily is linked to a higher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and diabetes.
0: 23세에서 77세 사이의 성인 약 900만 명을 추적 조사한 국제 공동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하루 100g 더 섭취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과 암,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위험이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Well, those are our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Seoul's smartphone mobile communication fees rank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matching or trailing only New York for 4G and 5G plans.
0: 서울의 스마트폰 이동통신 요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4G와 5G 요금제 기준 뉴욕과 맞먹거나 그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Yeah, this is a report out of Japan, and it looked at communication fees across six cities, namely Seoul, Tokyo, New York, London, Paris, and Dusseldorf in Germany.
0: Right.
1: And it looked and compared at 4G and 5G mobile communication plans. Why these six cities? I'm not really sure. It's sort of a limited study, I would say. And why cities? I'm not exactly sure either. And not because these are usually national plans.
0: Yeah.
1: But just looking at the data, no pun intended, 4G plans for standard 20 gig and 50 gig 4G plans, Seoul was the highest.
0: Okay.
1: And if you look at 5G plans, Seoul was second highest for 20 gig plans, trailing only New York, and third if you go up to 50 gig plans.
0: Right. 여기서 계속 plan이 나오는데요. plan이 계획이 아니라 요금제예요. 그래서 우리 외국에 가서도 나 뭐 이러이러한 요금제 쓰고 싶어요.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짧게 어떤 요금제 가입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일일로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그 요금제 어렵지 않습니다. Plans, 뭐 plan 그냥 단수로 써도 되겠죠.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은 아주 유용하실 것 같아요.
1: Yeah, and it is a plan because you have to pay it usually on a monthly basis,
0: yeah,
1: right?
0: Exactly.
1: And it's continuing.
0: Exactly. So the next time you travel overseas and you go to a mobile communication or a telecom store and you have to somehow rent out a phone, if they keep talking about plans, if they say, would you like to use this plan or that plan, don't think 계획, but think 요금제.
1: Right. And you can ask somebody, what sort of mobile plan do you use?
0: Yeah,
1: right?
0: Exactly. Right. Yeah. 그렇죠. What sort of mobile plan do you use?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어떤 요금제 쓰세요? 라는 뜻이에요.
1: Right. And I could say, for example, I use unlimited 5G or something like that.
0: Exactly.
1: Yeah.
0: 자, 그래서 이제 4G와 5G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사용량이 4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여러 가지 그 6개의 도시 중에서는 서울시가 가장 4G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G 같은 경우에는 뉴욕이 1위였고 그 다음에 서울이 2위였다는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동통신 봐야겠죠, 영어로?
1: Yeah, simply put, literally mobile communication.
0: Yeah,
1: right? It's
0: exactly.
1: just how you communicate between mobile devices.
0: Yeah, you can say mobile, that's okay. Mobile is also, you know, the two pronunciations are accepted. So mobile communication. And if you're trailing behind or trailing something, then what does that mean?
1: Yeah, it means you're following behind that thing or you're lagging behind, perhaps, too.
0: So Seoul trails only New York for 5G plans.
1: Right.
0: 이렇게 말하면은 서울이 5G 요금제에 있어서는 뉴욕 다음으로 이제 가장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상 데이터가 또 중복이 되네요.
1: Yeah.
0: 통계상에 나타났습니다.
1: Right. The thing that trucks can carry behind them is usually called the trailer.
0: Oh, yeah.
1: Right?
0: That's right.
1: Yeah.
0: And also movie stars, they have their own trailers.
1: Trailers, because they, those are movable.
0: Yeah, yeah, and that's where they sort of take a break, and I don't know what they do in their trailers, but
1: relax.
0: They have their own rooms, basically.
1: Exactly.
0: 그래요. 그래서 trail이라는 게 여기서는 뒤를 잇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 to trail New York, 뉴욕의 뒤를 잇는다. Trail only New York, 그러면은 뉴욕밖에 서울 위에 있는 도시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를 only로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 Seoul's smartphone mobile communication fees rank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matching or trailing only New York for 4G and 5G plans.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0: Line.
1: A mutant norovirus strain sparked an unprecedented surge in Seoul this summer, with infections skyrocketing over 70-fold in the June to August period compared to last year.
0: 올여름 서울 지역에서 변이 노로바이러스가 유례 없는 감염 사태를 불러와 지난 6월에서 8월 노로바이러스 검출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Wow. Okay.
1: Yeah.
0: Tell us more.
1: Yeah. So if you remember, this summer was extremely hot. There is a correlation with that, which I'll get to in a moment. But authorities here detected 141 cases of norovirus just in Seoul between June and August, which is a 70-fold increase when last year there were just two cases because this norovirus is usually found during the winter times. It's normally called a winter vomiting bug, I think it is known as. Just in August alone, the city's already logged 345 cases, which is far more than the 240 or so all of last year. So I think there are about three factors for this. I mentioned the extremely warm weather, right? It was sort of, it's known as a winter bug, but this persistent heat and these changing patterns have contributed to these higher numbers. Scientists say that there's a new genotype for this virus, so there's no immunity that's formed yet among the population. And that could be another reason for this skyrocketing virus over the summer.
0: 그렇군요. 이 노로바이러스가 일단은 이례적으로 많이 따뜻했던 날씨 때문에 더 많이 증식한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새로운 변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것에 대한 면역이, immunity가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6월에서 8월 여름에는 보통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많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보통 겨울에 많이 검출이 되는데 이번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70건 이상이었죠. 이 노로바이러스 검출 건수가.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에는 두 건이었다고 들었어요.
1: Exactly, just two. So you can say 70-fold. Basically, it's non-existent during the summer usually.
0: My goodness. All right, let's have a look at a mutant.
1: Yeah, so North Americans will, of course, soften that first T and say mutant a lot of times, right? Like the teenage mutant
0: turtles,
1: right?
0: Yeah,
1: yeah, exactly. But a mutant is anything anything living, usually, where the genetic makeup is sort of different or it's changed in a different way than normal.
0: Exactly. Yeah. 변이, 돌연변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고요. M-U-T-A-N-T, mutant라고 합니다. And to skyrocket?
1: Yeah, we've talked about this a lot of times. Think of a rocket that goes up into the sky, meaning it increases at an extremely fast rate.
0: 굉장히 재밌는 동사죠. 로켓처럼 올라간다, 하늘로. 그래서 이게 폭증하다, 아니면은 뭐 폭등하다가 될 텐데요. 그냥 skyrocket 자체가 동사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mutant norovirus strain sparked an unprecedented surge in Seoul this summer, with infections skyrocketing over 70-fold in the June to August period compared to last year. Let's take a break. 자, 오늘 무모한 문장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휴 후유증 때문에 힘드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도 같이 볼게요. 서진화님. 출근길에 모스 들으면서 일상의 루틴을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모스는 저의 루틴 하셨고 하트 보내주셨어요. Well, I'm very glad to hear that we're a part of your daily routine.
1: Yep.
0: And I hope you get back to business as usual.
1: Yep.
0: As we all are trying to do.
1: Back to normalcy.
0: Back to normalcy, absolutely. Yep. All right, thank you for writing in. 옹이뉴키님은 유튜브로 쌤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하셨습니다. 네, 덕분에 저희도
1: we
0: 잘
1: did.
0: 보냈습니다.
1: Thank you for asking.
0: 네. Yeah. 이은미님은 어제는 다시 여름이 온 듯 덥더니 오늘은 또 어떨지요? 연휴라 해도 눈 깜빡할 사이 지나고 또 월요일이네요. 천천히 시동 걸고 오늘도 힘차게 보내시길 하셨습니다.
1: Vroom, vroom.
0: Yeah. Holidays go by so quickly.
1: They're always too short.
0: I know. 민영도님, 아시안게임에서 발목, 허리, 어깨를 부상당해 테이프로 칭칭 감은 선수들이 몸을 던져 메달 따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1: Yeah.
0: Team Korea 화이팅 하셨어요.
1: That was a big part of my Chuseok holidays,
0: Me
1: watching the Asian
0: too.
1: games for, you know, congratulations to the baseball team, the
0: Yeah.
1: women's basketball team
0: Yeah,
1: winning the
0: all
1: gold
0: of the
1: medal,
0: basketball teams did
1: yeah,
0: so well.
1: and all the other athletes that represent Korea so well, yeah.
0: 맞습니다.

0: 에치어런 쉐이프 뷰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스에서 다섯 개의 주요 표현을 뽑아봤는데요. 들으시면서 이게 기억이 나는지, 그다음에 예문이 이해가 잘 되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trailing.
1: Yeah, when you fall behind something. So, for example, we were trailing 2-0, but we came back to win the game.
0: trailing 하면은 뒤를 잇는다, 아니면 뒤처진다. 그래서 우리가 2대 0으로 뒤처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역전을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1: Yeah, and it's funny you say 역전 because that's something I get asked a lot, and there's no direct translation to in English. You have to say, you mounted a comeback or you something like that.
0: 그래요. 뭐 2대 0에서 다시 이제 따라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1: Right.
0: 우리말로는. 근데 또 우리말을 영어로 다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그거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수
1: Yeah,
0: 있습니다.
1: 'cause 역전 has the overtaking.
0: It does.
1: Right, meaning to it. And don't forget,
0: Absolutely.
1: trail as a noun could be like a hiking trail. So don't confuse that.
0: That's right. All right, the next expression is mutant.
1: Mutant, when something's a little bit different. For example, scientists created mutant mice to study the effects of the gene.
0: 진 염색체인가요? 네. 게놈이라고 아니야. 게놈은 그
1: 유전.
0: 유전체죠.
1: Yeah,
0: 네.
1: chromosome is 염색체.
0: 유전자 is a gene. Yes, that's right. I've been seeing this word quite frequently in the past few weeks. I don't know why. Anyway, 그 유전자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돌연변이 G를 과학자들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Scientists created mutant mice to study the effects of the gene. 자, 다음 표현은 current.
1: Current, right now. For example, the current version of the app is much faster than the previous one.
0: 현재 이 앱의 버전이 기존의 그것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다음 표현은 long lost.
1: Yes, something's missing. So, for example, we found a box of long-lost family photographs in the attic.
0: Long lost 하면은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거나 이런 건데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겠죠? 자, 지금 쉐인 선생님의 예문에서는 사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됩니다.

0: 신드롬도 이제 뭐말 그대로 명절 증후군이 되겠지만 그냥 좀 일반적인 단어로 우울한 느낌, blues를 많이 쓰죠. 우리 왜 Monday blues도 있다 그러잖아요. 월요병 이런 뜻인데 그 우울감 이런 거를 blue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Alright, let's pick some prize winners.
1: Yeah, my winner is Kim Tae-eun님. After a long holiday, the usual feels unusual.
0: 아, 이거 너무 좋았어요. 김태현님 반찬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I'm gonna pick. I'm struggling because of the after effects of the holiday. 1111님이었습니다. 네, 이 문장도 너무 좋았어요. 아로마 디퓨저 보내드릴게요. 주소와 연락처는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What would you say, Shane?
1: Yeah, my sentence was straightforward.
0: Yeah.
1: I'm feeling the after effects of the long holiday.
0: I'm feeling the after effects of the long holiday.
1: Yeah.
0: 역시나 후유증 after effects를 쓰셨네요.
1: Yeah.
0: I'm feeling the after effects of the long holiday. 저는 I'm having a bad case of post-holiday blues. 그래서 I'm having a bad case of something. 그러면은 뭐를 심하게 앓는다는 뜻이에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에도 Bad Case of Loving You 이런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지금 앓고 있다. 이런 노래잖아요. 그래서 I'm having a bad case of post-holiday blues.
1: So it
0: 이것도
1: sounds like you're going the medical route of that.
0: Kind of, or just, I feel that way.
1: Right.
0: Post-holiday blues, 이제 명절 후유증을 내가 지금 아주 심하게 겪고 있어, 뭐 앓고 있어 이런 뜻으로 재밌는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 Well, the good news is if you are suffering from the post-holiday blues, if you get through this week, next week is also a shortened week.
0: Oh yeah, that's
1: Yeah,
0: right.
1: so
0: Friday, is it
1: Monday
0: Monday you get
1: and
0: off?
1: Friday.
0: Yes, 그러네요. Is that next week?
1: It's next week, yes.
0: Oh, already. 그러네요.
1: I've looked ahead.
0: 네, 맞네요. 지금, 너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곧또 여러 가지 빨간 날들이 찾아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1: Very soon.
0: 네. 자, 노래 듣겠습니다. This is Sting with Fragile. We'll see you in part two.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내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